0: 국회에서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인천 대장동 발언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어젯밤 열린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해외 코인 관리자와 통화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은 유 후보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명백한 증거를 통해 해명한 사안에 대해 흑색 선전과 정치 공작을 계속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답변한 뒤 박 후보가 대장동 개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개발 이익 대부분이 특정 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메모리 반도체 급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5mm 안팎이고 부산, 울산 등 경상도 지역에선 최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부산 22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0.8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이가 없다는 성인이 정부 조사로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 배경인데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것. 우리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어떻게 오늘 오후에는 갤까요? 오전에는 비 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곳곳에는 밤새도록 한여름 장맛비 같은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가 우려된다고 하니 미리 좀 걱정도 되죠. 어제 오후에는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소문 고가차도. 이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한 서소문 고가차도는요. 1966년에 만들었는데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이어주는 길이 335m, 폭 14.9m의 도로랍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2019년에 철거가 결정됐고요. 철거 공사는 작년 8월에

0: 시작해서 올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망자는 감리 단장과 현장 소장, 외부 전문가라고 합니다.
1: 네, 이 부근이 교통량이 많은 곳이에요. 사고 여파로 차량 통제와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교통 혼잡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또 이 고가 아래로 경의 중앙선이 지나기 때문에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있으니까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이뿐 아니라 어제와 오늘 사이에는 감전사고, 화재, 식중독 사고 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대비하는 일, 미리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최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들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해 주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살피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3: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5: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당진시청, 휴원스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올품, 우리금융그룹,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슬림웨이 다이어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빅토스, 저축은행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6: 야, 날이 이렇게 흐리니까 몸이 좀 무겁고 찌뿌듯하죠?
5: 네.
6: 이런 때일수록 양손 깍지 끼시고 숨 크게 마시면서 양손 어우. 하늘로. 아, 으라차차차차차.
5: 네.
6: 겨드랑이가 찌릿찌릿할 때까지 몸을 길게 늘려주시고 또 숨을 내쉬면서 후, 양손 제자리. 목도 크게 한 다섯 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리고 손발도 짤랑짤랑짤랑짤랑 으쓱 으쓱 예. 온몸에 시동을 잘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5: 자, 활기찬 아침 어디서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신지 소식 주실 분들은요. 문자 또는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예요.
6: 오늘은 부드럽고 달콤한 밀크티를 준비했어요. 1, 2부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 네, 오늘의 첫 문자 소개해드리죠. 4956님, 친구가 갱년기로 널뛰는 마음 안전하려면 여성시대를 들어야 한다길래 미니를 깔고 듣고 있는데 진짜 두 분 목소리가 안전장치 같아요.
6: 아유, 고맙습니다.
5: 오, 마음 안전을 위한 예, 여성시대 청취 강추 강추.
6: 널뛰는 마음이란 표현 너무 공감이 갑니다. 이 갱년기를 지나시거나 또는 지금 갱년기 중에 계신 분들은 다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그 네. 이 표현. 네.
5: 그렇죠. 이렇게 추천받아서 오신 김에 예, 열심히 또 함께 해주시고
6: 네.
5: 주변에 또 다른 또 널뛰는 분들 계신 것 같으면 또 추천 이렇게 품하시죠.
6: 아유, 좋죠.
5: 추천해 주시고
6: 네.
5: 잘 좀 부탁드립니다. 4956님.
6: 네. 자,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부산 남구에서 박영자님이 주셨어요. 애들 어릴 때 학교 보내두고 밀린 집안일하며 듣던 라디오가 여성시대였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쯤 됐네요. 특별히 할 일 없는 그저 그런 일상에 오랜만에 재미있는 이슈가 생겨서 저도 사연을 써봅니다. 옛날 사람이라 컴퓨터보다는 펜이 더 편해서 식탁에 앉아 이면지 하나 펼쳐두고 썼다 지웠다 했는데 우체국으로 보내려다 여성시대 홈페이지를 발견해서 처음으로 회원 가입도 하고 아이디도 만들었어요.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이런 글을 처음 써봐서 다른 분들처럼 술술 익히는 재미있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써봤으니 꼭 양희은 씨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3일 선거 전단지 작업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하겠다고 했더니 오전 9시까지 오라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호기심도 생겼고 일당 준다는 소리에 기쁜 마음으로 주민센터 앞으로 갔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20명은 되는 것 같았는데 20대부터 70대로 보이는 사람까지 다양했고 어제도 일을 했었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올해는 지방선거이다 보니 챙겨야 할 전단지가 꽤 많았어요. 그것들을 한 장씩 모아 봉투에 넣는 일인데 조금씩 나누어 분업을 했죠. 시의원만 정리하는 사람, 교육감, 구의원을 정리하는 사람, 비례대표를 정리하는 사람, 그렇게 석장, 다섯장 이렇게 따로 모아서 다 합쳐 봉투에 넣는 일까지. 오전에는 나름 재밌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주셔서 맛나게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죠. 오후 6시까지 했는데 몇 시간을 책상에 앉아 단순 노동을 반복해서 그런지 4시 넘어가니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목도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선거 안내문을 집에서 받아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작업한 결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보고 버리거나 어떤 때는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꼭 봐야겠다 생각했답니다. 일하는 동안 주민센터 직원이 몇 번이나 당부를 했어요. 두 장이 들어가거나 빠지는 전단지가 없게 신경 써서 하라고요.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신경 써서 했지만 만약에 같은 게 두 장 들어갔거나 혹 빠진 게 있더라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5: 이야, 이거 선거 전단지 작업 알바를 네네. 하셨군요.
6: 네.
5: 실은 저희 집도 저희 아파트도 엊그저껜가 선거 공보물
6: 네.
5: 안내 책자가 쫙 묵직하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6: 공부해야 돼요.
5: 그러니까 아직 그렇죠.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6: 네.
5: 아, 우리 박영자님 말씀 맞다나 한번 열어보고 좀 찬찬히 살펴봐야겠네요.
6: 근데 진짜 이렇게 뭐 한 장 와야 되는데 두 장 왔다 이런 거를 또 민원을 넣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아니 요새 와서 느끼는 거는 이 저 피부도 마르는지 원고를 이렇게 넘길 때도 잘 안 넘겨져요.
5: 한 장씩 안 넘겨져요?
6: 네, 안 넘겨져요.
5: 옆에 어떻게 저 이렇게 저 종이 이렇게 있잖아요.
6: 아, 찍어서 이렇게 네. 넘기는 거?
5: 물처럼 이렇게 찍어서
6: 물처럼 찍는 거. 그거 필요하다니까요.
5: 그러니까. 네, 침바르긴 필요해. 좀 그러니까.
6: 네, 그거 필요해요. 네.
5: 예. 정말 이렇게 선거 얘기가 나올 때가 됐죠.
6: 그렇죠.
5: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라고
6: 네. 며칠 안 남았어요.
5: 네. 네. 또 사전투표 기간이 내일 모레네요.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 이틀간. 이때는 이제 어디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하시죠.
6: 예. 그렇군요.
5: 그리고 본 투표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이때 나는 투표 안 하고 미리 투표하고 좀 쉬겠다.
6: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예.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5: 네. 그리고 이제 동네 벽보 곳곳에
6: 네.
5: 선거 그 벽보도 붙였죠. 붙여 있죠.

0: 후보자들 얼굴도 이렇게 쫙
1: 네, 보면. 있죠.
0: 저도 이렇게 보면 봤더니 지나가시는 분들도 잠깐 서서 이렇게 좀 지켜보시더라고요.
1: 네. 그래요.
0: 네. 우리 동네 후보가 누군가 어떤 봐야죠. 사람인가.
1: 아무데나 찍을 순 없잖아요. 공부하고 살펴보셔야 돼요. 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표인데.
0: 아 그럼요.
1: 네.
0: 예. 박영자님이 아주 시적절하게 탁 이런 사연을 잘 보내주셨네요.
1: 그렇죠. 네. 그러시네 진짜.
0: 실은 선거 안 내면 그냥 예. 안 보고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한번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그 안내문이 잘못 왔을 때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나의 지역구를 검색하시면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 후보자 정보, 투표소 위치 전부 똑같이 또 다 찾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또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서 실물로 꼭 다시 받고 싶을 땐 사시는 지역 선관위나 행정복지센터 아시죠?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누락 사실을 알려주시면 다시 보내드린다고 해요.
0: 네, 자, 내 지역의 일꾼이 누군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은요 경기도의 당당이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양희연 김일중님.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제 시댁에 가서 아주 기가 막힌 공사를 한판 벌이고 온 며느리입니다.
1: 무슨 공사를 하셨을까?
0: 우리 시부모님은요. 평소에 돈 한 푼 허투루 쓰시는 법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알뜰하고 검소하신 분들입니다. 워낙에 절약이 몸에 배어 있으시다 보니 집안에 웬만큼 고장난 게 있어도 사람 불러 돈 쓰는 게 아까워 그냥 참고 지내실 때가 많았죠. 지난번에 시댁에 갔을 때도 화장실 변기 밑동에 백시멘트가 깨져서 덜렁거리는데 아까우니까 사람도 못 부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저는 다음번에 시댁 갈 때는 내가 직접 고쳐드려서 돈도 아껴드리고 오래오래 튼튼하게 쓰시게 해야겠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을 앞두고 가기 전부터 너튜브로 그 백시멘트 바르는 법을 열심히 예습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죠. 드디어 어제 시댁에 도착해 두 분 앞에 당차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 오늘 시간 남을 때 저 변기 밑에 백시멘트 새로 보수해 드릴게요. 그러자 두 분 다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당연히 당신 아들이 고친다고 나설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의외의 제안을 하니까 깜짝 놀라신 거죠.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한술 더 떠서 으쓱한 목소리로 거들더라고요.
1: 어머니, 저번 때 우리 집 화장실 공사도 다 이 사람이 한 거예요.
0: 그렇게 온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준비해간 라텍스 장갑을 양손에 야무지게 꼈습니다. 우선 망치를 들고 기존에 깨져서 지저분하던 시멘트 조각들을 시원하게 깨부숴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화장실 청소부터 물때 하나 없이 싹 끝내놓았죠. 제 성격이 또 화장실이나 싱크대가 반짝반짝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기초공사를 완벽히 마친 뒤 정성껏 캔 그 백시멘트를 변기 하단에 싹싹 펴바르기 시작했어요. 쪼그리고 앉아 땀을 흘리면서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하얗고 튼튼해진 변기 보시면서 기분 좋게 오래 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장인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매끄럽고 깔끔하게 공사를 완성한 뒤 문을 활짝 열고 시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청소까지 완벽하게 끝나 반짝반짝 빛나는 화장실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죠. 어머니 아버님 이것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두 분이 화장실을 들여다보시더니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1: 야, 진짜 마음에 든다 얘. 아니 너는 어쩌면 이렇게 기술도 좋으냐?
0: 평소 알뜰하신 성품에 돈 한 푼 안 드리고 변기가 새 것처럼 고쳐진 데다가 화장실까지 몰라보게 깨끗해졌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에 쏙 드셨겠어요. 폭풍 칭찬을 해주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튜브 보며 공부해간 보람이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어깨가 아주 으쓱하더라고요. 남들은 시댁 가면 가시방석이라는데 저는 시댁 변기방석을 예쁘게 고쳐놓고 사랑 듬뿍 받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저 정말 센스 만점 며느리 맞죠? 새로 바른 백시멘트처럼 우리 시댁 식구들과의 정도 평생 깨지지 않고 튼튼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오, 센스 만점이다 마다요. 센스만 만점인가요?
0: 손기술도.
1: 솜씨도.
0: 네, 좋으시고. 또 손기술 좋다고 이걸 다 하느냐? 아니죠.
1: 그럼요.
0: 예, 시부모님을 향한 또 그 마음이

0: 지셔야.
1: 그래, 워낙에 근검절약하시는 분들이시라 그냥 뭐가 고장나도 그냥 그대로 쓰자 뭐 큰 탈 없으면 하셨는데, 아 며느님이 이렇게 그냥 뭐 본래부터 할 줄 아는 건 아니었지만 너튜브 보고 계속 배우셔갖고 그걸 싹
0: 와.
1: 아니 그리고 고치기 전에 일단 대청소부터 싹 하고 예. 얼마나 개운해요. 얼마나 개운해.
0: 일 처리의 그 순서 예, 과정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1: 그렇죠.
0: 이러니 얼마나 예쁨 받으시는 며느리겠어요.
1: 어, 또 이런 분도 계시네.
0: 어, 3667님.
1: 헐, 저도 변기 100시멘트 사다 놓은 지 한 달째인데요. 반성합니다. 이번 주말엔 꼭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네.
1: 남자분 같죠? 주부 같지는 않아요.
0: 그래요. 이번 주말이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 드리는 거예요. 꼭 하시고
1: 미루지 마세요.
0: 예, 꼭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에게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칭찬 마구마구 해드릴게요. 아, 이 노래 진짜 비 올 때 들으면 참 좋은데. 예, 신승훈의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감상해 보시죠.

0: 좋다. 참 좋다. 신승훈의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비 오는 날 좋아하거든요. 대신 조건은 그러니까 실내에서 밖을 바라볼 때 좋아.
1: 당연하죠. 비 오는 날 밖에서 일한다든지 비가 흠뻑 오는 날 아무리 우산을 써도 여기저기 그냥 빗물이 튀긴다든지.
0: 그러니까.
1: 그럼 누가 그렇게 좋겠어요.
0: 진짜 별론데 힘들고.
1: 네.
0: 근데 진짜 창밖을 바라보는 건 좋죠. 7565님이요. 사연 때문인지 창밖을 보며 편지를 써야지가 변기를 써야지로 들려서 혼자 빵 터졌네.
1: 진짜 빵 터질만 하네요.
0: 변기를 써야지.
1: 공구이사님, 일중님도 노래를 듣지만 마시고 사이사이에 가수분 발성이나 호흡을 잘 살펴보세요. 진짜 노래가 늘어요.
0: 아유, 이런 말씀 마세요.
1: 왜 말래?
0: 노래 나갈 때 제가 듣기만 합니까?
1: 아, 부르죠?
0: 계속 따라 부릅니다.
1: 잘 살펴보진 않아요. 그냥 계속 따라 불러요.
0: 오늘같이 이런
1: 그만해라. 그만.
0: 여긴 여성시대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고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6: 어린 아가들은 부모를 관찰하고 따라하고 그러다가 어른들을 깜짝 놀래키죠. 어느덧 아이는 아장아장 걷는 단계인데 텔레비전에서 야구하는 장면만 나오면 우리 이겼죠? 졌죠? 이렇게 묻는데요. 이대가 엄마 아빠가 프로야구 팬이라 야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즐겨보니까 아이도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죠. 또 다른 댁은 이제는 성년이 된 아들이 어릴 때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한테 달려가 안기면서 물었대요. 아빠 올랐죠? 네, 이 댁 아빠는 증권회사에 다녔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 들여다보는 엄마 아빠의 표정을 보며 서너 살 아이들이 묻는데요. 올랐죠? 떨어졌죠? 네, 반도체업의 호황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인구가 늘고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가 마감하는 시간의 종가 기준으로 어제는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새로운 투자 상품이 등장해서 투자 열기가 더 뜨거워질 거라는 소리도 들려요.

일본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 화폐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대요. 땀 흘려 버는 돈이 가장 가치 있다, 이렇게 어른들은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 말씀이 당연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투자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노동이 땀 흘린 노동에 몇 배 수익을 올리면서 생각이 많아진다 하셨어요. 또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인가에 따라 계층을 넘어 계급이 나뉘는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씀도 들립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이때까지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일까? 참 자신을 초라하게도 만든다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온,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해온 가치로운 무엇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하시네요. 피카소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이제 인터뷰 중에 기자한테 선물로 갖고 있던 연필로 그림을 쓱쓱쓱 그려줬대요. 기자가 물었답니다. 어우, 이 그림 8초 걸렸네요. 그러자 피카소가 이랬대요. 이 그림 난 8초 만에 그린 거 아닙니다. 80년 걸려서 그린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시간과 고민한 시간이 만들어낸 지금의 내 모습을 도닥이면서 이대로의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소란한 바깥 세상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Tears for Fears의 노래였습니다.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1: 네.
0: 아하. 이게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보고 이렇게 듣는 게 다르니까
1: 재밌죠.
0: 이야기가 진짜? 다른가 봐요. 장윤정님은 이런 말씀하시네요. 군인 아빠를 둔 저희 딸은요, 아빠가 늦으면 당직이야? 훈련이야? 묻습니다.
1: 그렇죠. 예. 엄마가 하는 말이겠죠.
0: 맞아요. 네.
1: 김희승님은 라디오 매일 듣는 저에게 아이는 늘 엄마, 엄마 문자 읽어줬어? 이럽니다.
0: 야, 김희승님 오늘은 하실 말씀 생기셨네.
1: 오호.
0: 오늘은 엄마 문자 읽혔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1: 그러니까 어른 하는 대로 속속 빨아들이고.
0: 이런 말 해도 되나? 제 아내가 이제 회사에서 부장이거든요.
1: 네.
0: 근데 어느 날 저희 첫째가 그러더라고. 엄마, 우리가 엄마 후배 직원은 아니잖아요.
1: 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거야.
0: 엄마 가끔 집에서도 부장 같아.
1: 야.
0: 자, 8643님. 어느 초등학생의 시라는데 너무 재밌고 재치 있어서 보내봅니다. 해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궁금하네요. 제목이 상이에요. 상. 초등학교 2학년 누구누구누구. 전교 1등하는 상상. 하지만 그것은 망상. 말로만 공부해 항상. 성적표 보고 울상. 원했던 목표는 최상. 그리고 남들의 우상. 하지만 현실은 진상. 며칠 후 이 시로 난 떡상.
1: 어우, 잘 썼다. 어떻게 문율을 이렇게 맞췄지?
0: 그러게요.
1: 쭉 진짜.
0: 뭐, 야, 진짜 재치 만점이다.
1: 여덟 줄 전부를 끝으로 상으로 맺었어.
0: 네. 이건 나중에 랩으로 해도 멋있겠다.
1: 어이, 그러네 진짜.
0: 네. 느낌 있어요.
1: 좋아요. 좋아. 네.
0: 좋아요. 다음 사연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의 정재성님이십니다. 저는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엑스레이 촬영하는 부서에서 35년째 근무 중인 방사선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은 누구나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마련이죠. 더구나 저같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저 같은 50대 남성들의 로망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연인이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고향 김천에 갔는데 한 친구와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포도하우스는 400평짜리 두 개 동으로 각각 A동, B동 이렇게 호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A동에 들어가 보니 친구 아내가 혼자 포도 순작업을 하고 있었고 친구가 B동에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B동으로 이동해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우리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했습니다.
1: 야, 친구야, 니 언제 왔나? 온다고 미리 전화를 하지 그랬나?
0: 우리 셋이 캔맥주를 따서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너 포도순 작업하는 거 보니까 참 평온하고 좋아 보이더라. 아, 이렇게 혼자 일하면 스트레스 같은 거 아예 없지? 부럽다. 내 취향에는 이런 일이 딱 맞고 좋을 것 같은데.
1: 아이쿠야, 니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반나절만 일해보마. 그런 소리 절대 안 나온다. 혼자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마. 사람이 이상해진다.
0: 시설이 잘돼 있어

0: 뭐 허리도 구부리지도 않고 많이 힘들 것 같지 않은데.
1: 혼자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내가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어떤 때는 내가 포도나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더라.
0: 친구는 포도 농사 일도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꽤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혼자서 일하는 게 적적하면은 아내랑 따로 일하지 말고 A동 작업 둘이서 같이 하고 또 그러고 나서 B동으로 옮겨서 또 같이 작업하면 안 돼? 부부지간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들은 친구가 웃으면서 제게 하는 말.
1: 둘이서 같이 작업하다 보면 결국엔 싸운다. 의견이 달라가 맨날 싸워서 안 돼.
0: 현대인이 사는 곳은 어디에서든 스트레스는 없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돈 걱정, 일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등등. 언젠가 저희 병원 원장님께서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 스트레스 그리고 디 스트레스. 유 스트레스는 긍정적 스트레스며 질병 저항력을 높여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디 스트레스는 부정적이며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마음 설레며 도전하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건 유스트레스 같습니다. 유스트레스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뿐더러 꼭 필요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쉽진 않겠지만 디스트레스도 우리가 마음 하나만 잘 바꾼다면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받는 디스트레스를 환자를 향한 봉사라고 생각하면 유스트레스가 됩니다. 식당 주인이 힘들다고 불평만 하면 디스트레스겠지만 손님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다는 좋은 마음을 가진다면 다시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종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도 농사 짓는 제 친구 김신성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포도 농사 짓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가격이 낮다고 불평하는 주변 농사꾼들이 많은데 사실 그 포도값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얼마나 좋은 포도를 생산하느냐에 따라 형성이 되는 거라 결국은 농부의 몫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느 해는 포도값이 잘 나오고 어느 해는 포도값이 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불평불만하느니 조금이라도 농사를 더 잘 지을 생각을 해야 한다.
0: 아, 이렇게 말한 제 친구는 그러고 보니 유스트레스 쪽에 가까운 친구였나 봅니다. 여성시대 가족들도요. 디스트레스 그만 받고 유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감문면에서 포도 농사 짓는 멋진 우리 친구 신성이처럼요.
1: 와, 진짜.
0: 예, 아, 근데 저는 이 사연 소개하면서 아, 자꾸 디스트레스가 왜냐면 제가 시옷 발음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아 근데 이번 스트레스에 그 아, 친구분 스트레스. 성함도 김신성 분이시고 아,
1: 신성 아, 그렇구나.
0: 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계속 발음하니까 어우 스트레스. 예 아. 이것도 유 스트레스를 바꿔야 아, 스트레스 종류가 이렇게 다르군요.
1: 그렇군요.
0: 하긴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진짜 우리 몸의 면역력이든 혹은 우리가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라든지
1: 네.
0: 예. 아니면 뭐 그런 좀 뭐랄까 결핍 이런 게 좀 느껴져야
1: 네.
0: 아, 내가 좀 더 잘해봐야지. 생기지.
1: 네. 네.
0: 잘해봐야지.
1: 맞아요.
0: 이런 마음 드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0: 예.
1: 여성시대.
0: 어. 유스트레스. 유스트레스.
1: 아. 8006님, 양희은님 감기 왔어요? 아니요.
0: 그러니까.
1: 이 좀 날씨가 변화가 이렇게 있으면 또 약간의 비염 증세가 나오죠.
0: 맞아요.
1: 이런 문자 많아요.
0: 네.
1: 오늘 컨디션이 달라 보인다고. 야 정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0: 오늘 아침에 딱 저 방송 전에 코가 약간 좀 맹맹거리신다고.
1: 네, 훌쩍훌쩍거렸죠.
0: 네. 했는데 어우 우리 당당이 분들이 또 그걸 다 캐치를 하셨네.
1: 그러게 말이에요.
0: 감기는 아니신 거죠?
1: 감기는 아닙니다.
0: 네, 저희가 네. 또 비염이어가지고
1: 둘 다 똑같아서 네. 공감이 잘 돼요.
0: 오라 아까라케 내일은 제가 또 코 찡찡할 수도 있어.
1: 괜찮습니다.
0: 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이제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생.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0: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세트,
2: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3: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3: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박영자님 그리고 정재성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를, 또 시댁에 변기 고쳐준 며느리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어요.
2: 처음 문자 주셨네요. 새싹문자 7549님. 대형마트에서 12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오전반으로 일하다가 어제부터 저녁반으로 옮겨서 여성시대를 이제 집에서 듣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3: 와.
2: 좋습니다.
3: 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든든합니다. 네.
2: 그리고 이 아침에 이 오전 시간에 여유가 여유. 참 좋은 것 같아요.
3: 맞아. 네. 그렇죠. 들으면서 또 문자도 할 수 있고. 네. 6484님 역시 새싹문자인데요. 신입사원으로 취업해서 여성시대 들은 지 1년. 이젠 두 분과 내적 친밀감이 쌓여서 쉬는 날도 안 들으면 왠지 허전할 지경이에요.
2: 아유.
3: 이게 서로가 길이 들어서 그래요.
2: 함께 해주셔야죠.
3: 희한해.
2: 이제 네. 내적 친밀감 쌓이셨으니까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제 비밀이 없어요. 아, 어제 참 저...
3: 아, 김일중 씨 늘 머리 그
2: 곱슬머리
3: 때문에 예. 좀 아. 내 머리
2: 왜냐면
3: 이러셨는데.
2: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면서 습도가 올라가고 아, 너무 부스스거려서 아. 어제 거의 20년 만에 매직 스트레이트를
3: 잘하셨어. 젊어 보여. 그리고
2: 아, 그래요?
3: 네,
2: 감사합니다.
3: 머리를 펴셨습니다.
2: 네네. 네.
3: 이따가 보라 하니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2: 아유.

0: 네.
1: 감사합니다. 자, 세상문자 8196님. 21년간 다녔던 직장 그만두고 올해 초부터 학원 국어 강사를 하는데 아주 스펙타클하네요. 직장 생활과는 완전 다른 일종의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성시대를 들을 시간도 생겨서 만족하며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늘 아침마다 즐거움과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소개된 분들께는 밀크티 네, 보내드립니다. 방송 내용 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날씨 때문인지 또 네. 딱 수요일이니까 이 노래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0: 아, 네, 맞아. 네, 지정곡 같은 거예요, 그죠?
1: 네, 다섯 손가락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미니로 장진주, 홍성현님 외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들으시고요. 3, 4부에 보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가능한 분들 미니 켜시고 10시 5분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TSA.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V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바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4% 넘게 급등해 오늘 개장 후 한때 8,400포인트마저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42%, 194포인트 넘게 오른 8,241로 출발한 뒤 한때 8,450선까지 올라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현재 8,380선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 선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5분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7%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 32만 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가 10% 넘게 급등해 226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오늘 자정부터 약 4시간 동안 사고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낮 2시 반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도중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가 무너지면서 시공사 소속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지고 관계자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을 중태에 빠뜨린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는 60살 백승태로 백승태의 신상 정보와 얼굴 사진은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됩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의결했지만 피의자의 이의제기로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차 종합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오늘 오전 경기 과천 특검

0: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월드컵 무대를 앞둔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사전 캠프가 마련된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입성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5mm 안팎이고 부산, 울산 등 경상도 지역에선 최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2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 상태가 예상됩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교과서를 받아보는데요. 하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책을 받지 못한 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점자 교과서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교과서는 통상 2월경에 검정과 인쇄가 이뤄지는데요. 이후 점자 교과서 제작사가 인쇄본을 전달받아서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렇다 보니 점역사가 밤을 새워 작업해도 계약일에 맞춰 교과서를 주기가 힘든 실정이죠. 또래보다 늦게 출발해야 하는 장애 학생들.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사회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산납골당 극락원.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수함입니다.
5: 가슴이 답답할 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7: 어떡해요? 오늘 사수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건호 할머니예요. 며칠 전 우리 아들이 요즘 소위 말하는 해결사 AI의 궁금증을 음성으로 물어보는데 그것도 기계인지라 발음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의도치 않게 자꾸 엉뚱한 대답이 나왔나 봐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아들은 아이, 그 말이 아니라고 깨 못 알아듣네 하며 큰 소리로 대받았어요. 목소리가 원래 크거든요.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손자가 재민아야, 우리 아빠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야. 화내는 게 아니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는 거예요. 겨우 5살 아기가 대추씨만한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을까요? 앞으로 점점 날씨는 더워질 테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자칫 서로 짜증날 수 있으니 한 박자 꿀꺽 삼킨 후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겠구나. 크게 깨달았네요.

0: 네, 패티김 이문세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1: 와, 네.
0: 우리 당당이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1: 문제는 뭐냐 하면요.
0: 예.
1: 당당이님이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저희 선물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성남에 살고 계신 당당이님 문자나 미니로 제가 사서함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건호 할머니 네.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물을 챙기도록 해주시고요. 선물은 뭐냐 하면요 여성시대표 크림 에센스예요.
0: 네,
1: 네 즐겁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아 근데 우리 건호 할머니께서 정말 음성을 남겨주셨네요.
1: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
0: 예, 우리 손주의 대추씨만한 입으로.
1: 대추씨를 제가 이렇게 해봤잖아요.
0: 아, 그래요? 꼬쪼만한 입으로.
1: 아유,
0: 얼마나요?
1: 진짜 대추씨 모을만해, 요만한데.
0: 예쁜 입 그 소리를.
1: 예.
0: 아빠가 그냥 화내니까 그냥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1: 아유, 이뻐라 세상에 아빠 편 드는 거야.
0: 1280님이 대추씨만한 입 아유 빵 터졌어요.
1: 그렇죠.
0: 동네 어르신이 제 입 보고는 꼬막 같다고 하시더만
1: 꼬막
0: 대추씨 웃음 폭발 아 꼬막 같은 입으로
1: 아 재밌다. 예. 최태영님 손자가 할머님 닮았나 봐요. 말씀 참 차분하게 잘하시네요 그러셨어.
0: 그러니까 우리
1: 할머님도 자분자분 말씀하시는데
0: 네.
1: 손자가
0: 그러니까 저희 그 열린 사서함 음성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딱 하시고
1: 네.
0: 그 다음에 저는 누구고요 제 연락처는 몇 번에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저희 제작진들만 딱 이제
1: 알아듣게
0: 네,
1: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0: 네, 꼭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돼요.
1: 네.
0: 자 02789의 천사 02789의 1004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맞춤형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진 스님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오신 김진 목사님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0: 자, 여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청원아이스, 유니베라, 고향가구박람회, 데이팩, 안터지는 맥스부탄, 열혈강호 온라인, 백조싱크,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 한국세무사회, 노무법인폐, 동국제약, 회라민큐와 함께합니다. 머리 한번 찰랑거려야지.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100년 살고 싶어.
1: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리라 믿으면서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오늘은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부처님 오신 날. 네. 예, 우리 만남 중창단의 무대. 아,
1: 네.
2: 우리 성진 스님 계신 성관사에서 성황리 어떻게 잘 마치셨나요?
3: 아유, 예. 뭐 정말 즐겁게. 제 네. 모토가 무조건 즐겁게 하자.
1: 네, 즐겁게 하자. 네,
3: 즐겁게 하자는데 네. 만남 중창단이 노래 일단 부르면 예. 일단 저에게 즐겁지 않습니다.
4: 제가 매년 이 성관사 그 부처님 탄신을 가는데요.
2: 예.
4: 갈수록 이 네. 성관사 이 탄신 기념 이 축하연이
1: 네네네.
4: 개인 절이 아니에요 이제는.
2: 오.
4: 국내 각처에서 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번에 정말 상황이 점점점 날로 진짜 발전하고 아하. 있습니다. 네.
2: 네. 예, 예. 그만큼 성탄절에 이제 받으셔야죠.
4: 그런데 우리 이게 목사님. 또 예? 성탄절 날 우리 스님을 또 초대해 주시는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2: 예. 네.
4: 제가 이번에는 한번 꼭 실현해 보겠습니다. 성탄 전날 네. 저희 만남 중창단을 초대해서 정말 4대 종교가 함께 예.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절을 네. 절문은 열려 있는데 교회 문은 조금 닫혀 있는
4: 네,
1: 분이군요.
4: 그렇습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 네.
3: 야, 근데 성당문까지는 갔고요.
2: 아, 네? 성당문은 이제
3: 예, 성당까지는 저희가
1: 네.
3: 교회만 가면 됩니다.
1: 네, 네.
2: 반가운 문자가 9547님이요. 네. 일요일에 저도 성진 스님 계신 성관사 다녀왔습니다.
1: 벌써 네. 여성시대 당당이 분께서 네. 와, 사진까지 스님하고 함께 찍었습니다.
3: 아, 예, 예.
4: 아, 네. 예.
2: 어머나.
1: 할머니하고 손녀 같은데요.
3: 예. 손녀는 네. 이제 또 이제 놀이공원,
2: 네.
3: 워터파크 네. 무료 입장권도 받아 가셨고.
1: 아하,
2: 그것도 나눠줘요.
1: 네.
3: 그렇죠. 어린이들은
1: 네.
3: 초등학생까지는
2: 예.
3: 무료로 나눠줍니다.
1: 아.
2: 오,
3: 부모님은 대신 돈 내고 가셔야 되고요.
2: 네. 아, 예. 오, 좋다. 네,
3: 담당님들도 여러 분 오셨어요.
1: 네.
2: 근데 저는 이 사진에서 더 놀라운 게 이 법복이라고 네. 그러나요?
1: 네, 너무 가사, 멋있는데요.
2: 주지 가사. 스님으로서의 딱
3: 가사.
2: 가사.
3: 네.
2: 가사를 입고 계시는 우리 성진 네. 스님 멋지신데. 네. 항상 여기는 이제 조금 그래도 이렇게 간편하게 오시는 거라는
1: 그렇죠.
2: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1: 네. 그렇죠. 아, 제가 할머니라고 그랬더니 엄마 내지는 언니일 수도 있다며.
3: 예.
1: 야, 이런 센스가 없군요, 제가. 아유.
2: 참. 아니 근데 저 이거 진짜 궁금해. 저희가 말로만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가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공연 재밌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또 부처님 오신 날 그 만남 중창단의 공연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저희가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1: 어떻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간직해 놓으셨나요?
4: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만남 중창단 TV를 열었습니다.
2: 와. 웬일이야. 그래서 만남 중창단 TV.
4: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네. 그동안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도 많이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또 네. 유튜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거든요.
1: 네.
4: 근데
1: 네.
4: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못 본 사람들,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참에 열었습니다. 이번에 성관사 공연
2: 예.
4: 저희 만남 TV 들어가시면
1: 네.
4: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2: 만남 중창단 TV에
1: 네.
2: 들어가시면.
1: 네, 그렇군요.
2: 근데 이제
1: 와,
2: 앞으로...
1: 지금 뭐 카트가
2: 네.
1: 오, 장난 아닌데요. 와, 내리시는 것부터 도착하신 것부터.
2: 네.
1: 네. 네.
2: 앞으로는 어떤 그러면 좀 내용을 좀 담게 되실까요? 계속 이제, 노래를 올리시나요? 아니면?
3: 아니 이제 노래 또는 이제 할 땐 저희가 담고
2: 예,
3: 네. 이제 또 여러분들의 사연도 듣고
1: 아 좋다.
3: 네.
1: 최고로 좋다.
2: 아 잠시만 이거는 조금 왜냐면 저 상담은
1: 우리 쪽에만 해주셔야죠. 이런 거지 지금.
2: 여성 시대 님과 함께 코너에서 함께 해주셔야지.
3: 예. 저희가
2: 예.
3: 감히 어떻게 부디 제가 이런 근심의 고민이 될 만큼
2: 아니면은 이제 개인 채널 있으시니까 저희 콜라보처럼 이렇게 님과 함께 나오실 때 한번 저 또 채널 한번
4: 네, 저희 다음에는 네, 우리 생방할 때 같이 예. 이렇게 예. 콜라보를 해서
1: 아,
4: 좋은 네. 어떤 그 시너지를 내도록 예. 하겠습니다.
3: 저희가 이제 100명 채운 지가
2: 네.
3: 어제 100명 채웠기 때문에
2: 아, 쭉쭉 아, 또 성장하시겠죠.
1: 이제 100명이 100만 명 되는 겁니다.
2: 예. 네. 자, 근데 이런 질문도 또 도착을 했어요.
3: 네.
2: 워낙에 우리 만남 중창단 네, 분들이시니까 네. 그럼 지휘는 누가 하시나요? 반주자도 계시지요? 궁금합니다.
3: 저희가 노래 실력에 비해서 갖출 건 다 갖춰져 있습니다.
2: 아유, 네.
3: 그래서 반주자님,
2: 예.
3: 또 최강희 반주자님도 계시고 지휘자는 무려 메인 지휘자님 계시고,
1: 네.
3: 저희가 개콘 지휘자까지 두고 있습니다.
2: 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3: 우리 이제 메인 지휘자님 계시고,
2: 예.
3: 또 저희가 저희 수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개콘 지휘자 정도가
2: 예.
3: 이제 청주 시향 개콘 지휘자인. 분이 저희 개곤도 하시고
1: 네.
2: 아니 청주 시향을 이끄시는 분이
3: 예, 개곤 지휘자 분께서 저희 개곤도 하시는 네, 우리 김산 지휘자라고요.
2: 네. 네.
3: 와. 저희 수준이
1: 네.
3: 예, 노래를 못 불러도 지휘자 지는 잘 갖춘다. 그래가지고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6월 18일 날 청주에서
2: 네.
3: 우리 김산 저희 개곤 지휘자이시면서도
1: 네. 네.
3: 청주 시향 개곤 지휘자인
2: 예.
3: 김산 지휘자가 또 공연도 하니까 저희들도 가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1: 아, 네. 네. 네. 청주 시립 교향악단의 김산 개곤 지휘자께서 네. 6월 18일 청주에서 지휘봉을 또 잡는다니까 네. 만남 중창단 분들도 가시고
2: 네,
1: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3: 저희가 부디 지휘자 수준을 따라가기를.
2: 근데 지휘자분 저 사진을 저희가 봤는데
3: 네.
2: 좀 낯이 익은데.
3: 여기도 저희가 이제 메인 지휘자분이 바쁘실 때는
2: 예.
3: 저희가 이제 와서 좀 도와도 주고.
1: 아 네. 네.
2: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4: 아 사실 저 우리 김산 지휘자가
2: 예.
4: 제 큰아들입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좀 쑥스러워서.
2: 아, 그러니까 이게 또
4: 네.
3: 사실 제 아버님보다 저희하고 더 친합니다.
2: 아
1: 그렇군요.
4: 네. 사실 우리 만남 중단 시작할 때 스님께서 예. 당당하게 우리가 하자라고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 예.
4: 미도는 지휘자가 하나 있다.
2: 오.
1: 아
4: 그것 네. 그 생각 때문에 결심을 네. 또 먼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3: 설마 아, 네. 아들 아버지를 보내두겠냐.
2: 오히려 약간 저 파트 싸움이 좀 있으시겠는데 그래도 아들이 어떻게 보면 딱 지휘를 하는데
1: 네.
2: 아버지에게 좀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1: 그건 아닐 거야. 그건 네. 아니지.
3: 저희하고 훨씬 친합니다.
1: 오히려 네. 큰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가 조금 뻑뻑해요. 아, 어느 집이나 그래. 네.
3: 대화에 열 마디 하면 아홉 마디는 저희하고 하고.
1: 아, 그렇죠. 네.
3: 아버지하고 네. 한 마디 합니다.
1: 자,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두 님께 궁금한 점, 의논하고 상담받고 싶은 인생 문제, 도움이 필요한 일,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문자로 보내실 때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문자 보내실 때는 무료입니다.
2: 자 이제 상담 청하신 편지 보겠습니다. 아들과 남편 사이에서 5월을 보내며 두님께 도움 청합니다. 저번 어버이날에 남편과 아들이 말다툼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 후에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남편이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고 고3 아들한테 말했는데 아들이 아빠는 뭐 해줬느냐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아이고. 남편은 화가 나서 이 후레자식이라고 욕을 했고 아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그 후부터 살얼음 판입니다. 저는 휴대폰 문자로 아들에게 왜 그랬냐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달래가면서 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나 죄송하다고 저한테 말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와는 얼굴 보고 싶지 않고 마주치기 싫다는 겁니다. 남편 역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간이 안 되면 안 된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용서해준다. 꼴 보기도 싫다 하면서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뭐라고 해야 하는데 제 양육 방식이 잘못됐다고 탓을 합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뭐가 잘못된 걸까요?
1: 아니 고3이고 좀 뭐...

0: 애도 신경이 날카롭고 네. 아버지는 그냥 부드럽게 야 어버이날인데 뭐 없느냐 했다가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바람에 진짜 뭐 화가 나실 만한데
1: 그쵸.
0: 그래도 후레자식이라고 하셨으니까
1: 요 사건의 발단은 아버지의 이 뭐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겠지만 그 전부터 뭔가 좀 깔려 있는 뭐가 좀 터진 거 아닐까요?
0: 아들과
1: 고3 아들은
2: 그렇죠. 네. 뭐 전조가 있었겠죠.
1: 그죠. 그렇죠. 말 한마디로 네. 갑자기 이렇게 네.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건 좀 뭐 아닌 거.
2: 전조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뭐 고3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놓고 본다면 이제 이때는 뭐 정상적 반응을 하기가 힘든 정서적 과해경이니까
0: 맞습니다.
2: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무리 좀 기분이 나쁘셨다고 해도
1: 네.
2: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표현의 어원이
0: 네.
2: 자칫 잘못 두 분 중 한 분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0: 네. 아. 한 부모 자식.
2: 네, 이래서 네. 이거는 아이고 아무리 이제 하셔도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는 게 우선 저는 분명히 이건 아버님도
1: 오, 예, 예.
2: 이거는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어른으로서는 이제 예, 하지 말아야 할 편이니까 이거는 이제 아버님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1: 네.
2: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문제가 뭐 양육 방식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고 시간이 필요해요.
1: 누구에게?
2: 둘 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1: 아 예.
2: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억지로 자꾸 어머니가 막 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0: 네.
2: 그냥 어머니는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에게 잘하고. 어머니는 아들한테 잘하는 거야 그냥
0: 네.
2: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좀 따뜻해지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되면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0: 네.
2: 이걸 너무 양육 방식까지 가지 마시고
1: 아, 예.
2: 두 남자에게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시간을 좀 주고 웬만한 마주치기실 때는 그냥 조금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각자 잘해주시면 어느 날 따뜻해질 때 자연스러울 때 그냥 한번 같이 목욕탕으로 한번 보내시든지
0: 네.
2: 아버지가 먼저 이제 이런 것은 한쪽의 감정이 서로가 조금 누구를 칠 때 가능한 거니까 너무 저는 예 제 입장에서는
1: 이렇게 막
2: 서둘러 막 억지로
1: 가깝게 하려고 하지
2: 서로를 말아요. 이렇게 네.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해요 저는.
1: 네.
0: 사실 우리 옛날에는 엄부 자모해서 엄한 아버지의 자애로운 어머니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뭐 양육 방식 다른 부부가 뭐 어디 뭐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어느 집이나 애들의 교육 문제로 정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점도 많은데요.
1: 그렇죠.
3: 하여간 이 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보면 사실 이게 이분 가족뿐만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좀 일상적으로 많이 대화법이에요.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1: 네.
3: 평소에 대화를 별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굉장히 적어요. 특히 이제 아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아버지와 대화가 좀 짧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런 배경에서 이런 대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1: 예.
3: 사실 아빠는 뭐 해줬느냐 뭐 이 말이 나오기까지 사실은 아마 이게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뭐 해주려 했을 때 이거 갖다가 정말 농담식으로 그냥 막 부드럽게 그냥 친한 상태에서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아빠 뭐 해주려 그랬을 때 거꾸로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확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나오죠.
1: 그러니까
3: 평소 때 대화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좀 증명이 되면서
0: 그렇죠.
3: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어머니는 사실 우리 스님 말씀하신 대로 남자도 남자끼리 아는 그런 그 있어요. 아들과
1: 예, 어떤 분위기 느낌 예, 이런 게 있어요.
3: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고 서로 조율하려다 보면 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1: 네. 네. 시간이 조금
3: 필요합니다.
1: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광고 후에 계속해서 또 사연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세이세이.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3: 문의 02204-1812.
5: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6: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5: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6: 조심해. 걱정 마요.
5: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6: 천천히 와.
1: 할 수 있어.
5: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6: 천천히 오라니까.
7: 괜찮아요.
6: 괜찮긴 뭐가 괜찮아.
5: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6: 예, 119죠?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자, 수요일 여성시대님과 함께 우리 성진스님, 김진 목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연, 아빠와 고3 아들의 대립, 예, 감정 싸움.
1: 네.
0: 이 사연을 들으시고요. 2159님이 고3 그때는 참 예민합니다. 저희 아들도 엄청 까치를 떨어서 대학 가면 혼내주리라 속으로 다짐했었는데 막상 대학 가고 나니까 그런 솜사탕이 없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예. 그래요.
0: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예, 막 이렇게 빨리 지금이라도 화해를 시키려는 그런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네. 예,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가 하면
1: 네.
0: 예. 3952님.
2: 우리 아들은 35살. 성인이 되어서도 아빠와 오가는 말이 부드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요 시기가 어떻게 넘겨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부자지간이 좀 달라질 거라는 걱정을 해요.
3: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죠. 이게 안타까운 게 아버지도 노력을 해야 되고
0: 그렇죠.
1: 네네.
0: 그렇죠.
3: 이제 아들의 노력도 필요한데 전적으로 이 시기에는 아버지 노력이 70입니다.
2: 그렇죠. 고3인데
3: 네, 거의 70. 저는 한 80까지 보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아들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아들도 변한다는 거.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용기가 또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별로 대화가 없었다가 먼저 또 말 꺼내기도 아빠 입장에서도 좀 머쓱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용기 내셔야죠.
4: 그래서 좀 아까 그 성인된 분 그 나이 가기 전까지
0: 예.
4: 좀 그 서로 간에 아빠 아들 간에 좀 화해와 치유 시간이 필요해요. 고백하고. 저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저희 아버님 20대에 저와 이렇게 푸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1: 네.
4: 그다음부터 굉장히 관계 좋아졌는데 아마 모든 우리 한국의 부자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권위주의 것이 상처가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4: 그런 걸 풀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네.
1: 네.
0: 그렇죠. 네, 우리 아빠가 어른이니까.
3: 네. 네.
0: 네. 아드님께 먼저 네, 시간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다가가죠. 그래도 공부방 공부하고 있을 때 가서 요새 많이 힘들지. 아빠도 그때 좀 감정이 앞섰다.
3: 그냥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0: 그렇게 안 해도 돼요.
3: 어떻게 하냐면
0: 예.
3: 직접은 다 멋졌거든요. 남자들이.
0: 맞아. 멋졌긴 해요.
3: 아내를 통해서
0: 예.
3: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들 너 친구들하고 먹고 싶은 걸 먹어. 아빠가 주셨어. 이 정도만 이렇게 걸러 던지기 몇 번 던져도 돼요.
1: 아, 그렇군요. 아,
0: 엄마를 통해서
3: 네.
1: 네.
0: 이거 아빠가 건네주란다.
3: 그렇죠. 아들도 갑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문 열어도 우리 대화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0: 아, 이게 또 그럴 수 있겠네. 아유, 그게 갑자기 문 열자. 대화하니까 앉아봐.
3: 아니, 안 됩니다.
0: 이것도 너무
1: 참,
0: 그러네요.
1: 진짜.
3: 이럴 때는
1: 네.
3: 부드러운 분을 통해서
1: 네, 예. 네.
0: 사랑의 메신저 우리 엄마
3: 네.
0: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1: 네.
0: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자, 두 번째 사연 갑니다.
0: 네.
2: 신부님, 목사님, 스님, 요즘 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원래 저는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성격이긴 한데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집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옷장문을 열었는데 몇 년째 안 입은 옷도 아유 내가 살 빼면 입을 수 있지 뭐. 유행 지난 가방도 언젠간 다시 쓸 것 같아. 또 심지어 고장난 물건까지 이거 고치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결국 다시 넣어두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미루다 보니 집이 점점 답답해집니다. 정리한다고 시작했다가 추억에 잠겨 앉아서 사진 보고 편지 읽고 결국 몇 시간이 지나도 달라진 건 없고요. 가족은 그냥 버리라는데 저는 왜 이렇게 그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특히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붙어 있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친구랑 여행가서 샀던 컵, 아이 어릴 때 입던 작은 옷,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선물한 별거 아닌 인형까지. 남들 보기엔 그냥 짐인데 저한테는 그 시절이 담겨있는 느낌이라 버리기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집이 창고가 될 것 같아서 요즘 진지하게 고민이네요. 두님은 어찌 생각하세요? 추억이 있어도 물건은 정리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 성격 자체를 인정하고 이대로 사는 건 어떨까요?
0: 아,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4: 네. 사실 이 버린다는 표현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물건을 잘 못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버린다 그러면
0: 네.
4: 마치 자기가 지금 버리는 것이 가치가 없어지고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이 물건과 이런 어떤 자기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0: 네.
4: 버려버린다.
0: 그냥 네. 쓸모없어서
4: 쓸모없어 버린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버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눈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한번.
0: 나눈다요?
4: 예, 요새 사실 여러 그
2: 아나바다?
4: 예, 가자회가 많이 있잖아요. 아,
2: 그렇죠, 그렇죠.
4: 그래서 자기에게 소중했지만 지금은 또 남을 위해서 훨씬 네네. 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주신 분들에 대한 뜻도 계속해서 전달되고 그렇죠. 나눠주니까 이걸 꼭 버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나눈다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의미 있게 또 자기 어떤 집안도 정리되고 또 자기의 추억도 간직하게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네요. 나눈다는 네. 의미로 네, 접근을 네. 하자.
3: 실제 이런 분들 의외로 제 주변에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분들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봤거든요.
0: 예.
3: 부인들하고 되게 부딪히세요.
0: 네.
3: 부인은 버리고 싶고 남편은 자꾸 쌓아놓고.
0: 네.
3: 근데 나중에 선택한 방법이 한 분이 어떻게 하냐면
2: 뭘까요?
3: 동네에 네. 진짜 제일 싼 방 하나를
0: 예.
3: 구해서 예. 자기 당신이 아껴간 추억 모든 물건을 그곳에 두시더라고요.
2: 오, 그 정도로 못 버리시는 분이네요.
3: 아, 생각보다 예. 되게 강하네요.
2: 그러니까 못 버리는 물건 때문에 창고를 작은 걸 하나 예. 얻을 정도라고요. 예.
3: 그냥 생각보다 요즘은 그런 창고들이 많아가지고
0: 예.
3: 그곳에서 이제 가끔 시간 나면
0: 네.
3: 당신 이제 그 의자하고
2: 네.
3: 하나 갖다 놓고
2: 추억.
3: 그냥 그 추억을 보시더라고요.
0: 오.
3: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번 그 정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냥, 그냥 작은 창고라도 하나 얻으셔서 그곳에 이제 두셔라.
0: 오.
3: 두 번째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나의 방법이 이게 사진 찍어 놓는 거거든요.
0: 사진을 찍어 둔다.
3: 예,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관하고
0: 예.
3: 물건은 이제 뭐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2: 네.
3: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분들에 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만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추억이라는 건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2: 아하, 네. 그러니까
3: 내가 마음이 자꾸 과거로 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에 있는 환경이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금은 더 이렇게 마음의 비중이 갔는지는 한번 보시고 내가 너무 요즘 지금 현재 있는 나에게 좀 집중을 못하고 있어서 자꾸 과거로 가는 거라면은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한번 조금 도달아 보시면서 챙기시는 것도 좋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0: 네, 네.
2: 근데 이제 수행하시면은 아무래도 저희 살림살이하고는 좀 달라지시잖아요.
3: 일단 예, 거주 이동이 잦기 때문에 박스를 제가 저도 한 20년까지는 박스를 못 풀었어요.
2: 아,
3: 그냥 박스 안에 두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박스에 둔 게 많은데 제가 신부님 숙소 가서 정말 공통점을 느꼈는데 신부님도 박스를 그대로 두고 계시더라고요.
0: 아, 짐을 풀었다 언제 또 싸야 될지 모르니까.
2: 아 그렇군요.
0: 근데 스님도 자주 옮기세요?
3: 저희들도 이제 자주 옮기고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스님들도 거의 한 30년 전까지는
0: 예.
3: 계속 이동도 많이 하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안 벌리려고 합니다.
0: 그러겠네. 네,
3: 벌리지 않아야 이동할 때 편해서.
2: 편하죠, 맞아요.
0: 네.
4: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추억을 되새기는데 정도로
0: 예.
4: 이제 현재까지는 모아두시는데 사실 잘못하면 나중에 좀 집착이 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4: 그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다 보면 더 쌓이고 이분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그 집안에 불편해질 정도 되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자기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2: 네.
4: 그 나눔을 통해서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보면 좋겠어요. 네.
0: 네. 좀 물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옷까지 정도는
4: 네.
0: 저는 한 1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났는데 작년 한 해 내가 이 옷을 한 번도 안 입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2: 아 그래요? 어디다 나누세요?
0: 아니 저희는 뭐 이렇게 저기 그 수거함.
2: 아 수거함. 네. 네. 네.
3: 전문적으로 수거해 가시는 분들도
2: 네. 계세요. 네.
3: 그러니까 아예 그 나눔을 받는 분도 있어요.
2: 네, 네.
0: 그렇게
2: 맞아.
0: 좀 하는 편. 이걸 1년 내내 한 번도 안 입었으면 올해도 입을 일은
4: 그렇죠.
0: 없다는 생각.
4: 그렇죠.
2: 네. 그게 정리 비법이래요.
0: 예. 네.
2: 1년이 지나도 그 옷을 안 건드렸다. 그럼 아낌없이 정리하라.
0: 네. 네. 근데 옷은 그런데 다른 물건들은 진짜 두 분 말씀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요. 남편의 동창 여행에 대한 사연입니다.
2: 네.
0: 두님, 제가 답답하고 우울하고 아픕니다. 남편이 떠난 1박 2일 동창 여행 때문입니다. 나흘 동안 대화가 없다가 오늘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했어요. 남편은 동창 10명 정도와 모임을 하는데 석 달에 한 번 저녁 모임을 하고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가요.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서 남녀 4명이 찍은 여행 사진을 봤어요. 뭐냐고 물으니까 이번에는 넷이서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그러냐고 하니 가기로 한 사람들이 빠지면서 그렇게 되었다나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불륜도 아니고 말이야 하면서 태연하게 말하길래 저는 기분 나쁘다고 하고 남편은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넘어갔어요. 물론 그냥 넘어간 건 아니고 마음은 계속 불편했죠. 문제는 해마다 1박 2일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남편이 여행 갔다 오면 매번 저는 여러 날 우울합니다. 올해는 제가 더 힘드네요. 마음이 우울하고 몸도 아파서 아이들 전화도 안 받았더니 여행 간 아빠한테 전화하고 조금 시끄러웠어요. 나흘 동안 대화 없이 보내다가 남편이 그래 그러면 내가 동창회 안 가면 되잖아 하길래 당신은 이틀이 즐거웠으니까 내 기분이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기다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동창 여행을 가도 기분 나쁘고 안 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 서운하고 한 번 정도 여행에서 빠질 수도 있는데 매년 가는 것도 속상해요. 남편은 제가 옷이랑 챙겨주니 좋은 마음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했대요. 천만에요. 책 잡히고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릴까 챙겨준 겁니다. 꼭 불륜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지만 이번에는 그 넷이서 갔다는 게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저를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두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셨습니다.
2: 그 동창 여행이야 갈 수 있는데 남녀 해서 무슨 둘씩 갔다더라. 그러게. 그렇게 네 사람이 갔다더라. 그것도 뒤늦게 사진 보고 알았다. 그럼 기분 좋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0: 그러니까요.
2: 기분 좋을 아내가 한 명도 없죠.
0: 네.
2: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4: 원래 동창회라는 그 모임 자체가 그 여러 사람을
0: 예. 예.
4: 1년에 뭐 한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 만나서
2: 그렇죠.
4: 많은 사람과 이렇게
2: 그렇죠.
4: 이제 대면 이렇게 관계를 가는 건지 동창회 어떤 목적 중에 하나인데 사적인 모임이 돼버렸잖아요. 이건 동창회 모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너무
0: 너무 소수의 인원이,
4: 소수 인원이 예. 사적인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심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남편분이 참 아니면 아내분 너무 착하신 건지
2: 그렇죠. 지금까지 잘 네. 챙겨주고
4: 그렇게 하신 거 보면서 좀 저는 좀 부인에는 예의가 없는 게 아닌가.
2: 네.
4: 서로에 대한 예의가
0: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상하신
4: 그런
0: 거잖아요.
4: 그런 것 같아요.
2: 네. 네.
4: 그래서 이거는 꼭 뭐 불륜이다, 도덕적이다 않다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0: 네.
4: 그런 어떤 기준을 떠나서라도 그 부인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0: 네. 아니 우리 저 당당인님들이요 문자를 통해서 거울 치료를 권하십니다. 딴 게 아니라 우리 아내분도 남편에게 똑같이 우리 남자 동창들하고 2대2로
4: 네.
0: 동창 모임 좀 여행 좀 갔다 올게. 네.
2: 나는 이건 반대.
0: 그게
2: 좀 유치해. 뭐야?
0: 그래?
2: 당신이 그랬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 거야. 이거 아니에요?
0: 네, 남편이 한번 느껴보라고 어떤 감정인지.
3: 근데 이제 이거는
0: 상대방이 느끼는.
3: 거울 치료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0: 그래요?
3: 네. 왜냐하면 거울 치료는 만약 그 상대가 그래 괜찮아 해보는 순간부터는
0: 네.
3: 아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0: 그러네. 네. 이렇게 쉽게 날 보내준다고 또 이래버리면 또
3: 아니 왜냐면 이게 실제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0: 그래요?
2: 아 그래.
3: 네. 실제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라고.
0: 그러면 더 마음이 상하.
3: 근데 이제 문제가 왜 그러냐면. 거울 치료를 하시는 분은
0: 예.
3: 나는 이걸 좋아하지 않는데 너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0: 네,
2: 아
0: 네.
2: 그렇죠.
3: 그러니까 나는 이미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거울 치료는 아주 아주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이거는 내가 개입되는 거울 치료는 의미가 없고요. 예. 저는 이미 이제. 뭐 남편을 바꾸는 데는 우리 당당이님이 시간이 걸리든 때로는 뭐 고통이 밀려오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정말 싫으면 계속 싸우시든지
2: 네.
3: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우리 당당이님을 위해서 이런 고통이 올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의 문제는 이제 그건 나의 몫이라는 거. 우리 당당이님이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우울로 빠지시잖아요.
2: 네.
3: 그거는 막아야 된다. 그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통이 올 때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그러면 상처내지 않고 내가 건강한 방법이 뭘까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남을 상대를 바꾸는 일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2: 그렇죠. 그렇죠.
3: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빛나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계속 고통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나를 최대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조금 고통 안 받는 방법이 뭘까? 이건 스스로 찾아야 돼요. 스스로가 가족과 여행을 떠나버린다든지.
2: 네.
3: 나는 그럼 그런 걸 위해서 뭐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공부를 한다. 대신 방법은 나를 위한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상처 내는 거 말고는 이거는 이제 이거와 관계 없이 찾을 필요는 있다. 저는 자기 관리는 필요하니까 이러면 잠을 울고 갑니다.
2: 그래요. 네. 그러네.
4: 아마 이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 같아요. 자녀들하고 이제 그
2: 네.
4: 그 아버지하고 통화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약간 분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스님 하신 말씀과 덧붙이자면 그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그러니까 네. 여행을 가시든 좀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남편과 이렇게 소원하게 되면 사실 회복될 수 없는 관계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이럴수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3: 그래 실제 어떤 분은 동창 모임 가면은 당신하고 여행을 가는 그러니까 딱딱 비례만 그러면 갔다 와 그럼 나랑도 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에만 꽂혀 있으면
0: 예.
3: 내가 좋아하는 게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남편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얻어야 얻고 공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거는 이제 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0: 안 가면 되잖아요. 가장 간편한 방법
1: 이런 거죠. 가지 말라고 하면은 네. 부디 부인은 이런 거요. 그 뒤에 남편의 반응이 또 싫은 거예요.
0: 아하. 그런 걸까요?
1: 네, 그게
0: 여행은 가지 마라 그럼.
1: 이제 그 저러자 싸우려면 끝까지 싸워야 되고 아. 계속 투쟁의 깃발을 올려서 남편을 인식을 확실화시키는 거 말고는 이제 그전 그 투쟁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찾아야 된다. 남편에게 난 무엇을 얻고 남편하고 난 무엇을 할 것인가로 자제하셔야 된다.
0: 이야 그렇군요.
2: 아이고, 그래.
0: 내 마음속에서의 해답을 찾으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1: 경험하시고 찾아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
0: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1: 내가 원하는 게 뭔지.
0: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
2: 참 쉽진 않다.
0: 그러네요.
2: 마음이 상해서 지금. 하여튼 남을 바꾸긴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도 해보시고 무조건 네. 불쾌해 난 우울해 이렇게 둘러싸매고 있을 일은 아니고 좀 천천히 생각을 해 그 부인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부인에게 나 다음부터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그게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반항적인 거잖아요.
0: 반항적인.
3: 그러니까
0: 네.
3: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은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부인 더 눈치를 보게 될 거요. 계속 눈치를 보죠. 동창회 안 간다. 나 여행 안 갈 거야. 오늘 남들은 간다는 원하는 난 못 가네. 말은 아니어도 계속 표정이 나타날 거니까 남편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들어가니까
2: 네.
3: 아예 그런 말 하기 전에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관계를 좀 더 따뜻하게 좋겠어요. 네.
2: 자 목사님의 추천곡 오늘 받아보겠습니다.
3: 네 제가 오늘 추천한 곡은 윤도현 YB 밴드의 네. 나는 나비.
0: 네. 나는 나비.
3: 네 함께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가사에. 내용대로 네. 오늘 당당히 분들이 좀 더 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활기차게 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저희 광고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0: 주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8: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9: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8: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3: 유동 골뱅이.
1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1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새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0: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0: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0: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가 방송됩니다.
3: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0: 내 YB의 나는 나비 목사님의 신청곡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1: 예.
0: 오경희 님이 일종씨 매직한 머리 클로즈업 안 되나요? 그러셨어.
1: 클로즈업 안 들어옵니까?
0: 오, 괜찮네.
1: 클로즈업 들어옵니까?
0: 어.
1: 예.
0: 머리 한번 헤드뱅잉 한번 해보세요. 괜찮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새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한다. 털갈이도 그중 하나다. 조류학자 필리프 디브아의 말입니다. 오리도 그중 하나로 봄이 되면 털갈이를 하는데요. 이 기간엔 육체적으로 취약해지고 일시적으로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위험한 일도 생기지만 결코 털갈이를 멈추지 않습니다. 겪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한껏 몸을 낮춘 채 기다리죠.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걸 새들도 아는 걸까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일세.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 결과 73.7%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인원 6만 2,616명 가운데 73.7%, 4만 6,142명이 찬성해 합의안에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별로는 반도체 부문 중심인 제1노조 초기업 노조는 80.6%가 찬성했고 스마트폰과 가전 등 DX 부문 주축인 제2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조에선 21.1%만 찬성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심 씨의 실제 경력이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모집 요건에 못 미치는 점이 있지만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등의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모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가 내비친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감설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 쟁점에 끌어들이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선거는 후보와 유권자의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관영 후보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후광으로 호가호위하겠다는 정치 술수이자 거짓으로 대통령을 거론한 음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보도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여론조사는 금지 기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0: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으며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 다연장 전술 순항미사일 무기체계를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종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한 건 이례적으로 섞어쏘기 전술로 방공망 회피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현지 시간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회의 결과 도출된 공동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5mm 안팎이고 부산, 울산 등 경상도 지역에선 최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2도 등 전국이 22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6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선특집으로 매일 오전 11시 5분에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요. 오늘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성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변인 조용술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4: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곧 천마의

0: 제자가 강호를 대연될지니. 열혈 강호
1: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UU. UU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4: UU 제약.
5: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6: 네, 여러분께서는 정치인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어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현장 안전진단을 진행하던 핵심 관계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책임 소재 규명에 착수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안전진단 수칙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또 안전 조치를 충분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철저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7: 그러니까 사실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돼서 철거 후 다시 하기 위해서 그걸 진단하던 도중에 사고가 났다는 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전 제가 전공을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 학부 전공이 토목이어서 약간 이런 관련 건설 관련 이런 기술이나 현장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나라는 수준이 많이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탑 클래스거든요. 약간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6: 그래서 너무 후진스럽죠.
7: 네, 그러니까 매뉴얼을 안 찍 와, 이것도 아직도 이런 매뉴얼을 아직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런 후진국 형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뭐 관리 책임이나 책임 소재는 전 나중에 밝히는 게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건 나중에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희생됐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때까지는 좀 차분히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6: 네.
8: 그 이건 뭐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생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정말 되면 고인이 된 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사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거나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한테 그나마 좀 어느 정도의 그 예우를 갖추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이제 목숨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말이 저는 없다라고 봐요. 특히 이런 안전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된 대책 그리고 제대로 된 원인 파악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6: 그 사고 붕괴 장면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차량이 막 지나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다. 너무 끔찍했어요. 그 장면들이. 그래서 이제 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제 서울시장 후보들은 일제히 선거 유세를 중단했고 그리고 이제 선대위 모두 과다한 유세 전국적으로 좀 금지한다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7: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선거 유세가 좀 유별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유세송 틀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제 상시선거운동이라고 해서 그냥 4년 내내 선거운동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경우 너무 과열된다라는 것 때문에 딱 예비후보 120일 동안만 명함을 돌릴 수 있고 선거 13일 동안만 뭐 유세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시끄럽게 불편한 분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선거기간이에요라는 걸 좀 외치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으면 양당 모두 자제를 해 모든 당 모두 자제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사실 아예 우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야 상관없습니다. 이게 보도가 되고 선거 분위기를 전파하는 언론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추모의 분위기 좀 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양당 모두 자꾸 양당이라고 하네요. 모든 당 모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판단인 건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가 마포는 안전 사고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결국엔 사과를 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싶어요.
8: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맞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고가 직후에 저도 이제 지금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저로 이제 후보들한테 제일 먼저 보냈던 문자가 좀 자중을 하고 그리고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선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발언이나 이런 것조차도 전 삼가하고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목내로만 그 정도로만 이제 선거운동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 다 공유하고 공감을 했었는데 아무리 이제 그 마포가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옆 동네지 않습니까? 먼 데도 아니고 옆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선 고인이 된 분들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사건 수습에 대해서 마포가 도와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전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박강수 후보에 대해서도 중앙당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당이나 이 주변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질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글을 내리고 그리고 사과를 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럼 모든 지역의 선거 운동도 다 똑같이 국민의힘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거 그 저 중앙선대위하고 바로 왔는데 저희도 바로 이제 그 이제 애도를 표하고 시작을 했고 끝날 때도 애도를 표했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통감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6: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 당의 전체적인 어떤 기류와는 상반된 그리고 상식과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일탈 행동을 했을 때 과연 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 뭐 징계를 하든 뭐 어떤 식의 대응을 하냐 이게 그 당의 정체성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7: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실수했을 때 대처하는 그 애티튜드를 보고 유권자들은 판단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 그 이 박강수 구청장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단호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모두가 분노하고 뭔가 좀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만 정당 차원의 대처가 뭐 미흡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6: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최현일 의원도 사고 직후에 오세훈 시장 비판했다가 SNS 글을 바로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7: 이것도 이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치적 공방은 나중에 따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유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유가족들이 볼 때 지금 너 책임이야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이 논쟁을 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그 팩트에 기반한 사실들을 일단 밝혀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국 관리 주체의 책임은 오세훈 시장에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이루어져도 되기 때문에 최현일 의원께서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지금 안전 이슈로 넘어왔던 차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좀 자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6: 네.
8: 저는 좀 이제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이지만 지금 여야 가릴 거 없이 지금은 좀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이 이제 정원호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일부 지지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6: 네.
8: 그리고 뭐 관리자가 뭐 삭제하고 그런 후속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후보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분들도 지금은 조금은 자중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좀 사건의 추이를 좀 객관적으로 검증하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지금은 오로지 사고 수습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6: 꼭 선거 국면이 아니더라도 여론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정치인들이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고는 처음으로 서울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성동구 또 마포구 이렇게 돌다가 사고 소식이 전해져서 그 이후에 일정은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장 대표 서울 지원 유세를 놓고 내부적으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오냐 뭐 이거예요 요지는?
8: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6: 그렇지는 않아요?
8: 예, 그거는 뭐 구청장 후보들하고 교감이 없으면 갈 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후보들이 원치 않는데 지원 유세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고 가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 실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요구가 있었던 건 맞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마포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장동혁 대표가 했던 부분들이 그 어쩔 수 없이 뭐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틀어져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틀어질 것까지는 없어요. 의견 충돌은 있지만 어차피 오세훈 시장은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를 싫어하는

0: 분들의 표도 받아야 되는 게 후보의 그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뭐 절장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맞지 않고요. 그냥 전략적인 전 판단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필요하다면 두 분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선거운동하는 유세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깃발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때 누구 미워하고 누구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과 그리고 약간의 그 중도층을 함께 아우르다 보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지금 뭐 이렇게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선을 선택한다. 뭐 이렇게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거기에 장동혁 대표의 어떤 가치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서울시당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2: 그렇게 되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냥 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는 거 원치 않잖아요. 뭐 출범식이나 발대식 때 안 불렀고 다른 지역은 다 대부분 불렀는데 안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정도 아까 그 대변인께서는 아무래도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두 분이 뭐 손을 잡고 하는 여사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요. 네. 아, 일단 장동혁 대표를 서울시 캠페인 하는 분들이 피하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각 가정에 지금 서울 그 선거 공보물이 도착했을 텐데 보통 여당은 거기 공보물 딱 이제 비례대표 명부 나와 있는 그 공보물에 여당은 대통령 사진을 싣고요. 그리고 보통 야당은 당대표 사진 싣거든요. 우리 이번 공보물 딱 열면은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딱 있고 국민의힘 딱 공보물 딱 열면은 배현진 시당위원장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캠페인 자체를 장동혁 대표가 알았으면 좋겠다. 장동혁 대표를 기피한다라는 게 전반적인 저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구청장 후보들은 거기에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당권파 후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 이제 부르겠죠. 그래야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서울에서 외면받고 있지 않다. 피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국민들이 느낄 때는 말씀하신 손잡는 장면 나오지 않는 한 아 둘은 피해 다니는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0: 민주당은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저는 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민주당도 똑같은 거거든요. 김부겸 이제 후보가 이제 대구로 내려갔을 때 그 정청래 대표가 이랬어요. 전략적으로 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가지 않겠다.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빠르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접전 그리고 일부는 이제 넘어서는 이제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장동혁 대표가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도 없고 그리고 굳이 이러한 전략적인 판단들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편이에요, 남이 편이에요 이렇게 할 이유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이제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장동혁 대표가 어필이 되는 곳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필이 안 되는 곳은 전략적으로 안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사이가 틀어진 것 같이 보는 것은 그건 전략적 판단과 그리고 관계 틀어짐을 갖다가 이분화해서 이제 봐야지 그걸 하나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건 민주당에서도 자주 쓰고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당연한 뭐 기본적인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1: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전략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어필이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0: 아니, 지금 지지율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세훈 후보는 다른 누구한테도 지금 뭐 따로 지원 요새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직
1: 있다?
0: 시장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4선이라는 구력에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고 그리고 현재 흐름이 좋은데 전략을 바꿀 후보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어느 지역이든 저는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다른 분들한테도 따로 별도로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오히려 누구누구는 가고 누구누구는 안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오세훈 시장 개인기로 지금 돌파하는 게 오세훈 캠프의 전략적인 방향으로 유효타가 먹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판단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1: 그러니까 아까 그 여쭤봤던 어필이 될 지역이다 아니다 이거는 지도부가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0: 지도부 판단이 아니라 후보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는 무조건 후보가 대장입니다. 예, 예. 그리고 후보의 지지율이 자기가 제일 그걸 체감을 하잖아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전략을 쓸 수가 없죠.
1: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등장하는 모든 지역은 그 지역의 후보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지금 지원 유세에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0: 강력하게 요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필요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뭐 강력한 요청이라는 건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1: 예. 어쨌든 요청이
0: 뭐 장동혁
1: 있어서
0: 대표가 뭐 절대 신도 아니니까
1: 요청이 있어서 온 것이다.
0: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 일정을 할 때 뭐 이 방문에 했을 때 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오케이 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그 6.3 지방선거까지 이제 딱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입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를 지금 볼 수가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하나를 지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무선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원호 후보가 4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6%, 그리고 없음 8%, 모름 무응답이 11%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이게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가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이제 국민의힘 현 대변인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서울의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박빙인지 오세훈 후보가 아직까지 뭐 열세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넘어섰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0: 저희는 전 지역 다 열세라고 판단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추격자 입장에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16대 0, 15대 1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던 선거이기 때문에 뭐 조사 결과에서 이보다 더 좋은 조사 결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많이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선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민심이 얼만큼 무섭냐면 연초까지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한 두 달여 만에 정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들이 속출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지금은 달라붙어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민심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냉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추격자 입장에서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기고 있다 보니까 많이 조금 오만하고 조금 그렇게 좀 도도하게 좀 접근을 하고 막 일방적으로 그래요? 접근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어떻게 보세요? 서울 판세?
2: 뭐 오만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게 나왔다는 지지 뭐 조사가 있다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온 훨씬 더 격차가 큰 조사도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선거 지형 자체가 저희한테 유리한 지역이 아니에요. 서울 유권자가 중도 보수 성향이 많아진 게 이제 수년이 지났고 22년 대선 때도 전국 득표율보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이 적었고 작년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득표율 평균보다 서울에서의 득표율이 작았습니다. 이제 서울 유권자들은 좀 강성 뭐 이런 분들보다는 좀 중도적 성향을 띠는 분들을 선호하는 게 수년 동안 나타났고 거기에 이제 중도 보수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선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착시 현상이 있는 게 2년 전 총선 때 뭔가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대승을 했기 때문에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서울은 뭐 민주당이 유리해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유권자 선거 지형 자체는 우리 당에게 그렇게 유리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뭐 그 탄핵 이 다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도 하고 여전히 장동혁 지도부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모호하게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지지율 때문에 추격자 하십니다만 사실 지금 도전자는 정원호 후보거든요. 지금 네 번째에 이어서 다섯 번째 서울시장을 도전하고 있고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처음에 출발할 때 당내 그 공천 내홍 때문에 좀 뒤처졌던 부분 때문에 마치 추격자 입장에서 뭐 따라가는 입장처럼 뭔가 그래서 정원 후보에 대한 검증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이번 선거만큼은 오세훈 시정에 대한 평가 심판 이런 것들이 중심에 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원 후보가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지지율도 이제 안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런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을 좀 앞세운다면은 충분히 격차를 더 벌리고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조금 제가 보태고 싶은 말은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간판에 걸고 이제 민주당은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서울시 집값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집값 폭등하면서 당연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 민심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아까 뭐 정원호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리스크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모습들 많이 보였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원호 후보가 자신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해명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캠프 차원에서 해명하고 이런 모습들은 어쨌든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현역으로서 프리미엄이 있고 그리고 제대로 못했다면 평가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 후보 이 오세훈 그 시장 후보조차도 겸손한 자세로서 추격자의 입장으로 접근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 네. 국민의힘은 그런 말씀하실 때 좀 정원 후보 영상을 다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공약 발표도 보좌관이 한다, 다른 사람이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만 해도 풀 영상 보면은 뒤에 보면은 정원 후보가 다 줄줄이 다 설명하고 누가 봐도 이 후보가 가장 빠삭하게 이 정책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나온 그 찰나의 장면을 보고 이거 봐라 모른다 피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데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일부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많은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정원 후보가 피하는 후보라고 느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저 정책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의혹에 대한 해명 얘기.
2: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질문은 의혹도 마찬가지죠.
1: 사실 지금 판세가 얼마나 붙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우위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제 이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0: 그만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예. 광고 듣고 오실게요.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7: 네, 1부에서 언급했던 한국 리서치 그 조사에서 없음 8%, 모름 응답 11%, 이른바 부동층으로 보이는 응답이 여전히 20% 가까이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선거가 일주일 정도 남았으면 보통은 부동층이 한 10% 남짓 이렇게 잡히는 게 일상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20% 가까이 된다. 이건 왜라고 보세요?
8: 여야가 둘 다 만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이겠죠. 왜냐면은 이 지금 사건 사고가 정책 선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 선거잖아요. 우리 이제 생활 정치를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한지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 정치 이슈와 어떻게 보면 정쟁적 이슈들이 거의 다 뒤덮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공방을 하다 보니까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정책 선거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뭔 선거야? 아니 그 예를 들어 서울시장 누구를 뽑으면은 당장 내 삶이 어떻게 변화 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실종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부동층들이 많은 상태로 중립지대로 나가게 되고 양쪽에 대한 지지층들이 지금 결집이 되면서 팽팽한 상태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도 그러한 지금 뭐 안전 이슈도 지금 터지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진솔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걸 갖다 해결하는 후보가 저는 더 많은 그 부동층에 대한 마음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9: 저는 한국 무당층의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무당층을 예를 들면 미국을 분석을 해보면 무당층이라고 답을 하는데 들여다보면은 약한 공화당 지지장, 약한 민주당 지지장 이렇게 갈려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갈려 있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무당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따라서 난 이번엔 여기, 난 이번엔 여기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좀 오가는 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난 이번에 나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저번에는 저당이었지만 전혀 반대 정당 찍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무당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전 선거에서는 한 10%에 머무르던 것이 이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한국의 무당층 유권자들이 아, 이번에는 난 지난 선거랑 다르게 할까 똑같이 할까라는 끝까지 고민하는 그 포인트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없음 무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7: 이 부동층이 어디로 갈지가 이제 막판 최대 변수가 될 텐데, 그리고 또 이들이 결국에는 투표장으로 올지 이 부분도 관건일 테고요. 그럼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막판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9: 막판에 일단 결국 계속 그 정책 선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후보들은 결국 이제 내일 밤에 토론회를 하잖아요. 네. 뭐 그게 이제 사전 투표를 바로 금요일 날 해버리긴 합니다만 이 정책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는 TV 토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각종 밈과 쇼츠로 계속해서 팍 퍼지거든요. 그게 이제 팍 퍼지게 되면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확 퍼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마 국민들이 저는 많은 유권자들이 부동층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가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그러니까 오세훈 시정 10년에 대한 평가 비판 비판 포인트를 TV 토론 때 잘 활용을 한다면은 저는 그 부동층 저희가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8: 뭐 똑같은 건데요. 내일 이제 TV 토론 이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울시장 후보 선거는 이제 국민적 관심이 많이 높다 보니까 시청률도 꽤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회자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이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부동산 문제를 가장 심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그 시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그게 굉장히 아프게 지적이 된다면 저는 그 중립지대에 있는 후보들 그 유권자들이 당연히 오세훈 시장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7: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GTX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는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좀 의아한 장면이 있어서요. 그 철근 누락이 부실 시공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현대건설 대표 또 감리사 대표 국토부 관계자 모두 부실 시공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서울시 책임자만 중대 부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거 인식 차이 어떻게 보셨어요?
9: 저는 서울시 그 오세훈 시정이 갖고 있는 이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는 말 못할 겁니다. 처음에 이거에 대한 대응할 때 뭐라고 했었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난 사고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못할 겁니다. 사고가 나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사고가 는 다음에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서대문 고가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토목기술은 탑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런 후진국 이것도 후진국형 사고예요. 후진국형 부실이거든요. 어떻게 철근 2500개가 누락이 됩니까? 기둥 220여 개 중에 80개가 누르게 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목에서는 기초공사가 들어간 다음에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후에 뭔가 보완한다? 물론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 어떻게 보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만 그걸 국민들께 검증하고 하는 모습들을 다 하나하나 보여드려야 아 우리나라 토목기술 세계 최강 아 결국 이걸 보완했네라고 안심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뭔가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500장짜리 보고서에 두 줄 들어간 게 어떻게 그게 보고서입니까? 이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주체들은 이거 부실 맞습니다. 부실입니다 하는데 주체 가장 최고 단위에 있는 주체만 아 이거 부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전불감증이 이 체감되고 있는지 그냥 절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전 사례라고 봅니다.
8: 저는 뭐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엔 오세훈 시장이 다 책임자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측이죠.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제 뭐 국토부가 알았니 못했니 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철근 누락이라는 거 말씀하셨던 것 같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게 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모든 시공을 할 때는 시공법에 맞춰서 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그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면 돌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지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충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중앙으로만 책임질 게 아니라 어쨌든 서울시의 총책임자로서 자신도 이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피하지 않고 정면에 맞서서 문제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 정면에 맞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제 서울시가 국토부와 17차례 대면을 하면서 철근 누락권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 또 인수인계서에서 빠져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새롭게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사고가 났는데 왜 이걸 오랫동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문서상에서 그 많은 양 중에서 한두 줄 들어있는 게 어떻게 정식 보고라고 할 수 있냐. 이제 그래서 은폐 논란으로 간 거잖아요.
8: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뭐 정치인이 이런 문제가 어쨌든 보고를 받고 말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인지가 됐잖아요. 뭐 결과는 그 내용은 이제 그 다음 문제지만 인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서서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누락이 있는 것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본인 스스로가 많이 판단하고 그리고 관련 관련 과정들을 갖다 파악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재명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난 몰랐다 밑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걸 가지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의 전향적인 이제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17차례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봤거나 아니면 쉬쉬하면서 넘어가고 싶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 어느 것이라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보고책의 행정은 보고에서 시작되고 보고에서 끝납니다. 그 보고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보고책의 누락이 없었는가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보고를 받지 않으면 그 사항을 파악 못하잖아요. 근데 지방정부가 아무리 지방자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심각한 문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거를 보완하고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보고를 안 했다? 보고체계가 누락되어 있다? 이거를 어떻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자로서 저희는 오세훈 이거 철권 누락 빠졌으니까 다 책임져 이게 아니라 철권 누락 빠진 거에 대한 보고체계에서 왜 그 관리 책임을 못했느냐에 대해서 책임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뭐 현대건설 책임이지 왜 우리 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는 거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8: 제가 드린 말씀도 네.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대북송금 문제나 이런 대장동 문제 다 보고 안 받았다 이렇게 계속 해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런 자세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7: 알겠습니다.
8: 오세훈 후보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내일 TV 토론에서 분명히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저는 해명과 예.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 알겠습니다. 내일의 장면을 또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폭넓은 지원도 화제인데 토요일에 이제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월요일에는 대전 충청을 방문했고 오늘은 부산 경남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5시쯤에 부산 기장에서 박형준 후보 만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부산 북갑 보궐선거 뛰고 있는 박민식 후보도 동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도 합류를 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8: 뭐. 현재까지 뭐 계획된 일정은 없습니다.
7: 장동혁 대표가 온다는 예. 계획은 없다.
8: 예. 아니, 왜냐하면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최대한 이제 자제하는 선거 운동에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7: 네.
8: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부산 지역에 이제 지원 유세를 가는 모습에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또 부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의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거는 비공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산에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거기 지역에 있는 후보들
7: 예.
8: 이분들이 다 총출동을 해서 하나 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7: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 박민식 후보,
8: 그렇겠죠.
7: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하는 세 명이 있는
8: 사진이 그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예. 다른 후보들도 이제 뭐 알아서 또 많이 오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유세라는 것이
7: 예.
8: 그 원팀이 되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겸손하게 이제 또 선거를 치르고 또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엄중한 모습으로 그 시민분들께 이제 선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9: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을 가면 가장 절실한 건 박민식 후보겠죠. 뭐 한마디를 듣고 싶을 겁니다. 그 배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을 건데
7: 무슨 한동훈 후보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인가?
9: 그러기를 이제. 원하겠죠. 왜냐하면은 네. 사실 보수 진영에서 이 배신자론 하면은 그 가장 떠오르는 게 유승민 전 그 대표 아닙니까?
7: 예.
9: 그런 거에 대해서 박근혜 그 대통령으로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그냥 중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라도 나온다면 박민식 후보는 그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아마 어떻게든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도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돌근 돌고 계시는데
7: 네.
9: 사진 찍을 때 막 손가락 요구하는 것도 어려운 거 시킨다고 하면서 막 주저주저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뭔가 특정 정당 선거운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뭐 우리 당도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살짝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광폭 행보를 보인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는 그 관전 포인트는 그래서 박민식 후보가 대체 옆에서 어떻게 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은 응해줄 것인가 저는 부산 유사에서는 그게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7: 아니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 한동훈 현 후보가 30년 구형을 했던 그 악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할까 한다면 어떤 메시지로 할까 뭐 이제 이 부분들을 관심 가게 보시는 거잖아요.
8: 아니 뭐 발언에 대한 무슨 타이틀 방어전도 아니고 뭐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7: 예.
8: 그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제 어쨌든 대통령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을 이제 돌면서 뭐 특정 후보 막 만세 뭐 이런 거 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이 움직이는 모습만으로도 그 이제 선거를 갈까 말까 고민하던 이제 보수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한동훈 뭐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비방을 한다던가 문제 제기한다던가 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 잠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배신론자로 찍혀있는 게 이낙연 전 대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당의 그러한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 그러한 언어를 저는 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부산 방문에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9: 그러니까 직접적 얘기는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가 예. 이런 게 나오세요. 이럴 때일수록 당이 뭉쳐야 합니다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8: 당연히 그건 당연히
9: 아니죠.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은 부산 가서 얘기하면 다르죠.
7: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갑과 관련해서는 이게 또 장소가 기장을 가잖아요. 근데 기장에서 북갑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리액션이 나올까 지금 이게 관전.
8: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하면 안 되겠는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꿈보다 해명을 더 잘해주니까는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9: 근데 그걸로 인해서 무슨 발언을 하시든 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저희도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대구 정도에 살짝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의 행보를 보고 아 내가 진짜 이번에 민주당 찍으려고 했는데 마음을 돌려야지라고 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투표율에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아, 난 투표율 아이 보수 보기 싫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서니까 내가 좀 나가야지. 근데 그런 분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약간 연민, 미안함 그런 뭐 마음 요 그런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은 투표장을 이미 가기로 마음 먹었을 겁니다.
7: 그러니까 기본 보수세를 지키는 정도지 이게 확장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9: 판세를 뒤집을 정도는 안 될 거라는 거죠.
8: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그 자 포기를 하는 이제 유권자로서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예. 그분들의 마음이 빠르게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거가 얼만큼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현장으로 갈 것이냐 투표장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분명히 그러한 데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왜 뽑습니까? 저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저도 봅니다. 다만 이제 보수 지지자 중에서 아 이번에는 포기를 하려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봐서 나간다. 탄한표라도 있다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 게 선거인데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모습은 국민의힘에게 분명히 도움이 전 된다고 봅니다.
7: 그 9년 만에 본격적인 정책 행보잖아요. 근데 목요일에 이제 강원도까지 가니까 뭐 그야말로 광폭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8: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청을 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봤었을 때 그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직전 이제 대통령을 하셨던 분 그리고 이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선거 초반에는 가장 이슈를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당이 분열된다 뭐한다 할 때 통합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행보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 당이 여러 가지로 이제 목소리들을 낼 때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전직 대선 후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원팀으로서 묶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유권자들 지지자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주변의 요구를 듣고 이제 판단해서 나온 것이지 중앙당에서 이렇게 배치한다든가 가달라고 해서 절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저는 행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9: 일단 부산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면은 강원도, 충남, 김태흠 후보, 강원도의 김진태 후보 다 친박이셨던 분들, 대전의 이장 후보 다 친박이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장 후보 만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오랜 동안 의리를 지키셨던 분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공천 과정에서도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친박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친박 공천하는 거 아니냐 언제적 친박이냐 얘기를 막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친박 후보들이 많이 됐고 그 친박 후보들을 위주로 좀 돌아다니는 게 결국 약간 의리 지키러 전 돌아다니시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박 후보의 친박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게 저는 그렇게 뭐 큰 효과가 있을 거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8: 뭐 저는 이제 친박 프레임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뭐 예. 박형준 시장이 전 친박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9: 제가 그래서 부산 제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 좀 뜻까지 들어주시죠.
7: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에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가 탄핵 재평가를 거론을 했는데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차치하더라도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 몰이가 있지 않았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건 너무 가혹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9: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이분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윤어게인이 윤어게인에 이어서 박어게인까지 그냥 대대로 얘기하는 건데 아니 탄핵 재평가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굴복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이것 자체가 저는 그게 극우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얘기하면은 우리가 왜 극우냐, 왜 극우라고 몰아세우냐, 제도권이 정한 판결에 대해서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극우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굳이 이 얘기 안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국민들이

0: 필요는 없죠 저희는. 근데 국민들이 느낄 때 얼마나 또 화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1: 그러니까 보수 농객이라고 할 수 있는 조갑제 대표가 윤석열 계엄 입장부터 분명히 하고 지원하라 이런 입장인데 아직 계엄 관련해서 또 명확한 입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낸 적은 없잖아요.
2: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뭐 전 평가를 뭐 굳이 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있겠지만 뭐 조갑제 대표가 말하면 이제 말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냥 모습으로만 보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현재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이제 당이라든가 이제 국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1: 신동우 최고의 그 발언은 어떻게
2: 그건 이제 뭐 그분이 이제 뭐 강성 지지층이 됐든 아니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됐든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나 이제 신동우 이제 최고위원이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냐 안 하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보죠. 이게 너무 과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갖다 겸허히 수용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누구든 자신의 형량을 받고서 아, 저 너무 억울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평가를 갖다가 그리고 그 판단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문제는 다른 문제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법원의 판단을 갖다 부정하거나 그리고 아, 이게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발언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네. 신동욱 최고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계속적으로 내왔습니다.
1: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낸 건데 성 변호사는 아, 성 대변인께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선거에 지금 도움이 되는 발언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뭐 이게 뭐 어떻게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동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개인으로서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저나 이제 당대표나 이제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의 영역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는 국민들이 저는 판단하고 그 결과로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0: 저는 신동욱 최고 발언 중에 이거는 지적하고 싶은데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몰이라는 거는 당시에 국민의힘 다수가 참여를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졌고 그 이후에 수년 뒤에 탄핵을 건너겠다고 주장을 했던 이준석 대표가 당시 당대표까지 됐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평가는 명확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된 것처럼 말을 하는 거는 왜곡이죠.
2: 이거 좀 알겠습니다. 팩트는 좀 체크해놔야 네. 되는데 국민의힘 다수가 그 당시에 했던 건 아니고요. 일부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요거 짧게 다루겠습니다. 울산시장 단일화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게 지금 예. 그 결국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었던 게 나중에 나왔 때문에
1: 그게 김성욱 이제 후보의 얘기예요.
0: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진보 정당에서는 그거를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것도 무능 아니냐,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 사실 이 여론조사로 인한 단일화가 거기에 조직적인 개입이 분명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 여론조사에 단일화를 할 때 왜냐면은 보통 경선을 할 때는 여론조사에다가 당원 투표까지 섞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여론 단일화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당 후보들끼리 하는 거니까 당원 투표가 없어요. 그럼 예. 여론조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상실이 되면 사실 이거의 기준으로 해서 뭔가 단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거거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성욱 후보 쪽에서는 못하겠다라고 선을 한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끝까지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1: 안 될 가능성이 높다.
0: 네.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1: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모레면 이제 사전투표 시작이니까요.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지금 사실 양 진영 모두 보수도 갈라져 있는데 진보 쪽도 결국 갈라진 채로 저는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1: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단일화, 뭐 진보 진영에서 단일화를 좀 발빠르게 추진했던 이유는 야권에서도 뭔가 단일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 했던 거거든요.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호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2: 모르죠. 그건 저도 그분 당사자가 아니라면 모르겠고 울산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저도 이제 뭐 단일화 안 될 거라고 보니까요. 거기는 뭐 이제 지지율 높은 후보가 밥상을 엎어버린 거니까 뭐 될 리가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 보수든 뭐 진보든 그리고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지금 뭐 단일화들이 하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신들의 무기와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저는 승부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정책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될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럼 마지막까지 야권도 단일화 없이 4명의 후보가 그냥 진검승부한다.
0: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그 단일화에 대해서 저희가 뭐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상대 후보가 뭐 포기를 통해서 단일화를 해주는 거면 몰라도 우선은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지금 선거를 끝까지 치르겠다가 기본적인 중앙당의 입장이고 알겠습니다. 후보들의 예. 입장입니다.
1: 박맹훈 후보는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광고 들으시죠.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안 좋은 나도 안.
2: 네, 정치인 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우리가 뜨겁게 계속 왔네요. 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2: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의 현장 수습 작업이 추가 붕괴 우려로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면서 현재 KTX를 비롯한 국내선 열차의 80% 정도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합동 정밀 감식을 진행했고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안이 노조원 투표 결과 73.7%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게 됐지만 삼성전자 내 성과급 차등 지급에 따른 노노 갈등과 주주단체들의 반발이 법정 쟁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1: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선거 지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해 오로지 주가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 물가 대책과 환율 대책, 금리 대책은 사라졌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갖고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36조 원에 달하는 동결 자산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UU. UU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5: UU 제약.
6: 절세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1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2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서울시는 아직 복구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는 본격화됐습니다. 이정숙 기자입니다.
2: 서소문 고가 붕괴 현장 수습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새벽 4시까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단으로부터 잔해 제거와 철거 계획 등이 담긴 계획서를 받은 뒤 고용노동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복구 작업에 나설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기관 현장 회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복구 작업 착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새벽 0시부터 4시간가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정밀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도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등으로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파로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첫 차부터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서울역과 행신역, 청량리역 사이 열차 운행도 여전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코레일은 오늘 전체 열차 운행 횟수가 총 683회에서 131회 정도 중지되면서 운행률이 8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TX 등 고속열차의 경우 운행률이 74%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사고 수습 상황에 따라 출발 도착역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열차 이용 전 운행 시각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숙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대응과 복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4: 오늘 오전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교통부 건설안전소관부서를 중심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3: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입니다.
4: 조사위는 철거 해체 공정을 제대로 따랐는지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졌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가차도 구조물의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사고 현장 복구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5: 철도 시설 복구는 현장 안전 확인, 구조물 안정성 점검, 전차선 복구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4: 이번 사고로 오늘 첫 차부터 KTX 등 열차 130여 편 운행이 멈추거나 제한돼 현재 80.8%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행신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와 경의선 서울역 수색역 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경부선 KTX는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호남선 KTX는 목포와 여수엑스포역에서 용산역까지 운행하고 있지만 일반 열차 상행선은 서울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부선 무궁화호는 대전과 부산역 구간, 호남선 무궁화호는 서대전역과 목포 여수엑스포역 구간, 장항선은 익산역과 천안역 구간에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KTX 열차들이 임시정차하면서 지연도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열차 출발역과 도착역이 바뀔 수 있어 반드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운행이 조정된 열차의 승차권을 환불해도 위약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열차 운행 정상화를 위해 철도시설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결과 73.7%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비반도체 부문 노조는 반발하고 있지만 거액의 성과급을 약속받은 반도체 부문 위주로 투표가 이루어진 결과인데 소수 노조와 주주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6: 삼성전자 성과급 노사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 결과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오늘 오전 10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노사 잠정 합의안은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부문 중심인 제1노조 초기업 노조에선 투표한 조합원 중 80.6%가 찬성했고 제2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조에선 투표자 중 21.1%만 찬성했습니다.

0: 합의한 가결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는 2026년 임금 협약을 정식으로 조인했습니다. 기존 성과급에 추가로 반도체 부문에만 지급되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는 게 이번 노사 합의의 핵심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6억 2천만 원, 적자를 내고 있는 비메모리 사업부도 평균적으로 1억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DX 부문은 특별 성과급 대상에선 제외됐고 대신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상생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임금 협약까지 조인했지만 회사 안팎으로 반발은 여전합니다. 투표에서 배제된 DX 부문 중심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가 소수 노조 투표권을 박탈했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서 법원에 투표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투표가 종료되면서 법원에 투표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추가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모임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약속한 협상 내용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무효소송 등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 코스피가 300포인트 4% 넘게 올라 처음으로 8,400을 돌파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지수는 2.42% 급등 출발한 뒤 한때 8,450까지 올랐고 현재 8,4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 선물이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5분간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때 7%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 32만 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는 14% 넘게 폭등해 사상 처음으로 23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선거 지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부끄러움도 모른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물가, 환율, 금리 대책 없이 주가만 생색낸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3: 격전지인 충남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선거운동 지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부끄러움도 모른다며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4: 촛불 혁명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 투입하는 국민의힘을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어게인 정당 이런 소리를.
3: 그러면서 충남지사에 출마한 박수현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 있게 내놓은 후보라며 일 잘하는 정부와 손발을 맞출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충남 공주에 이어 인천을 찾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물가나 환율 대책 없이 오로지 주가에만 몰두한다며 이재명만 사는 세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5: 이재명만 사는 세상, 명사세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은 다 망쳐놓고 기업이 이룬 성과를 자신들의 것인 양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3: 장 대표는 오늘도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반대하면 극우고 스타벅스를 마실 권리를 뺏지 말라고 하면 일베냐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시장을 두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두 후보는 어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모든 유세 일정을 취소한 채 공식 일정 없이 선거 대책과 사고 수습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선거일 6일 전인 내일부터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강요들을 불러 이란 전쟁과 관련한 논의를 합니다. 이란 대통령은 분쟁을 마무리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이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6: 다음 달로 80세가 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워싱턴 DC 인근 군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만성 정맥부전 진단에 이어 인지능력 등의 의문이 제기됐지만 검진 직후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확인됐다며 언론에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또다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두 손을 높이 들어 항복해도 뉴욕타임스나 CNN 등 가짜뉴스 매체들은 이란이 이겼다고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종전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백악관으로 강요들을 불러모읍니다. 당초 내각회의는 철통 경호로 외부 시선이 차단되는 대통령 주말 별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계획이 바뀐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12번째로 열리는 내각회의에선 이란 관련 의제가 집중 논의될 걸로 미국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핵포기 대가로 제재와 동결 자산 해제를 요구하는 이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 이란 협상단은 카타르 도하를 방문해 미국이 동결한 자산 240억 달러의 해제를 논의했습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분쟁과 긴장을 끝낼 준비가 됐다며 이제는 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 2월 말 개전 직후 차단했던 해외 인터넷망의 연결과 복구를 87일 만에 지시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란 외무부는 하루 전 미군의 남부 공습을 놓고 심각한 휴전 합의 위반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규탄하는 등 막바지 협상 국면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양대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해양 강국으로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8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7: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5월 울산 지역 전산업기업 심리지수가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 본부에 따르면 5월 울산 지역 전산업기업 심리지수는 99.1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101.4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하며 기준치를 웃돌았고, 비제조업 기업 심리지수 역시 2.2포인트 상승한 94.8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호조와 긴 연휴에 따른 소비 개선 등이 맞물리면서 기업 심리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 선거의 투표 용지는 일반 투표 용지와 달라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투표 용지는 정당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면서 세로형인데 반해 교육감은 가로형입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후보자의 이름 순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지자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일반 택시 2068대를 대상으로 블랙박스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예산은 차량 한 대당 30만 원으로 각 업체가 블랙박스를 설치한 뒤 일반 택시 조합에 비용을 청구하면 울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블랙박스는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상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울산시가 최근 문을 연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생애주기 통합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울산시는 기존 발달장애 중심에서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장애의심아동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부모 양육지도와 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과도 협력해 장애의심형 유아를 조기 발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고 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아 배상 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모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 2명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단을 조직했습니다. 공단은 최근 지원 사업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 제출과 자부담금 대납 거래 조작 등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예방단은 사업장 점검과 의심 사례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찾아내 최대 5배의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일상생활 속에서 새해를 기록하는 활동을 할 새해통신원을 모집합니다. 새해통신원은 매달 탐조 활동을 기록하고 울산에 서식하는 새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학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20명을 선발해 다음 달부터 조류 조사 교육과 보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늦은 오후까지 약한 비가 오겠으며

0: 낮 최고 기온은 평년을 밑도는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의 분포로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관열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5: 와,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5: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5: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리 와.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6: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영국의 어느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하늘을 걸어보는 게 꿈이었답니다. 하늘을 걷는다,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최근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무려 99 생일을 앞두고 큰 날개가 달린 옛날식 비행기로 1000m까지 올라간 다음 안전끈을 몸에 달고 비행기 날개 위를 걷는 윙워크에 성공한 겁니다. 그냥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라 소아암 환자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모험에 나섰다는 할아버지. 와, 99세의 그 용기, 그 노력. 다음 도전은 런던 마라톤 완주랍니다.

요즘 한해 문세윤 그리고 추우가 다시 불러서 선풍적인 비행기, 오늘은 원곡자 거북이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꿈들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영국의 그 할아버지는 하늘을 나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계단도 혼자 오르기 힘들었지만 비행기 날개 위를 걷는 윙워크로 좋은 일도 할 수 있다는 프로젝트 얘기를 듣고, 와, 운동과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혼자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만큼 체력이랑 균형감각을 다시 되살렸답니다. 정말 경탄에 뭐 존경에 그리고 또 때로는 반성까지. 아, 나도 그만큼 어떤 나의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냥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문득 든 생각이, 여러분들의 또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버킷리스트 뭐 음악에 있어서는 뭐 여러 곳들이 있죠. 로얄 알버트 파크라는 그 극장에서 막 노래하는 거, 아, 얼마나 좋을까. 뭐 여러 뭐 다양한 무대들이 있죠. 하지만 그 외에 그냥 버킷리스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되게 좀 외진 곳에 한 달 살기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예. 네. 그냥 아예 다른 풍경에, 다른 환경에서 한번 있어보고 싶기도 한데, 뭐 그건 언젠가 나중에 한번 하는 날이 오겠죠. 우리 우미숙님은 제 버킷리스트는 영국 여행 가는 것이었네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해야지 나중에 좀 그 뭐 여행 갈 그 여유도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1320님은 며칠 전 TV에서 휠체어 타고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보고 정말 하면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모든 도전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아, 맞다. 갑자기 패러글라이딩 하니까 저도 그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또 번지점프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름 저 어렸을 때는 버킷리스트였는데, 막상 진짜 그 순간이 됐을 때 너무 싫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방송을 찍고 있었으니까 제가 뛰었지, 아니면 절대 못 뛰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그렇게 꿈을 꾼다 해도 또 막상 그때가 되면 진짜 그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끝까지 아,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9267님께서 비가 올 것처럼 흐리고 후덥지근해요. 더워서 시원한 물냉면 먹고 있어요. 손트라 들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냅니다. 아오, 이제 슬슬 여름 되면 시원한 물냉면 땡길 때 되죠. 혹시 함흥인가요? 아니면 평양인가요? 저는 갑자기 함흥이 좀 땡기네요. 우리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지만 일단 지금 점심시간에는 먹고 싶은 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0: 점심 밥 친구 손트라도 문자 받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손트라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어요. 네, 밥 친구 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다 하시면 보시면서 식사하셔도 좋습니다. 밥 먹으면서 보는 거, 보는 영상 밥플릭스라는 신조어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의 밥플릭스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얼른 들어와 주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빅토스, 하이퍼스, 한국 MST 캐박시브, 환인제약,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휴원스 글로벌, 도드람 한돈, 현대해상 화재보험, 열혈강호 온라인, 유니베라,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백조싱크, 정식품, 한국세무사회, 롯데렌터카, 주식회사 두드림 에센시, 이동식 에어컨 에어럭스, 유동골뱅이, 고향가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6: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목소리가 어디서 흐르고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방송 듣고 계신지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 나눠주세요. 6580님께서 지금 시집 안 간 딸이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어요. 마흔 넘어가는 나이인데 며칠 전 직장까지 그만둬서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네요. 보고 있자면 답답해서 뭐라 하고 싶지만 건강한 것만으로 만족하며 화를 삭힙니다. 이야, 조금 뭐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답답해서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고 막 그러면서도 아유 뭐 건강하니 됐다 뭐 이런 생각도 있다가, 근데 어쩌면 지금 그 시간도 따님한테는 잠시 숨 고르기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언젠가 그냥 벌떡 다시 일어나서 또 출발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옆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우리 3877님께서 가까운 미디어 센터에서 영상 편집 공부를 시작한 게 작년에 이어 세 번째인데 매 수강마다 5회씩이에요. 벌써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아쉽지만 너무 재미있어요 하셨는데, 아 뭐 이제 뭐 초급 수업이 있으면 뭐 중급 고급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한번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지 도전해보세요.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뽀송뽀송한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보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정해져 있는 주제는 없습니다. 요즘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일터의 풍경, 방송 통해 전하고 싶은 서운한 마음, 고마운 마음 등등 편하게 수다 떨듯 보내주시면 돼요. 신청곡까지 얹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353 하나님께서 벌써 현장은 습도도 좋아. 아, 습도도 높아. 찜통이네요. 손태진님이 우리 진테크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 좀 해주세요. 희망곡 임병수 아이스크림 사랑 듣고 싶어요. 우리 진테크 직원분들과 함께 듣고 계시는군요. 아, 그렇죠. 아유, 이게 현장은 늘 덥고 얼마나 막 찝찝하고 그러겠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 노래 띄워드릴 테니 조금 노래를 통해서 시원함 좀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아, 뭐 이 노래는 제목만 들어도 뭔가 장난스럽고 귀엽게 느껴지는데, 근데 묘하게 그냥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냥 표현하는 그 솔직함, 그냥 그 아이스크림 하나로 막 이렇게 그냥 몰라요. 모든 게 다 녹아버리는 그런 마음이 담겨진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하게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아, 우리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래도 이게 노래가 들으면 약간 옛 추억 이렇게 다시 꺼내게 되는 그 기쁜 마음, 약간 그냥 그 잠깐 그 옛 추억에 빠져서 아 그때 너무 좋았지 하면서 웃게 되는, 그러면서 좀 힘을 얻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요. 2497님께서 매일 듣던 손트라 산모 신생아 관리사 자격증을 따느라 한동안 못 들었네요. 8월에 태어나는 첫 손녀를 봐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다시 손트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손트라를 들으니 힘이 나네요 하셨는데, 아우 뭐 그러실 수 있죠. 바쁠 때 이렇게 계속 라디오 챙겨 들어주시는 거 너무 이게 엄청난 투자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때 정말 잘 준비해서 자격증 따셨으니 뭐 저야 더 기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돌아와 주셔서 그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축하 겸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뭐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7549님 부산이에요. 나는 대형마트에서 12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전반에서 저녁반으로 옮겼어요. 덕분에 좋은 방송 집에서 들어요. 좋아요. 오, 너무 다행이네요. 물론 뭐 마트에서 일할 때 딱 이렇게 꼽고 들으면 일이 훨씬 가벼워진 듯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집에서 들으면 마음이 편하죠. 예,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문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우리 4827님께서는 오늘 화요일로 착각하고 스케줄도 헷갈린 1인입니다. 업무상 큰일 날 뻔했답니다. 10년 감수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인 거 다 아시죠?

0: 아, 오늘 수요일이었나요?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저는 하루하루 그냥 여러분 곁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우리 타월 세트 보내드리면서 계속해서 2부에서 함께 할게요.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애써 가꾼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갑니다. 미션 여보세요. 네, 미션 여보세요는 손트라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전화해서 대뜸 미션을 드리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성공을 하게 되면 또 간단한 인터뷰까지 하게 되고요. 자, 오늘의 미션 좀 새롭습니다. 뭘까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야, 5월 27일 오늘이 우주항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달을 떠올리며 미션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처음 하는 미션이니까 오늘 좀 특별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 타령을 이어 부르면 되는 아주 간단한 미션이지만 그냥 부르면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요새 너무 성공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뭔가 오늘은 우주까지 기운을 보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완전 텐션을 올려서 뒷부분을 왁 이어 불러주셔야지 성공입니다. 자, 그 기준이 뭔가? 아, 이거를 좀 어떻게 예시를 들려드릴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미션 설명을 위해서 손트라의 김동희 작가가 스튜디오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 동희 작가처럼 해야지 성공입니다. 이 기준입니다. 자, 갑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어. 달아 달아 밝은 달아
1: 이 태맥이 놀던 달아.
0: 빨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예, 네, 지금 이게 뭔가요? 어?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아, 적어도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됩니다. 아, 이 정도 제가 봤을 땐 땡이에요. 원래 한 번 더 시키려고 그랬는데 도망갔어요. 예, 네, 이거 도망갔는데. 자, 달아, 달아, 밝은.

0: 새끼 돌려놔라
1: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텐션을 올려서 이렇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예, 정말 만약에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다, 뭐 다행히 누군가는 차 안에서 받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텐션 업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션 성공한 분들에게는 잡곡 세트, 와우!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치킨 두 마리 상품권까지 선물 3종 세트 나갑니다. 자, 오늘 또한 우리가 아모른 사람 둘이서 파티에서 결정하듯이 성공이면 빵빠레가 울릴 거고요. 만약에 실패다 그러면 전화가 바로 끊기면서 그렇게 그냥 종료가 바로 됩니다. 여러분 소심하게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렇게 부른다? 그럼 우주는커녕 우리 기술감독님이 그냥 꺼버립니다. 자, 텐션 올리시고 제가 바로 전화 걸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68로 시작합니다. 제 노래를 이어 불러주세요. 텐션 올려서 도전! 자, 과연 첫 번째 분.
2: 여보세요?
1: 달아달아 밝은 달아
2: 이태백이 놀던 달아
1: 이거 습투훈인가요? 우리 김정훈 씨인가요?
2: 오, 아닙니다.
1: 아, 지금 꽃기호가 들렸는데 와, 처음부터 완벽한 성공입니다. 이야.
2: 네, 감사합니다.
1: 아니, 어디 사는 락커신가요?
2: 이야. 네, 전라도 강주의 락커입니다.
1: 이야, 이분께서 이 미션을 듣자마자 텐션업 준비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이분 약간 느낌이 있을 텐데 하면서 아마 제작진분들이 딱 이제 선택을 해주셨는데, 아니 지금 어디서 전화 받으셨나요?
2: 아, 지금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1: 네
2: 기다리는 중에 지금 그럼 전화 드렸습니다.
1: 아, 차 아니었어요?
2: 예, 주유 중이에요.
1: 아,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주유소에 이거 셀프 주유소에 본인이 이거 꼽은 상태에서 전화 받으면서 와우 이러면 조금 옆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니 저는 얼핏 들었지만 그 허니 이거 같아. 너무 보고 싶어. 와, 아니 평소에 이렇게 좀 노래를 즐겨 부르시나요?
2: 네, 트로트를 좀 좋아합니다.
1: 아, 정말요? 아, 네. 그러면 조금 노래 실력을 제대로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의 노래방 애창곡이나 트로트 최애곡 만약에 있다면 한 소절 좀 불러주시겠어요?
2: 네.
1: 자, 하나, 둘, 셋, 넷.
2: 광소처럼 힘만 가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1: 야!
2: 예, 여기까지.
1: 아니 근데 방금 전에는 완전 락커셨는데 미성이시네요. 네. 아이 참, 무슨 일 하시는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시죠?
2: 아, 그 뭐냐, 피사 그 물류하고 있습니다.
1: 아, 물류. 그럼 운송. 네. 운송업 쪽에 계시는군요.
2: 예. 네.
1: 야, 그러면 이동 중에 잠시 주유소에 들려서 이렇게 네. 신청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문자 보내면서 아, 뭐 내가 되겠어 이런 생각
2: 네,
1: 하셨나요?
2: 네, 그랬습니다.
1: 아, 그래요?
2: 솔직히. 네. 아, 너무 반가워요.
1: 네. 아,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손트라 많이 들어 주시고 그러셨나요?
2: 예.
1: 야, 아, 그러면 이때까지 처음 문자 보낸 게 아니실 것 같은데.
2: 네, 처음 문자 아닌데.
1: 아, 그러면 이때 뭐 좀 안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이런 것도 정말 충분히 잘하실 것 같은 그런 재능을 가지셨거든요.
2: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1: 아, 그러세요.
2: 네.
1: 하지만 이 더 특별한 날을 위해서 기다려졌나 봅니다.
2: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운송업 하시는 분들 사연들 정말 많이 오기도 하고 많이 만났는데 예. 우리 광주 락커분은 평소에 이렇게 하루에 평균 한 몇 킬로 정도 운전하시나요?
2: 약 3

0: 370km.
1: 370km.
0: 예.
1: 아, 그럼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0: 지금 주유하고
1: 네.
0: 12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 넘죠.
1: 아, 그럼 점심 시간 때부터 이제 출근 준비를 하시는군요.
0: 아, 예.
1: 야.

0: 잘 힘내고 계신가요?
1: 네, 저뿐만 아니라 네. 운동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0: 맞아요.
1: 다 힘들어하십니다.
0: 네.
1: 그런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0: 그렇죠. 또 이게
1: 빨리 예, 전쟁이 끝나가지고 네. 빨리 이렇게 좀 기름값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오늘 방송 연결됐는데 혹시 좀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1: 저희 집사람도 항상 이렇게 맞벌이 부부인데
0: 네.
1: 밤 늦게까지 9시 넘을 때까지 고생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도 지금까지 뭐 애들도 아무 뭐 따구 없이 잘 컸고
0: 네.
1: 그래도 여보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0: 야 정말 아유 너무 따뜻해지네요. 아 그래도 오늘 좋은 선물 안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곡 세트에 매운 실비김치에 치킨 두 마리 상품권까지 꼭 주말에 한번 뭐 치맥이든 한번 야식 한번 달리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이거 상품권은 저희가 이게 우편으로 배송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손트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안전운전하세요.
1: 예.
0: 아우, 오늘 광주의 출신의 락커와 미션 여보세요. 깔끔하게 성공을 했어요. 너무 뭐 이거 사실 약간 에너지가 살짝 적다 하면 왠지 바로 실패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성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참 우리 또 운송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 함께 들으면서 힘 얻으셨길 바라고요. 지금 또 이제 이 시간부터 일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네요. 3693님도 저 오후 근무인데 출근길은 혼자 해서 빠르게 달려와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장민호 사랑의 누나 신청합니다 했는데 그 누나 누군가요? 회사 동료인가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보았습니다. 미션 여보세요를 통해서 또 우리 정말 아주 소중한 우리 청취자분과 함께 나눠 봤는데, 참 이렇게 또 사랑꾼 남편의 모습도 되게 따뜻했던 것 같아요. 우리 3855님께서 여기는 가방 공장입니다. 좋은 사장님과 귀여운 왕언니, 친절한 실장님, 이쁜 언니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아마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우리 공장에서 야 그러면 내가 귀여운 왕언니야? 아니면 내가 예쁜 언니야?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 너무 반갑고요. 6605님 손태진 씨랑 함께하고 싶어 며칠 전에 라디오를 샀어요. 30년 만에 듣는 라디오 참 좋네요. 74세 할머니입니다. 작년까지 손녀 돌보다 올해부터 쉬고 있습니다. 어우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해요. 우리 7411님은 강릉 마도로스입니다. 강릉은 이슬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광통신 케이블 접속 업무라 비 소식은 안 반가운데 오전 일 마치고 고등어 구이에 점심 시작합니다. 어우 그러면 지금 바로 맛있게 드시고 저희 잠시 뉴스 듣고 1시 5분에 안즈나 선아 트로트 생각 함께 해요.
6: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7: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박종철 열사 친형 박종부 씨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박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민주주의를 의도적으로 희화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을 처벌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하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 전 차장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차장은 허 전 청장과 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희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된 데 대해 김 씨를 고소했던 배우 김수현 측이 마침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어 김세론이 미성년인 시절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김 씨와 고 김세론의 유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과 북한, 한국을 잇따라 순방 중인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만나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한-싱가포르 친선협조 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강화 발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에 이어 평양을 찾은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날 예정인데 북한의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자흐스탄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수도 아스타나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만나 최근 지정학적 긴장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적절한 국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선의의 입장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상황 해결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옛 소련 해제 이후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국가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IAEA 전홍축 우라늄 은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달 들어 나빠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수도권과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0: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8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얼마나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시작합니다. 아, 우리 어제 당귀 레시피 한참 막 얘기했었잖아요. 7088님께서 손트라 다시 듣기로 가족들과 함께 보며 오늘 점심 메뉴 만들었어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어디 있나요? 어떤 레시피로 어떤 음식을 해드셨을지 어제 뭐 종류별로 나왔는데 어제 그 얘기했던 그 마늘 막 들기름 뭐 이렇게 고추장 해서 비비는 거 야 그리고 삶아 먹기도 하고 볶음으로도 먹고 이게 진짜 향이 좋아가지고 뭐 사실 먹기 쉬운 채소는 아니잖아요. 막 어디 식당 백반 뭐 집 간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어서 근데 어제 우리 당귀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또 이거를 듣고 만들어 드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9408님께서 오늘 유난히 출근길이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적당한 바람과 흐린 날씨 아마 제가 좋아하는 날씨라서 그런가 봅니다. 좋아하는 노래 신형원의 개똥벌레 갑자기 듣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1837님도 정민재 작가님 기다리고 있어요.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우리 신형원의 개똥벌레 노래 듣고 안제나 선아 트롯 생각 정민재 작가와 함께 돌아올게요.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5: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7: 트로트를 알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언제나 서나 트로트 생각. 아유, 요즘엔 재밌는 게 뭐가 있나. 음악과 대중문화 소식 중에 뭐가 핫한가. 요 시간만 들으시면 다 알 수 있죠. 어디 가서 옛날 사람 얘기 안 듣게 해.

0: 모아주는 최신 엔터뉴스 이분이 모아줍니다. 정민재 평론가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 이제 또 5월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데 네. 정신없이 쑥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좀 지나간 뉴스들이 또 많기 때문에 우리 먼저 새로운 스타가 탄생한 무명전설
1: 네.
0: 한번 총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디션 프로그램 무명전설이 최고 시청률 9.3% 기록하면서 2주 전에 끝났어요.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 12주 연속 동시간대 예능 시청률 1위 기록했고
0: 그렇습니다.
1: 뜨거운 반응 얻은 만큼 지금 시즌2 제작도 확정됐다고 합니다.
0: 네.
1: 자, 우승자 성리 씨는 준결승에서 탈락 위기였는데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나서 결승 당시에 1, 2차 모두 1위를 했고요. 이번 무명전설이 야, 세상에 이분이 여섯 번째 오디션 나온 거였대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 여섯 번째 만에 아, 도전해서 우승하게 된 6전 7기네요. 어떻게 보면.
0: 6전 7기.
1: 아, 진짜 인간 승리의 드라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무명 가수들이 진짜 많구나라는 걸 매번 느끼는 게 진짜 이 가수의 길을 이 가수에 대한 그 꿈을 그 끈을 놓지 않고 정말 노력 많이 하신 분들이 이번에 많이 비춰지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고 이번에 그 더 우리는 결승 때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게 국민 투표의 비중이 가장 컸던 경연 중에 하나예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정말 그냥 국민이 뽑아주는 우승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우승자 성리 씨 또 곧 손트라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하면서
1: 네.
0: 그 외에도 정말 화제가 된 가수가 많았죠.
1: 네, 첫 등장부터 화제였던 2AM의 창민 최종 6위에 올랐는데요. 발라드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에 성공했다 그런 평가받고 있고
0: 네.
1: 자신보다 앞서 트로트에 도전했던 많은 선배들 덕분에 자신도 트로트에 도전할 수 있었다 그런 겸손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최종 우승자 성리부터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의 톱 세븐이 결정됐는데 이분들이 한 그룹처럼 마치 6월 13일부터 전국 투어에 나서고요. 뭐 다큐멘터리와 공연 실황, 무명전설 스피인오프 방송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뉴스메이커 방탄소년단 얘긴데 첫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 아티스트 상을 받았네요.
1: 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야, 이게 참 오래된 시상식이고 그래미 시상 시상식이 너무 잘 나가니까
0: 네.
1: 약간 대항마처럼 나왔던 시상식이에요.
0: AMA.
1: 네, AMA. 근데 사실 요즘에는 위상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0: 네.
1: 어쨌든 여기도 투표로 100% 수상자가
0: 네.
1: 결정되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는 투표로 결정됐다는 게 이 미국 시상식인데
0: 네.
1: 투표에서 한국 가수가 올해 아티스트 받고 3관왕이에요, 무려.
0: 아유.
1: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0: 근데 그 이상으로 더 기뻐할 수 있는 게 잘 봐요. 저희 2002년 월드컵 때는 뭐 우리 국내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이렇게 무대에 섰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 BTS를 보게 된다.
1: 네, 지금 월드투어 하고 있는데요. 이 7월 달에 북중미 월드컵 하잖아요.
0: 네.
1: 6월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0: 네네.
1: 7월 달에 결승전 하거든요. 이때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0: 이야.
1: 야, 이게 참 놀라운 소식인데 북중미 월드컵이 6월 11일 시작이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 국가에서 열려요. 그리고 7월 19일에 결승전 하는데 원래 월드컵 그 결승전 중간에 축하 무대는 없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가 한다고 하고요. 11분 공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0: 야.
1: 아주 관심 받고 있죠.
0: 그렇죠. 우리가 그 하프타임 쇼 하면 가장 또 미국에서 유명한 그 이벤트죠. NFL.
1: 네. 네,
0: 거기 미식 축구에서는 그 하프타임 쇼가 되게 하나의 쇼로 그것 때문에 본다라고
1: 그렇죠.
0: 할 정도로
1: 네.
0: 워낙 크게 슈퍼볼 때 엄청나게 꾸미는데 그거를 이제 월드컵에서 본다. 야,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이게 또 사실 어떻게 성사가 된 건가요?
1: 나 이게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출연진을 골랐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K-POP에서 하나, 라틴팝에서 하나, 팝에서 하나 이렇게 고른 것 같아요.
0: 네.
1: 우선 K-POP 대표는 방탄소년단이고 팝 대표는 팝의 여왕 마돈나입니다.
0: 네.
1: 마돈나 58년생인데 최근에 이제 새 신곡 내고 좀 있으면 새 앨범이 나오거든요.
0: 네.
1: 마돈나가 이 무대에 올라가고 라틴팝에서는 간판스타 샤키라가 무대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세 팀의 주 슈퍼스타들이 네. 어떤 무대를 꾸밀지 궁금해집니다.
0: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라틴 팝, 라틴 팝의 간판 스타 하면 갑자기 리키 마틴이 막 리키 올라오지 마틴.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1: 그래서 리키 마틴이 옛날에 98년도 월드컵 노래
0: 맞아요.
1: 불렀잖아요.
0: 맞아요. 그래, 그래서 갑자기 제가 라틴 팝? 설마 했는데 아 근데 지금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라틴 팝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죠.
1: 최고죠.
0: 샤키라가 참 BTS한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이 세계적인 스타지만 뭔가 여자보다는 남자 팬층이 덜하고 특히 음악이 아니라 스포츠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이름은 알아도.
0: 근데 이번 기회에 그분들까지 다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자신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예요. 저희 무슨 팀이야? BTS? 네. 어디? 뭐 사우스 코리아? 네. 이러면서.
1: 그러니까요. 네. 참 대단하고 월드컵 결승전 지난번 시청자 수가 22억 명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22억 네. 명이 최소 본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네. 엄청난 기회인 것 같고요. 아, 참고로 이 공연 출연료는 없습니다. 전 세계 소외 지역 어린이에게 양질의 교육과 스포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0: 저도 안 받을 테니 불러주세요. 네. 아니 근데 오랜만에 우리 BTS의 노래 한 곡 들어볼까 합니다. 방탄소년단을 그야말로 글로벌 스타로 올린 노래 다이너마이트 갑니다.

0: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이성남님께서 자동으로 춤추게 되는 노래. 네,
1: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저 신나게 춤추고 일하랍니다 하셨어요.
0: 그럴까요? 참 정말 너무 뭔가 뭐 부럽고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너무 같은 대한민국인이라는 거에 되게 자랑스럽다.
1: 네, 정말 대단하죠.
0: 아, 정말 멋집니다. 네. 자, 우리 이번에는 영화 쪽 화제 최근에 주목받은 소식이 있죠. 칸 영화제에서

0: 예상은 못했지만 오랜만에 한국 영화가 주목을 받았고 워낙에 우리 영화가 침체라 반갑기도 했고요.
1: 네, 일요일에 막을 내린 79회 칸 영화제. 네.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상호 감독의 군체,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 등등이 첫 공개돼서 화제였는데요. 네. 특히 오는 여름에 개봉 예정이라는 지금 호프라는 영화가 80년대 한국 시골 마을에 외계 생명체들이 막 들이닥치면서 벌어지는 SF 스릴러예요. 이야.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진짜 그야말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 아니 참 근데 최근에 이 한국 영화가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1: 약간 위축됐었죠.
0: 네, 근데 왕과 사는 남자로 이른바 최악의 암흑기에 약간 좀 희망을 얻었고 이 호프까지 흥행하면 한국 영화가 또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네. 좀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지금 이 나홍진 감독이 한 2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네. 칸 영화제에서 상은 못 받았지만 그 2개월 동안 이 작품의 완성도를 마지막까지 끌어올려서 우리 관객들이 만족할 만한 영화 보여주겠다. 아주 다짐하고 있습니다.
0: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게 이제 방탄소년단도 처음 이제 빌보드에서 1위를 했을 때 네네. 그때 한국 연예계 기획사 많은 트로트를 키우는 여러 초대형 기획사들에서 되게 감사함을 표했대요. 왜냐? 우리한테도 언젠가 기회가 있구나라는 네네. 그 희망을 줘서 그런 식으로 이 뭐 영화계도 뭔가 또 몇 개가 이제 터져주면 K영화도 엄청 붐이 일어날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이 호프도 지금 뭐 국제적으로 달립니다.
0: 그러니까요. 이 K-POP 또 이제 세계로 뻗어간 건 이 대형 기획사의 아주 힘이 큰데 이른바 빅3로 한국을 또 대표한 YG가 네. 벌써 창설된 지가 30년이 됐어요?
1: 그렇습니다. K-POP 대표하는 기획사 중에 하나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작년에는 SM의 30주년이었는데 올해는 YG가 30주년이고요. YG는 서태지 와이들 출신의 양현석 씨가 대표 프로듀서로 네. 힙합과 R&B의 문법을 우리 가요에 접목해서 YG 사운드를 만들었죠.
0: 참 뭐 JYP만의 스타일, SM만의 스타일, 뭐 YG만의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좀 YG 출신 가수들 그동안 또 어떤 이름들이 탄생했는지
1: YG 진짜 어마어마한 스타들이 있었어요. 진우션, 원타임, 휘성, 렉시, 세븐, 빅마마, 거미, 빅뱅, 21, 이하이, 악뮤, 블랙핑크, 싸이와 에픽하이도 YG에서 있었고 강남스타일도 YG에서 나왔던 노래죠.
0: 야, 그러니까요. 엄청 대단한 이름들 쭉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이 그 기획사들만의 각자 다른 개성 스타일 이런 게 좀 유지되어야지 그
1: 맞아요.
0: 사람들도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네. K-POP에서도 SM 음악, YG 음악 이런 게 좀 구분되는 게 결국 지금 이렇게 쭉 이어온 이 역사의 산물인 것 같고요. 네. YG가 30년 동안 버텨서 지금까지 상징적으로 건재한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안전한 선아 트로트 생각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 조금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YG 출신의 빅뱅 출신의 네. 대성의 한도초가 전 세계 한국인 최초로 코첼라에서 트로트를 불렀다. 바로 이 노래.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0: 전화 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산 앞골당 극락원.
1: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2: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고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함께하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트로트부터 K-POP, 영화까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까지 힙하고 핫하고 재밌는 건 다 챙기는 안젤라 선아 트로트 생각. 음악 평론가 정민재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잠깐만.
1: 네, 선배님. 네, 잠깐 퀴즈 나와야죠. 오늘 문제 주인공은
3: 앞서 사극에 잠깐 얘기했던 네. 양현석 씨가 있었죠.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1: 아,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양현석 씨가 만든 기획사가 어느새 30년이 됐다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우리 음악계에 끼친 영향은 여러 가지로 어마어마해요.
3: 그렇죠. 정말 네. 대단한데요. 그 대단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어마어마했던 데뷔 히트곡, 그게 데뷔 오늘 문제입니다.
1: 아, 네. 그냥 뭐 보기는 필요 없다. 그냥 주관식으로.
3: 네, 1992년 봄에였죠.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노래.
1: 난 몰라요.
3: 나도 모르겠는데.
1: 난 몰라요.
3: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분명히 아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글자죠.
1: 그렇죠. 저도 서태지와 아이들을 뭐 듣고 자란 세대라고 하기에는 저보다 약간 좀 윗세대.
3: 네네네.
1: 그러니까 딱 이제 88, 80, 78 그쵸, 이 정도 그쵸. 세대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듣는데, 저희 형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워낙 히트했기 때문에 아직도 나 기억나는 게 그 뮤직비디오 중에서 컨테이너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비니 쓰고 막 이렇게 춤추는 그거를 그냥 맨날 틀어놓고 막 따라 추는 듯한 저의 모습이 어렴풋이 네.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노래 뭔가 다 이미 알 것 같아요. 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92년도 데뷔 히트곡, 강렬한 사운드와 현란한 댄스, 네 글자 제목의 그 노래인데 저는 정답 잘 몰라요. 난 몰라요.
3: 나도 모르겠는데 네. 아마 아시는 분들 많겠죠. 그렇죠.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당첨자 5분 뽑아서 타월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1: 자, 뭐 힌트는 더 이상 뭐 드릴 필요는 없겠죠. 뭐 난 몰라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1: 자, 우리 4부는 주제를 따라서 명곡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어디서 영감이 떠올랐나요?
3: 제가 이제 칸 영화제 준비 막 얘기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음악에도 국제가요제가 있었어요.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 국제가요제가 있었고
1: 네.
3: 민혜경씨, 신효범씨 등등이 90년대에 입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국제가요제가 과거에 유산이 됐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해외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가요제였습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국제가요제에서 입상해서 해외에 이름을 알렸던 국가대표 가수들과 노래들 모아봤습니다.
1: 와, 오늘 플레이리스트가 제대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바로 국제가요제에 나갔던 전설의 노래들, 첫 번째 곡은요,

0: 정말 이 노래는 그냥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1: 네.
0: 정훈이의 꽃밭에서 그리고 있죠.
1: 네. 국제가요제에서 뭐 국제가요제 얘기할 때 이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국제가요제 개척자이자 최다 수상자입니다. 정훈이 씨. 정훈이 씨는 국제가요제 수상했던 최초의 한국 가수예요. 안개로 상을 처음 받았었고
0: 네.
1: 총 5번 입상해서 최다 수상자입니다. 일본, 그리스, 칠레에서 5번 상을 받았죠.
0: 아니 그리고 이 노래 꽃밭에서도 수많은 리메이크가 나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
1: 맞아요.
0: 네, 명곡이잖아요.
1: 지금 들어도 이 노래는 정말 79년 노래인데 거의 50년이 됐잖아요. 근데 네. 여전히 세련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감수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79년 칠레 가요제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최우수 가수상을 받았고 이 당시에 칠레 가요제는 5만 명이 들어가는 노천극장에서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만큼 큰 행사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꽃밭에서는요 고교생 정훈이 씨에게 안개를 선물해서 스타로 만들었던 작곡가 이봉조 씨의 유작입니다.
0: 이야, 당시에 고등학생이고 그냥 그 우리가 얘기하는 신동 뭐 천재 가수 뭐 여러 수식어를 갖다 줘도 그냥 다 어울릴 것 같아요.
1: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가성 너무나 아름다운데
0: 맞아요.
1: 이 노래가 실린 앨범 제목 자체가 국제가요제의 가수였을 만큼 네. 정훈이 하면 국제가요제였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가 지금 같지 않잖아요. 비행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막 칠레까지 가려면은 지금도 오래 걸리겠지만 막 35시간 40시간 이렇게 갔대요. 건너 갔겠죠. 에이,
0: 경유를 몇 번을 했겠어요.
1: 근데 그렇게 가서 노래해도 20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대였기 때문에 하나도 안 피곤하고 막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0: 그것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얼마나 행복하게 다녔겠어요.
1: 그렇죠, 그 시절에.
0: 아니 국제가요제 전설을 쓴 명곡들 그리고 명가수들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0: 정말 이 노래는 저는 그 앞뒤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되게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울리게 한단 말이죠.
1: 네.
0: 바로 김추자의 무인도.
1: 네, 너무 멋있는 노래죠. 74년도 노래인데요. 원곡은 김추자인데 이 노래로 국제가요제에서 상 받은 가수는 또 정훈이십니다.
0: 아, 그 당시에요?
1: 네네네.
0: 아유, 좀 주인이 좀 돌고 돌았던 노래인가 봐요.
1: 아까 얘기했던 이봉조 씨가 이 노래 만들었는데 네. 이봉조 작곡가는 사실 현미 씨의 남편이었고 네. 그리고 현미, 정훈이 막 여러 가수랑 호흡이 있었잖아요.
0: 네.
1: 처음에 이 노래 만들었을 때 현미 씨가 먼저 불러봤는데
0: 네.
1: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
0: 네.
1: 그랬대요. 근데 이봉조 작곡가가 아, 이 노래는 김추자랑 선약이 돼 있다. 그래서 결국 김추자 씨에게 갔었죠.
0: 아, 근데 왜 국제가요제는 김추자가 아니라 정훈이 씨가 받았을까요?
1: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보도에서 건강 문제가 생겨서 김추자
0: 네.
1: 씨에게 뭐 폭행을 당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0: 아이고.
1: 그 시기랑 안 맞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아주 찾아보니까 가장 유력한 설은 당시 이봉조 작곡가의 부인이었던 현미 씨가 반대한 거예요.
0: 네.
1: 김추자랑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 국제가요제가 작곡가랑 같이 갔어야 되거든요, 가수가.
0: 네.
1: 그러니까 현미 선생님이 반대를 해서 아, 결국은 정훈이 씨가 갔다는 거죠.
0: 이야, 중요한 분이 또 이제 아, 뭐 그런 시기가 안 맞았던 거는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아,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1: 그래서 이제 정훈이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이봉조 작곡가한테 전화가 와서 야, 너 칠레 좀 가야겠다 그랬대요. 아니 무슨 서울 가고 부산 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0: 네.
1: 칠레를 갑자기 가야 된다고 하니까는
0: 네.
1: 아, 갑자기 이유를 뭐 물어보고 할 틈도 없이 일주일 만에 긴급 여권 받아서 출동을 했고요. 이봉조 작곡가는 비행기에서 즉석으로 편곡해서 참가했는데 최고 가수상, 최고 작곡상을 받았죠.
0: 아, 뭐 충분히 편곡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35시간, 40시간 가야 되니까.
0: 40시간이니까. 자, 우리 사연 많은 노래 무인도 마저 들어볼까요?

0: 노래 왜 이렇게 좋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따라 더 좋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네. 국제가요제 관련된 명곡들 명가수들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김추자의 무인도 이어서 지금 흐르는 곡 아주 대형 가수가 등장합니다.
0: 네, 윤복희의 여러분이죠. 네. 아, 국제가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수가 이 윤한기, 윤복희 남매인데요. 우선 윤복희 씨가 1979년 제3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아, 이 여러분은 아, 오빠 윤한기님이 만든 노래였습니다.
1: 네. 이젠 국제가요제를 꼭 외국으로 참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개최를 했다. 아 그리고 또 MBC가 앞장섰다.
0: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77년에 한국에서도 이제 가요제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네. MBC와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했던 서울가요제였고요. 2회째인 78년부터 서울국제가요제가 돼요. 네. 그래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9개국과 영국, 스위스, 스페인, 미국 등등 서구에서도 참가했던 대규모의 국제가요제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 근데 우리가 개최하는 거니까 우리 가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우승자가 되게 드물었다면서요?
0: 거의 없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이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 받은 한국 가수는 윤복희 씨가 유일하고요. 혜은이 씨가 1회에서 우승하긴 했는데 그때는 네. 한국 가수만 나오는 국내 가요제였으니까 국제가요제는
1: 국제가 되기 전이었군요.
0: 사실상 윤복희 씨 하나고요. 네. 아, 오빠 윤한기 님이 만든 이 노래는 아, 그 당시에 윤복희 씨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어서 네.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였대요. 네. 절망 속에서도 우리 희망을 놓지 말자 그런 취지였는데 대상 발표하고 이 남매가 얼싸안고 눈물 흘리던 그 장면은 정말 서울국제가요제의 명장면입니다.
1: 아마 그 우리나라 국제가요제 수상의 역사 아, 그 전설적인 명곡들 따라가 보면서 사실 저희 후배 가수들한테는 이 노래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명곡이 됐을까라는 의문점 궁금증도 네. 있잖아요. 그렇게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
0: 네,
1: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노래 이어서 어떤 곡이 있을지 네 번째 전설곡 갑니다. 낙엽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0: 이 노래가 쭉 흐르면서 또 이제 우리 유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중계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네. 뭐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이 노래 하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네네네. 있고 아 근데 아, 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아, 이 노래 뭐더라 하시는데 후렴 나오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바로 김태화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국제가요제 대표 가수 정훈이 씨의 남편인데 이 남편 김태화님도 국제가요제 출전 경험이 있죠. 이 80년도에 나왔던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로 나갔습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게 이게 제목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1: 네네.
0: 이렇게 제목이 제각각이에요.
1: 제각각이에요.
0: 지금 댓글 써주시는 분들도 제각각이에요.
1: 네네.
0: 네, 그게 또 일단 이유가 있는데 우선 이 노래 김도영 씨 노래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1: 맞아요. 김도영 씨가 이 노래 원곡자, 그러니까 만든 네. 사람인데 네. 그 버전 유명한데요. 아, 사실 이 비슷한 시기에 세 명의 가수가 그러니까 1980년도 한 해에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참 이런 일이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데
0: 맞아요.
1: 가장 먼저 발표한 가수는 놀랍게도 너라는 노래로 유명한 이종용님입니다.
0: 네.
1: 이종용의 앨범 나오고 얼마 안 됐는데 김태화 씨가 찾아와서 자기 이 노래로 서울 국제 가요제 나가겠다.
0: 네.
1: 이 노래 좀 달라. 부탁을 했대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서울 국제가요제 예선 떨어졌는데
0: 네?
1: 그때 반응이 좋아서 캐나다에 열리는 태평양 가요제 출전을 했대요.
0: 네.
1: 그랬더니 이종용 씨가 아, 화나죠. 아, 나 줬으면서 왜 김태화도 줬냐 막 따졌대요.
0: 네.
1: 여기서 압권입니다. 김도영 씨가 네. 아 모르겠다. 나도 이 노래 해야겠다. 그래서 김도영 본인도 이 노래로 컴백해버립니다.
0: 아~
1: 그게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0: 네.
1: 결과적으로는 김도영 버전이 가장 많은 사랑받아서 참 80년대 가요계였기에 가능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 같아요.
0: 약간 순서를 보자면 참 애매하긴 한데 결국에는 그 모든 버전의 그 최애키스 그러니까 제일 좋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 게 김도영 씨가 돼버렸네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랑을
1: 아,
0: 받은 것
1: 어떻게
0: 같고요.
1: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0: 네, 결국에는 제목 자체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1: 네.
0: 이게 어떤 내용이? 네.
1: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았군요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 판에서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가 돼 있고 뭐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근데 원곡은 바보처럼 살았군요.
0: 살았군요.
1: 이게 맞습니다.
0: 이게 정말 인기 좋은 노래는 경쟁이 심해집니다. 자, 우리 또 이어서 이 노래가 흐르네요.

0: 제가 이 노래 부르면서 어떤 여성분과 춤을 췄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뭘 하긴 했었는데 이 노래 바로 네. 양수경 씨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 맞죠?
1: 맞습니다. 90년대 국제가요제에서 맹활약했던 대표적인 가수 양수경 씨인데요. 양수경 씨의 4집 타이틀곡이고 양수경 씨는 사실 히트곡이 진짜 많아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부터 시작해서 바라볼 수 없는 그대는 이별의 끝은 어딘가요? 당신은 어디 있나요?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스타였죠.
0: 아 근데 뭐 노래들 명곡들 많으신 거 히트곡 많으신 거 알고 있지만 국제가요제에 나간 가수였다라는 게 네. 오늘의 키포인트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사랑은 차가운 뉴욕 라틴 댄스 스타일의 독특한 노래잖아요. 네. 이 노래로 91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 가요제에 나가서 인기 네. 가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 이미 4집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활동하고 있었고 일본 드라마 주제곡도 부르고 뭐 쇼 프로그램도 나가고 했으니까 네. 사실상 뭐 이 초창기에 한류 스타인 거죠.
0: 아니 국제가요제에다가 일본 방송에서도 진출 그거 말고 또 독보적인 그런 면이 꽤 많던 가수시죠.
1: 네 사랑은 차가운 유혹으로 가요톱10에서 2주 동안 1위 했는데 이때는 남자 가수 시대거든요. 현진영, 신승훈, 이상우, 서태지 와이들 등등 그러니까 91년 8월부터 93년 8월까지 2년 동안 가요톱10 1위 한 여자 가수는 양수경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있고 사랑은 차가운 유혹의 또 다른 인연이요. 국제가요제 그때 나갔을 때 코러스로 엄정화 씨가 갔었어요. 데뷔하기
0: 코러스로?
1: 전, 데뷔하기 전에. 야. 그 이후에 이제 데뷔를 해서 스타가 되죠.
0: 그렇네요. 뭔가 캐면 캘수록 숨겨진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그 팬텀싱어 이후에 이제 조금 한 번에 부스트를 받기 위해서 이 불타는 트롯맨 전에 어떤 도전들이 있을까 해서 국제가요제 같은 걸 한번 나가볼까 막 아니면 해외 오디션을 한번 나가볼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나중에 또 어떤 곡을 가지고 또 K-트로트를 가지고 좀 나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냥 뭐 나가보는 거지 뭐. 그런 네, 그냥 일단 던져봅니다.
1: 재밌겠는데요.
0: 알겠습니다. 좋은 노래 마저 들어볼게요.

0: 넘어.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세금 고민.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유동 골뱅이.
9: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1: 안지나 선아 트로트 생각 오늘도 아주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네. 함께한 우리 정민재 작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2245님께서
12: 네. 2245번님께서 50년 이상 70대 애청자입니다. 좋은 노래와 이야기 들으면서 추억에 잠겼어요. 앞으로 내가 10년 이상 더 들을 수 있겠죠? 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11: 하셨어요. 네, 우리 국제가요제 출신 명가수들 명곡들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기억이 난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해주셨고 네. 어떤 분들은 아 제가 테이프로 들었던 기억이 있다. 아 누가 리메이크를 한 기억이 있다. 막 여러 각자 시대마다 그
12: 기억이 네,
11: 그 음악에 대한 있고.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내기 전에 잠깐 퀴즈 정답 알아보고 마칠까요?
12: 네, 오늘 문제 정말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92년 대한민국을 뒤집은 슈퍼스타 서태지와 아이들. 이 팀의 데뷔곡이자 정말 슈퍼 울트라 대박 히트곡의 제목은?
11: 제목은 아마 우리 노래 들으면서 시작해볼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죠. 어떤 노래죠? 어떤 바로, 노래죠? 바로
12: 난
11: 알아요.
12: 네.
11: 이야.
12: 난 알아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었고 그 멤버가 세계적인 K-POP 기획사 만들고 거기서 블랙핑크 나오고 거기서 브루노마스와 아파트 불러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 노래 맞춰 춤추고 게임하고 야, 이 역사가 이렇게 이어졌네요 진짜.
11: 자, 우리 오늘 퀴즈 당첨자 6501님 5356님 0167님 맹종재님 임향초님 축하드리고요.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끝곡으로 들으면서 정민재 작가님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꼽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 안내.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4: 잠시 후 2시 5분부터는
3: 배윤호 이남희의
4: 확 깨는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2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 결과 73.7%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인원 6만

0: 4,616명 가운데 73.7%, 46,142명이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별로는 반도체 부문 중심인 제1노조 초기업노조는 80.6%가 찬성했고 스마트폰과 가전 등 DX 부문 주축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에선 21.1%만 찬성했습니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장검사 1명과 전담검사 4명, 수사관 6명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에 나선 것을 겨냥해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오늘 충남 논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뻔뻔하게 성찰 없는 모습을 보이는 퇴행적 모습에 국민 여러분께서 준엄한 심판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요즘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재명만 사는 세상, 명사세가 따로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의 입에서 사라진 단어들이 있다. 바로 물가대책, 환율대책, 금리대책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오로지 주가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대출금리가 치솟아 생활비까지 줄이고 중소기업은 고환율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누구의 성공 비용을 대납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보도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여론조사는 금지 기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으며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이 북중미 월드컵 훈련 캠프를 미국 애리조나에서 멕시코 티후아나로 변경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이란의 바뀐 훈련 캠프지를 포함한 본선 진출 48개국이 머물 팀 베이스 캠프 도시와 훈련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원래 미 애리조나주 투손의 베이스 캠프를 차릴 계획이었지만 미국과의 전쟁으로 그동안 베이스 캠프 이전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등입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0: 과학계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웨딩 촬영 성지로 떠오른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1: 휴양지라고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와이, 뉴질랜드, 괌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웨딩 촬영 성지랍니다.
0: 왜 그러냐면요,
1: 네.
0: 최근에 K-컨텐츠가 인기를 모으면서 드라마에 나온 풍경에 반해서 웨딩 촬영을 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1: 와우.
0: 한 웨딩 촬영 업체에 따르면 10년 전에 한 1년에 50팀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외국인 촬영 예약이 지난해에는 200팀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1: 와, 외국인 신부들은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연예인처럼 꾸며달라는 주문을 많이 한다는데요. 여기 맞춰서 스튜디오 드레스대여 메이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이 스드메 올인원 상품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0: 한국에서 이 스드메 상품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이런 후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1: 뭐라고요?
0: 업무와 결혼 준비가 겹쳐서 지쳐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업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책임져줘서 편리했어요. 따봉!
1: 역시 스드메도 한국이군요. 이제 세계로 나아가는 K웨딩까지. 어머, 웨딩 촬영으로 한국으로, 아니 울산으로도 놀러오세요.
0: 남진과 장윤정이 부릅니다.
1: 당신이 좋아.

0: 네. 네.
1: 당신이 좋아 남진 장윤정의 노래였습니다.
0: 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2848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아, 날씨도 비도 오는데 저희도 노래해드릴게요. 잠시 후에 베리그 콘서트로 찾아옵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 밥알 찹쌀떡의 원조.
3: 100년 학변.
2: 첨가물 없이 건강한.
3: 100년 학변.
2: 30년 전통.
3: 100년 학변.
2: 떡 선물 세트는.
3: 100년 학변.
2: 1588-5678.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6: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8: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9: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9: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1: 내가 내 맘대로 하는 대로 질러보는 거야. 왓츄
12: 베리굿
13: 콘서트.
12: 클래식 오페라 국악 트로트 발라드 댄스 로큰롤 모든 장르를 흡수하는 목청계의 습자지. 네, 배와 리가 왔습니다.
13: 음지에서 갈고 닦은 저희의 노래 실력을 마음대로 멋대로 신나게 불러제껴 보겠습니다. 배와 리의 콘서트에 꼭 여러분 베리굿을 외쳐주세요. 제발.
12: 자, 저희가 지금부터 즉흥적으로 편곡을 해서 원곡과는 전혀 다른 멜로디로 노래를 부를 겁니다.
13: 네.
12: 멜로디가 아닌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 제목을 맞춰주십시오.
13: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가 들려드리는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르부터 출발합니다.

0: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1: 빰빰 여기까지
2: 왜 연습할 때랑 다르게
1: 그러게 말이에요 거. 짧아졌네요 어떻게 했지 기억이 안 나요 항상 연습했을 때랑 실전이 너무 다르네요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노래에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2: 변진섭입니다
1: 숙녀에게

0: 네, 변진섭의 숙녀에게 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1: 네,
0: 모든 여성분들이 다 예쁘게 보입니다.
1: 이 노래가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곡이군요.
0: 네,
1: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제목을 맞춰주시면서 네, 비가 오니까 옛날 애인이 생각난다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0: 그 비 오면 안 되겠네.
1: 그리운 것들이 많아지네요. 그림이 있다는 건 추억이라는 거죠.
0: 아니 그러면 옛날 애인이 잘해주셨나 봐요.
1: 아니지.
0: 아니에요? 아닌데 왜 생각이 나?
1: 지나고 나면 다 좋게 미화시키잖아요.
0: 아,
1: 우리가.
0: 아, 좋은 것만 기억나서.
1: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헤어졌는지.
0: 좋은 것만 기억나서. 그러니까.
1: 여진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0: 아, 여진 씨.
1: 아, 맞네요.
0: 여진 씨가 원곡이죠.
1: 노영심 씨도 있고 로이킴 씨도 최근에

0: 불렀다고 하죠.
1: 아, 여진 씨는 음악 선생님이십니다.
0: 아, 맞아 맞아 그렇다고 네. 하셨죠. 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옛 애인이 생각나는 8945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근데 제목은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0: 그리움만 쌓이네가 정답이었습니다.
1: 그리움만 쌓이네.
0: 네, 아시죠? 첫사랑은 잘 살면 배 아프고 못 살면 골치가 아픕니다.
1: 첫사랑은 만나면 안 돼요.
0: 기억 속에서 계속 미화하는 걸로.
1: 그러니까 그 기억으로 남겨둬야지.
0: 그래야지 그래야지.
1: 괜히 보면 실망해요.
0: 네, 네. 안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 들려드릴게요. 샵 2848번으로 정답 맞춰주세요.

0: 가사가 너무 슬픕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노래 제목 주시면 되는데요. 예. 선물 타신 8945번님께서 감사합니다. 얘 내일 생각나면서 잘 받겠습니다. 지독하시네. 아직도 생각하시네. 아 그럼 더 추억에 진하게 묻을 수 있는 정답곡을 준비했습니다.
1: 예.
0: 여진이 불러줍니다.
1: 아 여진 곡으로?
0: 어, 네.
1: 예. 그리움만 쌓이네.

0: 네, 여진 씨의 그리움만 쌓이네요.
1: 아, 경쾌하고 좋으네요.
0: 이 노영심 씨의 그리움만 쌓이네하고는 조금 다르네 느낌이.
1: 너무 슬프잖아요.
0: 아, 너무 슬퍼요?
1: 네, 네. 노영심 씨의 그리움만 쌓이네는 네. 진짜 그리움 밑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0: 그러니까 절절한 그림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움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1: 요 그리움은 뭐 첫사랑 생각해도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그리움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노래 정답은요. 김수희의
0: 남행열차였습니다.
1: 네, 7774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0: 근데 가사가 되게 슬프네요.
1: 그러게 말입니다.
0: 남행열차
1: 이 노래가
0: 가사가.
1: 막 춤추면서 부르지만 알고 그러니까요. 봤더니 엄청 슬픈 노래네요. 빗물도 흐르고 내 눈물도 흘러요 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 첫사랑 생각하면 이런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
1: 제가 호남선을 운행하는 기관사입니다. 기차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들려드릴 수 있다면 이 시간은 무조건 확개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너무 멋진 말씀이네요. 3283번님 영광입니다.
0: 그냥 실수로 틀은 것처럼 한번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1: 호남선까지 가시는군요.
0: 왜 나왔지
1: 이러면서 멋진 또 기관사님 목소리도 듣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다음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만치 않게 슬픈 노래 가보죠.

0: 이 노래도 만만치 않게 슬픕니다. 자, 이 노래의 제목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보내주세요.
1: 두 번째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정답곡이죠. 김수희입니다.
1: 남행열차.

0: 네. 네. 김수희의 남행열차였습니다.
1: 아, 애절한 곡이었습니다.
0: 김수희 씨가 처음에 연기부터 했다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1: 저는 몰랐어요.
0: 연기 잘하셨습니다.
1: 그래서 지금도 되게 카리스마가 있으신가 봐요.
0: 미인이시잖아요.
1: 맞아요. 지금도 뭐 후배들하고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 보니까 이 카리스마가 그쵸. 여전하시더라고요.
0: 네. 80년대 그러다가 이제 M으로 뜨셨죠.
1: 아, 맞습니다. 그대 자, 이 노래를 백만송이 장미로 헷갈리는 분들이 아이고. 많습니다. 가수는 똑같은데요. 정답은 바로
0: 심수봉 씨의 비나리였습니다.
1: 1078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 뽑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2: 좋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5: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6: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7: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6: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7: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집 나간 기억력 찾아오기 퀴즈.
1: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0: 요즘 대화의 반 이상이 이 말로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1: 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있잖아. 아 그 뭔지 알지?
2: 아 그거 있는데 그거. 아 그거 기억 못 있다. 아 생각이 안 나네.
1: 전혀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력을 영혼까지 끌어낼 퀴즈. 지금부터 저희의 재화를 잘 들으시고 이게 뭔지를 맞춰주시면 치매 예방도 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럼요.
0: 자 그러면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시작합니다.
1: 갑니다.
2: 어머머 남미야 오늘 비도 오고 촉촉하니까 옛날 생각난다 그치?
1: 무슨 생각? 뭐 첫사랑 말이가?
2: 어머머 첫사랑 그 오빠는 잘 사나 모르겠다. 그 오빠 50견도 오고 노안도 오고 백내장은 안 왔을려나 몰라.
1: 가시나 아니 옛날에 그 DJ 오빠 보러 다닌다고 다방에 번질나게 들락거렸다 아이가. 그 있잖아 신청곡 넣으면은 음악을 틀어줬던 그런 다방 기억나지?
2: 어 기억나지. 내가 DJ 오빠 보러 맨날 첫날 그 다방 들었잖아. 아우 DJ 철이 오빠 목소리도 좋고 얼굴은 아랑드렁 닮았잖아.
1: 알랑드렁은 무슨 좀 아리까리하게 생겼지. 아무튼간에 오늘처럼 비오는 날 거 가가지고 뜨신 쌍화차에 노른자 동동 뛰어가지고 비오는 수요일은 빨간 장미를 흘 이런 노래를 착 틀어주면 완전 좋은
2: 트로트야?
1: 요즘 번안 곡도 많으니까.
2: 어우 짝사랑하는 오빠한테 맨날 바람 맞아서 너 그 다방에 성냥탑 억지로 쌌고 그랬었잖아 너 기억나지?
1: 야! 뭐 그런 걸 기억하고 그러노. 내가 그때 쌓은 성냥만 해도 다보탑 석가탑 저리 가라라. 63빌딩도 지을판인데 뭘.
2: 아우 지집애 맨날 바람이나 맞고 말이야.
1: 아 짜증나.
2: 난 DJ 오빠 보러 간다고 착각 억수로 많이 나갔는데 아우 넌 짝사랑 오빠 기다린다고 착각 억수로 많이 썼잖아.
1: 아 그때 우리가 쓴 착각만 모았어도 건물 두 채는 올리지. 그래도 생각해봐라 그것도 다 추억이거든. 인자는 그렇게 DJ가 나와가지고 신청곡을 틀어주고 하는 다방이 어디 있노.
2: 그치 그런 다방이 있으면 오늘 같은 날 가면 딱인데.
1: 맞다.
2: 근데 그 다방 뭐라고 불렀지?
1: 어?
2: 뭐 있었잖아 그건
1: 그
2: 뭐라고 그랬더라?
1: 음악을 틀어주는 다방인데
2: 그 뭐라 무슨 다방이라 그랬는데
1: 그 뭐래? 아 생각이 안 나네. 이것도 생각 안 나면 진짜 큰일인데. 자 이건 뭐지?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어딘지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정답을 받는 동안 노래 한 곡을 듣겠습니다.
1: 딱 오늘이네요.
0: 예, 남미 씨가 트로트로 불렀던 노래
1: 다섯 손가락이에요.
0: 예, 수요일은 빨간 장미를

0: 네, 다섯 손가락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1: 안 사주면 혼날 것 같아요.
0: 이 노래를 그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1: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아무도 안 사주겠네요. 네, 자 많이 정답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뮤직박스 있는 다방에 갔었어요. 메모지에 사연과 신청곡을 써서 보내면 예. 아주 느끼하게 맛을 살려서 읽어주셨죠. 신청곡도 들려줬는데 저도 다방 세대입니다. 3283번님도 보내주셨고요. 예. 오, 울산에 있는 곳 이름도 보내주셨어요.
0: 호산나라는 곳이 있었는데
1: 진짜요?
0: 거기 하루 종일 음악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입장료는 900원. 인가를 주면은 음료수 한 잔을 줬는데. 그러니까 음료수 값이죠, 음료수 값.
1: 근데 이제 앉아서 누가 신청하는 곡을 이렇게 내가 신청한 건 아니지만 듣고 있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0: 있죠.
1: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어떤 분이 예. 인천에
1: 진짜요?
0: 진주 커피숍이 생각나네요 하셨는데
1: 아세요 혹시?
0: 몰라요. 어디죠?
1: 진주 인천인데 커피숍? 진주 커피숍이네. 그때 이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0: 장미회관이라고 한번.
1: 회관.
0: 장미회관이라. 아니 그 다방 이름이 장미회관이었나?
1: 회관. 회관 좋다. 네. 네.
0: 거기 DJ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DJ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에 차와 음악 속에 취해서 기분이 업됩니다. 너무 좋네요. 2420번님. 그림도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요 라고 살짝 빠져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맞추신 거 보면 좀 아는 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0: 네.
1: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아마 비가 왔을 거예요. 이
0: 그런가요?
1: 노래 이런 날은 무조건 들어야죠. 2159번님도 좋아하셨고 장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하신 분도 있습니다. 꽃을 있을 수 있죠. 장미를 선물했는데 뭐 바람 맞았다거나
0: 아니요.
1: 이러면 장미가 싫어지지 않을까요?
0: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1: 진짜요? 네.
0: 바람 맞았더라도 꽃은 좋을 거요. 아니 남자들도 사실 저만 그런가?
1: 아니요, 남자분들 꽃 좋아해요.
0: 꽃을 이제 사서 이제 아내에게 주거나 뭐 애인에게 주거나 이런 걸 되게 귀찮아하긴 하지만 꽃을 이제 이 책상에다 올려놓으면 기분 좋아지거든요. 사실 보면
1: 맞아요.
0: 꽃을 보면 기분 좋아져요.
1: 향만 맡아도 행복하죠.
0: 향을 맡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나.
1: 킁킁 냄새인가? 서면학원 근처에 둥지 있었습니다.
0: 둥지.
1: 아이님 다녀오셨나 보다. 그리고 해픈 우연님도 대부분 그 지역별로 약속한 다방이 있었습니다.
0: 네,
1: 약속 다방이 있었다.
0: 아하.
1: 그리고 다방 상호는 한 글자나 두 글자가 대부분이었죠. 종다방, 창다방, 학다방, 정다방.
0: 학다방은 저 신촌의 학다방은 아직도 있어요.
1: 진짜요?
0: 아직도 있더라고요.
1: 아니 근데 그런 거 남아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신촌의 학다방은 진짜 유명하거든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1: 근데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가면
0: 네.
1: 되게 오래된 역사가 깊은 카페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0: 곳들이
1: 많잖아요.
0: 근데 그 외국의 카페는 대부분 뭐 모차르트가 왔다든지 막 이렇게 모차르트는 너무 오래됐구나.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이 와서 커피를 마셨다더라. 뭐 이래서 유명해한 거죠.
1: 근데 이제 오래된 역사가 있는 다방들이 없어지는 건 좀 아쉽더라고요.
0: 아쉽죠.
1: 예. 부산 스면에 거상다방 있습니다.
0: 있어요?
1: 있다고요?
0: 지금도 있어요?
1: 진짜로? 우와. 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다방에 관한 추억들 샵 2848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은 DJ들이 없잖아요.
1: 맞아요.
0: DJ 박스도 없고. 근데 예전에는 DJ 박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DJ를 하셨던 분들끼리 또 굉장히 그 친분이 굉장히 두텁더라고요.
1: 오빠 부도의 원조 아니었을까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울산에는 왕다방이 유명했습니다. 야, 이름이 왕다방이에요?
1: 왕입니다요. 왕다방. 요 이름은 또 처음 듣네.
0: 호산나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 울산에서.
1: 야, 다방에 오늘 같은 날 이 노래 나오면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불렀던 노래잖아요.
0: 성태형한테 물어보면 바로.
1: 맞아. 바로 아실 텐데. 심수봉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정답곡이었죠.
0: 비나리.
1: 같이 들을게요.
0: 함께 듣겠습니다.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면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고향의 맛 추억의 맛 전통 민물고기 원조집 북구 매곡동 현진 민물 매운탕에서 식사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Slimway.
5: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6: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8: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9: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0: 생필생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확깨는 라디오. 오늘 정답은요.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정답은
3: 음악다방이었습니다.
2: 아, 음악다방. 많은 분들이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3: 우리가 생각할 때 음악다방은 그냥 뭐 평범하게 다 그렇게 불렀지 했는데, 요즘 친구들한테는 음악다방이라는, 왜 그걸 음악다방이라고 하지?
2: 생소할 수 있겠네요.
3: 생소할 수 있죠.
2: 하지만 음악을 아름답게 듣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공업탑의 원다방 80년대 유명했다고 보내주셨고요.
3: 근데 이분은 결혼을 너무 빨리 하셨네요.
2: 세 번 만나고 결혼하셨대요. 네. 아유, 그냥 직장이 경북 구미라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빨리 했어요. 그때 음악다방 청자다방 유명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3: 결혼을 귀찮아서
2: 해요? 급하게 결정하셨어. 네. 예. 경민이라고 고등학생 DJ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그 친구 엄마가 산호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아, 별걸 다 알고 계시네.
3: 이거 저희한테 왜 얘기해 주시는 거죠?
2: 기억이 나서. 아하. 다방에서 선보던 세대입니다 저도요 하셨는데. 예. 아니 그 노래 있잖아요. 나훈아 노래 제목이 뭐더라, 그 다방에 들어설 때 하는 그 노래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셔서 5331번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3: 저희가 찾아봤어요.
2: 네. 네,
3: 나훈아 씨의 찻집의 고도.
2: 네. 그리고 정답자는 1514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3: 축하합니다.
2: 제목이 찻집의 고독이었습니다.
3: 이 곡, 이 노래 들어야죠. 뭐.
2: 네, 이 곡 듣고 저희요 3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내세.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7: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5월 울산 지역의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가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 본부에 따르면 5월 울산 지역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99.1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101.4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상승하며 기준치를 웃돌았고 비제조업의 기업 심리지수 역시 2.2포인트 상승한 94.8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호조와 긴 연휴에 따른 소비 개선 등이 맞물리며 기업 심리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공천을 받지 않은 교육감 선거

0: 거의 투표 용지는 일반 투표 용지와 달라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투표 용지는 정당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면서 세로형인데 반해 교육감은 가로형입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후보자의 이름 순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지자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일반 택시 2068대를 대상으로 블랙박스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예산은 차량 한 대당 30만 원이며 각 업체가 블랙박스를 설치한 뒤 일반 택시 조합에 비용을 청구하면 울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블랙박스는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상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켰고 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아 배상 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모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 2명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 비철금속 기업인 LSMNM이 글로벌 귀금속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LSMNM은 런던 금시장 연합회가 발표한 우수 공급업체 명단에 금 14년, 은 11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년을 밑도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지방 현재 기온은 20.6도입니다. 박성훈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오발단. 오늘 발견한 단어의 줄임말로 제가 만들어본 말이에요. 문득 발밤발밤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어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는 모양을 말하는데 이 말을 소리내 발음해보고 그 몸짓을 떠올려보다가 마침내 봄밤에 발밤발밤 걸어보는 것도 좋겠지요? 처음 보는 단어 하나에 하루를 붙들리는 경험, 이거 꽤 괜찮아요. 하루가 다르게 채워질지도, 어쩌면 시가 시작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배준마 고추장 좀 있는겨.
1: 여기 슈퍼인데 당연히 있죠. 된장, 쌈장, 간장, 막장 다 있으니까 종류별로 골라보시라고요.
0: 아니 플라스틱에 든 거 말고 장독에 든 고추장 된장은 없고?
1: 아니 요즘 누가 장독에 장을 담가요. 힘들게. 그럴 거면 아줌마가 직접 담가 먹으라고요. 아?

0: 진짜 우리 집은 장독 돌 데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담그면 그 맛이 안 나.
1: 어머머 저 아줌마 손맛이 없나 보네. 아유 외국산 옹기 마을 있잖아요.
0: 에이?
1: 거기 장 담그기 체험도 할 수 있다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요.
0: 아 그래? 아니 외국산 옹기에다가 장 담그면은 막 장맛이 살아있어가 기가 막히겠네.
1: 그럼요. 거기 가면 외국산 옹기에다가 고추장도 담그고 약고추장 비빔밥 체험도 할 수 있고 옹기 공장 투어도 할 수 있대요.
0: 어머야 옹기도 구경하고 장도 담그고 찌개 주네. 참가비가 있는가?
1: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라던데요.
0: 어머야 장 담그는데 5,000원이면 너무 싸구만. 언제부터 할 수 있는겨?
1: 6월부터 10월까지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계속 체험 프로그램이 있나 보더라고요. 일단 6월에는 고추장 잠 담그기를 하고요.
0: 옳거니.
1: 8월에는 어린이 인문학 콘서트, 10월에는 김장데이가 있다고 하니까 원하는 프로그램 골라서 신청하시라고요.
0: 참가비는 똑같은가 모르겠네.
1: 3,000원부터 10,000원까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니까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0: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거이?
1: 외고산 옹기마을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돼요.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보시라고요.
0: 맞아요. 장 한번 담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외고산 옹기마을로 가면 내가 딱 퀴즈 한 개 주 있어.
1: 외고산 옹기마을에선 전통 옹기를 이용해 무엇을 담그는 프로그램을 운영할까요?
0: 1번
1: 고추장,
0: 2번
1: 막장.
0: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추장이냐 막장이냐 지금 정답 남겨주 있어.
1: 힌트곡 나갑니다.
0: 유진아입니다.
1: 고추장.

0: 네, 허기는 네. 라디오 정답 맞춰봤습니다.
1: 유진아의 많은 분들 고추 보내주셨어요. 들었습니다. 저희가 네. 힌트곡으로 드렸죠.
0: 그렇죠. 정답은 1번 고추장을 만들었죠. 고추장. 2019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잠시 후에는 울산 가수분들과 함께 할게요. 광고 듣고 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데

0: 아픈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사이언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울산 가수 납쇼.
5: 전국으로 활활 납쇼.
4: 대한가수협회 울산지부 소속 가수들이 찐가수 타이틀을 놓고 학교에서 정면 노래 대결을 펼칩니다.
5: 울산이 배출하는 명가수들 고복수, 윤수일, 태희, 김희재, 홍자, 걸스데이, 유라, 라이즈, 원빈까지 이 가수들의 대를 이을 울산 라이딩 스타는 누구일까요?
4: 자, 지난 대회. 지난 대회? 지난 회. 네. 우승자입니다. 박지수 씨 나오셨습니다. 오세요.
6: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박지수입니다.
5: 네. 네. 오늘의 새로운 도전자 함께합니다. 가수 연아님 어서 오세요.
4: 축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네. 아, 반갑습니다.
4: 많이 떨리십니까?
7: 네.
5: 아, 연아님 오늘 첫 출연이시잖아요.
7: 네, 저 오늘 처음 출연이라.
5: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오셨는데.
7: 네, 예. 많이 응원을 해주시네요.
4: 울 연아 가수 여유가 넘치네요 하신 분도 있어요.
7: 아, 그래요?
4: 보기에, 예. 보기에는 전혀.
5: 그러니까 전혀 안 떨려 보이시거든요. 어제 잠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7: 어제는 조금 잤어요.
5: 아, 그럼 안 떨리는 겁니다.
7: 이틀 전에 못 자가지고.
4: 이틀 전에. 원래 그런 분들 있어요. 무대 밑에서는 바들바들 떨다가 네. 무대 올라가면 안 떠는 분들 있어요.
5: 그렇죠, 그렇죠.
7: 여러분 이틀 전에 못 자다 보니. 아, 여러분들 네. 잘 잤습니다.
5: 네, 두 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박지수님 3승 도전입니다.
6: 네.
5: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6: 뭐 그동안 뭐 잘 지냈죠.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요.
4: 아, 빨리 가요?
6: 네.
4: 뭐 하느라고 빨리 가요?
5: 뭐 준비하시느라고?
6: 계속 준비하고 연습하고.
4: 예.
5: 아니 지난주에 이제 옷을 샀다 이런 소문이 네. 있었는데 네. 네. 오늘 의상은 또 새로 사신 건 아니에요?
6: 아니요, 이거는 예전에
4: 있던 거.
6: 저번에 보니까 모니터를 해보니까 예. 좀 어두운 색깔이라서 제가 오늘은 화이트로
5: 밝은 색으로 또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두 분 또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고요.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4: 아, 여러분 샵 2848번으로 박지수 씨가 좋으면 1번
5: 네.
4: 연아 씨가 좋으면 2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5: 네, 응원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승에 도전하는 박지수 가수님의 노래를 먼저 들어볼 텐데
4: 어떤 노래
5: 오늘 어떤 곡? 네.
6: 오늘 비가 많이 왔잖아요.
5: 네. 그렇죠.
6: 그래서 그 나훈아 선생님의 그
4: 매우.
6: 예. 아, 갑자기 제가 지금 긴장하는 것 같아요.
4: 매우 긴장하셨군요.
5: 연하님 때문에 본인도 예. 긴장하셨어.
4: 매우 긴장하셨어요.
5: 매우. 아니 근데 이 곡은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닌 것 같아요. 자랑 좀 해주세요.
6: 네.
5: 어떤 곡인지.
6: 강문영. 그 강문경
5: 가수
6: 가수님이 이제 그 현역 가왕에서 부르셨고
4: 예.
6: 이제 이 노래는 나훈아 노래를 나훈아 선생님 노래를 제가 많이 좀 좋아해요.
5: 근데 여자분이 부르긴 어렵지 않나요?
6: 네, 그래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친한 언니가 이 노래를 제가 이제 연습해서 녹음을 들려드렸더니 가슴을 이렇게 잡으면서. 첫사랑은 없는데 첫사랑 생각이
4: 첫사랑이
6: 난다고.
4: 없는 사람도
5: 왜
4: 있어요?
5: 없어? 왜
4: 첫사랑
5: 없어?
4: 없는 사람도 있어요?
6: 그래서 제가 언니야 첫사랑 없나? 이러니까 첫사랑이 없대요.
5: 어머 없고? 마지막 사랑만 있네.
6: 아니 없고
5: 아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연아님.
6: 누군가가 자기를 짝사랑했던 열렬히 따라다녔던 그것만 기억이 난대요.
5: 매우 공주병이시네요.
6: 네네.
5: 그분 매우 공주병이다.
6: 그래서 이 노래를 제발 좀 불러달라.
4: 네. 이 매자가 매자가 매우 매실할 때 매음 매입니까?
6: 모르겠어. 예, 예.
5: 아니 근데 오늘 비가 와서 첫사랑 얘기가 지금 라디오로도 많이 도착했거든요. 오늘
6: 그래요?
5: 이 매우가 정말 매우? 맵게 들릴지
6: 네.
5: 정말 첫사랑을 소환할 수 있을지
4: 매우 기대가 됩니다.
5: 아, 네. 박지수 씨의 목소리로 매우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4: 자,
5: 갑니다.
4: 음악 주세요.

0: 네.
1: 감사합니다.
2: 박지수님의 매우 함께 들었습니다. 네. 이거 비였네요. 비.
0: 매우가 뭔 뜻인지 찾아봤거든요.
2: 예.
3: 그, 비우자. 비우자가
0: 매실이 익어갈 무렵. 그러니까 초여름.
2: 그때 오는 비예요?
0: 초여름에 내리는 비를 매우라고 한다고
2: 그래요. 나훈아 선생님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0: 그러니까 그때 매실이 익어갈 때쯤 내리는 비만 보면 생각나는 사람.
2: 어머. 같이 매실청 담궜나 보다.
0: 첫사랑은 아니야.
2: 아니야, 아니야.
0: 첫사랑은 없어.
2: 매우 좋다. 이 매운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매우.
0: 아, 부사가 아니고.
2: 와. 저도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들리네요.
1: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2: 네.
1: 이제 지금 배윤호 아나운서님이 매실이라고 네,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매실이 지고 아, 꽃이 먼저 핀 게 벚꽃인지 몰랐어요.
2: 아,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네. 슬픕니다 오늘.
1: 네, 너무 슬프죠.
2: 네.
0: 첫사랑은 아니에요.
2: 몇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0: 첫사랑은 없어.
1: 아 근데 가사가 예. 가사가 이렇게.
2: 아 박지수 씨는 누구 생각하면서 부르신 거예요?
1: 아, 저요?
0: 남편이라고 해요.
2: 굉장히 곤란해하시네요 지금.
0: 왜냐면 남편이 듣고 있는데.
2: 자, 여러분 괜찮아요. 1번 박지수, 2번 연아,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2: 아 연아님 지금 부담이 더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네. 또 처음 부른 게 아니고 또 이제 두 번째 부르셔야 되니까.
4: 네. 너무 또 잘하니까요. 한 번 더의 기회가 딱 조금.
0: 아직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4: 아니 부르는
2: 옆에서 거에 부르니까
4: 한 번 더 기가 죽는
0: 거. 아, 아
2: 아닙니다. 이때 기가 다 하셔야 돼요.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우리 연아 가수님?
4: 네 저는 한혜진 가수의 지푸라기.
0: 아 지푸라기
2: 준비하셨어요. 네.
0: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4: 그런 심정일까요?
2: 아,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다.
4: 처음에 제가 노래 이렇게 시작했을 때 네. 이제 지금 한혜진 씨가 경주 분이시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4: 제가 지금 친정이 경주거든요.
0: 아~
4: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이대도 비슷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한혜진 노래를 이렇게 그때 조금 잘 따라 불렀어요.
2: 고향 사람 노래로 하고.
4: 너는 내 남자로부터
2: 시작. 오, 맞아요. 인기 많았죠.
4: 네, 그러다가 지푸라기가 나왔는데 노래가
0: 너무
4: 좀,
0: 좋아서
4: 네, 제하고 좀 어울리지 않을까.
2: 좋습니다. 지금 뭐 한번. 자신 엄청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 잘하실 것 같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자, 우리 연아님의 지푸라기 여러분 라이브로 청해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0: 청해 들었습니다.
1: 예. 네. 지난주에 한다혜님은 첫 곡 부르고 나서 좀 긴장이 풀리셨는데 어떠셨어요? 연아님은 좀 긴장이 풀리셨나요?
2: 조금은 아까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0: 아, 다행입니다.
1: 네. 지푸라기라는 노래는 지푸라기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지푸라기가 돼서 잡히는 거네요.
0: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응원 보내주고 계십니다. 1번 박지수, 2번 연아,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목소리의 가수를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이 작은 몸집에서 또 큰 성량을 또 보여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성량이 쩌렁쩌렁해요.
0: 아니 계속 막 부끄러워하시면서 이렇게 있으시다가 반전이시네요. 또.
1: 스튜디오가 한 40평쯤 되는데 굉장히 쩌렁쩌렁했습니다.
0: 네. 어떠세요? 이제 부르시니까 좀 만족하시는지?
2: 평상시에 부르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요.
1: 아무래도 지금 긴장이 되니까.
2: 네.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두 분의 노래, 두 분의 활동곡.
1: 그게 진짜죠.
0: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이 곡들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3: 라디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3: 문의 052-204-1812.
5: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6: 청취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7: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MBC 라디오.
8: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9: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10: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울산 가수 납시오.
1: 전국으로 활활 납시오. 자, 오늘은 지수님과 연아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시고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 울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번 좋아하시면 박지수 씨 좋아하시면 1번 네. 그리고 연아 씨 좋아하시면 2번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로는 샵 284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연아님은 이게 본명이세요?
2: 아니요, 제 이름은
0: 활동명?
2: 네, 연아는. 네, 네, 네,
1: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저는 오래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3년?
0: 3년.
1: 야,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가수를 해야 되겠다.
2: 네. 갑자기 뭐

0: 노래라기보다
1: 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0: 아니 노래는 네. 어릴 때부터는 좋아는 했었었고요.
2: 네.
0: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신랑 사고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아. 제 취미생활 자체가 다 이제 포기가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2: 일을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0: 네, 이제 좀 뭐 이렇게
1: 그런데 네,
0: 두 아들로도 인해서 네, 네.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걸로 인해서 조금 활동을 많이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한 거였죠.
2: 네.
0: 그랬는데 이제 모든 걸 접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나이도 들면서 모든 걸 접으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 어떤 계기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2: 근데 제2의 인생이네요, 진짜.
0: 네, 그렇게
2: 열심히 일하시다가
0: 네.
1: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0: 어떠세요? 네,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다 보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많이 이제 좀 신도 나는 것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것 같고
1: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 맞아.
1: 물론 네네. 많이 벌면 좋지만
2: 더 좋죠. 그렇죠.
1: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0: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 아드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0: 이제 많이 밀어주는 편이에요. 두 아들이
2: 네, 좋다.
0: 두 아들이 조금 밀어주는 편이라. 더 힘이 나는 편이죠.
2: 엄마가 이제 얼마나 두 사람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1: 네.
2: 알지 않을까. 네. 근데 일할 때도 되게 멋있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3: 좀 카리스마,
2: 맞아, 카리스마가 좀 느껴져요.
0: 득체가 작아서 제가.
2: 아니요, 저희 들어오실 때 이번에 나오신 후보님인 줄 알았어요. 약간 그 후보님 버스가 있어.
3: 맞아.
1: 실은 오늘 그 교육감 그
3: 맞아.
1: 토론회가 오늘 여기 있거든요.
2: 진행하시거든요, 오늘.
3: 아,
1: 그래서 토론에 나오시는 분이 오셨나?
2: 아 그런 포스가 있단 그런 얘기 좀 안 들으세요?
0: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
2: 아 그냥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우리 박지수 가수님은 지금 이제 벌써 삼성 네. 도전. 지난주에 이제 딸이 관심이 없다.
3: 네.
2: 이렇게 말씀하셨고 굉장히 부러우실 것 같아요, 연아님이.
3: 네, 너무 부러워요.
2: 아들들이 이렇게 지지해 준다는데.
3: 네. 오늘도 저희 딸은 관심이 없어서.
1: 아 진짜 관심 없는 거예요?
3: 진짜 없어요.
2: 아니 딸이 학생이에요.
3: 고등학교 2학년.
1: 아 그럼 없을만하네. 없을만하네.
2: 어떻습니까? 사춘기는 없습니까? 어때요?
3: 뭐 살짝 있었는데 예. 지금은 또 뭐 있다가 왔다가 갔다가
1: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면 이제 끝물이야 끝물.
3: 네.
1: 예, 거의 끝물이야.
3: 기분 좋다가 친구들하고 기분 좋다가
2: 예.
3: 저만 이제 딱 보면 예. 표정이
1: 싹 굳어져. 맞아.
2: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3: 그래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너 내가 뭐 잘못했어.
2: 근데 박지수 가수님 성격 좋으셔서 오히려 따님한테 막 애교 떠오실 것
3: 네,
2: 같아요.
3: 네. 제가 그래요.
2: 그러실 것 같아요. 느낌에.
1: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몇 년 지나잖아요.
3: 네.
1: 엄마한테 딱 달라붙었고 엄마 하고 막 그럴 거야 아마.
2: 최고의 또 네. 친구가 되죠
1: 네. 따님은. 네.
2: 맞습니다. 이제 두 분의 본인 곡을 들어봐야 됩니다.
1: 아멘.
2: 아 박지수 씨 노래 네. 자랑 좀 해주시죠.
3: 네. 조금 더 많이 따끈따끈한 신곡이고요.
2: 네.
3: 26년 2월 13일 날 발매됐었고 이제 노래가 가사도 너무 좋지만은 이제 들을수록 처음 듣는 분도 되게 좀 이렇게 어디서 귀에 익었다 약간
2: 오.
3: 이런 이제 좀 중독성이 약간 있는 노래인데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많이 서로 아껴주고 뭐 같이 손잡고 가자는 이런 노래의 뜻이에요.
2: 네. 약간 그 사랑 고백 같은.
3: 네 이제 뭐 부부끼리
2: 예.
3: 뭐 연인끼리 뭐 요런
1: 3주쯤 되니까 곡 소개도 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2: 아, 분명히 이분이 첫 주에 적어오셨거든요. 그걸 못
3: 봤어요.
2: 읽어가지고
3: 네,
2: 아, 어디서 봤더라 이러면서 그 수첩을 넘기는 모습이 생생한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이런 생각 저희가 많이 합니다. 아주 뭐 너무
1: 아주 뭐 유창하게
2: 토크쇼 나오신지
1: 너무 유창하게 잘합니다.
0: 참 중요한 것 같네요.
2: 예. 저희도 뿌듯하네요.
3: 네, 감사합니다.
2: 저희를 발판 삼아 밟고 올라가시면 아, 네. 됩니다. 저희 방송을.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이.
1: 조금 더 많이.
2: 박지수 씨의 노래 라이브로 청해 듣습니다.
1: 음악 주세요.

0: 네, 조금 더 많이 함께 들었습니다.
1: 예, 율동이 좀 달라지셨네요. 왜 웃으세요? 왜?
0: 아니, 업그레이드 좀 하셨나 봐요.
1: 예. 아니 지난주에 이렇게 이렇게 끝났거든요.
0: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거든요.
1: 이렇게 끝났는데 이렇게 그리고 오늘 이렇게 끝났어요.
0: 1절 끝나고 전주에는 아 좀 좁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미친 추고 싶은데 우리 스튜디오 너무 좁아 가지고 댄스 가수가 오면 좀 불리한 스튜디오입니다.
2: 아, 이 노래가 제가 이제 1월 달에 크루즈를 일본으로 갔었는데 네. 그 크루즈 안에 무대에서 제가 처음으로
1: 불렀어요.
2: 선을 보였어요. 네, 네. 불렀는데 모르는 사람도 막 나와서 막
1: 같이 춤추고
0: 그럴 수 있죠.
2: 춤을 미친 듯이 막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게 음악이 너무 좀 신나가지고
1: 예예예예
0: 크루즈인 줄 아셨군요.
2: 아니 제가 춤을 못 추거든요.
0: 어우 잘 추시는데요.
2: 아, 못 추는데 예. 그냥 막 춤
1: 아니 달라졌다고요. 못 췄다는 게 아니라 달라졌다고.
0: 아니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여기 한다혜 가수님이 예. 연아 씨 웃어요 응원하고 있어라고. 본인 생각이 나셨나봐. 그러니까 지순 씨가 막 춤을 추니까 지난주에 내 모습이 생각이 나셨나봐. 다혜님이 예. 연아 씨 웃어요.
3: 어제 안 그래도 예. 봤었거든요.
0: 아, 네. 가수님을
3: 네, 봤는데
0: 뭐라 하시던가요?
3: 그래 이제 가서 계속 이제 뭐 있어요 인상 쓰고 있냐고 막 웃어라고 계속 웃고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팔푼이도 아니고 뭐 바보처럼 웃을 건 좀 그렇지 않냐?
0: 아 그럴 수 않냐? 없다. 아, 옆에서 이제 춤까지 추니까 조금 이제 부담이 느껴지지 않았나?
3: 뭐 좀 이제 노련한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아,
0: 괜찮아요.
3: 기가 죽네요.
0: 3년 차 하시니까 이 신인의 패기로 하시면 됩니다. 연아님.
1: 연아님 꼭 모니터에 한번 해보세요.
3: 어머 저 어색했나요? 아니요. 두 분 보시기에.
0: 아, 모든 걸 내려놓은 표정.
1: 말씀은 못 드리겠고.
3: 아, 솔직히 내려놨어요.
1: 설명을 좀 못하겠는데.
0: 아, 왜 내려놨어요? 네. 아직 본인 노래 안 하셨는데.
3: 아니요. 노래 안 했지만 벌써 들어봤는 걸로 솔직히. 앞에 왜요? 저는 벌써 1, 2주를 봤잖아요.
0: 모니터를 하셨구나.
3: 아유, 내려놓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겠구나. 저는 어제 그 생각하고 왔는데도.
0: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제목이 완전 울산 스타일 노래.
3: 맞아요. 태화강과 저 앞에.

0: 그 첫 번째 김규리 가수님 오셨잖아요. 네. 그분이 작사해 주신 그분. 거거든요. 아이고,
1: 오. 진짜요?
0: 네네. 그분 작사 많이 하시는
2: 분이. 네, 맞아. 작사 많이 한다고.
0: 작사 많이 네. 그 김규리 가수님이 작사를 해서 제가 이제 그 곡을 제가 듣고는 뺏은 거예요. 제가.
3: 아 진짜?
2: 나 하고 싶다.
0: 너무 좋아서.
3: 너무 좋아서. 네.
2: 아 근데 이제 울산에 사시면서 이 태양강은 정말 소중한 존재니까.
0: 그렇죠. 또 가까이 또 시내 부근에 있다 보니 네.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거고 울산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일단 태화강화가
2: 근데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이 노래가?
0: 예, 처음에는 아, 이 노래가 만약에 정말 잘 되면 아,
2: 대박이죠.
0: 좀 많이 좀 기죽지 않을까
3: 했는데. 쉽게 뺏겨주시던가요 김기류님이?
0: 제가 달라고 그냥 때를 썼어요.
3: 확 빼서
0: 아, 예, 안 주면은 뭐 안 될 정도로.
2: 그 교육감님 카리스마가 있다. 후보님 카리스마가 있단 말이에요. 어. 예. 아 네. 어떻습니까? 이게 활동하신 지가 지금 이 노래는?
0: 이 노래로 이제 2년 전에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조금 활동은 좀 했는데 아직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2: 오늘
0: 같고요.
2: 오늘 알려지면 됩니다.
0: 네, 좀 많이 알려져서 울산의 그래도 대표적인 태화강화 노래가 연아가 부르더라라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자, 저희도 많이 응원할 텐데요. 연아님의 태화강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3: 음악 감사합니다. 주세요.

0: 연하 가수님의 목소리로 청해 들었습니다. 샵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많이 투표해 주시고 두 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하님 어떠셨어요? 두 번째 노래 부르셨는데.
1: 네.
0: 어떠셨습니까?
1: 처음보다는 조금 긴장은 안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근데 이틀 전부터 제가 목이 조금 아팠댔잖아요.
0: 네. 아, 맞아요.
1: 그래서 그런지
2: 약간 잠겨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네. 그런지 조금 좀 만족스럽지는 못한.
0: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네.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네. 1번 박지수, 2번 연아,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많이 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두 분 이제 가수 생활하면서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꿈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무대에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가요 무대죠, 뭐 가요 무대죠.
3: 아, 아 네.
0: 주수님 어떠세요? 예.
3: 저는 가요 무대보다는 예. 이제 그 도전 꿈의
0: 무대,
3: 그 아침마다.
0: 오.
2: 아침마다.
3: 거기 신청을 한번 했는데 아직 채택이 안 됐고.
0: 아. 네, 아니 왜 가요 무대보다는 꿈의 무대 나오고 싶으세요? 왠지
2: 사연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사연.
3: 아니 아니요. 왠지 가요 무대라는 거는 이제 좀 예.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나와야
0: 될 것 같다.
3: 느낌.
2: 그렇게 알고 요즘 봤더니.
3: 요즘 진짜 젊은 사람이 많이
0: 어린
3: 나오더라고요.
0: 네. 아 그래서 이제 좀 뭔가 경연을 좀 하시고 싶으시구나.
3: 예, 주수님은. 약간 제가 조금 그게 좀 병적인 게 좀 있었어.
2: 경쟁하고 싶은
0: 경연사랑.
3: 예, 경연사랑. 아 제가 재작년에도 이제 네. 우리 직장 가수왕의 왕중왕전에서 네. 금상을 또 받았었거든요.
0: 아, 그래서 뭔가 네. 경연을 나가고 싶은.
3: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이렇게 가요제 이런데 조금 접근 좀 병인
2: 것
3: 같아요.
0: 아, 좋은 거죠.
2: 누군가를 꺾어야 되는군요.
0: 아, 뭔가 잘하고 싶은.
3: 뭐 약간 승부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네. 연아님은 뭐
0: 어떠세요?
2: 계획 같은 거 없어요?
1: 네, 저도 콧무대 뭐 곳이면 네. 예 어디든 도전 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아, 네, 두 분 다 네. 열정이 굉장합니다.
3: 네. 나중에 네. 나중에 만나요.
2: 왜요? 왜요? 경쟁하시게요?
3: 아니, 저 가요제에서.
2: 가요제에서.
0: 좋다, 좋다. 자, 박지수 가수, 네. 연하 가수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조금 더 많이 태화 강화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럼 광고 와서 듣고 와서 오늘의 또 누가 1등인지 발표해 보겠습니다.
4: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5: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화깨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4: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5: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4: 진짜 최고다.
5: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 또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4: 와우!
5: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4: 우후!
5: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4: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5: 가족보다 화깨라가 낫네.
4: 진짜네.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누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골뱅이.
5: 네, 네, 학계는 라디오 오늘 가수 박지수님과 연아님과 함께 재밌는 시간 가졌습니다.
6: 재밌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5: 아, 밖에서. 근데 지금 네. 두 분 정말 오늘 박빙이었어요. 아, 이 진짜요? 투표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양쪽 다 아, 진짜 너무너무 고심되는 시간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라고 또 많이 보내주셨고요. 연아님 아침 프로에서도 만나고 우승도 했으면 좋겠네요. 네. 하셨고 조금 더 많이 박지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신 네. 분도 많았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자, 고맙습니다.
5: 네, 아, 자 그렇다면
6: 오늘도 제가 발표해야 되나요?
5: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6: 왜요?
5: 아, 네. 고유명사 신데요.
8: 안 좋은 거 다 느끼냐?
6: 그러니까
5: 어려운 건 제가 다 넘깁니다.
6: 연아님 입이 풀렸어 이제.
5: 예, 아, 연아님 다 풀렸는데.
8: 저 더 하면 안 될까요? 이제 풀린 것 같은데.
5: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우승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의 박지수 씨냐? 그리고 태화강아야 태화강아의
6: 연아님이냐?
5: 자, 과연 오늘의 우승자는요? 바로 발표해 주시죠.
6: 발표해야 되는 거죠?
5: 아, 그럼요. 다음 주에도 보고 싶지만 두 분을
6: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5: 네,
6: 박지수님 축하합니다.
9: 감사합니다.
5: 아, 두 분 뭐 오늘 가창력도 만만치 않았고 아, 정말 이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6: 제가 볼 땐 연아님이 긴장만 조금 더 빨리 풀렸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5: 아니, 연아님 오늘 어떠셨어요?
8: 어, 저 나름은 최선 다 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박지수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아마 아, 예. 그래서 3승까지 온 것 같고요.
5: 네. 네. 저희는 이제 앞으로 태화강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태화강화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8: 감사하겠습니다.
6: AR 음원을 꼭 보내주세요.
5: 예, 네. 저희가 열심히 또 홍보하겠습니다.
8: 하겠습니다.
5: 아드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8: 어, 우리 두 아들 이용민, 이용원. 아, 두 아들 너무 사랑하고 엄마 지지해줘서 너무 고마워.
5: 아,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네.
6: 아드님도 한번 보고
8: 네.
6: 싶다.
8: 네. 네. 아, 이명규 선생님한테도 오늘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했었었는데.
5: 아, 우리 장구.
8: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5: 장구 형규 씨.
6: 하세요, 하세요.
8: 네, 네. 네. 네.
5: 한 말씀 하시죠.
8: 네, 장구의 신이죠. 우리 그 이명규 대표님이 지금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북이 좀 더뎌요.
5: 어.
8: 몸에 비해서 조금 몸치라. 외우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시고 계시거든요.
5: 네.
8: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 우리 거기 이명규 쌤도 이제 북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5: 아, 네. 알겠습니다. 울산의 자랑 또 이명규님 많이 또 저희가 응원할 거고. 네. 아, 오늘 박지수님.
9: 네네.
6: 축하합니다.
9: 네, 감사합니다.
5: 아, 뭐랄까 이 결승에 항상 최강자. 항상 그 열심히 또 이렇게 네. 새로운 연승을 또 만들고 계십니다.
9: 네, 고맙습니다.
6: 다음 주에도 율동을 바꿔갖고 나오실까요?
9: 아마 조금
8: 아마 서서 춤출 것 같네요 그때는.
6: 그러니까.
8: 네. 마이크 팽개치고
5: 조금 더 많이 사랑받길 바라면서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네, 2019번님의 신청곡으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6: 진미령의 미운 사랑 들으면서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5: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SA.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는 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청와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열린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 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세 분야로 나누어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첫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인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도입할 한국형 핵잠이 배수량을 8,000톤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군 당국은 지난 22일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약 8,000톤급 규모의 한국형 핵잠을 세네 척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소유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국형 핵잠의 건조를 준비하면서 5,000톤급 이상으로 4척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배수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세희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된 데 대해 김 씨를 고소했던

0: 배우 김수현 측이 마침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희 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세론과 교제했고 김세론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에 숨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2026년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88명 늘어난 25,2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낮 한때 경상권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영상 24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편하게 집어먹는 사탕을 어느 날은 3g짜리 작은 걸로 80개를 놔두고 어느 날은 12g짜리 큰 걸로 20개를 비치했습니다. 예상은 이랬죠. 사탕이 작을 때는 여러 개, 클 때는 한두 개만 먹지 않을까. 그래서 총 섭취량은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탕이 크나 작으나 먹는 개수는 비슷하더라. 그러니 역시 다이어트를 하려면 개당 용량이 적은 걸 두라. 밥도 그렇죠. 그릇이 작다고 계속 추가 안 하잖아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유창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함성과 박수 소리가 아주 풋풋하지 않습니까?
0: 네.
1: 어디서 견학을 와주셨을까요?
0: 오늘은요, 성공회대학교에서 신문 방송학을 전공하시는 25분 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좋다, 이야. 좋다. 기운이 좋다. 이 기세가 좋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일단은 신문방송학이면 우리가 이분들 등에 이제 업혀야 되잖아요.
0: 맞아요. 네. 저희를 캐스팅할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1: 우리의 미래입니다.
0: 예. 예, 혹시 방송국에 취업할 거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거의 다네요.
1: 산산바치다. 네. 잘 부탁드려요. 잘해드릴게요.
0: 아니면 네. 나는 좀 다른 길을 가겠다. 너튜브 하겠다.
1: 너튜버 꾸민 분. 꽤 계시네.
0: 한 두 분 정도.
1: 세 분.
0: 네, 세
1: 개인
0: 분.
1: 방송도 요새는 대세니까.
0: 맞아요.
1: 근데 전 사실 요새 개인 방송을 좀 긴 호흡으로 못 보는 게 그렇게 쇼츠를 본다 나는.
0: 맞아요. 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와주신 분들도
1: 네.
0: Z세대잖아요.
1: 그렇죠.
0: 81%가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76분, 주말에는 1시간 반 넘게 96분 동안 숏폼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나왔습니다.
1: 문천식 씨보다 못 보는데요?
0: 저기요. 그런 거 비밀로 해주세요.
1: 문천식 씨 이렇게 네. 들고 살아요.
0: 저는 한 2시간 보는 것 같은데.
1: 긴장해라.

0: 센지들. 네.
1: 아 근데 사실 진짜 우리가 이 쇼폼을 보면서 정보도 많이 얻지만 네. 이게 뭐랄까 전두엽이 그냥 가루가 되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2: 맞아요. 집중을 네. 못하고 계속 새로운 걸 보니까.
1: 그러니까.
2: 아니, 한 개 평균 30초? 네. 그죠?
1: 76분이면 하루에 한 152편을 보는 거예요.
2: 와.
1: 와 그죠. 괜찮나 우리 이대로?
2: 근데 평일하고 주말은 또 1시간 반 넘게 보니까요. 주말에는 약 192편 보는 거래요.
1: 여러분 어때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Z세대잖아요.
2: 평일에
1: 쇼츠.
2: 1시간 20분 정도 본다. 76분. 같아요? 어때요?
1: 이거 봐. 이거 봐. 평균이 낮다니까.
2: 그래요?
1: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2: 오. 아, 다행이다. 누나 나만 2시간 보는 거 아니군요.
1: 그러니까. 예. 네. 자, 어쨌든 뭐 지금 이 여러분이 개인 채널과 쇼츠에 얼마나 열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 내니까 그렇죠. 이걸 참고 삼아 네. 좋은 컨텐츠 양산해내는데 도움이 되면 좋죠 뭐.
2: 혹시나 여기 지라시나 또는 지라시 너튜브 정선이 너튜브를 보고 있다 계실까요? 어, 두 분 세 분.
1: 어, 진짜?
2: 우와.
1: 진짜?
2: 우와 교수님도 보신 것 같은데.
1: 세상에, 어머 네. 집 나간 정선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되네요 또. 네,
2: 잘 되고 있네요. 네.
1: 함께하는 시간 네. 좋은 추억 되시길 바라고요. 네. 네, 저희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네. 네,
2: 축복. MBC PD로 오세요.
1: 오, 네. 예. 신디 로퍼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Girls just wanna have fun.

0: 27일 수요일 첫 곡으로 신디 루퍼의 Girls Just Want to Have Fun. 그러니까 뭐 소녀들은 재밌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우리 다 재밌는 걸 원해요. 그래서 쇼츠 보는 거 아니에요.
0: 하긴 저희 딸 4학년인데 아빠 웃겨주기를 그렇게 원해요. 재밌게 달라고.
1: 즐겁고 싶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좀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은 있습니다요.
0: 아, 쇼츠
1: 호흡이 긴 거를 내가 자꾸 넘기더라.
0: 내가 말했잖아요. 극장 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1: 이거 넘기고 있는 스킵.
0: 팔걸이 의자를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 10초 넘기려고.
1: 그렇죠. 감독이 일부러 집어넣은 그 묘한 뉘앙스도 있을 것인데 내가 그걸 못 참더라요.
0: 감독들은 거기에 하나도 헛된 컷이 없다면서요.
1: 그죠. 미안합니다. 노력해 볼게요. 저도. 박가연님. 저도 너튜브만 보게 돼요. 근데 주로 보는 라디오를 보는데 지라시에 한영애 씨 나온 것도 나오신 것도 봤어요.
0: 보셨어요?
1: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정서 함양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0: 진짜.
1: 자신하건데.
0: 밴드를 함께 나오셨잖아요. 그런 영상은 보물이죠.
1: 희한하게 나는 한영애 씨를 그날 영접하고 왼쪽 어깨가 결렸던 게 나았어.
0: 아.
1: 치유의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 같아. 난 진짜 그렇게 느꼈어.
0: 근데 모두가 다 보는 건 아닌가 봐요. 쇼폼 영상을. 방수영님께서는 저는 잘 안 봐요. 그래서 그 평균 시간을 까먹네요.
1: 잘하셨어요. 방수영 씨 같은 분이 또 계셔주셔야 저희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취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안 보고 아, 넌 요새 뭐 그거 안 보고 뭐해 이런 얘기 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선택입니다.
0: 황준기님은 날씨를 주셨는데요. 아, 삼척입니다. 비가 계속 오거든요. 뜨끈한 국물에 소주가 땡기네요. 하셨습니다.
1: 이 사연 땡긴다. 비 오는 날은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머리에 꽃을 달게 할까요?
0: 그러게요. 왜
1: 그렇게 뛰쳐나가고 싶다. 비 오는 날. 그리고 희한하게 국물도 땡기고 희한하게 저는 소주를 못 마셔요. 요새는. 소주가 이제 잘 안 받는 몸이 돼서.
0: 그렇죠.
1: 근데 땡긴다?
0: 한 잔씩. 그럼 분위기가 땡길 때가 있어요. 분위기.
1: 맞아. 분위기가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0: 오늘이 그런 날인데요. 자, 수요일이죠. 이분도 너튜브에서 찾아보면 영상이 많이 뜨는 분 오늘 만나겠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함께하십니다.
1: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 것 같잖아요. 근데 한복판에 계세요. 우리 손수 변호사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콘텐츠들도 일의 연장선일 때가 많으니까. 자, 손수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4부에 시작합니다.
0: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저희를 좀 귀찮게 해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은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요새 그거 왜 안 해요? 뭐야? 울어? 울어 안 하더라.
0: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1: 아니 뭐 얼마나 했다고. 뭐 이렇게 빨리 질려. 좀 해줘요.
0: 알겠습니다. 계속 쓸게요. 오늘도.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퍼스.
0: 백조싱크.
1: 신젠타 코리아.
0: 유니베라.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한국노총.
0: 당진시청.
1: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0: 열혈강호 온라인.
1: SK케미칼.
0: 브람스 안마의자.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IS동서.
1: 올품.
0: 우미건설.
1: 성원에드피아.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2: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1: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0: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들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1: 어!
2: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0: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1: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0: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1: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3: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집중하자.
0: 제목 두부전쟁. 전라남도에서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0: 예.
1: 저희 부부는 결혼 20년 차, 연애 시절엔 서로 없으면 죽을 것처럼 굴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냉장고 문만 오래 열고 있어도 혈압이 오릅니다. 네? 아, 우리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3살 때. 네. 돈이 없어 어묵 국물만 계속 리필하고 있는 남편이 안쓰러워 떡볶이를 수북하게 담아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0: 내가 나중에 너 꼭 호강시켜줄게.
1: 그 말에 넘어가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땐 진짜 우리 남편 꾼 사랑꾼 정말. 비 오는 날엔 우산도 없이 저를 점퍼 안에 넣고 뛰었거든요. 예, 선생님.
0: 너는
1: 뛰었어요.
0: 내 품에 안겨있기만 해.
4: 잠깐만, 나 얼굴 눌렸어.
0: 뛰는 건 내가 할게.
4: 아니, 저 이렇게 뛰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
0: 걱정 마, 달린다.
4: 잠깐. 아니, 우리가 발걸음을 맞춰야지.
0: 정희야, 난 이렇게 평생 너에게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어.
4: 잠깐.
1: 그렇죠 뭐. 결국 우린 하수구에 발이 빠져 넘어졌어요.
0: 비 오는데 둘이요?
1: 예, 그렇게 엉켜서 뛰니 넘어지지.
0: 아하.
1: 군대 가기 전에는 삭발한 머리로.
0: 나 이제 너무 못생겼지.
1: 그래서 저는 콜라 먹다 뿜은 적도 있어요. 남편 자취방에서 스테이크 굽다가 연기 감지기가 울린 적도 있고요. 이렇게 다사다난한 8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0: 와우.
1: 그리고 애 둘 낳고 맞벌이하며 살다 보니 사랑은 현실이 되고 사랑한다는 말보다 생활비 얘기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5: 왜?
1: 오는 길이지. 찌개용 두부 하나만 사다 줘, 오는 길에.
5: 알았어.
1: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라? 아, 이 웬수 연두부를 사온 거예요.
5: 아, 왜 뭐?
1: 아, 진짜. 내가 찌개용 두부 사오랬잖아.
5: 근데
1: 왜 연두부를 사와? 대체 두부도 구분 못하니?
5: 아, 그니까 두부 하나로 지금 사람 잡는 거야?
1: 잡아? 사람을 잡아? 정작 사람을 잡은 사람은 우리 팀장이야. 그 팀장이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얼마나 개고생 시켰는 줄 알아? 팀장한테 깨져. 애들 학원 픽업하고 집에 와서 빨래 돌리는데 세탁기 멈춰. 그 와중에 찌개가 넘치고 끓어와 제끼는데 연두부를 사오니? 내가 열이 안 받게 생겼니?
5: 아, 나는 뭐 놀다 왔어. 아, 그러면 당신은 사면 되겠네. 내가 뭐 놀다 왔냐고. 시키지 말든가. 두부 사다 달래 사다 줬더니 뭔 말이 이렇게 많아.
1: 제대로 사올 줄 알고 시킨 거지. 두부 종류가 기본 네 가지야. 찌개용, 부침용, 순두부, 연두부. 그거 구분 못해?
5: 아니, 하루 종일
1: 시달려.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고.
5: 잘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래.
1: 뭘 하루 종일 시달려. 나만 난 안 시달려? 여기서 서로 멈췄어야 됐어요. 근데 결국 남편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5: 당신은 말해 101가지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알아? 당신은 장모님 닮아서 말이 사람을 숨막히게 해.
1: 야,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하, 그런 당신은 아버님 닮아서 고집 더럽게 세거든?
5: 야, 너 지금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거야?
1: 결국 그날 밤 양가 부모님은 그렇게 단체로 소환되었고 예, 우리 싸움은 20년 전 사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5: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고집 부린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아버지를 걸고 넘어지는데.
1: 20년 전에 아버님이 나 반대하신 거 내가 아직도 기억해. 그거 기억 못할 줄 알아? 동갑이 죄냐?
5: 당신 첫인상이 좋았어 봐. 나이를 신경이나 쓰셨겠어? 몸살기 있다고 시댁 첫 제사에 설거지도 안 하고. 결국 우리 어머니가 다 했잖아.
1: 열 펄펄 끓는 사람 굳이 시골집에 끌고 간 게 누군데?
5: 당신 감기 걸린 게 내 탓이냐?
1: 당신이 밤새 코고 나서 잠을 못 자니까 컨디션이 나빴던 거잖아.
5: 피곤하면 코올 수 있지.
1: 피곤? 피곤? 말은 똑바로 하자. 아, 당신 신혼여행 때부터 골았어. 아유, 내가 누구 탓해? 28년 전 떡볶이를 얹어준 내 죄다, 내 죄.
5: 아우, 됐어. 썸이나 똑바로 해. 떡볶이 그릇에 엄지손가락 빠진 거 보고도 내가 먹어줬어, 그냥. 어? 그 더러운 거를.
1: 더러운 먹지 마. 먹지 마.
5: 그러면 뭐 28년 전에 먹었던 거 지금 토할까?
1: 어,
5: 내가 토할까?
1: 왜? 손가락 왜? 넣어줘? 손가락 넣어줘? 결국 흥분한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저는 홧김에 냉장고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두부 살 때 생각 좀 하고 사세요. 그러자 몇 시간 후 그 밑에 남편의 메모가 붙었어요.
5: 앞으로 당신 심부름 절대 안 함.
1: 그걸 본 아들이 두부 때문에 집안 망하는 중 이라며 친구들한테 생중계를 했는데 진짜로 폭발한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삐쳐가지고 저녁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자기 것만 딸랑 하나 사와서 혼자 내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비싼 소고기 도시락. 그래서 저는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남편 칫솔을 베란다로 치워버렸고 그러자 남편도 지지 않고 제 충전기를 숨겨놨고 저는 현대인의 필수품 충전기를 숨긴 것에 격분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6: 딸, 이 세상 천지에 연두부 하나 갖고 싸워가지고 집 나온 여자 너밖에 없을 거다.
1: 알고 보니까 제가 친정에 가자 남편도 시댁으로 갔는데 거기서 시어머니한테 많이 혼난 모양이더라고요.
6: 아들, 여자가 두부 사오러 가면 무조건 단단한 거 사가는 거야. 어? 알았어? 그게 결혼 생활이야.
1: 결국 사흘째 되던 밤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는데 얼굴은 퀭하고 수염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손엔 봉투, 다른 손엔 커다란 비닐을 들고 있었고요.
5: 이거 주려고 왔어.
1: 봉투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이 들어있었어요.
5: 파는 데가 없어서 세 군데나 들었어. 그리고 이것도 받아.
1: 비닐 안에 든 내용물을 꺼내보니 두부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군요.
5: 이거는 찌개용, 이거는 부침용, 이건 연두부, 저거는 순두부. 이제 나 두부 마스터야. 안 헷갈릴게.
1: 순간 남편 얼굴을 보는데 그 사이 확 늙었더라고. 양말은 짝짝이고 머리는 산발에, 그리고 손등엔 뭐하다가 저렇게 화상밴드까지 붙어있었어요.
5: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쳐다보지 마. 붕어빵 받다가 좀 되었어.
1: 순간 연애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 생일날 미역국 끓여준다며 냄비 태우고 손대던 사람, 비오는 날 제 운동화 젖을까 업고 뛰다 허리 삐끗했던 사람, 애들 어릴 때 밤새 안고 재우다 회사에서 졸던 사람. 결국 저 사람도 저렇게 평생 저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왔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울면서 웃고 말았네요. 아, 정말 이 바보, 누가 이 두부를 이렇게 많이 사와.
5: 아, 당신 또 집 나갈까 봐 그렇지.
1: 에이, 멍청이. 그렇게 우리는 붕어빵을 먹으며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남편이 전화해서 묻더라고요.
5: 여보, 두부 뭐 사갈까?
1: 아무거나 사와. 나는 당신만 오면 됐어. 헤헤. 너무 귀엽다. 네. 깨물어주고 싶다.
0: 네, 평범한 사연 잘 왔고요. 네.
1: 평범한 사연이요? 왜? 왜 이렇게 언짢아요? 뭐가 이렇게 언짢은 건데?
0: 아니에요. 뭐.
1: 네. 왜? 연두부 계속 사가지고 오다가 이숙캠 나가야지 도파민이 터지겠어요? 해피엔딩은 뭐 개운하지 않아?
0: 아니, 나처럼 찝찝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부 너무 행복하잖아.
1: 찝찝하다뇨. 그런 인신공격이 어딨어요, 부인한테. 네. 8091님. 네. 아, 이분들 너무 귀여운데. 원래 부부는 그런 거랍니다.
0: 아, 그런 거예요?
1: 아니, 문천식 씨 이거 잘 살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끝나는 경우 많았구만, 뭐.
0: 9551님. 시어머니가 교육 잘 시키시네. 시아버지도 그러셨나 봐요. 크크크 하시면서.
1: 그러니까, 아, 근데 우리 어머님들도 양쪽 어머님들 진짜 피곤하시겠다. 이게 부부 싸움하고 또 오면 그것도 중재해 주셔야 되고. 그죠? 아, 2060님. 저희는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남편한테 마늘 좀 사오라고 시켰더니
0: 예예.
1: 간마늘 사왔어.
0: 아하.
1: 고기 굽는데 간마늘.
0: 아하.
1: 굉장하죠? 엄청 싸웠네요. 순두부, 연두부, 찌개두부가 더 세. 간마늘, 깐마늘이 더 세.
0: 간마늘, 깐마늘이 세지 않을까요?
1: 저도요.
0: 네.
1: 저는 두부는 용서하는데 고기 굽는데 마늘 간 거 사온 건 용서가 안 된다.
0: 분명히 고기 먹는다 얘기했는데, 그죠? 근데 간마늘 아니죠.
1: 4290님. 두부 심부름은 구체적으로 시켜야 됨. 이것도 정답이야. 그죠?
0: 그 내 남편이

0: 센스가 대단하지 않다 싶으시면 여러분 주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1: 그게 옳아요. 왜냐하면 네. 뭐 이제 회사일 끝나고 그냥 들러가지고 막 정신없는 와중에 챙겨서 오는 거라 두부는 다 두부요. 네. 이런 느낌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안 까먹고 사왔다는 거에 좀 점수를 높게 줘야 되지 않을까?
0: 그러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갈까요?
1: 네, 쉽지 않네요. 김건모입니다. 혹시 두부 때문에 김건모로 한 건 아니죠?
0: 설마.
1: 그런 건 아니죠. 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우리.
0: 노래가 좋아요.
1: 당신만이.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3: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8: 지금은 라디오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9: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8: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9: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8: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9: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여보 나왔어. 자, 여기 두부.
0: 어. 아, 뭐야? 연두부 사면 어떡해? 찌개용 두부 사 그랬잖아.
1: 사왔잖아.
0: 아, 내가 진짜 못 산다. 당신 두부 구분 못 해? 찌개용, 부침용, 순두부, 연두부. 이게 그렇게 많아 종류가? 어? 아... 아니, 네 개밖에 안 되는데 머리가 그렇게 나빠?
1: 뭐야?
0: 그쵸. 두부 잘못 쌓아서 아내한테 이제 혼난 사연이었는데 두 분이 이제 싸움이 굉장히 애먼데까지 갔어요.
1: 네.
0: 물건 잘못 싸서 혼나본 적 있어요?
1: 저도 이렇게 두부 못 싸갖고 혼난 적 있죠.
0: 아, 그래서 딱 아는구나. 구체적인 예.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1: 예, 옛날 생각나서 화가 나더라고요.
0: 아하.
1: 예, 아니, 두부가 두부지 뭘 갖고 나를 이렇게 아. 드자비를 하나 싶어가지고 한번 붙었죠.
0: 그래서 이렇게 찝찝하게 사는 거예요?
1: 예, 예.
0: 그게 안 풀려가지고?
1: 예, 뭐 저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형님도 찝찝하게 사는데. 자, 오늘 이 주제입니다. 예. 잘못 쌌다.
0: 어, 잘못 샀다죠?
1: 예.
0: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1: 샀다.
0: 예, 그래요. 네. 너희가 이제 물건 사오라고 시켰는데 이게 부부간의 문제도 있지만 부모님 심부름 어렸을 때 하잖아요.
1: 네.
0: 그거 혹시 직장 상사 뭐 부탁을 해가지고 심부름을 대신 해주거나
1: 별게 다 있을 거예요. 네,
0: 여러 가지.
1: 네.
0: 또는 뭐 엉뚱한 물건 때문에 답답했던 이야기.
1: 예를 들어서
0: 딸한테
1: 뭐,
0: 네. 예, 저기 집에 올 때 샐러드 해 먹게 토마토 사와라 했더니 아 도마도 사와라
1: 도마도라
0: 토마토가 아닌 나무도마를 사왔다는 얘기를 우리 사연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여보 참외 하나 사봐 하길래 참외를 진짜로 한 개만 사왔더니 네. 이걸 녹아놓고 해보시냐고.
0: 한 알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한 개.
1: 그러니까.
0: 참외 하나 사와봐. 네. 통째로 사가는 거고 한 알 사와.
1: 이 소통이 이러면. 쉽지 않습니다. 예, 잘못 산 경우 많으실 거예요.
0: 맞아요.
1: 예.
0: 잘못 산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심부름 포함이죠. 뭐
1: 그럼요.
0: 사달라고
1: 예,
0: 시켰더니
1: 포함.
0: 잘못 사간.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문자 소개되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원두 커피 세트도 얹어드릴게요.
0: 문자 기다리는 동안 거미의 노래입니다. 미안해요.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잘못 샀다. 예.
0: 참 이 사연을 볼 때만 느끼는 건데 우리의 삶은 너무 밋밋해.
1: 예.
0: 진짜 이분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사실까.
1: 아, 모두가 개그맨이에요.
0: 1804님 사연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 남편을 보고 배가 콕콕 쑤시다고 약 좀 사오라 했더니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어요. 배 아프면 임신해서 아픈 거 아니냐는 남편 때문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1: 왜 그래?
0: 아, 좀 더부룩하고 배가 너무 아파.
1: 배 아파? 아, 잠깐. 아, 약국 갔다 올게. 괜찮아요.
0: 약 좀 사와.
1: 여보, 여기.
0: 뭐야 이거?
1: 임태기.
0: 왜?
1: 배 아프면 임신해서 그런 거 아니야?
0: 나가.
1: 아, 신혼부부가 배고프면 다 그거지 뭘.
0: 배 아프면 그거. 나가. 나가. 이틀만 들어오지 마. 정리되면 부를게.
1: 아,
0: 배아프면 다 그거지 뭐.
1: 아, 진짜 웃기다.
0: 아, 8613님. 네. 우리 남편이요.
1: 왜요?
0: 대파 하나 사오랬더니 대파 한 뿌리를 사왔어. 손질 대파. 대파 한 단 가격에 대파 한 뿌리를 사왔어.
1: 아.
0: 부글부글.
1: 아.
0: 그게 뭔지 알아요. 이게 그렇죠. 흙 묻은 거 이렇게 한 뿌리.
1: 이만큼 사면 되는데.
0: 가격에. 대파 한 줄을
1: 그죠.
0: 잘 이렇게 세등분 해가지고
1: 토막 내가지고
0: 예, 그렇게 손질 대파로 팔아요.
1: 그게 한 3배 비싸죠?
0: 예, 비싸요.
1: 아, 맞아요. 예. 거의 안 사죠.
0: 이거 이제 이거. 펜션 놀러 갔을 때 이거밖에 없으면
1: 그래.
0: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다 에이씨 없는 것보단 낫다 그러고 놀러 왔으니까
1: 맞아요.
0: 큰 돈 쓰는.
1: 펜션 갈 때 회비로 사니까 에이 몰라 그냥 편한 거 사자 깐냥파 사자 해서 사는 거지.
0: 집 근처에선 당초 안 사죠.
1: 평생 안 사요.
0: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건 좀 말라 있을 경우가 많아.
1: 맞아요.
0: 3417님
2: 애플 망고를 사오라고 했는데 애플하고 망고를 따로 사온 우리 집 인간도 있습니다.
0: 이거는 사실 큰 잘못은 아니에요. 애플 망고가 이게 귀에 안 익은 사람이 많아요.
1: 아, 그래요?
0: 그럼.
1: 남편 몰랐구나. 애플 망고라는 게 있는데.
0: 아, 여기가 열대우림도 아니고. 아예 모를 수 있어.
1: 어떤 네티브 보니까 어머니께서 치킨타월 사와 치킨타월 그랬더니 아버님이 치킨타월하고 진짜 실화로 따로 사오셨다.
0: 치킨하고 수건하고 같이 타.
1: 키친타월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도 그쵸. 잘못하셨고 그쵸. 아버님도 잘못 사오셨고
0: 그래. 예. 몽키바나나에 원숭이랑 바나나 들어간 것보단 낫잖아.
1: 아 그런 거군요. 예.
0: 손희규님 제가 가슴 곡지스 부분이 남자지만
1: 예.
0: 예. 곡지스 부분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엄마에게 니플밴드를 좀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1: 아 희규씨가
0: 예.
1: 좀 튀어나왔어요.
0: 예예 네, 아, 좀, 좀 그래요.
1: 예예
0: 엄마가 누드브라 사오셨어요. 그거 아시죠? 여자들 입는 수영복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뽀덕뽀덕 끼우는 거.
1: 알죠.
0: 빡! 그거 입고 옷 입으래요. A컵 아. 됐어요. 그게 이제 정말 니플밴드랑 굉장히 결을 달리하는 게 여러분 그건 이미 삼각에 완연한 형태가 있어요. 꽃갈 모양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남자분이
1: 할 수가 없죠.
0: 적어도 주니어 3단계 정도의 봉긋한 라인이 형성됩니다.
1: 그러니까. 아유.
0: 우리 어머니가 이게 견적을 내보니까 니플밴드로 견적이 안 나왔나
1: 어머니 보다. 보시기에 걱정됐나 네. 보다.
0: 어머니 보시기에 누드브라가 완연하게 감싸주겠다. 이렇게.
1: 희규 너는 그거 갖고 안 돼. 브라 해야 돼 브라.
0: 정말 희규 희규.
1: 그러니까 희규 씨 앞으로 엄마한테 시키지 마세요.
0: 네, 맞아요.
1: 엄마한테 그런 걸 시켜 네. 왜.
0: 최선이었을 거야. 엄마한테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1: 희규 씨는 일일 밴드 붙이세요.
0: 예. 네. 0608님. 수학여행 가는 아들한테 관광지 가거든. 길쭉하고 튼튼한 효자손 하나 사오라고 했는데
1: 네.
0: 길쭉하고 매끈한 구두 주걱을 사왔어.
1: 아...
0: 길쭉하다는 것만 기억했네. 근데 이게 또 괜찮아. 나름 구두 주걱으로 이렇게 등 긁으니까 좋아요. 까지지도
1: 아하...
0: 않고. 예. 구두 주걱이 약간 온폭 파여서 그립감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1: 그러니까 아들들은 엄마 말이 안 들린대요.
0: 예. 뭘 사오라는 거. 긴 거 사오라는 것만 기억한 거죠.
1: 예.
0: 그렇죠.
1: 그래요.
0: 그래도 대걸레 안 사간 게 어디야.
1: 사온 게 어디야. 그렇죠. 예. 이뻐해 주세요. 예.
0: 마대질을 보였어.
1: 네.
0: 등에다가. 자, 4723님.
2: 냉면 해 먹으려고 냉면 사서 계산대로 갔는데 계산대 근처에서 30% 할인해서 팔길래
0: 우와.
2: 그걸로 바꿔서 구입.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당면이더라고. 냉면 똑같은 거 30% 깎아주길래 샀더니 당면이야 이거는.
0: 그거 알아요? 비빔당면 파는 데 있어.
1: 그래요?
0: 네. 그렇게 잘못 사가서 메뉴 개발이 됐나 보다. 비빔당면 파는 데가 있어요. 지방에 비빔당면 골목이 있어.
1: 몰랐어요. 그래요?
0: 네, 맛있어.
1: 잡채 비슷하게 비빔당면?
0: 양념, 예, 양념을 비빔냉면 양면으로 해가지고 양념으로.
1: 어쨌든
0: 해봐요.
1: 잘못 사셨네요.
0: 해봐. 4723님 예. 몰라요. 새로운 신기술이 또
1: 그래요.
0: 신 메뉴가 발견돼.
1: 싸게 산 김에
0: 예.
1: 해보자고. 잡채하기 너무 힘드니까.
0: 예,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1: 예.
0: 저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1201님 20년 전 군대에서 100일 휴가 나갈 때 그 땡심 커피 있잖아요.
1: 일회용
0: 땡심,
1: 커피.
0: 예, 네. 땡심 사오라는 선임 명령에 커피 좋아하시네 생각하고 200개 든 거 사갔다가 많이 혼났죠. 그 땡심이란 성인 잡지 말하는 거였습니다.
1: 아, 아하, 예. 그거를 모르고 커피를 예. 사왔어요?
0: 맥을 못 잡았네.
1: 군인이 왜 그 커피를 사오라고 하겠어요? 나 지금 처음에 무슨 말을, 군인은 커피를 네. 잘 사지 않아요.
0: 군인에게 이 잡지는 심폐소생술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 그 잡지 아시죠? 우리 형님들 모르실까 말씀드리면 그 여자분들 춥게 옷 입은 잡지가 있어요.
0: 예, 추워 네. 보이진 않던데?
1: 그래요?
0: 더운 표정으로 춥게 입었던데?
1: 어우, 예.
0: 그게 굉장히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 같죠?
1: 그렇죠. 예,
0: 그래도 네. 이제 믹스커피보다는 훨씬 더.
1: 알겠습니다. 잘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 예. 예, 그럼요.
1: 한유나님. 남편한테 배추 사오라고 했더니 맥주 사왔더라고요.
0: 지가 먹고 싶은 거.
1: 아무리 제가 맥주를 좋아한다고 해도 어떻게 배추가 맥주로 바뀌느냐고요. 그죠? 남편 귀에는 뭘 거르는 마법이 있나 봐요.
0: 그렇죠. 망이 있을 거야, 망.
1: 필터링 같은 게 되나 봐요.
0: 귀 후벼준다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을 거야. 없어.
1: 오빠 올 때 배추 사.
0: 어, 알았어.
1: 왜 맥주 사왔어?
0: 맥주 사오라고 하지 않았어?
1: 배추 사랬잖아.
0: 백주를 왜 사?
1: 배추.
0: 배추를 왜 사?
1: 이거 왜 산 거야?
0: 맥주니까.
1: 네가 마실라고?
0: 아, 맥주 사오라며.
1: 자라, 배추 사라고.
0: 맥주 아니야?
1: 퀴즈 좀 보자, 퀴즈. 파버릴까 보다 그냥.
0: 아. 아,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지 않아요? 원래?
1: 그런가 봐요.
0: 예, 원래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간절한 거 들어요. 예. 맥주 한 잔이 간절하셨나 보다.
1: 네요.
0: 아, 아이콘의 노래 들을까요? 아니라고!

0: 오늘 주제가 잘못 샀다인데요. 상당히 많네요. 8009님.
1: 아, 장모님이 노인정에서 야유회 가신다고 빵 좀 30개 사오라고 하셨는데 빵 좀 30개를 반스로 잘못 들어서 백색 반스 30개 사갔습니다. 참고로 노인정은 20명이 할아버지셨습니다. 왜 저는 빵을 반스로 들었을까요?
2: 아... 아니 저도 애지간해야지 뭐 편을 들어드리는데 그러니까, 간극이 빵하고 반스니까 그러니까
1: 개연성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2: 너무 크잖아요.
3: 긴 사람 간 김에 그 빵 30개만 사와.
2: 아예 알겠습니다 장모님. 아, 예?
3: 어, 그래 한 번에 알아들었는데 고마워.
2: 장모님
3: 이게 뭐야?
2: 반스 30개 저 주문하셨죠?
3: 반스를 왜 샀어?
2: 반스 30벌 사오시라고.
3: 야외에 가는데 누가 반스를 사와.
2: 아 그래 저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일단 장모님이 사오라고 해서 일단 사왔습니다. 그래도 새 반스를 입고 야외에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0: 아 너무 웃기다. 한번 여쭤볼까요? 자, 빵통신원!
4: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에 있는 빵통신원 최일통입니다.
0: 아, 밝다, 밝다.
4: 일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노인정에서 놀러 가신다고 네. 하시면서 빵을 사오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빤스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급 가게에 가서 빤스를 30개 사가지고 갔는데 다음날 장모님이 야유회 가셔가지고 검정 봉지를 열어보시고 엄청 놀라셨더라고요. 장모님 다시 한번 진짜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경기도 분당의 빵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4: 최일통입니다.
0: 네 일통씨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일통 씨는 특별해요. 일통 씨는 특별합니다. 네. 성함도 최일통이고 그리고 네. 장모님이 야유회 가서 열었더니
2: 분통 터졌어.
0: 야유회인데 장모님이 야유 네. 받았잖아요. 어떡할 네. 거예요? 왜 빤스 사왔어요?
4: 아 그게 저는 이러다가 네. 그
2: 딴 데 정신이 빤스, 팔려 계셨구나.
4: 네. 빵을 빤스로 들은 거예요. 또 어머님이 그러니까. 그 네. 빤스가 지금 좀 낡으셔가지고
2: 그 30벌
4: 하셨었거든요. 그
2: 30벌이나
4: 검수서도
2: 네. 체스방 체스방 내가 아직 꾸꾸패스 그래 빤스 30벌만 사줘 이렇게 들으셨구나.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여자 팬티로 사가셨죠?
4: 네 맞아요. 백색 그 여자 팬티로 30개 사갔어요.
2: 근데 노인정에는 20명이 할아버지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갈라 가위로 어떻게 해야 되지? 리폼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나눠주셨대요?
4: 나눠 가져가신 것 같은데 아. 그 이유는 자세히는 못 들었고 그 할머님들 할머니께서 좀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2: 그렇죠. 여자 팬티니까 할머님들이 챙기셨겠다. 아 네. 근데 진짜 빵을 기대하고 봉지를 여셨을 때 수북히 쌓인 팬티 30장을 얼마나 황당하게 바라보셨을까? 장모님이 좀 웃으세요? 아니면은 아우 막 이러면서 좀 화를 내셨어요?
4: 아 그거 보고 그 네. 빵 그 장모님이 빵을 사가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좀 많이 난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엄청 혼내셨어요.
2: 아이고 아이고. 사이즈는 어떻게 했어요? 아셨어요?
4: 사이즈요? 네. 90 그 장모님 사이 그 사이즈가 90, 90이요? 90이거든요. 네.
2: 어 마르셨네.
4: 네, 좀 마르셔가지고 그쵸. 그 사이즈로 다.
0: 아, 근데 일통 씨가 또 그래도 또 센스가 있으시다. 평소에 장모님 속옷이 해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사이즈도 대충 알고.
2: 그러네, 나름 일통 씨는 네. 그쪽 라인으로는 되게 센스가 있으신데
0: 아,
2: 귀가 이제 잘 좀 안 들렸던 거예요. 왜냐면 네. 다른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0: 일통 씨.
4: 네, 맞아요. 네. 네
0: 장모님께 사과의 말씀할까요?
2: 귀여우시다. 네. 네.
4: 장모님. 그때 너무 죄송했고요.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0: 아이고, 아이고 그러세요. 예.
4: 조금 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 네. 장모님 빨리 건강해지셔서 이 추억을 한 번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4: 네.
2: 웃으면서. 예. 자,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4: 네.
0: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4: 네. 아, 우리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빵은 무엇일까요? 1번 우유식빵, 2번 단팥빵, 3번 소금빵.
0: 우유식빵, 단팥빵, 소금빵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2: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 강호 온라인.
7: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 강호 온라인.
7: 열혈 강호 온라인.
9: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 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 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0: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9: 아하.
11: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0: 지친날을 안아브라.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8: 성원에드피아.
10: 우리 일통 씨가 빤스 많으셨다 그랬더니 윤장호 씨가 빤수르네 빤수르.
11: 재력가시네. 뭐든 많이 소유하면 뭐 풀소주지. 네,
10: 좋죠.
11: 예, 네, 좋죠. 빵통신원의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빵은 역시 2번 단팥빵이었습니다.
10: 오영수님, 5685님, 1695님 맞추셔서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네. 보내드릴게요.
11: 아, 출출한테 잘 됐다 하면서 그 비닐봉지에 모여드셨던 수많은 그 어르신들의
10: 할아버지도 표정이. 20명이나 서는데 네. 이게 뭐야. 정필균이 동생한테 양파 좀 사와 했더니 양말 사옴. 아... 이게 뭐야 하니까 심지어 내가 센스 있게 원 플러스 원으로 사왔어.
11: 동생은 크면 빤스를 살 거예요. 30벌.
10: 하지 마 누나.
11: 0074님. 할머니가 뼈다지 사오라고 20만 원 주시면서 무거우니까 친척 오빠랑 같이 가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뼈다귀인 줄 알고 사골 20만 원어치 사와가지고 두 달 동안 열심히 사골만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볼 때마다 내 뼈다지 내 뼈다지 하시더라고요. 뼈다지는 서랍장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10: 이게 왜 뼈다귀요?
11: 할머니 뼈다귀 사오라며.
10: 나는 뼈다지라 했잖아.
11: 그러니까 뼈다귀.
10: 뼈다지.
11: 뼈다귀.
10: 뼈다지.
11: 뼈다귀.
10: 엄마 미쳐버려.
12: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3: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14: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0: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0: KBC.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5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8200선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25% 181포인트 넘게 오른 8228.70으로 거래를 마쳐 종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68% 올라 30만 7천원으로 SK하이닉스는 9.31% 급등한 224만 3천원까지 올라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3.36% 내린 1133.1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1원 내린 1501.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철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수칙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사업과 관련한 입찰계약서와 발주계약서 등도 확보했습니다.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청와대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와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이규현 홍보수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관영 후보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관영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보도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 당

0: 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여론조사는 금지 기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낮 한때 경상권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등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오발단. 오늘 발견한 단어의 줄임말로 제가 만들어본 말이에요. 문득 발밤발밤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어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는 모양을 말하는데 이 말을 소리내 발음해보고 그 몸짓을 떠올려보다가 마침내 봄밤에 발밤발밤 걸어보는 것도 좋겠지요? 처음 보는 단어 하나에 하루를 붙들리는 경험, 이거 꽤 괜찮아요. 하루가 다르게 채워질지도, 어쩌면 시가 시작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V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바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네, 잠시 후 민담과 만담 사이 이어집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네. 8760님. 아, 오늘은 또 얼마나 재밌을까? 민담 만담에서 펼쳐지는 써니 누나 천식 형님의 열연 천만 배우 가즈아 해주셨어요.
1: 네.
2: 예, 저희가 가진 능력보다 저희를 되게 고급화 시켜주시는 이런 포장력, 실력.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뜨거운 기대에 부응하는 업그레이드된 명연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민담한담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동국제약 페라민 큐,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저축은행 중앙회,
1: 신젠타 코리아,
2: 환인제약,
1: 한국 MSD 캣박시브,
2: 청혼아이스,
1: 샤브올데이,
2: 빅토스,
1: 웰템,
2: 삼성증권,
1: 데이펙,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6: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황금 진사과 선물세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빈담과 만담 사이.
1: 192번째 이야기, 스페인의 민담, 공정한 사람과 저승사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2: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3: 올라! 나는 이야기 아부엘리타 세뇨리타. 뭔 소리야? 옛날에 공정함에 집착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양심에 따라 판단했죠. 그리고 못된 부자에게는 해를 입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서슴지 않았죠.
4: 무소 구스토, 만나서 반가워요. 내가 존경하는 인물 코레아노 의적 옹길동.
3: 옹길동?
4: 홍길동, 정정당당 코레아노 엑셀렌트 아미고.
3: 그는 아들이 태어나자 아들을 자신처럼 공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다녔는데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5: 아이들에겐 갓파더, 대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좌우대벌이 있다. 대자는 대부의 독성과 고상함을 물려받듯더리야. 그러니까 공정한 대부를 찾아보리 또.
3: 할아버지 말에 따라 남자는 공정한 대부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 숲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악마를 만나게 되는데.
4: 올라, 당신은 누군요리 있다.
6: 나야말로 대부로 퍼펙토란 악마요리 있다.
4: 망마는 사람들 죄에 빠지도록 속임수 쓰므리떠. 아, 대부로는 부적격. 땡이야, 아디오스. 에이,
3: 남자는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엔 긴 수염이 잘생긴 한 노인을 만났어요.
4: 올라, 당신은 아름다운 누구녀리 있다.
3: 호호호, 나는 지오디가토 신이 토르티에.
4: 오마이갓드. 하지만 신께서도 누군가에겐 건강과 부귀 주었으나 다른 얘기는 병과 죽음 쩌드레스. 내 보기엔 공정하지 않으리 있다. 대부로 부적격!
3: 이렇게 공정한 대부를 찾아 머나먼 길을 걷다 지칠 때쯤이었어요. 남자 앞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가 쭈그려 앉아있었죠.
4: 올라, 당신은 누구뇨리 있다.
7: 나는 저승사자사요리다.
4: 어?
7: 당신은 지금 아주 공정한 대부를 찾고 있다로.
4: 마녀리 있다, 마녀리 있다. 앞에 두 명 많은데 둘 다 나가리 있도.
7: 그럼 아주 잘 찾아왔으나. 나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이와 늙은이 왕과 신하 모두 똑같이 저승으로 데려가라시아스.
4: 오, 엑셀렌트, 판타스틱토. 드디어 찾았어 떠뜨리. 내 아들의 대부.
3: 그렇게 저승사자는 아이의 대부가 되었고 아버지는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열어주었죠. 저승사자는 그동안 자신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대부가 된 모습을 환영해주자 무척이나 기뻤답니다. 무엇보다도 귀여운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승사자의 마음을 녹였지요.
4: 울룰루 까꿍, 요소 보니타.
7: 너의 작은 엔자르 따자 아미고. 잔치가 끝났으니 이제는 본업으로 돌아가겠다죠. 시간만 허락한다면 자주 아이를 보러 오겠더디야.
4: Gracias, 대부.
7: 참, 가기 전에 자네 집이 가난한 곳이 자꾸 맘에 걸리다, 세뇨리타. 그래서 내가 도와주드레스.
4: 아이고, gracias, amigo.
7: No! 자네는 지금부터 의사가 되라디야.
4: 어? 나는 공정하게 마치 공부를 안 했는데 무슨 수로 의사가 되나, 쥬?
7: 이 신비한 약초를 환자에게 먹이면 후 죽을 병도 다 나을 수 있도록이야.
4: 어이?
7: 대신 환자 곁에 내가 서 있으면 곧 죽는다는 뜻이니까로. 손가락으로 남은 날을 가르쳐주겠디야.
4: 올라, 이 애드레스, 아디오스.
3: 남자는 저승사자가 알려준 대로 사람들에게 약을 주었고 이내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어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왕궁의 왕진을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게 됐는데 그곳엔 다 죽어가는 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5: 그대가 나를 살려준다면 그 뭐가 가득 찬 이 주머니를 주겠녀리다.
3: 그때 왕의 침대 한쪽에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7: 이봐, 이 왕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더랬어. 길어봤자 3일. 사흘 안에 나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하겠다 떠리이다.
4: 올라 이해드레스. 하지만 저 금화가 자꾸 나를 이욕해버리스. 아우 스트레스.
3: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남자는 그만 욕심에 눈이 멀어 왕에게 저승사자에게 받은 약초를 처방해 주었어요.
2: 어?
3: 신비의 약을 먹은 왕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죠. 이 사실에 분노한 저승사자는 분노의 칼을 갈았답니다. 그리고 계략을 세워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지요.
4: 강 넘고 산 넘어 걷고 뚝 걸었더랬어. 당신 집은 아직도 멀었더러서.
7: 거의 다 완료리다.
4: 아, 길은 너무 복잡하고 꾸불꾸불하니 보니 있다. 이따 돌아왔을지 모르겠더리.
7: 다 왔으니 걱정 빠야야. 자, 들어와 요리다.
4: 오라레. 와우, 이렇게 멋진 대궁전은 처음 봤더라. 판타스틱토. 그런데 여기 좀 어두운 것 같아요.
3: 남자의 말대로 저승사자의 궁전은 깜깜하고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자가 불안해하자 저승사자는 음침한 빛을 내고 있는 방으로 남자를 이끌었지요.
4: 이 방은 무슨 방일까? 등잔에 우노 더 스트레스 과트로 리옥지의 방. 아무튼 무지 많아 드레스.
3: 잘 들어보니다. 어떤 자는 기름이 가득 차서 밝게 타오 드레스. 또 어떤 자는 기름이 없어 곧 꺼질 듯이 아스파지오.
4: 오우,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여기 있다.
7: 사실 여기엔 세상 사람 수만큼 등잔들이 있다 그렇다.
4: 응?
7: 그리고 각 등잔들은 각 사람들에게 해당되더리도.
4: 잠깐, 그러면 기름이 가득 찬 이 등잔은 누구 거더랬어?
7: 바로 그대의 사랑스러운 아들, 나의 대자의 것이 도르디야.
4: 우리 아들 장수할 운명을 타고났죠, 치우라스. 그럼 닭고조가는 이 등불 주인은 누군지 몰라도 곧 하늘로 갈 운명이겠어.
7: 그렇고 말고. 잘 받으기 아미고, 이건 바로 자네 거니까.
4: 안돼, 살려주래. 제발 살려주도록. 내 아들 등.

0: 하지만 저승사자는 남자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죠. 자신의 생을 연장하기 위해 아들의 생을 단축하는 일은 결코 공정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절규하는 남자에게 저승사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1: 아, 살려주더래. 기회를 주면 정말 착하게 살게 한 줄 있다.
2: 어리석은 아미고, 그것이 공정한 일인가? 자네가 나를 대부로 선택했을 때 내가 가장 공정한... 응? 어?
3: 아이씨. 괜찮아, 저승사자.
2: 에휴, 감기.
3: 나보다 먼저 죽겠는데, 저승사자.
2: 어디까지 했지?
3: 나를 대부로
2: 선택했어. 내가 가장 공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란 것을 기억하라, 띠에.
3: 아, 한 번만 용서해줘. 천천히 죽여줘. 데스파시토.
2: 갑자기? 갑자기?
3: 천천히 죽여. 나 좀 살려주냐로.
2: 등불이 다 꺼져가는구만. 마무리를 해주도록. 우누, 도스, 드레스, 꽈뜨.
3: 아디언.
2: 아, 너무 힘들다. 여러분 감기 조심해요. 남자는 울고불고 사정을 했지만 뚝 떨어진 등불의 기름과 함께 공수래 공수고 이 세상과는 영영 이별을 하게 되었답니다.

0: 네, 민담과 만담 사이 민만사 들으신 곡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였습니다.
1: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중간에 그 저승사자 목소리 긁듯이 하다 보니까
0: 네, 목에 무리가 됐습니다.
1: 좀 무리가 돼서.
0: 3277님, 기침 애드립 아닌 거죠?
1: 누가 기침을 애드립으로 하나. 네,
0: 이성민님, 저승사자도 감기엔 장사 없다. 네. 감기 조심하자.
1: 근데 이게 감기가 끝났잖아요.
0: 네.
1: 기침은 한 2주 정도 더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0: 왜 우리 코로나 때도 다 괜찮아진 것 같아도 기침이 한참 갔잖아요.
1: 그렇죠. 바튼 기침이 한 2주가네요.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0: 정선희 씨 팬이신 것 같습니다. 2601님께서 방송국 것들아 선희 씨 오늘 출연료 따따블로 줘라 하셨습니다.
1: 만 원만 더 주라.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해요. 네. 사랑해요. 이 와중에 교훈을 정말 금광캐드 찾아내신 분이 계세요. 최은숙님, 정의도. 금화엔 돌이 없다.
0: 아 그렇죠. 진짜 반듯한 사람이었는데 돈 보고 돌아가지고
1: 이래 됐어 이래 됐어.
0: 오상성님 욕심 부리다가 하늘 가는 길 하늘 가는 길이 열리는 수가 있다.
1: 그렇죠. 4393님 저승사자에게 약을 받아 의사가 됐을 때부터 공정하지 못했어.
0: 아.
1: 내 것을 아닌 걸 탐한 게 잘못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공짜로 그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가 확 달성되는 건 두려워해야 돼.
0: 그러니까요.
1: 아. 6682님.
0: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 듣고 출근합니다. 과한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른다고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1: 굉장한 교훈을 주셨네요. 아버님이. 자, 근데 지금은 막 내가 욕심을 낼 수 있는 최대치로 누려라 내라 하는 시대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늘 민담 만담이 좀 묵직하게 다가갔나 봐요.
0: 에이.
1: 저희가 몰랐던 금은보석을 다 캐내셨어요 여러분이. 자 오늘 소개된 분들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미만사 퀴즈. 오늘 스페인 민담 들어봤으니까 스페인과 관련된 퀴즈 드릴게요.
1: 스페인에는 햄이나 하몽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돼지가 있는데요. 주식으로 풀과 도토리, 곡물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특유의 풍미와 육질이 좋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사육되는 이 돼지 품종은 무엇일까요?
0: 보기 드립니다. 1번 타바스코, 2번 치킨 타코, 3번 이베리코.
1: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마친 분들 중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게요.
0: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 자이언티입니다. 베이베. 힌트예요.
0: 네.

0: 야생 도토리를 먹고 자란 스페인의 돼지 품종 정답은요?
1: 3번 이베리코였습니다. 네. 오혜연님, 0739님, 8543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0: 자야티!

0: 니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1: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1: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딱딱하고 싫어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기침 이슈가 많네요.
2: 정선희 씨도
1: 제가 물꼬를 잘못 쳤습니다.
2: 변호사님도 사례 올리고.
1: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2: 예, 제가 할게요.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예, 문을 예. 좀 부탁드립니다.
2: 문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제작진
2: 변호사님.
1: 여러분, 예. 손서 변호사님께서
2: 예, 법조계 수호천사, 예. 법조계는 수호하시면서 본인 목은 수호 못하시는.
1: 아, 어떻게 변호사 혹시 감기 끝물이세요? 네. 아니 살해?
3: 아, 예, 갑자기 아, 말을 한참 안 하고 있다 하려니까 예.
2: 아, 살해 걸리신 거예요?
1: 저 때문이에요.
3: 죄송합니다.
1: 제가 아, 예. 전 코너에서 기침 이슈로 여러분 건강을 네. 끼쳐드렸거든요.
3: 네,
1: 예, 그렇습니다.
3: 물 안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그래요.
2: 변호사님
1: 이번 기침도 해외, 애들이 많이 해요.
2: 해외 출장 다녀오셨었는데 그죠?
3: 아, 예, 예.
2: 잘 다녀오셨어요?
3: 어. 일정이 짧아가지고 어. 약간 좀 피곤했는데
2: 그래도 잘 다녀왔겠다.
1: 날씨는 어땠어요?
3: 날씨요? 너무 더워요.
1: 아.
3: 네, 더운 나라를 가가지고
2: 아.
3: 예, 예. 더위 때문에 아닙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
1: 어. 그러면은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무더위까지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됐잖아요.
3: 네.
1: 별로 그냥 그렇게 와닿진 않으시겠다.
3: 요즘 하나도 안 덥습니다.
1: 아하, 네. 역시. 아 역시 한번 바닥을 쳐야 되나요?
3: 네,
1: 아,
3: 모든 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네. 사실 그래요. 네. 자, 우리 변호사님 상담, 법률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네. 시작할게요. 지금 문자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을 써주셔도 됩니다.
2: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

0: 얘기는요, 홈페이지로 익명 요청하셨네요.
1: 아,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울타리에 장미가 화사하고 예쁘게 폈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사진 좀 찍으려고 가까이 가보니까 경비 아저씨 두 분이 커다란 전지가위로 울타리 바깥에 튀어나온 장미꽃과 줄기들을 가차없이 마구마구 잘라내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죠. 아, 스톱! 멈추세요!
2: 예, 우리요?
1: 아, 예. 아니, 한참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는 장미를 무참하게 잘라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2: 아이고, 이거 이렇게 예쁜 장미꽃을 잘라내는 우리 마음도 좋진 않아요. 우리는 그저 아파트 관리소장님 지시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아니 정말 어쩔 수 없이 가해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 거기 김형 좀 더 잘라.
3: 아, 여기?
2: 확 쳐버리겠다.
3: 알았어, 알았어.
1: 그리고 가위질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분들 말로는 울타리 바깥으로 뻗은 장미줄기가 바람에 휘날려서 지나가는 행인들 얼굴, 특히 눈 쪽을 찌르기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 그리오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선조치 하시는 거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정말 이분들 말처럼 울타리 너머로 뻗은 장미 가시가 지나가는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힌다면 장미꽃 소유주에게 치료비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소유주는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0: 이거는 관리소장님이 좀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4: 약간 예전에 그 읽었던 동화 오성과 한음 생각나지 않아요? 이 감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 뭐 이런
0: 그런 것처럼.
4: 예. 네. 그러니까.
0: 그 보통 행인들이 장미꽃이 예쁘게 있으면 구경하고 가거나 비켜가지.
4: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가서 가시에다가 눈을 갖다. 아, 그렇죠. 전화통화하고 이런 그럴 수 있겠다. 휴대폰 같은 거 요새 많이 움직이시니까 그런 걸 들여다보고 가시는 분도 많으니까.
0: 한번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네. 만약에 좁은 네. 주택가 울타리 밖으로 나오는 그 장미 넝쿨, 뭐 나뭇가지 등등이 지나가는 행인들 또는 뭐 차를 긁는다면 이것도 그 책임이 될 수가 있을까요?
5: 집주인 책임 인정 됩니다.
0: 아, 진짜로요?
4: 네. 나무의 주체를 갖고 있어서?
5: 네네. 아니, 그래서 우와. 조금 전에 네. 뭐, 아니, 너무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관리 책임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0: 아, 그래요?
5: 네네. 혹시라도 모르니까 책임질 수 있으니까 하하. 실제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건물 등의 어떤 공작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뭐 네. 설치나 보존 관련해서 하자가 있으면 그 공작물 점유자가 책임진다. 뭐 그 다음에 소유자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네. 그 똑같은 민법 규정이요. 이거 좀 옛날 말이라 좀 바꿀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네. 수목의 재식 및 보존. 네. 그러니까 나무를 뭐 심거나 또는 뭐 보존하는 거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도 이 장미 있잖아요. 네. 장미. 이것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점유자,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해가 생길지 모르니까 약간 좀 과다할 수도 있고 좀 아깝다. 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과감하게 이제 쳐내는 경우들이 있죠.
4: 낭만과 안전이 손을 네. 못 잡네요.
5: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담을 넘어가가지고 누군가 다치거나 또는 차를 긁거나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네. 이거 원칙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언제나 다 모든 금액을 책임지는 건 아니다.
4: 그렇죠. 왜냐하면 교통사고도 사실 네. 100%가 드물잖아요.
5: 맞아요.
4: 쌍방이잖아요. 네. 사실.
5: 그래서 지금 이 규정을 잘 보면은요. 언제나 물어내라. 이런 거는 아니고 이게 필요한 주의를 다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네. 해태라는 것도 참 평소엔 쓰지도 않습니다.
4: 해태요?
5: 네. 네. 상상 속의 동물 그 해태. 그
4: 저기
5: 네.
4: 남양주 입구에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서부터는 경기도입니다. 그 해태상.
5: 예. 그
4: 아니고요. 예.
5: 화재를 막는 그 동물 네. 있죠. 아하.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장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장난을 쳐가지고 확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까지 가지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거기에 가시에 긁혔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를 했는데 그쵸. 누군가 장난을 치거나 그치. 뭐 나쁜 회방을 놔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4: 적극적 행위가 들어갔잖아요.
5: 거기까지 책임지진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4: 그렇죠. 그렇죠.
5: 또한 차량도 지나가면서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이걸 그냥 가가지고 직진을 해가지고 긁혔다. 이런 경우에는 또 배상 책임에 있어서 좀 제한이 되는 이런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겠죠.
4: 그러면 네. 지나가는데 네. 그 장미꽃 냄새를 맡고 벌이 이러다가 벌에 쏘였다.
5: 예. 그럼 자.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배상을 하는 건데 네. 장미꽃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곤충들이 온다. 네. 이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죠.
4: 이건 자연 현상이니까. 예, 예. 그렇죠, 그렇죠.
5: 물론 네. 일부러 곤충을 막 유인하기 위해서 뭔가를 발라놨다고.
4: 아이고 그러면.
5: 네, 무슨 조치를 했거나 장치를 네. 했다면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자연 현상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책임지지는 않겠죠.
4: 정말 법은 계속 쪼개고 쪼개고 네, 쪼개고 맞아요. 쪼개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5: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쪼개는 거예요. 제가 쪼개는 걸 좋아해서 쪼개는 게 아니에요.
0: 그래 변호사님.
4: 맞아요. 진짜 장작 패듯이 네. 쪼개시더라고.
5: 그런데 네. 네. 정선희 DJ께서는 네. 본능적으로. 네. 예, 쪼개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 제가요?
5: 네. 쪼개? 매주 느껴요, 매주.
4: 쪼개냐? 아, 그럴까요? 네. 아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손소 변호사님이 두 번째 사연 가기 전에 추천곡. 네. 저희가 사실 조금은 법을 다루는 일이니까 안타까운 점도 있고 또 삭막함도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4: 요거를 살살 보습제 역할을 해주는 네. 게 노래거든요.
0: 그런 사람은 그렇죠. 노래를 많이 하십니다. 네.
5: 네. 오늘은 이 보습제를 넘어서 네. 거의 샤워.
4: 어머.
5: 네, 폭포수.
0: 와, 씻어내나요?
4: 어머, 네. 감성 샤워.
5: 네, 오늘은 뭐 완벽합니다. 제가
4: 뭘까요?
5: 자신 있습니다.
4: 예. 뭘까요?
5: 제가 이 문앤정 코너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네. 계속 수요일에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노래를 언제 틀어야 되는가.
0: 아하.
4: 아, 저
0: 알겠네.
4: 과학하다.
5: 이 노래를 도대체 언제 틀어야
4: 맞습니다.
5: 되는가.
4: 맞습니다.
5: 10년을 기다렸는데 선곡. 오늘 마침 장미가 나왔어요. 이 장미가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4: 맞아요. 맞아요.
5: 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에 장미. 네. 다섯 손가락이 부른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아하. 오늘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안 들을 수도 없어요.
4: 이게
0: 맞네요.
4: 진짜 완전 명곡이고 고전이죠. 예, 이거 안 들었으면 정말 천식이 울어.
0: 들을까요?
4: 다섯 손가락입니다. 네.

0: 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우리 손수 변호사님의 선곡으로 듣고 오셨고요.
1: 네. 네. 아니 근데 확실히 이 노래 안에 뭔가 드라마가 있으니까 좀 노래 안에 좀 머물게 된다.
0: 차분해지죠. 네. 네.
2: 아니 미니 메시지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네. 이 노래 감상을 많은 분들이 네.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쵸. 좀 뿌듯하네요. 네. 10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1: 자, 문앤정으로 의뢰해 주신 두 번째 사연은요. 손편지로 강병용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961년에 땡땡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시골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장마철이면 윗집 빗물이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물난리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빗물을 다 받아낼 수 없으니 옹벽을 좀 설치하려고 집터를 측량했습니다. 근데 담당하시는 분이 이러는 거예요.
1: 아, 이 집은 군 땅을 사용하시네요.
3: 군 땅이라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1: 아, 이 지역 땅 말이에요. 예, 1974년 이전에는 아버지 되시는 분 땅이었는데 예, 이게 보니까 74년 이후로는 예, 맞아요. 군 땅으로 편입됐습니다.
3: 에? 우리 집의 일부가 내 땅이 아니라 군의 소유라니? 황당해서 군청에 민원을 얻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이랬습니다.
4: 많이 놀라셨군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땅이 편입되면서 군 측에서 그 뭔가 보상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3: 아니요, 뭐 전혀 들은 게 없는데요. 아니 그러면 좀 보상을 받았다는 뭐 증거 서류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보여주시면 되겠네.
4: 네, 잠시만요.
3: 예예.
4: 아, 저기 선생님.
3: 예예. 예.
4: 따로 서류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약 2m에 가까운 우리 집 땅이 군 땅으로 편입이 됐는데 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어쨌든 두 평이 채 되지 않는 땅이라 해결하고 싶다고 했더니 땅을 사면 된다고 했습니다. 야 참, 아니 내 땅을 돈 주고 사라니. 아무튼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런 연락이 왔어요.
5: 선생님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갑자기 왜 안 돼요? 사람은 왜 나보고.
5: 예, 선생님 알아보니까 그 땅은요 소방도로로 명시되었습니다.
3: 아니 윗집이랑 같은 라인인데 왜 우리 집만 소방도예요?
5: 그러게요.
3: 아니 웃지만 마시고 한번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5: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아니 다시 한번 그걸...
5: 어려우세요.
3: 내가 어렵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 바로 위에 있는 윗집은 같은 라인의 땅이 본인들 소유인데 왜 우리 집만 군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지 민원을 넣은 지 3년이 다 돼갑니다. 이렇다 할 해결책도 없어요.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군청 수석이란 이게 무슨...
1: 진짜 황망하시겠다. 군 땅이야, 군 땅. 넘어갔어.
3: 네.
1: 나도 모르는 사이에.
3: 아무런 통보도 없이.
1: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해결하기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증거 자료가 없어 아무것도.
3: 변호사님 이럴 땐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뭐가 있어야 이걸 기준으로 싸움을 하든 말든 네. 할 텐데.
2: 야, 저희가 조금 전에 아주 감미로운 네. 음악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접한 이 사건 너무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네요.
3: 진짜.
1: 예. 아, 이 보습제가 네. 뿌려주고 간 수분을 네. 쫙 다 먹어버리네. 아,
2: 금방 또 이제 보습 효과가 사라지네요. 네. 네.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1: 그러니까.
2: 특히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원 넣은 지 3년이 다 돼간다.
1: 아.
2: 근데 해결책이 없다.
1: 네.
2: 그럴만합니다.
1: 어.
2: 네, 정말 그럴만

0: 한 건이거든요.
1: 너무 없어요?
0: 네네. 아, 이건 정말 답답하고 여러 가지 예. 생각거리를 주는데 네. 하나하나 좀 단계적으로 좀 따져봐야 됩니다.
1: 예, 나눠서 볼까요? 네,
0: 왜냐하면 아주 길고 자세하게 저희가 이거 꽁트로 재현해가지고 접했습니다만 네네. 이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1: 네, 그렇죠.
0: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1: 맞아요.
0: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통 아주 황당하게도 이런 분쟁과 갈등과 혼란에 빠졌다가 쉽게 정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어떻게요?
0: 측량이 잘못된 경우. 네, 간혹 있습니다.
1: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경우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0: 측량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돼가지고 네. 바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1: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0: 가끔 있어요. 네, 가끔 있는데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사실 높진 않죠.
1: 네. 그래도 측량을 한번 다시 해볼
0: 네.
1: 그렇죠. 사유로는 충분할 네네. 것 같은데.
0: 그래서 측량이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해결됩니다만 측량이 잘 되었다면 네. 오류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골치 아픈 상황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이 땅이 그 지역이 그 부분이 소방도로가 맞냐. 이거 역시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어제 군청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뭐 달라지지 않았다면은 여러 가지 현황도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소방도로가 맞다는 것도 확인이 될 겁니다.
2: 예.
0: 이게 두 번째 단계 되겠고요. 정말 이게 소방도로가 맞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예전에 정말 74년도에 이게 수용된 게 맞다면 군 땅이 됐다면
1: 네.
0: 그때 보상금을 받았냐? 이거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1: 아까 그 군청 직원이 네. 말씀하신
0: 거죠. 증거가 네. 없어요. 근데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 보상금을 받았는지 또는 그런 절차가 없었는지
1: 네.
0: 이거 모릅니다.
1: 모를 때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0: 네. 이걸 모르잖아요.
1: 네.
0: 모를 때는 일단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1: 안 받은 걸로.
0: 그런데요. 지금 군에서는 자료가 없다. 몰라요. 아까 그 군청 직원도 이게 74년부터 그 업무를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모르잖아요.
1: 그럼요. 너무 예. 오래됐지.
0: 74년 이후에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1: 맞아. 그 네. 확률이 높죠.
0: 네. 네. 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일을 아는 친척들이 없느냐.
1: 네. 혹시라도.
0: 네. 혹시 뭔가 과거의 일을 알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그 당시 어떤 은행 거래라도 좀 찾아보자. 그런 게 뭐가 나왔다면은
1: 네.
0: 뭐 받았으니까 그 후에는 뭐 그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겠죠. 그런데 군에서도 모른대요.
1: 네.
0: 자료가 없대요.
1: 네.
0: 그리고 알고 봤더니 받은 기록도 없다. 네. 또는 받았지만 받은 티를 내지 않고 우기고 싶다.
1: 예.
0: 네. 이런 경우에
1: 우겨도 승산이 있지 않나요?
0: 자. 이런 경우에는요.
1: 네.
0: 예전에는 미불용지라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오늘 계속 좀
1: 네,
0: 평소에 안 쓰는 용어가 좀 나오는데 이제 보상금을 받지 못한 그런 땅을 말합니다.
1: 미불용지.
0: 네, 미지급용지라고 요즘엔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1: 네. 그래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또?
0: 받을 수가 있어요.
1: 네.
0: 네,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거 한번 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1: 네.
0: 그러면 근본적으로 나 지금 이거 뭐 보상금 좀 소액 지금 와서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땅 찾겠다.
1: 아하.
0: 이게 무슨 군이 내 땅을 가져갔냐. 이거 내 땅이다.
1: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그때 보상 안 해줬으면은 소유권 나한테 있는 거지 무슨 소리야 라고 주장을 아마 하고 싶으실 겁니다.
2: 네.
0: 그런데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2: 그래요?
0: 왜냐하면 예전에 정말 보상금이 지급되고 정상적으로 땅을 가져갔다면 이건 당연히 소유권 뺏긴 거죠.
1: 근데
0: 두 번째, 설령 그 당시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않았다 하더라도 이 군 입장에서는 관청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가 됐는 줄 알고 쭉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1: 그렇죠.
0: 이거는 이제 취득시효가 성립한다라고 보아서
1: 땅에 대해서
0: 예,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런 거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1: 네.
0: 사실 제가 그 노래 나가는 동안에 이 사연 너무 명확해서 드릴 네.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1: 네.
0: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1: 저도 그렇습니다.
2: 명절하네.
1: 근데 뭐 상담 받으신 분께는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죠.
0: 네. 근데 이거는 아무리 그 3년이 됐습니다만
2: 네.
0: 빨리 법률 전문가 변호사를 찾아가셔가지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셔야 가장 정확한 대응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땅을 되찾는 것보단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현실적인 방안을 도모하는 제 오늘 이 상담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2: 네.
1: 오늘 소개된 분들께는 원두 커피 세트 보내드리고요.
2: 네.
1: 우리 손수 변호사님 보내드려야죠.
2: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왔다.

0: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캐박시브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박시브로 예방합니다.
0: 캐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매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보리깨로 보리 타작을 하면서 부르는 어여 화야 소리입니다.
1: 화마당에 보리 나치세
2: 어여 화야.
0: 이 보리를 타작하고 나면 배고픈 자식들 보리밥이라도 실컷 먹일 수 있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1: 우리 집에 명 식구에다
2: 의유화야
1: 묵고 살고 천년 말년
2: 의유화야.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0118님께서 퇴근길에 지라시 처음 들었는데 재밌네요. 엄마 죽 챙겨드리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중입니다. 어구. 앞으로 자주 들을게요.
5: 현유 씨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부터는 더 미친 듯이 웃길 예정이에요.
4: 예, 예.
5: 8059님 제가 주중에는 5시에 퇴근하면서 6시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다음엔 꼭 4시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어머 세상에 오늘 이렇게 감동을 주시지.
4: 고맙습니다.
5: 예. 하여튼 예 모아놓은 깔깔이 다 풀어서 여러분께 예. 즐거움을 안겨드릴게요.
4: 더 열심히 할 한 100만 가지 이유가 있네요. 그죠? 네. 파이팅 할게요.
5: 녹슨 검.
4: 참나.
5: 쇠떡.
4: 자. 쇠떡이 뭐야?
5: 인사드리고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4: 고맙습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

0: 피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SBC.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8200선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25% 181포인트 넘게 오른 8228.70으로 거래를 마쳐 종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68% 올라 30만 7천원으로 SK하이닉스는 9.31% 급등한 224만 3천원까지 올라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3.36% 내린 1133.1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1원 내린 1501.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결과 73.7%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노사 양측이 2026년 임금 협약 조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조인식에는 여명구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부사장과 김형로 부사장,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장과 김재원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 부사장은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시작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며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해준 노동조합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철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수칙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사업과 관련한 입찰 계약서와 발주 계약서 등도 확보했습니다. 김세희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된 데 대해 김 씨를 고소했던 배우 김수현 측이 마침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희 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

0: 사랑했던 배우 고 김세론과 교제했고 김세론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에 숨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출 흐리다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낮 한때 경상권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19도, 광주 18도 등 전국 15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편하게 집어먹는 사탕을 어느 날은 3g짜리 작은 걸로 80개를 놔두고 어느 날은 12g짜리 큰 걸로 20개를 비치했습니다. 예상은 이랬죠. 사탕이 작을 때는 여러 개, 클 때는 한두 개만 먹지 않을까. 그래서 총 섭취량은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탕이 크나 작으나 먹는 개수는 비슷하더라. 그러니 역시 다이어트를 하려면 개당 용량이 적은 걸 두라. 밥도 그렇죠. 그릇이 작다고 계속 추가 안 하잖아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2: 울산 MBC 기획특집 공약택배 뜯어봐야 압니다. 5월 27일 수요일이고요. 여섯 번째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김상욱 민주당 후보의 재경선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8일, 내일이죠. 내일 하루 동안 재경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진행됐던 민주, 진보, 광역의원 단일화 경선 결과도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 이번 재경선 결과가 지역 선거판세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또 그리고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후보 단일화 논의는 답보 상태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박맹우 후보 측에서는 강경하게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지역 선거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오늘도 유권자 여러분 판단에 도움이 될 핵심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울산 MBC 특집이고요. 공약택배 뜯어봐야 압니다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시의원 후보들을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각 후보의 공약과 선거구별 주요 쟁점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각도로 비교하실 수 있게 라디오와 유튜브 멀티 플랫폼으로 기획해서 여러분 선보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본방송에서는 울산 MBC 유희정 기자와 함께 선거구별 쟁점과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비교해보고요. 투표를 앞두고서는 각 당의 관계자와 선거 뒷이야기도 나눠볼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는 후보볼 공약과 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공정한 선거 보도를 위해서 모든 지역구 후보와 각 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에게 동일하게 출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힌 후보도 있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촬영에 참여한 55명 후보의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에서 선거구별로 요약해서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에 따라서 2026년 6월 3일에 치러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원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광고

0: 올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화.

0: 전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시각이 6시 9분 43초 막 지났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공약택배 뜯어봐야 압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시의원 후보들의 공약과 메시지를 선거구별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와 동구 지역 이슈들 그리고 시의원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2848번으로 받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됩니다. 자, 오늘의 퀴즈도 드릴게요. 선거철마다 실제가 아닌 이미지나 영상이 실제 뉴스처럼 퍼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자가 특정 후보에게 몰린 것처럼 보이게 만든 사진, 후보가 해외 유명 잡지 표지에 실린 것처럼 꾸민 영상, 다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합성 이미지까지 정말 내용도 다양한데요. 실제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관련 게시물이 지난 총선 때보다 2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들이 일반인의 눈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는 점인데요. 이런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AI 합성 콘텐츠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고 있고요. 위반할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AI로 진짜처럼 합성하는 기술. 최근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른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1번 딥페이크, 2번 딥슬립.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O1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 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제1선거구 방어동 화정동 대성동 시의원 후보의 공약을 받으시겠습니까?
1: 제 공약을 배송받으시겠습니까?
2: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3: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4: 주민 여러분, 제 공약을 배송받으시겠습니까?
5: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6: 제 공약을 배송받으시겠습니까?
7: 이제 제 공약을 배송받으시겠습니까?
8: 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산 동구 광역의원 후보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촬영할 때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지시를 드렸음에도 각기 다른 목소리,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진짜 신기했었거든요. 그만큼 공약도 오늘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울산 동구 지역 광역의원 후보들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울산 MBC 유희정 기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8: 네. 자, 선거구별로 후보들도 좀 살펴보고요. 각 선거구의 이슈들 좀 짚어볼까요?
9: 네. 먼저 동구 오늘 가야 될 곳은 선거구가 세 곳입니다.
8: 네.
9: 네. 1선거구는 방어동과 화정동, 대성동, 그러니까 동구에서 가장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이 해당되죠. 그 방어진 순환도로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현대 미포조선 쪽을 향해서 크게 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즉 이제 아산도에서 성내산 거리로 진입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쭉 돌면 나오는 동네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8: 네.
9: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과 관련 산업들 그리고 그 배후 주거지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선거 같은 경우에는 일산동과 전하 1동, 전하 2동이 해당됩니다. 전하 여기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하 1동하고 전하 1동이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한 구간으로 연결이 돼 있는 곳이고요.
8: 네.
9: 한 동네로 행정구간상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 네, 본사가 있는 곳이죠. 네, 본사가 있어서 그 일대에 그 본사 주변 관련 주민들이나 아니면 협력업체 관련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사는 곳이고 우리 울산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죠. 울산대학교병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8: 네.
9: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일산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광 관련 사업들의 약간의 대형항공과 함께 그런 산업들도 일부 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선거구는 남목 1동, 2동, 3동에 해당됩니다. 아까 아산도에서 성내산 거리로 우회전하면 1선거구라고 말씀드렸고
8: 네.
9: 좌회전해서 남목고개를 건너면 이제 이 3선거구가 나오게 되죠. 여기도 사실 여기는 주거지가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역시 이 주거지라는 것도 현대중공업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사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역시 이제 주거 밀집지로서 역시 뭐 동구 지역의 도심으로 기능하면서 전통시장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입니다.
8: 네. 지금 보면요. 동구 3선거구가 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9: 그렇죠.
8: 동구 2선거구가 중간쯤에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9: 네.
8: 1선거구는 남쪽에 위치하고
9: 가장
8: 있어요.
9: 아래쪽이죠.
8: 예.
9: 네.
8: 자, 그럼 먼저 동구 1선거구부터 가볼까요?
9: 네, 1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들의 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3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에서 한 명씩인데요. 민주당의 전영희 후보는 7대 울산시의회에서 의원을 지냈습니다. 8대에도 도전을 했지만 당선이 되진 않았고 이번에 재도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박은심 후보가 출마를 합니다. 박은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구의회 의원으로 오랫동안 지냈어요. 5대, 6대 때 당선이 됐었고 지금 현직 8대 동구의원을 지내면서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8: 네.
9: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권기백 후보가 나왔습니다. 권기백 후보는 노동운동 활동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금속노동조합의 울산지부 부지부장이나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부본부장까지 지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활동으로서는 지금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에 나온 김종훈 후보가 진보당의 후보가 동구지역 국회의원을 했을 때가 있잖아요.
8: 네.
9: 이때 그 김종훈 국회의원 시절에 김종훈 의원의 지역사무소에서 노동팀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 예.
9: 다음은 2선거구로 넘어가 볼게요. 2선거구는 아까 일산동, 전하 1동, 전하 2동이 해당됩니다. 자, 여기도 세 분의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명환 후보가 나왔는데요. 이분은 기업인으로서의 경력이 좀 오래 갖고 계신 분입니다.
8: 네.
9: 그리고 정치활동으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외협력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홍유준 후보가 나왔습니다. 홍유준 후보는 현대중공업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은 5대와 6대, 7대 때 동구의회 의원을 3선을 지냈고요.
8: 네.
9: 지난 8대 지방선거 때 시의원으로 체급을 올려서 도전을 했고 여기서 당선이 되어서 현재 동구지역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황성순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역시 노동운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수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8: 네.
9: 마지막으로 3선거구는 남목 1, 2, 3동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여기서도 똑같이 3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형근 후보를 보면요. 원래 환경운동가 출신입니다. 울산 지역 환경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7대 민선 7기 울산시의 사회 일자리 에너지 특보를 지냈습니다. 이게 이제 송철호 울산시장 시절에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했잖아요.
8: 네.
9: 이 사업을 거의 전담했다시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그 특보 일이 끝난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탄소 중립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 제로라거나 아니면 뭐 아리백이라거나 에너지 전환 관련된 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활동한 걸 보면 이분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이현준 의원인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고 이번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처음 하시게 됐습니다.
8: 네.
9: 마지막으로는 진보당에서 이은주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이은주 후보는 울산 시의원을 지냈던 경력이 있고요. 동구 지역에서 뭐 구청장이라거나 국회의원이라거나 여러 가지 선거를 꾸준하게 출마하면서 계속해서 동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보당의 동구 지역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번에 시의원으로서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 지금 동구의 특징을 쭉 말씀드린 거 보면 세 곳의 선거구에 똑같이 세 명씩 다 후보를 냈고요.
8: 네.
9: 이 세 명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입니다.
8: 그렇습니다.
9: 네, 요 특징이 있고요.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모든 선거구에 진보당 후보가 출마했다는 점이죠.
8: 네.
9: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중구의 경우에는 진보당 후보가 한 명밖에 없었고요. 남구는 여섯 선거구를 통틀어서 세 명이었습니다.
8: 네.
9: 그런데 여기는 세 곳의 선거구인데 모두 진보당 후보가 다 나왔고 또 동시에 모든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 동시에 출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진보나 중도 표심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서 좀 더 진보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구를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8: 네. 앞서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9: 네.
8: 그 시장 후보들 단일화 결과도 있고요.
9: 네.
8: 시의원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도
9: 네.
8: 아마 내일쯤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런
9: 그렇죠.
8: 말씀을 드렸는데요.
9: 네.
8: 그러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시의원 후보들도 뭐 단일화가 되거나
9: 예.
8: 아니면 뭐 안 되거나 이런 결정이 내일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겠군요.
9: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 시의원 후보들의 모든 지역구에 대해서 단일화를 다 뭐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8: 네.
9: 어떤 곳은 이 사람으로 하자라고 그냥 결정을 해버린 경우도 있고 경선을 통해서 결정하자라고 한 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한 차례 단일화를 하려고 여론조사를 했다가 그걸 지금 무산시키고 지금 새로운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8: 네.
9: 그래서 내일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가 끝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는 했는데 그게 언제쯤에 정확히 몇 시에 발표가 될지는 저희 기자들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8: 이게 28일부터
9: 하루 동안 딱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8: 28일 내일 하루가 그렇게 되는 거고
9: 네.
8: 29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이
9: 그렇죠.
8: 되는 거잖아요.
9: 네.
8: 굉장히 촉박한 일정으로 하게 되는 거군요.
9: 네.
8: 그리고 저희 청취자께서 지금 다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네요 하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후보자 소개를 들으시면서.
9: 네네.
8: 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보수든 진보든 다 그 회사 출신이시고 노동운동 경험이 있으셔서
9: 네.
8: 뚜렷하게 나는 보수 후보입니다. 나는 진보 후보입니다.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9: 맞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정말 동구의 특성에서 기인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래 울산이 고향이 아니고 이제 울산에 일을 하면서 오게 된 케이스인데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이제 울산 지역에 기자로 와서 활동을 하면서 처음 맡게 된 지역이 동구였습니다.
8: 네.
9: 근데 이제 처음에 동구에 가서 느꼈던 경험이 뭐냐면 여기는 그냥 현대중공업의 도시구나. 이게 주거지가 다양한데 그냥 거대한 사택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구가 현대중공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현대중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영향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직접이든 한 다리 건너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당연히 선거에 나오는 분들도 회사에서 일을 하셨든 그 회사에서 노동운동을 하셨든 관련 있는 곳에 계시든 다 현대중공업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8: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수정당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9: 그렇죠.
8: 그리고 그동안 펼쳐왔던 공약이나 가치관, 정책들이 있을 테고요.
9: 네.
8: 그런데 인터뷰를 쭉 들으면서 아니

0: 보수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이런 그렇죠. 느낌이 특히 울산 동구에서는 굉장히 많았답니다.
1: 맞아요.
0: 여러분 동구 선거구 들어가셔서 한번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울산 MBC 뉴스 채널로 가시면 공약 택배 검색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지역구별 이슈들 그리고 후보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키워드별로 좀 정리를 해볼까 봐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4: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5: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6: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7: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8: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9: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0: 97.5.
0: 네, 지금 시각이 6시 26분 21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거철마다 실제가 아닌 이미지나 영상이 실제 뉴스처럼 퍼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지자가 특정 후보에게 몰린 것처럼 보이게 만든 사진, 후보가 해외 유명 잡지 표지에 실린 것처럼 꾸민 영상, 다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서 합성 이미지까지 정말 내용도 다양한데요. 실제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관련 게시물이 지난 총선 때보다 2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가 일반인의 눈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는 건데요. 이런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AI 합성 콘텐츠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고 있고요.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AI로 진짜처럼 합성하는 기술. 최근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딥페이크, 2번 딥슬립.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동구 지역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어요.
1: 네.
0: 울산대교 통행료 그리고 대기업의 외국인 채용 문제
1: 네.
0: 그리고 일자리 안정정책 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럼 울산대교 통행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1: 예, 이건 사실 동구 지역에 정말 오래되고 첨예한 현안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울산대교를 지으면서 당시 이제 연포산 터널까지 연결이 돼 있다가 이 두 군데가 원래 둘 다 유료여서 먼저 문제가 됐다가 계속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연포산 터널은 먼저 무료화가 됐는데
0: 네.
1: 아직 울산대교는 유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역시 지역 주민들이 아니 울산대교도 남구 지역으로 오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이건 무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고, 이번에 이제 공약 택배 진행하면서 후보들한테 질문을 주신 걸 보니까 대부분의 후보들이 큰 틀에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중에 조금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는데, 그 동구 2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의 황성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울산 태화강에 놓인 모든 다리를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가장 아래쪽에 울산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명촌교, 번영교, 학성교, 삼호교 이런 다리들 생각해보자. 나머지 다리 돈 받는 다리 있느냐는 거죠. 네, 모든 다리들이 다 주민들의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안 내고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울산대교만 유료여야 하는가. 네. 이거는 좀 평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국 문제는 그거죠. 나머지 다리들은 다 뭐 울산시든 아니면 국가든 돈을 내서 했던 거고, 공공의 돈으로 했던 거고, 울산대교와 연포산 터널은 민자로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구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료화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울산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네. 일단 동구 지역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동구 주민들의 당장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료화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데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계속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행 방법이나 진행 속도에는 조금씩 다 후보들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노명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무료화를 확 하게 되면 처음부터 울산시의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게 되니까 처음에는 반값 정도로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반값을 몇 년 정도 유지를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다가 울산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무료화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할인 방식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구 주민이라도 할인을 해달라, 혹은 모든 사람에 상관없이 다 할인을 해달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왔고요. 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출마한 게 광역의원, 그러니까 시의원 후보라는 점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울산시 전체 예산을 다루시는 역할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소속된 곳은 지역구가 동구인 거고, 동구 주민들의 이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될 텐데, 문제는 이 비용 부담을 동구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의 재원으로 낸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울산 전체의 비용을 들여서 이제 동구 지역 주민들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이미 민자로 했으니까 그냥 돈 내고 타셔야지 더 이상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다른 지역의 논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10: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차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1: 그런 얘기가.
10: 왜 저기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1: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하는 또 동구 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자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른 다리 짓듯이 똑같이 공공에서 지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무료하다. 아마 이런 얘기가 첨예하게 오고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떤 후보가 당선되고 어떤 후보가 의제로 내든 이 문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할 수 있는데, 후보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무료화로 가야 되는데 동의를 했지만 접근 방식을 어떻게 내세우고 어떤 논리로 이제 설득을 하게 될지는 동구 지역 유권자들이 조금 더 많이 지켜보시고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10: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실 때 유희정 기자가 네. 이거 정말 오래된 사안입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어떤 선택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이게 사실 애초에 민자로 짓지 않고 그 울산시나 아니면 국가 예산이나 공공의 재원으로 지었으면 됐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전국 각지에서 민자로 만든 유료 도로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울산만 특별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데, 이제 울산대교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지역이 정해져 있다라는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으로 출퇴근을 해야 된다거나 동구에 살고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거나 이런 특정한 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것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혹은 그 지역에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의 논리를 갖고 합의를 거쳐 나가느냐, 그 과정이 사실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 이게 민자 그야말로 계약 관계도 있을 테고요.
1: 그렇죠.
10: 다른 회사가 껴있는 만큼 네. 해결이 지금 임기는 어찌됐든 4년이란 말이죠.
1: 그렇죠.
10: 가능할까요?
1: 글쎄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민자이면서 유료로 받고는 있지만, 사실 울산대교나 울산대교의 경우에 지금 이제 통행료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는 다 그 운영 비용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는 울산시가 재정 적자를 보전해주는 구조로 이미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걸 완전히 무료화한다고 하면 그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비용을 울산시가 다 대주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적자폭만 보전을 해놓은 것이고 나중에는 전체를 다 보전해 주니까 사실 그 사업체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뭐 갑자기 뭐 수익이 더 늘어난다거나 줄어드는 거다 이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결국은 예산을 그만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부터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 그리고 이게 아마 더 중요한
10: 동구 지역 시의원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구 후보 시의원들도 네.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1: 그렇죠. 이게
10: 같이
1: 울산,
10: 지원을 할 것이냐.
1: 그렇죠. 이게 울산 전체의 문제일 거군요. 수 있고 동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대교들, 다리들, 이동수단과의 형평성 같은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보자라는 논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10: 예.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여쭙는데요.
1: 네.
10: 울산대교가 태화강 위를 건너는 거예요? 저는 지날 때마다 바다 위를 건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1: 거기가 태화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10: 예.
1: 그래서 아마 그런 비유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10: 알겠습니다.
1: 네, 하구 지역이죠.
10: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 대기업의 외국인 채용 문제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예, 사실 외국인 노동자는 꼭 동구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북구라거나 울주군이라거나 이미 농어촌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공장이 많은 중소기업 공장들이 많은 울산의 외곽 지역에는 이미 많았긴 했죠. 그런데 동구에서 이게 이슈가 집중적으로 된 이유는 민선 8기의 김두겸 시장을 중심으로 조선업의 일자리에 사람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을 울산시의 정책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한꺼번에 대거로 노동자를 데려오면서 동구에서 이게 한 번에 폭발적으로 좀 이제 이거에 관한 논의가 증가한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의 이제 조선업이 오랫동안 불황을 겪다가 최근 몇 년 들어서 불황이 해소가 되고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분명히 조선업의 일자리는 예전보다 늘어났는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선업에서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거나 거기서 일자리를 잃었는데 일자리가 다시 생겼을 때 생각보다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10: 네.
1: 그래서 이제 조선업의 이게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굉장히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위험 부담이 높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임금이 낮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으로 넘어갔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애초에 신규 진입 자체가 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선 8기 울산시의 경우에는 이걸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서 일자리를 일단 채우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구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돼서 동구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났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선업의 일자리를 놓고 외국인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적절하냐,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맞겠냐, 어떤 게 우선순위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구에서 생활을 하고 거주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원주민들과 어쨌든 완벽하게 그렇게 아직 동화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갈등이나 일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정당에서 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라는 답변이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10: 네.
1: 또 이 정당은 이런 의견을 낼 것 같은데 의외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문제이기도 했었죠.
10: 그렇습니다.
1: 대체로는 후보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후보는 거의 없었어요.
10: 네.
1: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조선업의 저임금 구조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영원히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올 거 아니라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동구는 계속 이 문제로 갈등을 빚을 것이다 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 조선업이 동구에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서 다시 옛날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그건 결국 조선업의 일자리로서의 매력, 결국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좋아져야 된다는데 사실 이것은 기업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10: 네.
1: 사실 시의원들이나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개입하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정적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후보들도 대체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10: 의견 개진 수준이었죠.
1: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의견들을 조금 물어보니까 뭐 일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해결해야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역시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건 동구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는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용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쿼터, 그러니까 한 해 들어오는 노동자, 이 업종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양의 총량이나 비율의 제한이 있는데 이걸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까지 어쩔 수 없는 거는 이해하더라도 더 늘리는 거는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같은 선거구의 국민의힘 박은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서 조선업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기업에는 이익이 되겠지만 지역에는 그다지 이익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존의 조선업에서 제공하던 저임금을 그대로 받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금 수준도 여전히 높지 않아서 이게 지역 상권에서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이분들이
10: 돈이 돌지 않는다.
1: 그렇죠. 풀지 네. 않을 거라는 거.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온다고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울산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조선업 험한 일을 하시는 이유는 결국 이제 그 본국과 우리나라 간의 임금 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외국에서 좀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에서 그러니까 본국보다 나은 조건의 일자리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오신 거니까 이렇게 받은 돈을 외국 본국으로 본국의 가족들이나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할 때랑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임금을 준다고 해도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할 때랑 내국인 노동자가 일을 할 때랑 그 지역에 풀리는 돈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수준의 우리가 임금을 받고 우리가 조선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다른 사람 데려와지 마라 이런 논리를 내세웠던 겁니다.
10: 네.
1: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울산시의 김두겸 시장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정책이 같은 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좀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보당의 권기백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분이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오히려 가장 더 앞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10: 네.
1: 어? 진보당에서? 네. 조건을 좀 더 좋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조선업이나 동구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약간 인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적은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불안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몰려 나간 일자리를 채우러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10: 네.
1: 그러니까 기존의 내국인 일자리들이 만 명이면 만 명 그대로 있다가 일손이 부족해서 2천 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만 명이던 것을 구조조정으로 해서 8천 명으로 줄였다가 내국인 8천 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외국인으로 채우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까지 들어온 건 알겠는데 더는 확대하지 말고 조선업 자체 임금을 인상을 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진보 정당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얘기가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10: 네.
1: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나 갈등이 이 이제 일을 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차별이라거나 혐오로 번지는 것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다른 선거구로 가도 똑같습니다. 이 선거구의 진보당 황선순 후보의 경우에도 결국 문제는 저임금이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거구로 가봐도 국민의힘 이현준 후보도 그래 외국인 노동자를 존중해야 되는 건 맞다. 그렇지만 저가 수주로 위주로 하는 기업 정책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현대중공업도 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영근 후보 같은 경우에 아까 좀 다른 지적권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구에 대거 이주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일자리를 놓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경쟁하는 것. 두 번째는 동구라는 지역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거주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서 지역계의 원주민들이 겪게 되는 이질감이나 불편감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로
10: 네.
1: 인한 생활 환경에서의 갈등인 거죠. 근데 김영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외국인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불안감을 갖는 것을 그게 어느 정도 그 불안의 내용에 혐오나 차별적인 요소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을 겪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역시 결국은 조선업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야 해결될 문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10: 네.
1: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요.
10: 그러니까요.
1: 예, 사실 이게 사실은 울산이 이번에 이제 조선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채용하면서 한꺼번에 이런 논의가 불거졌지만 다른 지역 농어촌이라거나 아니면은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의 외곽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을 한 번씩 겪으면서 지나간 경험이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이 실제로 당선이 돼서 어떤 정책을 펴나갈 때 앞서서 지나갔던 지자체들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펼쳤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0: 네. 그리고 일자리 안정 정책에 대해서도 워낙에 큰 회사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 그런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9명의 후보인 거죠. 네. 3선거구에 걸쳐서 각 당의 3명의 후보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1: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동구의 어떤 지역적인 특징이자 어떤 의미로는 한계라는 지점을 후보들이 대부분 지적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개인적인 소회로 앞에서 거대한 현대중공업 도시 혹은 죽어지는 사택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대중공업과 그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조선업 직접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 동구인 것이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업황이 좋으면 지역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안 좋아지면 지역 경제 전체가 침체되는 것이 특성인 거예요. 그런데 조선업은 사실 경제 관련해서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른바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10: 맞아요.
1: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해운업 회사들이 한꺼번에 수주를 했다가 그거 한동안 쓰는 동안은 수주가 없고 그거 다 쓸 때 돼야 수주가 되는 그러니까 수주가 많았다 적었다 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에 따라서 동구의 경제도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규칙적으로 오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거길 다니는 직원이라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의존해서 생활을 이제 영위하시거나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은 워낙 힘들어지다 보니까
10: 경기를 많이 탄다 이렇게
1: 그렇죠.
10: 얘기를 하시죠.
1: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9분의 후보들이 내놓은 대안들이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결국은 현대중공업 하나에 의존하는 지역의 경제구조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10: 그래서 신산업
1: 새로운 먹거리를
10: 좀 개발해야 된다.
1: 맞아요.
10: 그렇습니다.
1: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 접근법들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일단 1선거구만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영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를 좀 더 늘려야 된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AI라거나 첨단 산업이라거나 이제 선박도 자율운행을 하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기존의 그 조선업 말고 설계를 새롭게 한다거나 아니면 선박의 운항 방식을 바꿔서 이제 만드는 방식도 바뀌어야 될 텐데 이런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관련 인재를 교육해서 이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같은 조선업이라도 좀 영향력이 다르고 영역이 다른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걸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지역구의 국민의힘 박은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산업 을 제안했습니다. 여기 방어동 지역의 슬도 그리고 성금마을이 있죠.
10: 네.
1: 여기를 개발하자는 겁니다. 관광지로서.
10: 그러니까
1: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산해수욕장과 대형항공원이라는 기존의 관광 인프라 외에 슬도나 뭐 방어진의 성금마을 같은 다른 관광 자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곳을 좀 더 발전시켜서 관광 인프라를 더 넓게 조성을 하고 숙박시설이나 관련 시설들이 좀 들어와서 동구의 관광업을 좀 더 활성시켜서 조선업 하나에만 의존하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방식의 제안을 했습니다.
10: 네.
1: 다른 2선거구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노명환 후보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과 다른 형태의 일자리가 동구에 생겨야 결국 동구에서 나고 태어나서 자란 청년들이 여기에서 머물면서 조선업 외에 다른 일자리도 있네라고 하는 선택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그다음에 진보당의 황성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조선업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임금을 좀 인상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얘기가 나왔던 지역 기업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관련 기업들이 지역의 인재 채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거나 우리가 지원하는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울산의 뭐 마이스터고라거나 어떤 직업계 전문고교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업체라거나 화학 업체로는 뭐 계약을 맺고 직접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진학 후에 바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거나 이런 협력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는데 조선업의 경우에는 직업고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시스템들이 조금 더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와 산업체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제 조금 더 완전히 다른 이제 방법을 제안했던 게 3선거구의 민주당 김영근 후보입니다.
10: 네.
1: 이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후보 특성을 소개해 드릴 때 나왔던 본인의 이력을 들고 나오셨어요. 이분이 민선 7기 울산시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이잖아요.
10: 네.
1: 이걸 다시 들고 나오셨습니다. 본인이 당선된다면 그때 중단됐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추진하면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뭐가 좋아지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부유식 해상풍력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그 전기를 팔아서 버는 돈이 있지 않겠느냐. 그 버는 돈은 울산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활용해서 만든 것이니까 이걸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일종의 공공연금을 만들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남 신안 같은 경우에 태양에너지 사업을 주민들의 투자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햇빛연금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울산도 바람연금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수익원을 에너지 발전 형태로 다양화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선거구의 국민의힘 이영준 후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풍력이든 태양광 발전 사업이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주민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이나 지역 사회의 수익으로 만들자. 이런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10: 네.

0: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얘기가 조선업 하나에만 의존하는 도시 형태로서는 이렇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출렁이는 경제 구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들이 좀 더 많이 생겨야 한다라는 정책을 많이 제시한 것 같습니다.
1: 네, 분명한 건 시의원 후보들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0: 맞아요.
1: 그 지자체장과 또 시장이 다 같이 함께
0: 고민하고
1: 그렇죠. 이끌어가야 하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굉장히 특이했던 게 특히 민주당과 진보당이 공약 내용이 흡사했어요.
0: 비슷하죠.
1: 아주 똑같았어요.
0: 네, 거의 비슷하죠.
1: 그래서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지? 이런 네. 느낌이었거든요.
0: 예, 근데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그러면 대단히 달랐냐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1: 네.
0: 예, 이게 참 그래서 후보들의 공약을 본 유권자 입장에서 아 이거 어떡하지라고 고민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그 저기 예를 들어서 조선업 위주의 동구를 다른 산업을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만들 것이냐고 할 때 다 다른 대안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대안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선호하는 정책은 이거야라고 선택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 소속된 후보들의 정당이 내세우는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거시적인 정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동구 지역 이슈들 그리고 후보자들의 공약들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 실시간 댓글창에서는 부유식 풍력발전이 어디 어디서 실제로 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고 계십니다. 한번 다른 지역 사례들, 다른 나라 사례들도
0: 네,
1: 있으니까 찾아봐
0: 그렇죠.
1: 투표 전에 한번 찾아봐 보셔도 괜찮을
0: 예.
1: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6: 닥터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8: 현대오피스
9: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1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9: 삼원에드피아
1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3: 유유 제약.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절세의 왕 절정.

0: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캡박시브 폐렴구근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0: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네, 오늘 공약택배 뜯어봐야 압니다. 동구 지역에 대해서 유희정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단히 마무리를 해주실까요?
3: 예, 저희가 다루지 못한 것 중에 후보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버스입니다. 예, 동구가 아무래도 울산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곽 노선으로 분류되면서 예전에는 한 번에 탔는데 왜 이렇게 환승이 되느냐, 좌석 버스가 늘어서 버스값이 비싸졌다, 이런 거 해결해야 된다라는 후보들 많았고요. 그다음에 문화 관련해서 문제 제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전에는 동구가 한마음회관이라 미포회관이나 뭐 서부회관이나 이런 문화복지시설을 많이 운영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걸 운영하지 않게 되니까 사실상 문화시설이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에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내세우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약택배 검색해서 살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1번 딥페이크였고요. 4970번님께 큰애기 농장에서 드리는 땅콩 버터, 4301번님께 백화점 상품권, 9759번님께 바른사진관 촬영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거고요. 내일은 북구지역 선거구 집중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유희정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끝곡은 주얼리의 투나잇 들으시고요.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to you.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정부가 호르무즈에 정박해 있던 우리 선박 나무호를 공격한 건 이란의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란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2: 정부가 호르무즈에 정박해 있던 한국 HMM 소속 나무호를 공격한 건 이란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전문기관의 엔진, 탄두, 화약, 기체 등 비행체 잔해물 분석 결과 엔진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고 부품에서 이란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됐으며 탄두는 이란 대한미사일 누르나 카데르의 탄두 형상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발사 원점을 확인할 순 없지만 미사일이 6분에서 7분 정도를 날아 나무호를 공격한 걸로 추정됐는데 두 차례 공격 중 첫 번째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고 두 번째 탄두가 폭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며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다만 공격 주체가 이란 정규군인지 혁명수비대인지 친이란 무장단체인지 등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고의적 공격이었는지 여부는 이란 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규탄 메시지와 사과, 재발 방지 요구를 위해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상응 조치도 검토하는 한편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1: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보도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여론조사는 금지 기간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밝히고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청와대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와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관영 후보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관영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철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0: 이 계획서에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수칙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사업과 관련한 입찰 계약서와 발주 계약서 등도 확보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박종철 열사 유족이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에 대한 법적 처벌을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 체계와 다연장 전술 순항 미사일 무기 체계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통신은 특히 전술 순항 미사일이 남북 국경 지역, 즉 휴전선의 장거리 포병 여단에 배치될 예정이라며 김 위원장이 무기 체계 군사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정세는 부단한 군사력 갱신을 재촉하고 있다며 그 누구도 견주지 못할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포병 무력을 건설하는 것은 무력 건설에서 최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 결과 73.7%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비반도체 부문 노조는 반발하고 있지만 거액의 성과급을 약속받은 반도체 부문 위주로 투표가 이뤄진 결과인데요. 소수 노조와 주주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 성과급 노사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 결과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오늘 오전 10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노사 잠정 합의안은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부문 중심인 제1노조 초기업 노조에선 투표한 조합원 중 80.6%가 찬성했고 제2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조에선 투표자 중 21.1%만 찬성했습니다. 합의안 가결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는 2026년 임금 협약을 정식으로 조인했습니다. 기존 성과급에 추가로 반도체 부문에만 지급되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는 게 이번 노사 합의의 핵심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6억 2천만 원, 적자를 내고 있는 비메모리 사업부도 평균적으로 1억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DX 부문은 특별 성과급 대상에선 제외됐고 대신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상생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임금 협약까지 조인했지만 회사 안팎으로 반발은 여전합니다. 투표에서 배제된 DX 부문 중심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가 소수 노조 투표권을 박탈했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서 법원에 투표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투표가 종료되면서 법원에 투표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추가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모임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약속한 협상 내용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무효소송 등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0: 코스피가 8200선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25%, 181포인트 넘게 오른 8228.70으로 거래를 마쳐 종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68% 올라 30만 7천원으로 SK하이닉스는 9.31% 급등한 224만 3천원까지 올라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3.36% 내린 1133.1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1원 내린 1501.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2026년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88명 늘어난 25,2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출생아 수 증가율은 19.4%로 1991년의 18%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낮 한때 경상권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2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고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6: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이 지역 단체장 선거가 이렇게 치열했던 적이 또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초강세였던 전라북도지사 선거,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장중 8,400선도 뚫었다가 8,228.70으로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을 보이면서 증시에 취해 있을 때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4부의 경제학자인 허준영 서강대 교수와 진단해보겠습니다.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자, 따라해보세요.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2: 4만원
9: 재고관리.
10: 이카운트 ERP
9: 4만원 생산관리.
12: 사업성도 함께해요.
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0: 이카운트
9: 가입비 부가세 별도.
13: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6: 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북이 지방선거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 이어 오늘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4: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이원택입니다.
6: 예, 재선 국회의원 하시다가요 전북도지사, 예, 출마를 결심하셨습니다. 계기가 뭡니까?
14: 아무래도 이제 도지사는 그 전라북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고 AI 강국으로 가고 있는데, 세계가 AI로 재편되고 있는데 그 대응이 너무 부족하고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전라북도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겠다. 최종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1: 예.
14: 그래서 전라북도의

0: 미래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 속에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1: 그런데요, 지금 전북도지사 선거는 무소속 후보와 굉장히 어떤 접전 양상입니다. 전북 민심 일단 피부로 체감하는 민심은 어떠십니까?
0: 제가 실제 현장에서 네. 체감하는 민심은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지지,
1: 예.
0: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많이 체감하고 있고요.
1: 예.
0: 다만 언론사 여론조사가
1: 예.
0: 사실 이제 ARS 응답률이 지나치게 높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혼전의 박빙 또는 열세 이 정도로 지금 언론사 여론조사는 보이는데
1: 예.
0: 저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1: 아,
0: 왜 그러냐면 예. 무소속 후보가 국가 예산 국가 정책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건 너무나 상식이기 때문에
1: 예.
0: 최종적으로 전북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민주당 도지사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1: 예.
0: 전북의 대도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는 안 된다는 인식을 결국은 투표 과정에서 작동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1: 예,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박빙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게 표심이 가는 이유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0: 예,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제가 선거 초중반기에 김관영 후보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 예.
0: 현금을 살포를 했고
1: 예.
0: 그리고 그게 모든 CCTV에 나왔고
1: 예.
0: 그리고 이게 당선무효용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봤는데
1: 예.
0: 그래서 초중반에 제가 크게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쭉 초중반을 지나면서 이것을 본인이 피해자다.
1: 예.
0: 당에서 불공정 경선을 했다. 자기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불공정 프레임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는데 그걸 사실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0: 저는 그것은 가짜뉴스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가짜뉴스 네. 거짓말은 어떤 부분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0: 아니 당에서
1: 예.
0: 불공정
1: 경선이라는
0: 것은
1: 예, 예.
0: 예를 든다면 저하고 안우영 의원은
1: 예.
0: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제가 당선이 됐고요.
1: 예.
0: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현금 살포 문제로 제명 처리된 겁니다.
1: 예.
0: 그것은 제명 처리하지 않으면 아마 일주일 2주 봐줬으면 국민의힘에서 현금 살포당으로 민주당을 엄청나게 공격했을
1: 예.
0: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뭐 전국 선거에 악영향을 줬겠죠.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만장일치로 그 제명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0: 그게 왜 그게 경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안이죠.
1: 예. 그런데
0: 본인이
1: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에서 그 현금을 살포하라고 했습니까?
1: 예.
0: 제가 살포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가방을 불러서 돈풍도를 가져오라고 해서 본인이 살포한 거잖아요.
1: 예.
0: 예, 예.
1: 예. 그런데 김관영
0: 때문에 예.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1: 예. 김관영 예. 후보 측의 주장은 뭐 아시겠지만요. 이 후보 측도 그 선거 식사비 대납 의혹 뭐 이거에 대해서 당이 조사를 하는데 그 잣대가 공정치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니 그것은
1: 예.
0: 기획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1: 예.
0: 제가 100% 말씀드리는데 저는
1: 예.
0: 식사비를 대납을 지시하거나 요청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1: 예.
0: 거기는 정읍고창 청년위원들 간담이었고 정책 간담회를 했고 저는 제 밥값을 보좌관이 우리
1: 예.
0: 식구들 밥값은 보좌관이 내고 우리는 먼저 나왔습니다. 사진
1: 예.
0: 찍고.
1: 예.
0: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빨리 식당 CCTV 복원해라. 포렌식
1: 예.
0: 해달라.
1: 예.
0: 또 거짓말 탐지기 하자. 그리고 사실 경찰 측에서 선거 전에 결과를 내준다고 해서 제가 사청에서 수사 들어간 겁니다.
1: 예.
0: 보통 그 선거 과정에서 수사는 다 뒤로 미루는데 제가 자청에서 들어갔습니다.
1: 예.
0: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라면 제가 당선되더라도 옷을 벗겠습니다.
1: 예.
0: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김관영 후보는 이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1: 예.
0: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예.
0: 근데 사실이 아닌 거하고 확인된 사실하고를 똑같이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김관영 후보는 CCTV에 모든 것

0: 이제 사실인 걸로 나왔고 저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진술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제 사건은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게 이게 잘못된 주장이죠.
1: 예.
0: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 불가한 사안입니다.
1: 예.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요. 도지사는 무소속, 단체장은 민주당 이렇게 교차 투표할 가능성을 언급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무래도 이제 김관영 지사가 현역 지사고
1: 예.
0: 또 현역 지사로서 막강한 관권과 금권 또 뭐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관련 뭐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1: 예.
0: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우리 도민들의 집단지성 우리 전라북도는 동학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도민들입니다.
1: 예.
0: 우리가 경제적으로 못 살아도 민주주의만큼은 현대사의 굴곡에서 끝까지 싸워서 지켜왔던 도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집단지성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1: 예.
0: 정말 예. 현금을 살포한 현행범 수준의 현금 살포한 김관영 무소속 후보 당선 부여형이 확정될 수 있는 그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도적이 마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대도약의 기회를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값비싼 대가를 우리 도민들이 결국 치를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 예.
0: 지금 불공정 논란으로 동정론을 사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가짜뉴스라고 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1: 예.
0: 저는 그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지금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이해시켜 가고 있습니다.
1: 예, 이 후보님의 향후 선거 전략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0: 저는 제 선거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한다면 이번에 집권 여당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만약에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집권 민주당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서 국정운영 4년차 운영이 복잡해질 겁니다.
1: 예.
0: 얼마 전에 당대표께서 전북대학교 앞에서 합동유세하는데 국민의힘 당직자로 보이는 사람과 일행들이 거기 와서 선거 방해를 했어요.
1: 예.
0: 낮에 백색 테레 수준의 선거 방해를 했습니다.
1: 예.
0: 저는 그런 혼란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1: 예.
0: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가 미래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당정청이 함께 될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는 순간
1: 예.
0: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를 기회비용이 너무 많다. 무소속 후보가 되면
1: 예.
0: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해방 이후 이재명 대통령처럼 현대차 구조투쟁 피지컬 AI 1조에 타면제 이렇게 해준 대통령이 없습니다.
1: 예.
0: 이 기회를 살려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도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1: 예. 그 지금 동정 여론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선 과정에서 어떤 불공평성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다.
0: 예,
1: 이
0: 예.
1: 경선 과정 자체가 너무 어떤 서둘러서 진행해서 그 징계 절차를요. 그래서 여론 어떤 자극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서둘렀다. 그래서 불공평
0: 예. 제가 우리 당의
1: 예.
0: 최고위원회 비상징계 절차를 말씀드리면
1: 예.
0: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 예.
0: 대부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그 윤리감찰단 감찰을 지시하고요.
1: 예.
0: 그 감찰 결과가 하루 안에 끝나면 바로 다 징계했습니다.
1: 네. 예. 통상적인 징계 절차였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0: 통상적인 징계 절차입니다.
1: 예.
0: 소명은 윤리감찰단에 소명하게 돼 있고요.
1: 예.
0: 최고위원회는 윤리감찰단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1: 예.
0: 지금까지 수많은 비상징계들이
1: 예.
0: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1: 예.
0: 무소속 김관영 후보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 예.
0: 그리고 만약에 그때 그렇게 비상징계를 하지 않고 한 2, 3일 봐주고 3, 4일 봐줬다면
1: 예.
0: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1: 예.
0: 보수 세력에서 아마 민주당을 경금살포당으로 엄청나게 공격했을 겁니다.
1: 예.
0: 그러지 않을까요?
1: 예.
0: 상식적으로 그런 전국적 선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을 고려하기보단 전체 선거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거고요.
1: 예.
0: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저도 그렇게 아웃됐을 겁니다.
1: 예.
0: 그건 뭐 명백합니다. 국민의힘에서조차도 그런 현금살포 CCTV가 나왔다면 국민의힘에서 그걸 봐줬을까요?
1: 예.
0: 국민의힘도 그걸 바로 날렸을 겁니다. 아마.
1: 예.
0: 그것은 정상적 절차라는 거죠.
1: 예. 예. 자, 그런데요. 최근 그 김관영 후보가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1: 예.
0: 오늘 청와대에서 사실 누군이다.
1: 예.
0: 어떤 후보자하고도 상의나 공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홍보수석이.
1: 예.
0: 이런 어떤 대통령 발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발언을
1: 네.
0: 자기 선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다.
1: 예.
0: 이거 국민의힘에서 보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나?
1: 예.
0: 옛날 박근혜 윤석열처럼 선거 개입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 예.
0: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예.
0: 이런 위험한 것을 자기 선거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도 아닌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저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조급함에 빠져 있고 그 자기의 어떤 에스컬레이팅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팔이 친명팔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의 정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자, 김관영 후보는요.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북선거가 정청래 체제 중간평가다. 뭐 이런 식이었던 프레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그것도 예. 자기가 무소속 출마를 하기 위한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1: 예.
0: 자기가 뭔가 중앙당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 라는 동정론을 일으키면서 우리 민주당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큰 문제는
1: 예.
0: 승복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성찰하고 책임지고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화살을 우리 당대표와 당을 분열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어떻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남 탓으로 돌립니까?
1: 예.
0: 당에서 현금을 살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요청을 했습니까?
1: 예.
0: 본인이 동봉투를 가져오라고 해서 본인이 살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찰과 책임을 지고 승복을 해야지 그걸 남 탓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게 왜 당대표자는 것이죠? 저는 왜 그걸 가지고 우리 민주당, 전라북도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우리 민주당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획책에 저는 단호히 맞서야 된다고 봅니다.
1: 예.
0: 저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당적병력을 6변을 했고 우리 민주당을 발달한 경험이 있는데
1: 예.
0: 그 철새 정치인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이 정당 정치인은 당이 목적이자 신념이어야 되고 가치여야 되는데 자기 영달의 수단으로 여기면 정당 탈당이 쉽습니다. 그리고 당을 쉽게 공격하는 겁니다. 당이 발달할 때는 당을 이용하고 당이 씁쓸할 때는 당을 떠나거나 당을 비판하는 그런 행태는 저는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1: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도부가 전북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이게 흡사 어떤 지금 지도부 체제랑 대결하는 구도로 비치게 만들었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것은 그렇게 이제 현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 예.
0: 당 지도부는 전국 어느 곳이든 열세 지역을 강관하고 지켜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예.
0: 열세 지역이라고 하면 또는 박빙 지역이라고 하면 강관하고 지켜볼 수밖에
1: 예.
0: 없지 않습니까? 지켜보면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원을 나와야죠.
1: 예.
0: 당은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부족한 데 있죠. 제가
1: 예.
0: 좀 더 성찰하고 더 초기 중

0: 이에 대응을 잘 했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금 포용하고 통합하고 뭔가 네거티브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포용하고 통합하는 전략을 세웠었는데 그 전략이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초중반기 거치면서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당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의 문제고 저의 전략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
1: 예.
0: 그래서 제가 지금 당의 송구고 당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 제가 송구하고 면목이 없는 것은 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당하고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지금 박빙 언론사 여론조사가 박빙 지역이어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사전투표까지 또 6월 3일까지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우리 도민들께 정말 이 사실을 낱낱이 알려서 도민들의 집단지성을 호소드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비전 삼성과 SK 유치류라는 알리백산단을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제 비전과 정책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서 다시 표심이 돌아올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 예, 그런데요. 이 이원태 후보님이 지금 김관영 후보보다 더 경쟁력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0: 저는 우리 도민들의 삶 속에서 성장해온 정치인입니다. 저는 시의원도 했고 전주시 비서실장, 도비서실장, 대협력국장 또 전라북도 부지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새만금을 설계하고 집행한 행정관으로 일했었고요. 국회의원도 재선 의원했고 당도 거쳤습니다. 저는 밑바닥부터 성장해온 실전형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애환과 꿈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요.
1: 예.
0: 도민들의 바램과 꿈을 사업과 정책과 비전으로 만드는 남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꿈이 우리 전라북도 거대한 비전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그런 남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어떤 스킨십이 남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실전형으로 축적되어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일꾼이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1: 예,
0: 성남지사
1: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요,
0: 예,
1: 의원님.
0: 예.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실정형 리더로 성장했듯이.
1: 예, 후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가장 대표 공약이 뭡니까 지금? 예.
0: 가장 대표 공약은 예. 새만금의 알리백산단을 구축해서
1: 예.
0: 거기에 삼성과 SK. AI 반도체 심장부를 만들겠다는 게 제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전력 문제, 용수 문제, 부지 허가 문제, 또 트라이포트를 앞으로 4, 5년 내에 구축을 해서
1: 예.
0: 앞으로 로봇 사회로 가는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대에 맞춰서 그런 반도체 회사들을 우리 새만금에 끌어오겠다는 것이 제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마지막으로요. 전북 유권자들에게 한 15초만 말씀해 주시죠. 예.
0: 도민 여러분, 제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신다면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후보인 저 이원택을 도와주십시오. 도민들 곁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전북의 미래와 대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1: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였습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0: 울림의 홍의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5: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직후에 서울에도 한 차례 비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경기 북부와 강원 동해안, 경남 해안 그리고 호남 지역에 비 내리는 곳 있는데요.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서울도 밤사이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도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방파제 근처는 가지 않는 곳이 좋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 1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24도에 머물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분기점 사고 있었는데 처리하는 지 좀 오래되고 있습니다. 2차로 차단돼 있고 일대 많이 막힙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으로 강릉 4터널 빠져나와서도 사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7: 네, 예고해드린 대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자, 증시가 정말 뜨겁습니다. 뭐 연일 하여튼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8천 시대 경제학도 이 상황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 그러니까 뭐 숫자 자체가 올라가고 네.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네. 건 전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좀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예.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더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 듭니다. 예. 이번에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 그러니까 예. 뭐 성과급 협상이라든가 예. 그리고 세수 증가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예. 쓸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 좀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생각도 예. 많아지네요.
7: 예, 생각이 많아질 부분은 따로요. 네. 이 상황 자체는 아직 네. 낙관적이십니까?
8: 네, 조금 더 갈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근데 예.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네. 걱정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걱정의 목소리는 뭐냐면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증가율의 피크아웃이 한 이번 3분기 정도일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영업이익은 증가는 하겠지만 예. 증가하는 속도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그것을 우리가 예.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뭐 예. 시장이 혹시라도 그것을 조금 걱정스러운 눈길로 또 바라보지 않을 것 같냐라는 예. 걱정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 얘기 하나 드리면요. 예. 엔비디아가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24년 1분기랑 2분기인데요. 예, 그때는 예. 250%씩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근데 최근에 영업이익이 여전히 100% 정도씩 느는데
7: 주가는?
8: 주가는 그렇잖아요. 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리는 예. 이런 생각도
7: 그러니까
8: 좀
7: 전망은
8: 있습니다.
7: 여전히 밝지만
8: 네.
7: 예, 그 전망의 어떤 각도 속도가 꺾이면은 주가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8: 네. 그런 것들에 예. 조금 대비해서 안전벨트 단디매라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는
7: 안전벨트
8: 상황이에요.
7: 얘기가 나와야 되는 네. 상황이군요.
8: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7: 예. 그러면요. 이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 너무 걱정인데요.
8: 환율이 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자본 자유화된 한 1996년

0: 작년부터 예. 최근까지 보면 환율이 작년 1년 평균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422원이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 높았을 때가 짧게 있었던 예. 게 두 번 있는데 예. 그게 IMF 때랑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예. 근데 그때는 환율이 어떻게 올라갔냐면 외부에서 위기가 터지면 예. 우리가 환율이 확 튀었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예. 양상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021년부터 환율이 조금씩 살이 그러니까 한 번에 찌는 게 아니고 예. 조금씩 살이 찌는 그런 예. 형국으로 환율이 올라오고 있어서 예전과는 구조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그만큼 높은 환율에 적응할 시간을 버는 상태에서 예. 올라가는 거라서 나쁘진 않을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근데 뒤돌아보면 네. 꽤 높이 올라왔네라는 네. 생각들이 들면서 부담을 느끼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들어요. 조금씩 올라와서 적응을 했으면 이게 노말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0: 제가 보기에는 네. 노말이 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네. 게 예전처럼 뭐 1300원, 1200원대 네. 환율로 돌아갈 수 있느냐 네. 저는 뭐 당분간은 그러기 힘들 것 같은데
1: 그래요.
0: 저희도 살도 네. 1년에 500g씩 찐 살은 네. 잘 안 빠지잖아요. 네. 저는 비슷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1: 이 고환율의 시대를 살아야 되는 보통 사람들이
0: 네.
1: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지금?
0: 저는 당분간은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 당분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 당분간인가요?
0: 저는 올해 내로 뭐 1300원대 환율을 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높지 생각하고 않다.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뭐 환율이 사실 예측이라는 게 별 의미는
1: 예.
0: 없지만
1: 예. 그렇습니다.
0: 환율의 수준 자체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 저희가 적응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그래서요. 이 높은 상태를 어떤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경제 주체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건가요? 그러니까 금방 안 떨어질 거면.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예.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최근에 예. 환율 높은 게 뭐 미국이란 전쟁이라고 예. 얘기하지만 예. 미국이란 전쟁 나기 전날 환율도 1435원이었거든요.
1: 예. 예.
2: 그러면 유가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유가도 큰 변수 중에 하나인데 경제.
0: 그러니까 유가는 최근에 뭐 종전 기대감 때문에 예. 좀 떨어지긴 했는데 예.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를 종합해 예.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유조선들이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딴 데 가서 예. 지금 다 기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아오는데도 시간 걸리고 예. LNG 같은 경우도 액화시키는데 예. 그 시설 키는데 시간 걸리고 뭐 기름도 송유관 다시 여는데 시간 예. 걸리고 전반적으로 올 상반기는 이미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예. 하반기까지 가도 한동안은 좀 유가가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 같다라는 예. 거고요.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냐면 예. 사실 전쟁 나기 전에 예. 한국은행이 왜 물가 전망하잖아요.
1: 예.
0: 물가 전망하려면 유가 전망을 깔아야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한 $60 중반 정도 예. 생각했거든요. 예. 뭐 그렇게 그런 숫자를 올해 하반기에 볼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 더 위기를 말씀하고 분석하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보다 예. 예. 더 올라갈 가능성.
0: 아 지금보다 예. 더 올라갈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 뭐 그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생각보다 유가가 많이 안 올라간 예. 이유 두 가지 정도 뽑자면
1: 예.
0: 뭐 미국이 산유국으로 바뀐 예. 게 1970년대 예. 오일 샥이랑 좀 다르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이 갖고 있던 자기들 재고분을 많이 썼대요.
1: 예.
0: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시장으로 많이 안 나와준 예. 게 되게 컸다라고 보는데
1: 예.
0: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앞으로 이 전쟁이 종전됐는데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예. 유가에 온다라고
1: 예.
0: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내려가는 예. 방향은 방향이겠지만
1: 예.
0: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같다 정도가
1: 그렇군요.
0: 생각입니다.
1: 네. 예, 이 환율 관련해서요. 또 유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통화 스와프는 가능합니까? 미국의 예.
0: 근데 통화 미국이 예. 자선 단체가 아니잖아요.
1: 예.
0: 통화 스와프는 언제 해주냐면,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익에 복무할 때, 미국의 예. 이익에 합체할 때만 해주는
1: 예.
0: 건데.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축 통화 발행국들이랑만 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그건 뭐 무역에도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
1: 예.
0: 딴 나라 통화가 그래서
1: 예.
0: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기축 통화국이고 지금은 사실은 뭐 금융위기도 아니잖아요.
1: 예.
0: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달러의 밸류 자체도
1: 예.
0: 흔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해줄 수도
1: 예.
0: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다니까 우리가 야 관세 협상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미 투자도 해야 되고 원 달러 환율
1: 예.
0: 1,500원 넘었고. 이런 거 얘기해서 미국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1: 그건 당신들 사정이다 이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0: 네,
1: 예. 그런데 이 물가는 큰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0: 네.
1: 환율 높고요.
0: 네.
1: 그다음에 유가 쉽게 떨어질 가능성 별로 없고.
0: 네.
1: 그럼 물가는 오른다고 봐야 되는데요.
0: 네. 네. 그러니까 올해 1, 2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였어요.
1: 네.
0: 근데 이제 3월에 2.2,
1: 네.
0: 4월에 2.6까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국은행에서 2022년 한창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나온 보고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1: 예.
0: 어느 정도냐면 유가 그러니까 물 그러니까 환율이 10% 월달
1: 예.
0: 환율이 올라갈 때 물가가 한 1%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는 예. 얘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시작하기 전에가 1435원이었고 예. 지금이 1500원이니까 이미 지금 물가 상승 요소를 대충 한 0.45%는 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저희 2022년 국면 생각해보면 유가가 확 튀잖아요. 예. 그러면 유가 튀고 나면 한 두 달 정도 우리나라에 도착하는데 예.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착하는데 걸린다는 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올리

0: 걸리는데 예. 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금 유가가 높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한 3월 중후반부터니까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서서히 그 파도가 아마 우리나라에 당도 할 예. 겁니다. 그럼 이제 환율, 예. 유가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제 물가 부담이 될 것 같고 예. 제가 2022년 국면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예. 그때를 저는 조금 교훈 삼을 게 있을 예. 것 같아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 양상이 되게 달랐다는 예. 거예요. 미국은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 뿌리고 워낙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되게 강했는데 예. 우리는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이 되게 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요. 뭘 대비해야 됩니까? 공급 측면이면.
0: 공급 예. 측면이니까 결국은 원유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는 유가가 예. 내려가길 바라고 있고. 예.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1: 외생변수 아닙니까?
0: 정부에서는 예. 또 많이 발품 팔아서 예. 어떻게든 그 안 끊기게 하려고 노력을 예. 한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갖고 있는 재고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예.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저희는 어쩌면 이번 그 중동 사태가 끝나고 나면 예. 뭐 슬슬 그런 얘기 나오겠죠. 예. 뭐 중동산 너무 많이 사다 쓰는 거 아니야? 예. 거기가 예. 좀 리스크가 있네. 예.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1: 다변화,
0: 다변화 예. 이런 얘기들 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런데 어차피 물가가 외생이고 내생이고요. 네. 오르면은 네. 금리.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국은행 금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금리는 지금 먼저 시장에서는 올해 예. 7월부터 올려서 예. 두 번 정도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뭐 7월보다 좀 늦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한두 번 정도 올리고 끝나지 않을까 정도 저도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해 원래는 이 전쟁 없고 뭐 이랬으면 올해 낮춘다고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런데 지금 그 예상 완전히 빗나고 있어서 시장이 좀 놀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0: 그나마 예. 다행인 거는 미국 금리 방향이 예. 아예 지금 인상 쪽으로 바뀌지는 않은 분위기여서 예. 그거는 좀 다행이고요.
1: 그럴 가능성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럴 가능성은 지금? 대비해야 되는 거죠.
1: 예, 그럼 충격이 꽤 클 텐데요.
0: 네, 근데 아까 제가 미국 예. 얘기 2020년 예. 드렸잖아요. 예. 그때만큼 지금은 미국이 수요 압력이 크진 않다라는 예.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조금 더 지켜볼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은 하는 것 같고 예. 시장도.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 금리 방향은 안 바뀌고 우리가 조금 금리가 올라가고 예.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을 저희는 좀 상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럼 원래 그 기대했던 대로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 유동성이란 측면에서는.
0: 금리를 내리는 예. 시점이요? 예. 우리나라.
1: 아니 전 세계적으로 미국 특히.
0: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예. 내리는 시점이요? 예. 아, 저는 미국이 다시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만약에 다음 시점이 온다면 예. 그건 좀 안 좋은 측면에서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안 좋은 측면이라 하면? 예.
0: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서 금리를 내린다기보다는요. 예. 미국 경기가 약간 하강하는 예. 모습이 보여서 금리를 내릴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뭐 그게 꼭 좋은 소식일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있습니다.
1: 예. 뭐 정치적 이유도 가능할 것이고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근데 경기 하강 가능성 있습니까 보시기에?
0: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두 가지만 드리고 싶어요. 예. 최근에 뭐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예. 하나는 AI 투자가 굉장히 많이 끌고 가고 있다라는 예. 첫 번째가 있는데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감세안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예. 들어보신 분 계시는데 예. 그거 가구에 뿌린 게 지금 소진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하반기는 미국 경제 약간 지금보다는 소비 같은 게 약간 얼어붙을 수 있다라고 예. 보면 예. 올 하반기에는 미국도 인플레이션 계속 지금 유가 예. 충격 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약간 가계들의 소비 능력 같은 거 떨어지고 예. 뭐 그러다 보면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저희 하반기에 또 예. IPO 미국이 굉장히 예. 스페이스X의 예. IPO 많고 예. 그거 하나 걱정. 그다음에 혹시라도 금리가 오르는데 예. 저희는 꼭 기준금리 생각하지만 예.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잖아요. 그런데 예.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간헐적으로 계속 장기금리가 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좀 올라가서 예. 그중에 조금 망가지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예. AI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게 갑자기 늘어나기 예. 시작할 거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미국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AI다라고 예. 보면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 경제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아, 그 부분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의 어마어마한 이 자금 동원, 네. 군비 경쟁. 네. 이게 어느 한군데 삐끗하면요. 네. 그 실망감이 시장 전체를 피로 물들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아주 무서운 예언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거 거의 동의하십니까? 그런
0: 저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미국이 금리 방향을 심하게 꺾진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예. 미국이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적을 예.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래도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는 예. 일이 생기면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됐을 때는 AI 기업들 중에 조금 체력이 약한 예, 예. 친구들이 조금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예.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저 예. 뉴스하이큐 열심히 듣는데 예. 증시각독이님 항상 나와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예. 지금은 경쟁 중이다. 누가 이길지 모른다.
1: 예, 예, 그래서요.
0: 그러다가 떨어지는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생기기 시작하면 예.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1: 미국 경제에 들어요. 타격은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0: 타격이 그러면? 있을 수 있을 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 1분기를 봤을 때 네.

0: AI 투자를 넓게 잡으면 예. AI 투자가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60%를 설명한다는 예. 얘기까지 있거든요. 예. 그건 작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방송 다니면서 예. 그 증시각도기님처럼 증권계에 계시는 분들한테 예. 많이 물어봐요. 뭘 예. 여쭤보냐면 미국 시장이 망가졌을 때 예. 우리 시장이 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여쭤보면 예. 아마 그러긴 좀 힘든 예. 게 우리가 AI발 랠리에 잘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 하시니까 예. 이게 우리까지 좀 전이 될 가능성? 좀 그런
1: 좀 전이 됩니까? 완전히 덮어버립니까?
0: 근데 저희 옛날 네. 옛날 네. 그 표현으로 그런 거 있죠. 네. 미국이 재채기하고 네, 한국은 독감에 네, 걸린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1: 아,
0: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조심은 아까 안전벨트 말씀하셨는데요. 꽉 메고 조심은 해야 돼. 하기 시작해야 될 때다 이렇게
0: 그러니까
1: 보시면
0: 그 예. 오늘 얘기를 지금까지 예. 정리해본 두 가지인 거죠. 예.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 피크아웃이 조만간 올 수도 있다. 예. 그럼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증시를 어떻게 볼 거냐는 예. 문제가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안 좋은 충격이 있을 수도 예. 있는데 뭐 꼭 있는 건 아니고 예. 없기를 바랍니다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1: 대비는 해야
0: 대비가
1: 된다.
0: 돼 있냐. 근데 사실 대비라는 게 예. 대비할 수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1: 겁납니다. 예. 근데 이 주식이 잘 나가도 걱정인 게요. 네. 이게 착시 현상인 게 모든 국민이 지금 막 다 어떤 뭐 이 IT 주식 사 가지고 지금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체감은 어떤 아까 우리 게스트 분도 내 건 파란색이라 그러고.
0: 네, 맞습니다.
1: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학자로서?
0: 예. 이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예.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경기 착시를 좀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는 사실 지금 일부만 뜨거운 거잖아요, 예. 경제 내에서. 예.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지표를 좋게 하면서 예. 경기 착시가 좀 생길 수 있다. 예.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저희 추경도 하고 IT 부분 뜨겁고 예. 그리고 이제 내수까지 이게 올 거라고 최근에 예. 많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동발 원유 충격 같은 것도 있는 상황에서 예. 물가 아까처럼 올라가면 예. 금리를 올리게 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아까 파란불이라고 얘기하셨던 게스트분 예.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 느끼실 것 같냐면 예. 야 나는 되게 추운데 왜 금리는 올라가? 예. 라고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꽤 많아질 거라는 예. 겁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1: 그럼 우리 경제가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대비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0: 그 몇 가지 생각을 예. 좀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좀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예. 그리고 더군다나 세수가 지금 제가 세수 추계한 거 다시 봤거든요. 예. 올해 원래 국세가 한 400조 정도 예. 들어올 거라고 봤는데 지금 450조로 올렸고요. 예. 내년이 한 400조 들어올 거라고 봤는데 500조로 100조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 항상 최근에 예. 3년간 세수 펑크 났을 때 예. 50조 정도 없어서 세수 펑크 예.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세수가 얼마 많이 들어온 건지 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그 세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물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 전에 한국은행의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눠놓고 예. 체감 물가를 계산해보면 예. 제일 그 아래층으로 갈수록 소득 하위로 갈수록 물가 체감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갈 때 예. 고통이 더 크다라는 예. 겁니다. 예. 그거가 시사해 주는 바가 예.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취약계층 보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그 큰 이견은 없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취약,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세수는 많이 늘었고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탄은 있는데 네. 어떻게 써야 됩니까?
0: 아, 제가 예. 그 물가 얘기 드리고 예.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랑 비교를 해보면 예. 비싼 쪽에 물가가 있고요. 예. 싼 쪽에 물가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비싼 쪽은 의식주가 좀 비쌉니다. 예. 그럼 이제 다 비싸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데 예. 싼 쪽이 어디가 싼냐면 예. 공공요금이 쌉니다.
1: 예.
0: 그럼 이제 그 얘기는 공공요금이 싼 원가 구조여서 싼 게 아니고 예. 정부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보조를 예. 해주거나 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얼마 전까지도 한전 영업이익 적자 뭐 이런 예.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예. 그럼 공공요금이 올라갈 소요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조금 막아줄 수 있는지 예. 그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공공요금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 예. 대중교통을 많이 쓰시는 예. 분들 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체감 물가를 좀 어떻게 낮춰드릴 수 있는지 하는 예. 생각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리고 특히 전력과 관련해서는 예. 저는 이거 경쟁력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 것 같은 게 중국 얘기 들어보시죠.
1: 예.
0: 뭐 AI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거의 공짜로 예. 전력 주고 있다. 예. 싼 전력이 어떻게 보면 산업 경쟁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AI 기왕하고자 하는 거니까
1: 예.
0: 그런 부분들에 대한
1: 그러니까 전략적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0: 네.
1: 그다음에 취약계층 보호하는데
0: 네.
1: 이 두 쪽을 중점적으로 초과 세수를 써야 된다.
0: 쓰면서 예. 또 하나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관리하는 데도 저희는 좀 써야 될 것 같다라는
1: 예.
0: 생각도 드는 게 이번에도 저희 한번 대화봤잖아요.
1: 예.
0: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네.
1: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네,
1: 서강대학교 허진영 교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0: 넘어? 크림비야.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 우리 엄마 예쁜데?
2: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7: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부대변인, 공론센터 장성초 소장, 이동영 작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후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8: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9: 갯벌처럼 얕은 바다에서 조개나 소라를 잡는 걸 해루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행동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마다 60건가량의 갯벌 사고가 발생해서 10명가량이 숨지고 있는데요. 밀물이 들어오는 때를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갯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밀물때보다 1시간 일찍 육지로 향하는 것. 생명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8: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0: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10: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JTBC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0: 그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대해 이란산 대한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오늘 나무호에서 발견된 비행체 잔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술 분석 결과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한미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체 엔진에선 이란의 지조사 각인으로 수정되는 글자가 발견됐고 탄도 역시 이란의 누르 미사일 형상과 유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청와대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와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관영 후보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관영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부터 연 이틀 부산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선거가 많이 급한지 이재명은 전국 시장 투어 중이라며 어제는 서소문 사고가 났는데도 자갈치 시장에서 회파티를 벌였다고 썼습니다. 장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터졌을 때도 떡볶이 먹방을 짓고 국정자원 화재 나고 공무원이 안타깝게 숨졌을 때도 냉부 먹방을 했다며 국민 목소리라도 챙겨 듣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상판이 붕괴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 40시간에 걸친 완전 철거 작업에 착수합니다. 임충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늘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 무너짐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7시 20분 노동부에 공중비계 철거와 상부 거더 해체 관련 작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공중비계 철거, 슬라브와 거더 해체, 전차선로 복구 등을 포함해 총 40시간이면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고 경의선 철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나단대 경상권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2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이가 없다는 성인이 정부 조사로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 배경인데요.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우리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5: 문의 052-204-1812.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오늘 서울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종일 흐렸는데요. 지금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셨나요? 어제 어떤 청취자분이 날씨 얘기를 하시면서 벌써 후텁지근하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후텁지근하다. 조금 불쾌할 정도로 끈끈하고 무더운 기운이 있다는 뜻이죠. 최근 나온 기상청 발표를 보니까요. 올 여름, 그러니까 6월부터 8월까지는 이 후텁지근함을 계속 느끼게 될 거라고 합니다. 평년보다 덥고 강수량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는 북태평양 상공에서 만들어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결정하는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 여름 날씨가 혹독해지고 길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 봄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넓혀서 4월에도 30도가 넘는 이상 고온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저기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만큼 올 여름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상이 빗나가서 그럭저럭 견딜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레이나와 산이가 함께한 한여름밤의 꿀 듣고 왔습니다. 오, 오랜만에 이 노래 들었네요. 0020님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늘은 우울하더니 결국은 비가 오네요. 담장에 넝쿨 장미가 너무 예뻐서 이런 날씨엔 빨간 장미를 선물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진짜 곳곳에 보면은 장미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색깔별로 빨간색, 뭐 핑크색, 노란 장미 너무 예뻐서 0020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친구나 뭐 연인들에게 장미 선물하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같이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8853님 안녕하세요 재은님. 후텁지근한 흐린 날이 지나가고 해가 저물어서 창문을 활짝 열어두니 시원하네요. 강아지랑 함께 소파에 앉아서 오늘도 당신 편 열심히 편히 듣고 있어요. 첫 곡부터 미쳤다. 잘 어울리네요. 이 곡은 한강에서 들어야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해요. 그죠. 저도 오늘 이 한여름밤의 꿀을 들으면서 아 이제 이 노래를 들을 날씨가 왔구나. 이건 여름에 들어줘야 제맛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에서 한여름에 좀 저녁 때쯤 그리고 2037님 젠디 반가반가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리고 오후에는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덥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당제 들으면서 행복을 노래해요. 오 행복을 노래한다는 말씀이 참 멋지네요. 오늘 진짜 비가 올 것 같은 날씨 이어지다가 말씀대로 서울 조금씩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어제보다 날씨가 막 그렇게 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께였나? 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올 여름에 후텁지근하다는 말이 자주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후텁지근한 날씨는 기온도 높지만 습도까지 같이 높아서 막 좀 몸이 처지고 답답하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특히 이제 장마철이나 비 온 뒤에 습한 느낌, 땀도 잘 안 마르고 빨래도 안 마르고 그런 계절이 또 오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상을 좀 빗나가서 그럭저럭 견딜만한 그럼에도 선선하게 바람에는 이런 밤에는 이런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한여름 밤에 꿀 같은 노래 들으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조광희님 울산은 저녁 되니까 비가 그쳤네요. 많이 습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더위에도 적응이 될 겁니다. 그러게요. 적응을 좀 잘 해야겠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자, 오당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당제에도

0: 방송 듣고는 있는데 선뜻 참여 못하시는 샤이 청취자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내향인들을 위해서 내향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인이 내향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미리 사연 보내주시면 이따가 3부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강우 온라인, 본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앞으로는 중고 거래를 할 때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국민체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신원인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증을 마친 이용자에게는 플랫폼 내에 인증 표시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빗물받이 위치 알림 표시도 개선하는데요. 물에 잠겨도 식별하기 쉽고 적은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스티커형 알림 표식을 배포하는 한편 오는 6월부터 전국 상습 침수 구역에 우선 반영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이 무단으로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정비를 추진하는 등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맛과 향이 첨가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금연 실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질병청이 인용한 연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도한 경우 현재 흡연율이 비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도한 경우보다 1.4배 높았고요. 해외 연구에서도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2년 후 담배를 끊지 못할 확률은 비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1.9배로 나타났습니다. 가향 성분은 담배의 유해성을 줄여주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국내 가향 담배 시장의 점유율은 2014년 14%에서 2023년 46%까지 늘어서 담배 두 갑 중에 한 갑은 가향 담배인 셈이라고 합니다. 질병청은 가향 성분에 포함된 향료가 전자담배 기기에서 가열돼서 에어로졸 형태로 폐에 흡입되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가향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을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는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 정책 확대에 맞춰서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국릉 무료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릉을 무료로 개방했지만 오늘부터는 조선왕릉을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왕릉에 이어서 덕수궁은 8월부터 창덕궁, 창경궁, 종묘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무료 개방할 계획이고요. 경복궁은 최근 관람객 증가로 현장 혼잡이 커지고 있어서 관람객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무료 개방 확대 시기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호흡 피처링 제이슨 무라즈의 Love Love Love 듣고 왔습니다. 조영호님이 인도의 차량 돌진 사고 예방을 위한 볼라드 설치 좋아요 하셨는데요. 이 볼라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차가 사람 다니는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기둥형 안전 시설입니다. 길거리 보면은 이제 인도나 뭐 횡단보도 앞이나 학교 주변 같은데 짧게 이제 쇠기둥 같이 둥근 기둥 여러 개 박혀 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그게 볼라드라고 해요. 차량의 인도 진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죠. 이제 금속 기둥처럼 생긴 그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 볼라드에 대해서 정부가 전수조사와 정비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규격이 뭐 제각각이거나 쉽게 파손되거나 저도 오며 가면서 이렇게 파손된 것들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막 찌그러져 있거나 그리고 설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도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한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면서 이제 이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그 돌진 사고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서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신은희님은 담배는 그 어떤 것도 해로울 건데 우리 아들도 빨리 금연을 했으면 좋겠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조광희님 연초 액상 전자담배 아예 시작 자체를 말해야 합니다. 담배 한번 시작하면 금연 어렵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이 가양 액상형 그러니까 이 달콤한 향이나 맛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들이 요즘에 있잖아요. 그 담배가 일반 전자담배보다 더 끊기가 어렵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뭐 담배 냄새가 안 나고 안 나나? 아, 나는 것 같아요. 저 어쨌든 과일 향이니까 뭔가 좀 이거는 덜 해로울 것 같고 거부감이 덜하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끊어야 될 뭐 필요성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덜 해롭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경계심도 낮아지고 그래서 끊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광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네 담배 시작하면 금연이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0637님 투잡으로 배달하면서 차에서 오당제 듣고 있네요. 오늘도 내일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김장훈의 허니 듣고 싶어요 하셔서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MBC.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V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바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드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에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김우연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당신 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수고했어, 고생했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힘을 모아서 파이팅 하자고요. 우연님 이렇게 또 따뜻한 글을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스스로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1069님은 애구 여기는 경기도 이천인데요. 그저께 모내기 했는데 비가 안 와서 논에 물 대면서 듣고 있어요. 아,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그죠? 비가 지난주에 오긴 왔는데 그래도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께는 비가 진짜 소중하잖아요. 좀 더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피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오면 또 안 좋으니까 많이도 말고 적당히 딱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6520님 버스기사라서 매일 듣고만 있어요. 신호 대기 중에 문자 한번 보냅니다. 아,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6051님 다이어트 중인데 저녁을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비빔 메밀국수 먹고 있습니다. 밀가루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뭐뭐는 아니니까 하면서 합리화 중입니다. 다이어트는 또다시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하 흑흑 하고. 아 그럼요. 뭐 저녁을 먹어야, 야식을 안 먹으니까 저녁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 같고 비빔 메밀국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이어트 원래 그런 거죠.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 하는 거니까 오늘은 또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 그게 또 행복이잖아요. 이게 안 먹으면 밤새 생각나서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또 맛있게 드시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는 걸로 합시다. 다이어트는. 0708님 그동안 열심히 자격증 공부했는데 오늘 시험장에 함께 가기로 한 친구가 늦게 오는 바람에 출발이 늦어지고 심한 교통체증으로 시험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TV에서 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아주 우울한 날입니다. 그래도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힘을 내볼게요. 그리고 친구야 너무 미안해 하지 마. 마지막에 이제 미안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시험을 못 보신 거잖아요. 우리 0708님이 좀 속상하셨겠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게 미리미리 가 있어야 되는데 시험장은 적어도 30분 전에는 가서 내가 시험 볼 곳이 어딘지 확인하고 또 앉아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친구분이 좀 늦으셔서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0708님의 마음도 너무

오, 예쁘고, 그런데 다음 시험 때는 친구랑 가지 마시고 혼자 가셔도 될것 같아요. 혼자. 미리 가서 친구는 뭐 따로 거기로 오라고 하면 되지. 꼭 시험 보는데 같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약간 너무 개인주의적인가? 어쨌든 다음 시험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9110님, 택배 기사입니다. 더워도 추워도 괜찮습니다. 비 오는 게 제일 싫어요. 일이 더디게 돼서요. 항상 배송하면서 애청하고 있어요. 아, 그쵸. 우리 기사님들은 사실 더운 날도 힘들고 추운 날도 힘들지만 비 오는 날이 제일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이게, 비 오는데 이제 또 상자 다 내리고 또 싣고 하기가, 참 힘드시죠. 앞에서 비 왔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어떡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말고 적당히 이렇게 모두에게 행복할 정도로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우리 9110님. 3096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3096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2002님 0202님 제 반쪽은 지금 고기 굽고 저는 김치 꺼내고 상추 씻고 찬거리 꺼내서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라디오를 너무 좋아하는 반쪽 덕분에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를 구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하, 맛있겠다. 애칭이 반쪽이신가 봐요. 아내분이실까 남편분이실까. 사랑이 느껴지는 문자입니다. 고기에 김치에 상추에 또 반찬까지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배가 고파지네요. 저도. 4389님 남편과 강원도 횡성 시골집에서 아카시아 꽃 향기 한가득 맡고 안양으로 귀가 중입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즐겁게 가고 있어요. 강원도 횡성 다녀오시는 길이신가 봐요. 그리고 7254님 우리 부부는 아카시 꿀 받으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최근에 아카시 꽃 소식 많이들 전해드렸었는데 또 여전히 우리 4389님도 그렇고 7254님 아카시 꿀을 받으면서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받는 거죠? 꿀을 만들고 계신 건가? 그 꽃에서? 양봉하시는, 그럴 수 있겠네요. 양봉을 하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7254님. 신기하네요. 8890님은 울진 기성항 주차장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영감이랑 저녁 먹고 심심해서 라디오 켰습니다. 울진 기성항에서 또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전주영님, 오늘은 수요일 이모데이예요. 매주 수요일이 쉬는 날이라서 조카 돌보고 있어요. 저녁 먹고 수박 먹고 있습니다. 우리 주영님은 조카 돌보신다고 지난번에도 연락 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이 또 이모데이였군요. 조카분이 아주 수요일을 기다리지 않을까. 이모랑 오늘 뭐하고 놀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수박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박 게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김미금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저는 더운 건 진짜 싫은데 장사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시골에 다녀오느라 못 들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구나. 어디 편찮으신 건가 봐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미금님은 순대국밥집 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이신데 그쵸. 더우면은 또 힘드실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더워도 국물 먹고 싶고 추워도 국물 먹고 싶고 워낙 국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제 불 앞에서 요리를 하시려면은 또 여름은 또 힘드니까 우리 미금님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더워졌으면 좋겠네요. 물 잘 챙겨 드시고 틈틈이 뭐 스트레칭도 하시고 건강 잘 챙겨가면서 일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두 곡 듣고 굿뉴스 퀴즈 돌아오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솔의 바람인가요? 그리고 이어서 이소라의 신청곡까지 전해드릴게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전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다음 달에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소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숙소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공정 숙박 챌린지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버머사를 비롯한 지역 사찰들이 템플스테이를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고요. 이어서 여러 교회들, 천주교 시설, 부산대학교와 고신대학교 등 부산 지역의 대학과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챌린지로 준비된 숙소는 100곳이 넘고 받을 수 있는 인원은 4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요금은 대부분 무료거나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바가지 요금 논란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부산 출신인 지민 씨는 팬들이 부산에 왔을 때 이 추억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지민 씨의 바람처럼 이뤄

주면 좋겠고요.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BTS 지민 씨는 팬들이 부산에서 어떤 추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을까요? 1번 돈 많이 쓴 추억, 2번 힘든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SBC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0: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우리 선박 나무호에 대한 공격의 배후로 정부가 이란을 지목한 가운데 외교부로 초치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이란 정부 개입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쿠제치 대사는 오늘 오후 초치돼 박윤주 1차관을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으로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가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 부인한다며 절대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했고 지금 중동에서 발생하는 긴장 상태는 미국 정권과 침략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초과 이익 분배 문제가 떠오른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1일 노동부 주관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 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검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오늘 오후 2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과 수도권 등 지역 고검장과 검사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선 검사의 보안수사권 유지와 전권 송치 재시행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견제할 장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은 오는 10월 출범할 중수청 및 공소청과 관련해 일선청 검사장들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보도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기간 전 조사한 여론조사는 금지기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낮 한때 경상권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등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교과서를 받아보는데요. 하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책을 받지 못한 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점자 교과서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교과서는 통상 2월경에 검정과 인쇄가 이뤄지는데요. 이후 점자 교과서 제작사가 인쇄본을 전달받아서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렇다 보니 점역사가 밤을 새워 작업해도 계약일에 맞춰 교과서를 주기가 힘든 실정이죠. 또래보다 늦게 출발해야 하는 장애 학생들,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사회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0: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BTS 멤버 지민 씨가 팬들이 부산에서 어떤 추억을 가지고 가길 바랐을까요? 6947님, 지민 씨의 바람대로 좋은 추억 많이 갖고 가길 바라요. 바가지 요금 근절합시다. 좋은 추억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당첨자 6947님 축하드리고요. 렌틸콩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샵 8001번으로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시는 관광 공식 누리집인 비짓 부산을 통해서 공정 숙박시설의 예약과 안내를 중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한국 MSD 캣박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웰템, 삼성증권,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캣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1: 환인제약.

0: 집행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5: 선생님, 그 오당제 청취자분들 사이에서 갑자기 오동훈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가 좀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혜정님이 저도 오동훈 선생님 삼행시 보내봅니다 하셨거든요. 오, 오늘도 오시죠. 동, 동훈 선생님. 훈, 훈남 오동훈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하셨어요.
6: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5: 아,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지난주에 네. 이제 선생님이 네. 오시는 과정에서 약간 힘이 드신 상황이
6: 예. 택시가 좀 잘 안 잡혀가지고
5: 택시가 잘 안 잡혀. 일주일이 벌써 지났어요.
6: 그러니까요. 아. 저도 아, 벌써 한 주가 지났네? 이 생각 들더라고요.
5: 그리고 또 엊그제 4월이 갔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거든요. 선생님은 어떨 때 시간이 유독 더 빨리 간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6: 네, 저는 사실은 진료가 좀 정신없이 흘러갈 때가 네. 제일 좀 그렇거든요. 대기하시는 환자분들이 많다 보면은 막 딴 생각할 겨를 없이 네. 진료에만 막 올 때.

0: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막 두 시간 이렇게 지나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젠디는 어떠세요?
1: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0: 일하다
1: 막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고. 근데 오늘 막 그런 생각이 유독 더 드는 것 같아요. 5월 마지막 주라서 그런지 오늘 내 마음 보고서 바로 또 시작을 해볼 건데 1부에 예고해 드린 대로 내향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성격 유형 테스트죠. MBTI가 I로 시작하는 사람을 내향인이라고 하고 E로 시작하는 사람을 외향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I로 시작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되세요?
0: 아, 저는 E이고요.
1: 이세요?
0: 네, ENFJ인데요. 네, 사실 근데 명확한 이제 한쪽으로 쏠린 외향형이라기보다는 네. 외향형, 내향형이 이제 뭐 55대 45 정도로 좀 뒤섞여 있는 타입에 가까운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내향인 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MBTI 말고도 내가 내향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0: 핵심적인 기준은 딱 하나인데요. 에너지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충전하느냐인 거죠.
1: 네.
0: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채워지면 외향인,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 같고 혼자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내향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내향인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 쉽게 피곤해지고
1: 네.
0: 퇴근하고 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부담스럽고 가벼운 대화보다는 깊이 있는 대화를 선호한다. 이런 특성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 그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말도 없고 조용하지만 거의 매일 약속이 있으면 외향인이고 쾌활하고 재밌는데 약속이 6개월에 한 번 있으면 내향인이다 라고 하는데 공감하시나요?
0: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향인이 기본적으로 좀 조용한 편인 건 사실일 것 같은데
1: 네.
0: 편한 사람이나 관심 있는 주제 앞에서는 다른 사람처럼 좀 말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평소에는 조용한데 왜 갑자기 저래?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듣는 분들도
1: 맞아요.
0: 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핵심은 이제 그 이후에 에너지가 채워지느냐 빠져나가느냐예요.
1: 네.
0: 모임에서 누구보다 재미있게 얘기를 하더라도 집에 와서 녹초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내향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렇군요. 한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MBTI 유형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내향형인 I보다는 외향형이 E를 선호하는 회사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향인이 외향인보다 열등한가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이게 오랫동안 좀 잘못된 편견이지 않나 싶네요.
1: 네.
0: 그 연구를 보면은 내향인이 외향인보다 뛰어난 영역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또 깊이 있는 사고나 집중, 경청하는 능력, 어떤 판단력 이런 부분들은 또 네. 내향인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런 리더들 중에서도 내향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다들 아시는 빌 게이츠나 뭐 주식의 대가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내향인인데요. 네. 회사에서 이 외향형을 선호했던 거는 겉으로 보이는 활발함이나 사교성이 이제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일종의 착각이 아니었나 싶네요.
1: 네. 그 조광희님도 물어보셨는데 내향인과 내성적인 거 비슷한 건가요? 하셨거든요. 내향적인 것과 내성적인 것은 다르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워서 혼자 있는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관심이 없어서 혼자 있는 사람은 또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좀 헷갈리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좀 쉽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내성적이다라는 말을 내향적이다라는 말하고 좀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근데 심리학적으로 내성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수줍음이 많다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1: 네.
0: 내향적인 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온 것처럼 에너지 충전 방식의 문제죠. 혼자 있는 거를 이제 더 선호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1: 네.
0: 수줍음이나 내성적인 거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일까? 뭐 틀린 말을 하면 어떡할까? 이런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1: 네.
0: 즉 불안감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하고 함께 있지 못하는 거에 가깝죠. 이렇게 둘 다 조용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내면의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내향인이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까? 이제 궁금한데 내향인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너는 왜 그렇게 수줍음이 많니? 성격이 그래서 이 다음에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 듣고 자란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역시 타고나는 걸까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좀 날 닮아서 그렇다. 내가 어렸을 때 이랬다. 아이의 모습을 두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참 많거든요.
1: 네.
0: 사실은 이제 관련된 연구가 존재를 하는데요. 뭐 이제 저기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교 그리고 스웨덴에서 이 쌍둥이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1: 네.
0: 외향성과 내향성에 있어서 결정인자의 유전이 얼마나 작용하느냐

0: 효과를 보는 연구였는데요. 50%에서 60% 정도가 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해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이 성격 특성의 절반 이상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더 많이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궁금한 게 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내향인 있잖아요. 그런 내향인들도 외로움을 느끼는지 궁금해요. 어디서는 내향인은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모른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내향인도 사람이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친해지기가 싫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0: 네. 외로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이런 오해가 또 내향인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0: 내향인이 혼자를 선택하는 거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닌 거죠. 의미 없는 좀 가벼운 이런 관계 표면적인 교류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깊이 있는 연결이나 이해받고 싶은 욕구는 이 내향인도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내향인 같은 경우는 외로움에 더 예민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볍게 여러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한 사람하고 더 깊이 있게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연결이 없을 때 느껴지는 외로움은 더 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외롭다. 이런 좀 역설적인 감정을 내향인 분들이라면 아마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1: 그 요즘에 내향인도 외향인도 아닌 이향인이라는 유형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또 궁금해요. 내향인과 외향인 사이에 껴있는 사람인 건가요?
0: 네. 이 이향인이라는 거는 이제 라미 카민스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고안한 개념인데요. 영어로는 오트로버트라고 부릅니다.
1: 오트로버트?
0: 그래서 스페인어로 오트로는 다른이라는 뜻이고 버트는 방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방향이 안도 박도 아니고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트로버트, 우리말로는 이제 이향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향인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특징은 관계 형성에 딱히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겉으로는 사회성이 좋아 보이는데 내면에서는 진정으로 어떤 집단에 좀 속해 있다라는 소속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회의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자기 의견도 잘 내고 얘기도 잘 하고 어떤 대화도 잘 통하는데 막상 뭐 뒤풀이를 한다든지 어떤 사적인 모임을 하자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을 긋고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끝난 자리에서는 우리라고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묶이는 것 자체가 어색한 거죠. 이렇게 사교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딱히 없는 상태. 이게 이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신 걸 보니까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과 또 집단 문화가 큰 한국에서 이향인의 모습 좀 다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집회를 예를 들면 앞에 서 있는 사람,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이향인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왜 그런 건가요?
0: 스스로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두고 천천히 판단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향인의 특성이죠. 미국과 한국의 차이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향인의 핵심이 어떤 집단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관찰자의 느낌. 인 거거든요. 근데 미국처럼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에서는 사실 뭐 집단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크게 튀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개인으로서 그냥 서 있는 게 자연스러운 환경인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사실은 좀 달라요. 다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좀 말하자면 집단을 우선시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좀 살아왔잖아요. 같이 움직이고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걸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문화권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나만 합류하지 못하는 이런 느낌 이제 이향인들이 겪는 어떤 불편감, 괴리감이 더 좀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향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한국에 소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주목을 받았고 저희가 이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좀 다룬 적이 있는데 의외로 되게 호응이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이런 한국의 어떤 집단 지향적인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불편감을 느끼게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향인이라는 단어가 그 지점을 좀 잘 짚어준 게 아닌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워딩이어서 조금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 내 마음 보고서에서 다룬 적 있는 새학기 증후군, 또 게으른 완벽주의자, 또 불안 번아웃 이런 것들은 특히 내향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갖기 위해서 내향인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0: 이런 것들이 이제 내향인한테서 마치 나타나는 이유가 내향인들은 이제 에너지를 순간순간 계속 뺏기잖아요. 똑같은 하루를 보내도 사람들을 어차피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0: 더 많이 빠져나가고 쉽게 지치죠. 여기에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지? 라는 자책까지 더해지면은 약순환이 되면서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들에 더 좀 취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회복해야 되는 시간을 일정에 꼭 넣으라라는 겁니다. 약속을 잡고 나서 쉬는 게 아니라 쉬는 날을 먼저 정해놓고 이날은 이제 내가 지켜야 될 날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약속을 채우는 겁니다.
1: 네.
0: 이 순서가 바뀌면은 사실은 되게 금방 지치기가 많고 예, 지치기가 쉽고
1: 그렇죠.
0: 번아웃이 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1: 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내향인에 해당하는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내향인으로서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들고 어떨 때 마음이 편한지 공유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질문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현정님이 젠디 완전 2인 줄 알았는데 하셨는데 아, 저는 완전 아입니다. 거의 100% 약간 90% 이상.
0: 네. 좀 의외예요.
1: 그렇죠. 이게 또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오당제 한정 수다쟁이라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스탠딩 에그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반짝이는 그대요.

0: 스탠딩 에그의 반짝이는 그대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혈액형과 내향적인 게 연관이 있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선생님 어떤가요?
1: 이게 일견 보기에는 아이 뭔 소리야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예전에 연구가 한번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0: 아, 정말요?
1: 1980년대 연구라서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네. 20개국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AB형의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네. 내향인의 비율이 높았다.
0: AB형이요?
1: 네. 오, 이런 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다른 연구에서도 AB형이 좀 내향성과 관련이 깊고 상대적으로 O형. 네.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는 외향성과 관련이 깊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0: 아, 그런데
1: 이게 조금 오래된 연구기도 하고 네. 사실은 연구마다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 정립이 된 이론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0: 그래요.
1: 어쨌든 상대적으로 조금 근거가 높은 혈액형을 찾자면 AB형이 조금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0: 선생님 무슨 형이세요?
1: 저는 A형입니다.
0: 아, 저도 A형인데.
1: 아, 그래요?
0: 원래 A형이 약간 내향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쵸, 들었는데 그쵸. 오히려 AB형이
1: 네,
0: 그렇군요.
1: 맞아요.
0: 지금 내향적인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셨거든요. 8853님. 저는 분명 내향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아줌마가 되면서 선택적 외향인이 될 때가 있어요. 9년 차 사회생활 덕분에 어색하고 조용한 그 불편한 분위기를 못 견뎌서 날씨 얘기든 가벼운 주제부터 꺼내게 됩니다. 아무 얘기라도 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저도 내향인 맞죠? 하셨는데 어때요?
1: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배워가기 때문에
0: 네.
1: 약간의 외향인의 탈을 좀 쓰게 됩니다. 내향인들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뺏기느냐 얻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아.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와서 아 기빨려라고 나만의 충전 시간을 찾게 된다면 네. 이건 내향인으로 봐야 되겠죠.
0: 아, 그렇군요. 4191님은 저는 예민하기가 살모사급이고요. 내향적이라 실손보험 신청할 때마다 자꾸 보험회사에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또 횡단보도 건널 때도 저만 보는 것 같아서 막 부끄럽습니다. 진짜 귀여우시다.
1: 네, 되게 귀여워요. 네. 표현들이.
0: 그러게요. 3649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MBTI가 ISTP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도심 속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있으며 기가 빨리고 고즈넉한 혹은 조용하고 안전한 내 공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셨어요. ISTP. 그렇죠. I시니까.
1: 저랑은 네 개가 다 다르신 것 같아요.
0: 그런데 저도 ENFJ. 저도 STP 세 개 다 다르네요.
1: 아.
0: 그렇네요. 이런 우리 ISTP이신 3649님도 조용한 곳을 찾으신다고 하고 2701님은요. 제가 엄청 내향적인데 초등학생 때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체육대회 날 반 대표로 100m를 뛰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난 네가 말이 없어서 운동은 하나도 못할 줄 알았어. 그 친구는 제가 초등학생 때 달리기 선수였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을걸요. 매일 듣는데 문자는 처음 보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내향적에도 운동 잘할 수 있잖아요.
1: 당연하죠.
0: 그쵸.
1: 네, 이게 어떤 사람들이 가진 어떤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내향인은 책 보는 거 좋아해야 되고.
0: 네.
1: 네. 그렇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죠. 네, 운동 좋아하고 몸 맞아. 움직이는 것들 좋아할 수 있는 거죠.
0: 그럼요. 그리고 막 나서는 거 싫어하고 그런 거 맞거든요. 내향인이. 근데 진짜 중요한 뭐 내 일이다. 이런 거 있어서는 그런 거에 주저없이 이렇게
1: 맞아요.
0: 도전하고
1: 또 책임감이랑은 또 다른 부분이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맞아요. 네.
1: 이런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내가 뭔가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 앞에 나선다. 이런 것들은 잘하실 수 있죠.
0: 그렇죠. 자 그리고 2037님이 저도 내향인이에요. 마트에서 줄 서서 계산할 때 잠깐 한눈 팔다가 어느 아줌마가 새치기로 끼어들어도 제대로 말을 못해요. 말싸움도 잘 못하지만 그냥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 속으로만 끙끙 앓아요. 언변이 좋지 못해서 자기 주장도 잘 펴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앓고 넘어가요. 그 스트레스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풀어요. 저 극내향인 맞죠? 하셨어요. 그 마트에서 만약에 네. 누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그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1: 네.
0: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엔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

0: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오늘은 내향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문자를 소개해드렸는데 마트에서 줄 서서 계산할 때 누가 끼어들면은 제대로 말을 못한다 하셨거든요. 우리 2037님이 우리 오동훈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3: 저는 좀 불편한 상황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점점 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가지고요. 네. 이걸 하나하나 다 에너지를 쏟다 보면은 네. 내가 너무 지치겠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좀 흐린 눈을 넘어가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2: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이지영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내성적이고 내향적이라서 다른 사람 표정, 기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이런 분 있잖아요. 다른 성향의 친구랑 몇 번 게임을 하다가 오해가 생겨서 싸우게 됐는데 속상해서 울면서도 다음에 거절 못해서 또 같이 놀다가 상처받고 우는 걸 반복합니다. 친구 사이지만 너랑 성향이 다른 아이라서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같이 놀지 말라고 하는 게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3: 일단 아이의 생각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생각했을 때에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너는 어때? 땡땡이랑 놀면은 즐거운 점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즐거운 점도 있지만 속상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성향이 안 맞는 친구랑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그룹 생활을 해야 되는 거를 그렇죠. 감안한다면은 성향이 안 맞는 친구랑 적절한 거리로 조율을 하는 법을 또 배워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네. 무조건 차단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결정을 조금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좀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2: 근데 아이가 이제 뭐 조금 나이가 있으면 뭐 학생이다 그러면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 어리다 그 판단할 능력이 좀 아직까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도 조금 시간을 네. 가지고
3: 나이가 어리더라도 사실 뭐 대여섯 살 이런 친구들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주시해서 잘 지켜보는 거죠. 네.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근데 물리적인 이제 충돌이 자꾸 좀 일어난다. 네. 누구 한 명이 좀 때리거나 물건을 뭐 집어 던지거나 이런 좀 과격한 상황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2: 네. 5883님은 저는 내향인 경찰관입니다. 매일 수많은 민원들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최근 번아웃으로 집중도 안 되고 가끔 불안 증상도 나오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3: 아유 진짜 많이 힘드시죠.
2: 그러니까. 네.
3: 의외로 병원을 찾는 분 중에서 경찰관 그리고 소방관
2: 진짜?
3: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2: 그래요.
3: 네. 민원 처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진짜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맞아요. 상황들을 계속 직면하게 되고 네.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런 내향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쵸. 지치실 수밖에 없죠.
2: 스트레스도 받으실 거고.
3: 네. 그래서 상담받고 어떤 진료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병원을 한번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그리고 우리 5619님은 저도 ISTJF 내향인인데 할 말은 다 합니다.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셨는데요. ST이셔서 조금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3: 맞아요. 내향인이라고 다 내성적이지는 않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 좀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네. 더 주저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반대로 내향적인 성향이지만 그런 불안들이 별로 없는 분들도 존재를 하죠.
2: 그렇죠.
3: 네, 아마 이 사연자분처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힘을 보여주시는 이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자, 오늘 이렇게 내향인 분들의 사연까지 만나봤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3: 네. 이제는 시선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런 다양한 기질들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되기는 했는데요.
2: 네.
3: 여전히 많은 내향인 분들이 스스로를 설명할 때 저는 사회성이 좀 약해요. 이렇게.

0: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충전 방식이 다른 거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스스로를 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원영 밴드의 순댓국 이 노래 듣고 올게요.
2: 얼굴에 웃음이 떠났다지만 걱정 마 곧 되찾을 테니 시간은 꾸역꾸역 채

정원영 밴드의 순댓국 듣고 왔습니다. 김영자님이 노래 들으니까 내일 저녁에 순댓국 먹어야겠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순댓국이라는 노래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뭔가 제목이 되게 소박하게 느껴지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쫄지마 그대로 괜찮아 늦어도 괜찮아 힘을 내 이런 가사들도 되게 위로가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2343님이 오늘 주제가 내향인이었군요. 저는 스몰토크 잘하고 싶은 내향인인데 야근하다가 이제 민이 들어와서 아쉬워요. 나중에 다시 듣기로 들어봐야겠어요. 그 내향인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글도 많이들 남겨주시고 그 스몰토크 항상 고민이 되죠. 이게 또 자칫 스몰토크를 하다가 괜히 쓸데없는 말 하게 되고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은 이제 날씨 얘기,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뭐 날씨가 뭐 어떻네요, 아니면 막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 꺼내는 것보다는 오늘 뭐 엘리베이터가 잘 안 오네요 이런 너무 쓸데없는 얘기인가. 어쨌든 스몰토크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황중기님이 저는 내향인이지만 외향인인 척하고 살아요. 그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유유. 아, 그렇죠. 내향인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너무 말없이 있다 보면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쟤는 나랑 말하기 싫은가? 막 이런 오해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텐션을 높여주고 이런 상황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0365님 젠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가게 마당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줄이 끊어져서 사라져서 강아지 찾느라고 아무 일도 못했어요. 할 수 없이 CCTV를 살펴보니까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를 따라가더라고요. 결국 찾지 못하고 퇴근했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마음이 우울하네요. 내일은 꼭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도해봅니다. 어떡해요. 많이 걱정되시겠다. 우리 0365님. CCTV까지 보셨으면 그 아주머니 따라갔으니까 아주머니를 한번 찾아서 상황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고는 일단 하셨는지 궁금하고 저희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강아지 종이 뭔지 뭐 이런 거 좀 전해주시면 정보를 좀 공유해서 혹시나 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계시면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내주세요. 0365님.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월요일이 연휴였어서 그런지 내일이 벌써 목요일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건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오당제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그리고 주영훈, 이혜진이 함께한 우리 사랑 이대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랑 비슷한 대부분 내향인 분들이라서 내일 일정을 오늘따라 좀 공유하기가 싫으신가 봐요. 오늘 내일 일기를 몇 분이 안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해드리자면 도용재님은 내일은요 주식 줍줍 해야죠. 요즘 많이 바쁨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요즘에 계속해서 증시가 아주 뜨겁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또 장중 최고치 기록 경신하면서 8300선이었나요?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 경신했다는 소식도 또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용재님 내일 줍줍 네,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임현정님은 내일은 28년지기 친구 만나러 갑니다. 서로 바빠서 작년 12월 친구 생일에 만나고 못 봤네요. 친구 어머니께서 암투병 중이셔서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오려고요. 아, 28년지기면 진짜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분이신데 또 어머님이 아프셔서 우리 현정님 마음도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분 어머님 치료 잘 받으셔서 완치되시기를 깨끗하게 나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친구분이랑 오랜만에 좋은 시간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곡은 203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소향의 바람의 노래.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우리 선박 나무호에 대한 공격

0: 외교부의 배후로 정부가 이란을 지목한 가운데 외교부로 초치된 사이드 쿠체치 주한 이란 대사는 이란 정부 개입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쿠체치 대사는 오늘 오후 초치돼 박윤주 1차관을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으로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가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 부인한다며 절대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했고 지금 중동에서 발생하는 긴장 상태는 미국 정권과 침략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검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오늘 오후 2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과 수도권 등 지역 고검장과 검사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선 검사의 보안수사권 유지와 전권 송치 재시행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견제할 장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은 오는 10월 출범할 중수청 및 공소청과 관련해 일선청 검사장들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초과 이익 분배 문제가 떠오른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1일 노동부 주관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라며 긴급 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카카오 본사 노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성과급 보상 구조와 500만 원 규모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SU의 성과급 산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연 500만 원 규모의 RSU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측은 RSU를 성과급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RSU를 성과급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카오 본사 노사가 이번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나선다면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낮 한때 경상권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0도에서 2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이가 없다는 성인이 정부 조사로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 배경인데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것. 우리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연매출 6조 원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 망고, 그 창업자가 사망한 지 1년 반 만에 살해 용의자가 체포됐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 경영의 비극적인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족 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태양광 산업이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가격만큼이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윤재성 하나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오늘은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네. 글로벌 패션 브랜드 망고. 이 창업자가 사망했는데 세상에 살인 용의자가 아들이라고요.
4: 네, 그 망고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어요. 혹시 교수님 들어보셨나요?
3: 그럼요.
4: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여의도 IFC 이제 뭘 가니까 매장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이 브랜드가 이제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120개국에 3천 개에 가까운 매장이 있고 한해 매출은 뭐 38억 유로, 그러니까 6조 6천억 원 수준의 이제 큰 이제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뭐 자라라든지 H&M보다는 기업 덩치가 크지는 않는데 이제 스페인 사람들의 옷장에는 망고 옷이 하나쯤은 있을 정도로 현지에서는 이제 굉장히 대중적인 브랜드예요.
3: 네.
4: 근데 망고의 창업자가 이제 이사 안딕이라는 사람인데 이사 안딕이 2024년 12월에 이제 산에서 트레킹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돼요.
3: 네.
4: 그런데 1년 반이 흐르고 지난주에 이제 이사 안딕의 장남이자 현재 망고의 부회장

0: 대통령으로 있는 조나단 안딕이 현지 경찰에 이제 갑자기 체포당하게 됩니다. 네. 혐의는 친부 살해입니다. 스페인을 비롯해서 지금 해외 언론들이 내내 이제 헤드라인에 이 소식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패션 제국의 상속자가 어쩌다가 이제 살인 용의자가 된 건지, 그리고 이제 부와 권력을 가진 화려한 오너 일가의 이면에는 어떤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었던 건지 오늘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구체적인 사건 내용들 좀 궁금한데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0: 네, 이제 사건의 발단을 보자면 2024년 12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근교에 몬세라트라는 바위산이 있어요. 예. 기암 절벽으로 둘러싸여진 수도원이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1: 예.
0: 당시에 이제 71살이던 이삭 안딕 망고 창업자가 여기서 이제 100m 절벽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을 하게 돼요.
1: 아.
0: 당시에 이제 그 이삭하고 동행했던 사람이 이제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들인 조나단 안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삭이 이제 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실족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1: 예.
0: 근데 이제 그로부터 1년 반 이후에 이제 지난주에 조나단 안딕이 친족 살해 혐의로 경찰이 체포가 됐고, 그 조나단이 재계에서 워낙 유명 인사예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로열 패밀리였기 때문에 수갑을 차고 이제 고개를 숙인 모습이 공개되면서 현지에서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나단이 체포 2시간 뒤에요. 이제 100만 유로, 17억 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요. 일단 네. 풀려났어요. 그래서 사진이 이제 다 현지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제 조나단을 정식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사건을 종결할지에 대한 결정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1: 네. 망고 창업자가 실족사한 게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거네요, 결국.
0: 그러니까 스페인은 좀 한국하고 형사 절차가 좀 다릅니다.
1: 예.
0: 그걸 먼저 살펴보면 한국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면 이제 판사가 재판을 하는 그런 순서를 밟잖아요.
1: 네.
0: 근데 스페인에서는 경찰이 단서를 보고를 하면 수사 판사라는 직위가 있는데 그 수사 판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요. 다른 판사가 그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수사 판사가 조나단의 체포 명령을 발부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문건이 공개가 됐거든요.
1: 네.
0: 1,400페이지에 달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살해 혐의에 대한 정황이 제시가 돼 있는데
1: 네.
0: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조나단의 그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다. 라는 점이 꼽혔습니다. 조나단이 처음에 이제 조사해서 아버지가 이제 풍경 사진을 찍으려고 절벽 쪽에 멈춰 섰고 나는 몇 미터 앞서서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돌 구르는 소리와 비명이 들려서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추락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구조대가 시신을 수습해 보니까 그 이삭이 사진 찍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휴대전화가 이삭의 바지 앞주머니에 이제 깊이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추락 장소 주변에서 찍은 사진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았던 거죠.
1: 네.
0: 그리고 시신의 그 추락 흔적이 좀 이상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보통 이제 사람이 산에서 이제 돌부리나 흙에 미끄러지면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손을 뻗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다 보면 손바닥에 긁힌 상처가 남아야 이제 정상일 텐데
1: 예.
0: 이삭의 손바닥을 보니까 상처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발자국 같은 걸 봐도 두 발부터 이제 허공으로 튕겨 나간 형태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판단입니다. 차량 추적 데이터도 봤더니 이제 조나단이 사고 일주일 전에 세 번이나 같은 장소를 다녀갔던 것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 사전 답사 차원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나온 거죠. 그래서 판사는 조나단의 왓츠앱 메시지에는 뭐 증오, 원한,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뭐 자신의 처지를 아버지 탓으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가득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었고
1: 네.
0: 조나단이 돈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압박했다라는 내용도 법원 문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꿔서 이제 재산 일부를 자선재단에 출연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조나단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직후에 조나단이 아버지와의 화해를 시도하는 것처럼 여러 번 연락을 했고
1: 네.
0: 이 몬세라트 바위산 트레킹을 먼저

0: 제안한 사람도 조나단이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죠. 일단 사망한 이삭 안딕,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0: 네, 이삭 안딕은 스페인 경제계의 신화 같은 존재예요.
1: 예.
0: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민자 출신인데 그 10대 때 이제 스페인으로 건너와서 처음에는 학교 친구들한테 이제 셔츠나 브라우스를 떼다 파는 그런 보따리상을 했다고 해요.
1: 예.
0: 그러다가 이제 1984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처음으로 이제 망고 매장을 연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고 포브스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순자산만 6조 원이 넘는 그런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국왕 그 펠리페 6세가 직접 이제 자수성가의 완벽한 롤모델이라면서 기업인 상을 수여할 정도로 좀 사회적 명망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1: 그렇군요. 앞선 사건에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중요한 배경으로 보이는데 아들인 조나단 안딕은 원래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가요?
0: 이제 이 질문이 사실 이 사건을 조망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데요.
1: 네.
0: 조나단이 이제 1981년생이에요. 올해 이제 45살입니다.
1: 좋네요.
0: 예, 근데 조나단이 스위스 명문 기숙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유학한 뒤에 스페인에서 MBA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엘리트 코스를 쭉 밟은 거죠. 그리고 24살에 아버지 회사인 망고에 입사를 했고 남성복 라인을 성공적으로 론칭을 했어요. 여기까지 는 좀 이제 괜찮은 그런 이제 트랙을 쭉 밟았는데
1: 네.
0: 2014년에 30대 초반에 이제 조나단이 그리고 CEO 대행을 맡게 돼요.
1: 네.
0: 그런데 그 뒤부터 이제 망고의 경영 실적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또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를 선두로 이제 패스트 패션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조나단 체제의 그 망고가 자라를 이기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매장 규모를 키우고 신규 라인을 쏟아냅니다.
1: 네.
0: 그 결과가 좀 좋지 않았어요. 망고 고유의 그런 브랜드 정체성이 사라졌고 재고는 또 산더미처럼 쌓였고요. 2016년부터 3년 연속 수천억 원대의 그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통제권을 박탈을 해요.
1: 네.
0: 그리고 2020년에 이제 당시 이제 CFO였던 토니 루이스를 CEO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아닌 전문 경영인한테 경영을 넘긴 거예요. 가족
1: 예.
0: 경영을 쭉 하다가
1: 예.
0: 근데 이때부터 부자 간의 갈등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악화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이제 전문 경영인이 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경영을. 사상 최대 흑자하고 매출 기록을 이제 갈아치워버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구세주였는데,
1: 네.
0: 아, 조나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을 이제 초라하게 만드는 벽이 이제 세워진 셈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게다가 이제 망고가 100% 가족 경영을 해왔던 기업이었는데,
1: 네.
0: 토니 루이스가 너무 좋은 성적을 낸 이후에 이삭이 루이스 CEO한테 그 망고 회사 지분을 5% 넘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1: 아이고, 가족 기업인데 가족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지분을 넘길 정도라면
0: 네.
1: 아들 심정은 참 오죽하려나 싶긴 한데 그럼
0: 네.
1: 아들 외에 다른 자녀는 없어요?
0: 그러니까 이삭 안딕이 이제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이제 아들인 조나단 외에도 이제 주디스하고 사라라는 이제 두 명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딸들도 모두 망고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 마음에 좀 들지 않아가지고 이제 결국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네.
0: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던 경영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사망한 뒤에는요. 두 딸이요. 회사로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주디스는 망고 지주사의 지금 부회장이 됐고 사라는 부동산 부분의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두 딸도 욕망이 있었던 거죠.
1: 아.
0: 근데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지금은 이제 망고의 지주사인 그 푼타나 홀딩스라고 있는데 그 회사의 지분을 세 자녀가 3분의 1씩 균등해가지고 상속받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토니 루이스 CEO가 받았다는 그 지분 5%는 이제 지주사 지분이 아니고 밑에 소유한 패션 기업 망고의 지분이니까 이제 사실상 세 자녀가 모두 지금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지금은 만들어진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이삭의 사생활이 이번에 노출이 좀 됐거든요. 이제 사망한 이후에
1: 예.
0: 근데 세 명의 자녀를 낳은 아내하고는 이혼을 했고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1: 예.
0: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80억 원 넘는 돈을 상속을 받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사실은 관계 대우를 해주세요 라면서 나한테 천억 원을 달라 라면서
1: 아.
0: 이제 자녀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1: 예.
0: 그런데 그 유산 갈등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이제 경찰에 출석해서 부자 간에 매우 사이가 안 좋았다 라면서 집안의 치부를 폭로해.

0: 해버려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 단순 사고사로 묻힐 뻔했던 추락사 사건이 살인 스캔들로 이제 뒤집힌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사람들보다 더 주목받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1: 누군가요?
0: 조나단의 아내. 네. 그러니까 이삭의 며느리인 파울라 나타. 스페인의 유명한 인플루언서이면서 사업가예요. 네. 그동안 이제 파울라 나타는 인스타그램에 호화로운 일상을 이제 공개해 왔는데 이제 스페인 현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삭 안딕이 며느리인 그 파울라 나타를 좀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전해져요. 예. 그러니까 며느리가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망고 의상을 입지 않고 예. 항상 이제 다른 브랜드만 선호를 하면서 가뜩이나 이제 마뜩잖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관계가 틀어진 계기가 있었다고 예. 해요. 그게 이제 스페인의 올라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예. 그 잡지가 뭐냐면 이제 왕실하고 상류사회 전문 주간지인데 이 주간지에 등장한다는 게 이제 스페인 상류 커뮤니티에 데뷔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 2024년 7월에 파울라 나타가 처음으로 나는 망고 후계자의 약혼녀야 이러면서 이제 소개하면서 화보를 찍게 돼요. 그런데 네. 정작 망고 옷은 한 벌도 입지 않고 다른 브랜드들을 이제 줄줄이 입고 사진을 찍는 바람에 이제 그 시아버지 될 그 이삭 안딕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결혼 석 딸이 안 되어서 아버지의 그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1: 그렇네요. 야, 이거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네.
1: 그런데 이런 가족 경영하던 기업들이 가족 간의 비극으로 끝나는 일들 이거 말고 또 있지 않나요?
0: 네. 저기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 아실 겁니다.
1: 예.
0: 이제 구찌 가문도 사실 이제 예전에 가족끼리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1921년에 이제 구찌오 구찌가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의 손자 마우리치오 구찌가 이제 1983년에 아버지인 로돌포 구찌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습니다. 그러니까 3대인 건데 창업자의. 그런데 마우리치오가 이제 경영 능력이 좀 없었고 삼촌하고 사촌들을 이제 회사에서 내쫓는데 급급했어요.
1: 네.
0: 결국 이제 회사를 파산 위기에 몰아넣고 이제 1993년에 아랍계 사모펀드의 지분을 모두 넘기고 맙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마우리치의 전처 파트리치아 레지아니가 예. 문제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마우리치오는 이제 파트리치아하고 이혼을 하고 다른 여성하고 재혼을 했는데
1: 예.
0: 파트리치아가 분노가 점점 커지면서 전 남편에 대한 청부살인을 사주를 했고요.
1: 예.
0: 그리고 마우리치오는 대낮에 밀라노 한복판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 네.
0: 왜 직접 남편을 쏘지 않고 청부업자를 고용했냐라는 이제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내 시력이 나빠서 총을 쏘다가 빗나갈까 봐 그랬습니다.
1: 야.
0: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야. 아직까지도 희대의 악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끔찍한 비극들을 보면 가족기업이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간간이 계속 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0: 이제 가족회사가 아니고 이제 상장을 했거나 이제 외부 투자자가 들어와서 권력이 분산돼 있으면 좀 견제 세력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 오너 일가가 회사를 마음대로 쉽게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구조일 겁니다. 경영권 승계를 할 때도 이제 검증 절차라는 걸 의식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그렇다 해도 이제 가족 경영이라고 해서 모두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뭐 치고 받고 싸우다가 비극으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1: 예.
0: 근데 망고 사건하고 비슷한 시기에 타개한 이제 세계적인 패션 그 브랜드 창업자가 한 명 더 있었거든요.
1: 예.
0: 바로 이제 조르지오 아르마니입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1: 그렇죠.
0: 아르마니가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91세로 사망을 했어요. 이제 아르마니는 이제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었지만 여동생하고 이제 세 명의 조카가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아르마니 사망 이후에 분쟁이 없었습니다.
1: 네.
0: 6주 만에 이제 새 CEO가 임명이 됐고 회사는 이제 창업자 사망 이후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 야, 여기에는 사망 이후 경영권 갈등도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0: 그러니까 아르마니아가 이제 사망 9년 전에요.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를 해놔요. 그러니까 2016년에 아르마니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언장에 이제 본인이 사망하면 재단이 이제 지분 30%를 갖도록 설치를 해놓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재단이 인간의 탐욕에 브레이크

0: 를 걸어주는 그런 장치로 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아르마니 가문하고 이제 또 오랫동안 함께한 최측근들이 이제 지분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네. 이 70%의 지분은 단계별로 이제 외부에 이제 매각을 하거나 상장하라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LVMH, 그러니까 루이비통 그 그룹, 그리고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 그리고 이탈리아 안경 그룹 에실로 룩소티카 같은 우방 기업에 이제 1단계로 15% 매각을 타선을 해서 일단 동맹을 맺어라. 그리고 5년간 추가 지분을 넘겨서 연착륙을 해라. 이런 이제 정교한 시나리오를 짜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에 그 브랜드를 지키는 방법을 살아 생전에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1: 네. 아르마니 사례가 많은 기업들에게 인사이트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보니까 재단으로 일부 해서 공익적인 네. 것도 쓰고 그리고 네. 진작부터 4만 9년 전이니까 야 아주 일찍부터 준비한 건데 이런 인사이트 많이 전달되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그러니까 조사를 나온 걸 보니까요. 이제 미국 비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제 오너 나이가 55살 이상이더라. 예. 그리고 가족 기업의 70%는 아직 이제 후계 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 이제 1970년대, 1980년대에 이제 그 한각의 기적 시기에 맨손으로 회사를 키워온 그 사장님들 그 나이가 지금 이제 뭐 70, 80, 70대, 그렇네요. 80대에 이르렀을 거예요. 예. 이제 그만큼 이제 창업자 이후 포스트 창업자 시대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그 때가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서를 좀 뒤져봤는데 하버드 네. 경영대학원이 발행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네. 좀 흥미로운 보고서가 있어서 이제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작년 말에 나온 보고서인데 The Founder's Final Act, 그러니까 창업자의 마지막 과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창업자들은 후계 결정을 미루면 안 된다. 아.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한 계획이 없이 다음 세대에 이제 사업이 넘어가면 막대한 세금 부담은 물론이고 이제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경영 부실 이런 걸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네. 그럼 이제 후계를 넘기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예. 다섯 가지가 소개가 돼 있거든요. 네. 가족에 이제 승계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예.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장이나 매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세 번째로 이제 직원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영국 백화점 존 루이스 창업자의 아들이 이제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해서 회사 소유권 100%를 신탁에 넘겼어요. 예. 그래서 전 직원이 이제 회사의 파트너가 되고요. 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나눠 가지는 아. 그런 독특한 기업 모델입니다. 네. 퍼블리스라고 미국 슈퍼마켓 체인도 이 종업원 지주제를 적용했는데 이 기업들은 이제 직원이 주인이 되어야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업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회사 소유권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이제 공익재단을 만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고객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형태가 있어요. 네. 하버드 보고서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쭉 소개하면서 많은 창업자들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이제 통제권을 쥐고 있다가 이제 기업과 가족을 망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퇴장,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태양광 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재성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1: 예, 위원님. 태양광 가격이 몇 년째 바닥 모르게 떨어지고 있다. 저도 이런 소식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분야 투자하신 분들도 좀 걱정했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5: 말씀하신 대로 2022년과 2023년도가 고점이었고요. 네. 3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작년 말에서 연초 사이에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글로벌 가격이 다 반등을 하고 있고 예. 특히나 우리나라 업체들은 미국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특히나 좀 반등을 뚜렷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OBBA 법안이라는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중국산이 아예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1: 예.
5: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서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전분기 대비해서 판가가 14% 정도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네. 흑자 전환을 했어요.
1: 네.
5: 그리고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모듈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을 몇 개 분기 만에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우리나라가 좀 더 태양광에 많은 투자를 했던 그 시점에 이런 호소식이 있었으면 네. 우리가 출혈이 좀 덜했을 텐데
5: 네, 좀
1: 그래도 아쉽죠? 지금이라도 좀 됐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네. 그러면 좀 그럼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이 밸류체인 전체를 중국 걸 차단한 건지 아니면 그중에 어느 것만 차단한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5: 일단은 밸류체인의 최상단은 모래입니다.
1: 모래요.
5: 네. 네, 모래를 가지고 고온의 열을 가하면 거기서 산소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1: 예.
5: 그렇게 되면 메탈 실리콘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1: 네.
5: 그 과정에서 전기가 소모가 많이 되고요.
1: 그렇겠죠.
5: 그리고 그 메탈 실리콘을 가지고 폴리실리콘을 만듭니다.
1: 예.
5: 그 과정에서도 전기료가 많이 소요가 되고요.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인곳 웨이퍼를 만들고
1: 네.
5: 이걸 가지고 태양광 셀 그리고 모듈까지 만들고 이 예. 모듈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 설치들을 설비들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5: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공급망 모두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산을 차단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태양광 산업은 그동안 중국이 완전 장악했고 윤기 실리콘인가요? 그 회사는 일괄 공정까지 해놓은 그런 회사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중국이 장악한 이 시장에서 그 중국은 압도적인 위치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까?
5: 너무나 압도적인 위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밸류체인을 설명을 드리면서도 예.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원가의 40%가 전기료입니다. 근데 전기료가 가장 싼 데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1: 네.
5: 석탄 기반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밸류체인 자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5: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기존에 화석연료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1: 네.
5: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전기차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혹은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육성을 했는데 단가 자체가 너무 높았었단 말이에요.
1: 네.
5: 이거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를 감안해 보면 대규모로 증설을 하게 되면 원가가 떨어질 테니까
1: 그렇죠.
5: 그래서 그 과정을 그 시진핑 집권했던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1: 네.
5: 그 과정에서 지금은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95%가량의 글로벌 MS를 차지하고 있고
1: 예.
5: 셀 모듈은 조금 낮습니다만 네.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1: 낮아서 80에서 90.
5: 너무나 높은 수치인 거죠.
1: 예.
5: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공급망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면요.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이라는 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산업인데 이거를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왜 미국은 이제 와서 강하게 제동을 거는 겁니까?
5: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본인이 지금 공급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1: 예.
5: 트럼프도 이번에 얘기했던 게 에너지 도미넌스,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1: 네.
5: 화석연료 중심으로 해서 지금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인데 최근 들어서

0: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너무나 급증하다 보니까 네. 이 가스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됐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전력 수요를 충당해 줄 수 있는 거는 태양광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SMR이나 원전 같은 경우도 공급을 해줄 수는 있지만 시점이 멀어요. 2030년도 이후나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 에너지 AI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전력이 필요한데 그걸 충족해 줄 수 있는 게 지금은 태양광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1: 네.
0: 거기에 더해서 우주 패권 때문에도 지금은 곽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1: 그렇네요.
0: 네. 네, 우주에서는 어쨌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하든지
1: 네.
0: 혹은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우주에서 그 집적을 한 다음에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지상으로 직접 쏴주는 기술까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 예.
0: 이런 우주의 패권을 감안해 봤을 때 미국이 이제는 태양광을 그냥 가만히 둘 수 없는 그래서 자국의 공급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산을 쓰게 되면 사실 그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 관점이나 안보 관점에서도 중국산을 쓰기는 싫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찌 보면은 이제 AI 패권뿐만 아니라 에너지라는 게 국가 기관 시설망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잠재적 적성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국 걸 쓴다는 건 좀 깨림직할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미국이 제조 기능이 생각보다 많이 유실된 것 같은데
0: 네.
1: 중국 안 써. 이제 우리 중국 거 빼고 우리끼리 태양광 제품 만들어 봅시다 했을 때 할 수는 있습니까?
0: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모듈이 최전방인데
1: 네.
0: 모듈의 규모를 보면 60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1: 네.
0: 그럼 셀도 그만큼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셀은 23기가와트밖에 없습니다.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 생산 개발 말씀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네. 생산 규모를 네.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전 단계인 웨이퍼라든지 인곳
1: 네.
0: 이쪽은 8기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급망 구축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예.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도
1: 네.
0: 중국산을 다 쓰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중국산에 대한 비중을 점점점 줄여가자라는 거고요.
1: 네.
0: 그 근간이 되는 게 OBBA 법안이라는 건데
1: 네.
0: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대략 한 40%가량의 중국산을 쓰지 않은 비중을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그게 올해부터 그 매년 5%씩 올라가고요. 2030년도가 되면 60%를 비중국산 부품을 써야 되는 이런 정책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중국 거만 아니면 되는 겁니까? 꼭 미국 걸 써야 되는 겁니까?
0: 미국 거를 쓰면 50% 이상 미국 거를 쓰게 되면
1: 예.
0: 그러면 보조금을 좀 더 줍니다.
1: 아, 그런 식으로.
0: 예, 중국 거를 쓰지 않고 미국 걸 쓰면 더 보조금을 주고
1: 예.
0: 그리고 중국 업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줬던 걸 뺏기 시작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아까 말씀드렸던 60기가와트의 모듈 설비 중에서 중국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설비가
1: 예.
0: 대략 한 40% 정도 돼요. 근데 그 업체들도 보조금을 받아갔거든요.
1: 예.
0: 생산 보조금을 받아갔었는데
1: 예.
0: 이거를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그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육성해왔던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여했던 보조금이 중국 업체 파이 키우는데 일부 쓰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0: 맞습니다.
1: 거네요.
0: 네. 그 60기가와트가 사실은 뭐 3, 4년 전만 하더라도 20기가와트, 30기가와트밖에 되지 않았어요.
1: 예.
0: 근데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1: 네.
0: 중국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증설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 내 중국 관련된 설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랬군요.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이제 태양광 산업을 구현함에 있어서 독특한 이제 광물 자원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중국으로부터 지금 탈중국화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써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나요?
0: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아예 반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1: 오히려.
0: 있는 상황이고요. 서로 이제 그 태양광 밸류체인에 대해서 서로 힘겨루기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중국 우리가 이제 몇 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중국산 못 들어오게 하면 동남아 이런 데로 우회로 해서 들어가기도 네. 하고 또 다른 브랜드 슬쩍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 없어요?
0: 아, 그게 진짜 정말 뭐 징할 정도입니다. 사실. 원래 이제 중국이 모듈 셀 모듈을
1: 예.
0: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그게 이제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막히기 시작하다 보니까
1: 네.
0: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0: 거기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도, 인니, 라오스, 심지어 야. 에티오피아까지 최근에 에티오피아를 통해서도 우회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아마 정말 본격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태양광 업체 중에서 퍼스트 솔라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1: 네.
0: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가 전체 생산 규모 중에서 70%는 미국에 있지만 네. 30%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공장이 있어요.
1: 예.
0: 근데 이 지역이 관세를 맞는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산한 모듈을 미국으로 못 갖고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정말로 못 갖고 오기 시작을 했고요.
1: 네.
0: 이 설비를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는 정말 못 돌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매출액 가이던스가 원래 굉장히 높았었는데
1: 예.
0: 컨센서스보다 매출액 가이던스를 20% 낮게 줬어요. 이 공장들이 못 돌아갈 거기 때문에.
1: 네, 네.
0: 그래서 이 얘기는 미국에 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망이 미국에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는 생산할 수도 없고 가져올 네. 수도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0: 결국은 미국 내의 공급망 구축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요.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 제품들 못 쓰겠으니까 중국 제품들은 미국에 못 들어오고 심지어 미국 기업들의 해외 어떤 공장에서 생산한 것도 일부 공급받는 게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앞으로 이 태양광 산업 부분에서는 일부 남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는데요?
0: 맞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관련된 업체들도 보조금을 못 받고
1: 예.
0: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량들도 관세로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판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1: 예.
0: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공급망이 미국에 구축이 되어 있는
1: 예.
0: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판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 내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1: 네.
0: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카터스빌이라는
1: 예.
0: 미국의 인곳부터 시작해서 셀모드까지 수직 계열하는 이런
1: 예.
0: 구조를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이걸 갖추게 되면 이 제품을 쓴 고객들은 보조금을 10% 더 받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걸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1: 예.
0: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또 하나는 최상단이 폴리실리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 예.
0: 폴리실리콘을 중국산을 쓰게 만들어버리면 전 밸류체인이 중국산으로 도배돼버리는 거니까
1: 예.
0: 사실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도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리 보면 폴리실리콘의 중국 비중이 95% 정도 됩니다.
1: 예.
0: 그럼 나머지 5%는 누가 있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오시아 홀딩스, 독일의 바커라는 업체, 그다음에 미국의 햄록이라는 업체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쓰려면 이 세 개 업체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 중에서 가장 단가가 낮은 게 우리나라 업체인 오시아 홀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1: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기회 요인으로 쭉 연결되는 겁니까?
0: 맞습니다. 예, 폴리실리콘부터 시작해서 셀모드까지
1: 예.
0: 일관화된 구조가 우리가 미국 내에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1: 그러면요. 이런 흐름까지 다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중국의 기존 업체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런 흐름을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럼 우리가 태양광 패널이나 셀이라든가 인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원자재들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들에게는 안 준다든가 비싸게 판다든가 이런 태클들이 들어오진 않을까요?
0: 근데 말씀드렸지만 모듈 폴리실리콘의 원재료가 모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딱히 원재료 측면에서는 딱히 태클 걸 수 있는 게 없고
1: 예.
0: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거는
1: 예.
0: 미국 내 모듈 공장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장비 자체에 대해서 장비를 중국에서 이제 반출시키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1: 예.
0: 문제는 이제 미국의 태양광 설비 자체가 설치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리스크고요.
1: 네.
0: 원재료 단위에 있어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우리 업체에게는 좀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 장비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를 들어서 발주처는 장비까지가 완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야 다 발주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럼 장비는 중국 아닌 다른 대안이 없어요?
0: 일단 뭐 가장 기술력이 발달돼 있는 쪽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미중 무역 협상이
1: 예.
0: 있었잖아요.
1: 예.
0: 일론 머스크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을 방문을 했고요.
1: 예.
0: 그게 왜 그랬냐면 장비 반출을 좀 허용해달라고 로비를 하기 위해서
1: 예.
0: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앞으로

0: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게 스페이스X도 100기가와트의 모듈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고 테슬라도 100기가와트의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60기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기가와트를 더 짓겠다고 하는 네. 상황이니까 네. 어마어마한 원재료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테슬라 측, 뭐 머스크 측에서는 풀어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큰 시장에서 중국 기업은 자동적으로 막히는 상황이고 남은 기업들 간의 경쟁인데 앞서 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쉽게 따라잡힐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당분간 경쟁자가 추월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0: 사실 원가만 놓고 보면 네.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5불에서 6불 정도의 생산을 합니다. 근데 오시아 홀딩스는 12불 정도가 되거든요. 아. 경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이 변화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무역 협상 최근에도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네. 미중무역 협상에서 혹시나 중국 태양강을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예. 주가가 빠졌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 그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네. 지금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태양광을 만약에 중국 태양광을 풀어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에너지 패권을 잡아가는데 더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미국이 이걸 허용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1: 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했던 역할들을 대신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으니 이제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증설을 이미 이제 하나솔루션은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증설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1: 예.
0: 이게 결국은 수요가 전방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처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기존의 수요 같은 경우는 지상태양광이죠.
1: 예.
0: 지상태양광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원래는 중동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었어요. 미국이 워낙 전력이 부족하니까.
1: 네.
0: 그런데 이번에 이란 전쟁이 나면서 데이터 센터가 중동에 지어지려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유턴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으로. 근데 미국으로 유턴했는데 가스 터빈이 굉장히 부족해서
1: 네.
0: 가스 발전소를 지금 당장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1: 예.
0: 오히려 이 수요가 태양광 쪽으로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1: 예.
0: 근데 태양광은 홀로 쓸 수가 없고 ESS 같이 써야 되거든요.
1: 예.
0: 최근에 ESS에 대한 톤들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반증을 하고요.
1: 예.
0: 또 하나는 이제 신규 수요처인데 이게 이제 우주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에다가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보내고 거기에서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 네.
0: 신규 수요처가 우주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없었던
0: 거죠.
1: 수요까지.
0: 예, 없었던 수요까지 늘어나니까 예. 그러니까 전방 수요가 이제는 뚫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정리하면 중국 업체들은 들어오기 힘든 우리만의 공급망이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전방 수요가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 위원님이야 당연히 이 업계 애정도 있고 하시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보면요. 우린 걱정이 많아요. 아마 바이든 때 기억나실 겁니다.
0: 네,
1: 신재생 에너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보조금 주겠다, 지원하겠다 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과할 정도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욕심도 내고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압도적으로 좀 우위를 잡아보자 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짜 야 웬만한 이름 있는 회사들 심지어 LG전자도 태양광 산업을 좀 들어갔었잖아요. 얼마 전에 포기했지만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 바뀌더니만 미국 대통령이 이제 태양광 산업 뭐 신재생 에너지 관심 없어 해서 우리 참 어려워졌고 다시 지금 와서 정책적으로 또 필요한 것 같고 이거 정책적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0: 맞습니다.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너무 좀 큰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때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이긴 했지만 그걸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공급망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중국 물량들을 일정 부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업체가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 정책들을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1: 네.
0: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정책 정책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구체화되고 있고 네. 그걸 따라서 지금 업체들이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바이든 때 대비해서는 지금의 공급망 구축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긴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태양광 산업에서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기업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나눠서 할 것 같은 밸류체인들이 그림이 좀 그려졌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지금은 이제 투자를 빼고 사업을 접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싹 바뀌었으니 혹시나 그때 사업 접었던 회사들이 다시 들어오고 뭔가 참여할 그럴 분위기까지는 아닌가요?
0: 그럴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예. 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예. 수력 발전을 통해서 폴리실리콘 생산을 하는데 네. 만약에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전기료가 훨씬 높아요.
1: 그렇겠죠.
0: 네, 그런 EPC 비용이라든지 전반적인 제조 비용이 미국에 진출할 때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선뜻 그거를 선택하기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뭔가 이제 우리 기업들도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중국도 본인들이 각 지자체에서 확실하게 태양광 설치해라라는 처음에 마중물 역할하는 수요를 탄탄히 제공해줬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시설 투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책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걸 함부로 관여하긴 쉽지 않으니 적어도 내수 시장에서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어느 파트에서든 확실히 수요처가 돼줄 테니 기업들이요 투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0: 그런 정책들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지금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이념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근데 글로벌리 지금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냐면 예전에는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걸 얘기했었지만 예. 지금은 그 말이 속 들어갔어요. 지금 에너지 어디션 예. 혹은 에너지 익스펜션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이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쓰던 에너지원도 여전히 필요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에너지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에 대한 이념 갈등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에너지원을 다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 지금 이란 전쟁이 나면서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예. 정말로 각자 대성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뭐 에너지 이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다 끌어쓸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태양광에 대한 지원들도 굉장히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태양광에 아직까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흐름 어떤 형태로 저희가 판단하면 좋을지 전망 좀 해주세요.
0: 일단 지금 태양광 제품 가격들이 예를 들어서 모듈은 반등을 했지만
1: 예.
0: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1년째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합권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섹션 23이라고 해서
1: 네.
0: 미국에서 정책이 또 하나가 나올 건데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파생 상품에 대한 것들 모두 다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1: 네.
0: 이런 정책들을 지금 플레이어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아마 하반기 중에 이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이 규제가 나오게 되면 정말로 중국과 관련돼 있는 폴리실리콘 관련된 제품들은 정말로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더 강화되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러한 그 규제들을 조금씩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
1: 예.
0: 이런 것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런데
0: 리스크는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중국산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을 하면
1: 예.
0: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1: 예.
0: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좀 살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태양광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사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0: 맞습니다.
1: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었네요. 오늘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산업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성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MBC 라디오 전주이자 여러분, 크리스티나예요.
6: 아이고야.
7: 크리스티나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기억하죠?
5: 지금은 라디오 시대.
6: 맞아요.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그러시구나.
7: 들어보셨어요? 지라 씨 어때요?
5: 정말 재밌구나.
6: 지금 알았어요?
7: 역시 글로벌하다 지라 씨가. 그치?
6: 매일 오후 4시 5분 만국 공통 웃음 보장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벌써 4시 5분이구나.
6: 아, 가시는 거예요? 지라 씨 들으러?
7: 같이 가요.
5: 그러시구나.
7: 아, 근데 우리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8: 말은 라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라면 서울로 보내는.
7: 아! 그럼 언제 떡 얘기를 하노?
6: 됐다. 우리 지역 인재는
5: 우리가 키운다.
8: 6월 20일 토요일 연세대 김현철 교수와 함께하는 지역 명문대 부활 프로젝트 직어국 리턴즈. 신청은 6월 7일까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9: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이 모두 참여한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의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평택을 후보 토론회에서 유 후보는 대부업체 지분 100%가 법무법인 1호이고 1호의 지분 100%는 김용남이라며 그럼 김 후보는 배당받은 게 없다는 걸 밝힐 게 아니라 법무법인과 대부업체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얼마나 지원됐는지를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후보도 개인 명의로 송금됐냐 안 됐냐가 문제

0: 문제가 아니고 대부업체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고스란히 법무법인으로 가게 돼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2020년 동생이 경영하던 업체가 어려워지면서 떠안게 된 것이라며 배당을 받은 바 없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우리 선박 남우호 공격의 배후로 정부가 이란을 지목한 가운데 외교부로 초치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이란 정부의 개입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쿠제치 대사는 오늘 오후 초치돼 박윤주 1차관을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으로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가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 부인한다며 절대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했고 지금 중동에서 발생하는 긴장 상태는 미국 정권과 침략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체납관리단이 큰 실적을 거뒀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임광현 국세청장과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 X에 국세체납관리단이 지난 80일간 체납액 100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님 잘하고 계시다며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재정 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장부 정비,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무실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센터 2층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진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벌인 남성은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경찰의 자수에 서울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하고 하대했다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낮 한때 경상권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2001년 신문에는 있던 표현이지만 지금은 듣기 힘든 말에 외곽을 때린다가 있습니다. 관용구 외곽을 때리다는 우회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다 라는 뜻인데요.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지만 해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뜻의 속담. 때린 놈은 가로 가고 맞은 놈은 가운데로 간다를 생각해보면 외곽을 때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영국의 뮤지션 로렌 크리스티는 현재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The Matrix라는 작곡, 프로듀싱 팀을 만들어서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컴플리케이티드, I'm With You 같은 노래를 만들었고요. 2011년부터는 혼자서 크리스 브라운이나 이기 아잘리아 같은 가수들과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 로렌 크리스티가 가수로서 목소리를 들려줄 때, 그때 남긴 대표곡도 그녀가 직접 참여했는데요. 1994년 영화 Color of Night의 주제곡. 이 영화의 음악을 담당한 음악과 함께 만든 이 노래는 지금도 로렌 크리스티 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곡으로 남아있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로렌 크리스티입니다. The Color of the Night.

0: 5월 27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로렌 크리스티 The Color of the Night이었어요. 479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왜 가끔 그런 가수들 있죠? 그때 그 가수는 요즘 뭐하고 지낼까? 로렌 크리스티도 이때 The Color of the Night으로 이 목소리 하면은 바로 이 노래 하고 떠오르는 그런 가수가 되는데 97년도까지 두 장의 앨범을 내고 사실상 90년대 후반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만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5년 작년에 그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독립자본으로 네 앨범을 하나 낸 게 기록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로서 남아있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로렌 크리스티는 이 노래를 비롯해서 본인의 히트곡들을 직접 잘 만드는 그러니까 곡 자체를 잘 쓰는 사람이어서 작곡가로서도 네, 훌륭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나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남들이 알아주는 하루를 보냈든 그러지 못했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오늘도 조용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그런 하루의 끝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골든디스크 한 시간 함께할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미니는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도 골든디스크가 생각나신다면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철새의 왕 철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13: 세금 고민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미국의 트럼펫 연주자 마일스 데이비스의 연주 Time After Time이었습니다. 원곡은 신디 로퍼의 그 노래 맞아요. 네, 그 곡을 이렇게 멋진 연주로 바꿨는데요. 김성균님 신청곡이었어요. 김진국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배신의 한수에 나오시는 신혜림 작가 맞으시죠? 골든디스크 때 목소리가 너무 편하고 친근하고 좋네요. 일하면서 들은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시간이 참 금방 갑니다. 앞으로도 쭉 지금처럼 좋은 방송해 주세요.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번 주는 약간 좀 날짜가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 큰일이 있지 않은 한은 매주 화요일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예, 옆 채널이죠. 예, 옆 채널 프로그램에서 예, 배신의 한수라는 코너 진행하고 있는 신혜림 맞습니다. 그래도 제 프로그램 할 때 목소리가 편하고 친근하다고 하시니까 예, 기분이 한결 좋네요. 거기 가서는 뭐 목소리나 저의 말투나 말하는 방식이나 호흡이나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선배님 두 분하고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막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예, 혼자 할 때는 훨씬 더 제가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안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 일하면서 계속 듣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일을 좀 늦게까지 하시는군요. 건강 잘 챙기시고 신나는 음악 신청해 주셨는데 이 음악으로 오늘의 피로 또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볼튼, Love is a Wonderful Thing. 그리고 김주연 님이 조지 마이클의 Faith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두 곡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은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02년에 데뷔한 미국의 밴드 머룬5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이 머룬5는요, 초기에 카라스 플라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는 좀 더 하드락에 가까운 음악을 들려주다가 여기에 약간 펑크나 R&B, 힙합의 느낌을 섞어서 음악의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밴드 이름도 바꿉니다. 머룬5로 이름을 바꿨고요. 2002년에 머룬5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을 하죠. 이때 머룬5로 발표한 첫 싱글이 Harder to Breathe였어요. 기존에 본인들이 하던 스타일과 약간 펑크적인 요소를 절묘하게 섞은 음악이었는데 이 머룬5 1집에서 이 노래, 그리고 This Love, She'll Be Loved 이런 노래들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때 굉장히 좀 패기 있는 신인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러고 나서 머룬5가 지금까지 8장의 앨범을 냈습니다. 작년에 나온 앨범이 8집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뭐 Moves Like Jagger라든가 Sugar, Memories 같은 여러 히트곡도 발표했고 특히 우리나라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을 많이 들려줬는데요. 최근에 머룬5가 또 새 싱글을 냈어요. 헤로인이라는 노래였는데 생각보다 진짜 공백 없이 꾸준하게 활동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리고 데뷔 20년이 넘도록 머룬5라는 이 브랜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머룬5의 데뷔곡이었던 Harder to Breathe,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2026년 새 싱글 Heroin. 이 노래는 가사가 좀 세가지고 자체 클린 버전으로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머룬5의 데뷔곡 2002년 작품 Harder to Breathe 그리고 2026년 가장 최근에 나온 새 싱글이었습니다. 헤로인 클린 버전으로 들으셨어요. 5807님 오랜만에 글 써봅니다. 7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안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다가 올 5월에도 검사를 받았는데 소리 없는 시력도둑, 녹내장 초기 증상 결과가 나와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네요. 저녁에 한 방울씩 넣는 안약이 참으로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혜림 씨, 애청자님들 눈 관리와 건강 관리 잘하시길요. 멜리사 에서리지 Come to my window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가지고 일찍 확인을 하시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더 나빠지기 전에 이 처치를 지금 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러게요. 눈 진짜 우리 몸에서 안 소중한 기관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요즘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은 이런 세상에 예, 눈 건강도 정말 중요하죠. 저 사실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최근에 결과 받았거든요. 저 되게 건강하던데요. 네, 현대인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가벼운 문제? 뭐 그 정도는 있지만 다 관리가 되는 선이어가지고 아, 나 되게 건강하구나를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검진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검진이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구나를 확인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5807님은 다행히 지금 계속 눈이 좀 안 좋으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진짜 5807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강검진은 빼놓지 않고 주기적으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귀로 듣는 매체잖아요. 우리 정말 하루 종일 계속 보이는 것들에 시달리다가 눈을 감고 정말 귀만 열어둬도 그래도 즐길 수 있는 매체여서 참 다행인 것 같죠. 좋은 음악으로 눈 좀 쉬어가시죠. 귀는 열어주시고요. 5807님이 신청해 주신 멜리사 에서리지의 Come to my window 그리고 이 노래와 함께 황태영님이 아바의 체키티타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두 곡 이어갈게요.

5월 27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평소보다 조금 일찍 광고도 전해드렸고 마지막 곡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성래님이 지금 흐르고 있는 엘튼 존의 We All Fall In Love Sometimes 이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의 앨범 버전 원곡이 10분 30초가 돼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또 끝까지 다 들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들어보면서 오늘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내 영혼은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翌年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6: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분리배출이라는 낱말은 2017년에 사전에 등재됐습니다. 쓰레기 따위를 종류별로 나눠서 버림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것이 바로 분리배출이죠. 하지만 흔히 분리수거를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분리수거는 종류별로 나눠서 버린 쓰레기를 거두어감을 뜻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쓰는 올바른 표현은 분리수거가 아니라 분리배출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0: 하도로 붕괴 사고 직전까지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운 열차가 사고 지점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시간 전 이상 징후가 포착됐지만 하부 도로와 철도 운행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각 회의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전쟁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종전 협정 초안에 미군 철수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즉시 부인했습니다.
0: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우리 선박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의 대한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러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며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1: 코스피가 8,000 돌파 하루 만에 8,200선을 넘으며 이틀 연속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어서며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5월 2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직전 수십 명이 탄 KTX와 무궁화 열차가 도로 아래를 지나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1: 도로가 혹여 좀 더 일찍 붕괴됐거나 열차가 더 늦게 지나갔더라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하늘에서 본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CCTV 영상입니다. 상판 일부가 붕괴되기 약 5분 전 20량 규모의 열차가 고가 아래를 지나갑니다. 행신역을 출발해 서울역을 거쳐 포항역으로 가는 KTX 열차입니다. 열차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4분 뒤 이번에는 7량 무궁화호 열차가 고가 아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불과 1분 뒤 고가 상판 가장자리가 무너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불빛이 번쩍합니다. 사고 직전 고가 아래를 지나간 무궁화호에는 승객이 없었지만 5분 전 지나간 KTX 안에는 승객 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겁니다.
3: 열차가 지나가려고 땡땡땡땡땡 한 5번 정도 울렸었어요. 근데 꽈르르 하니까 막 우리도 막 다 튀어나가고.
2: 사고 당시 안전진단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상판 가장자리로 걸어가더니 무언가 점검하듯 아래쪽을 내려다봅니다. 상판을 떠받치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를 확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갑자기 상판이 무너졌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고 상판에 가까스로 매달리면서 추락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거더 안쪽에서 조사하던 현장 소장 등은 끝내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새벽 2시 반쯤 거더가 2.9cm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고 아침 7시 반 관련 내용을 유선으로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대면 보고와 현장 점검을 거쳐 오후 1시 40분부터 안전진단을 시작했고 약 50분 만에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0: 사고 현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교통 혼잡도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견윤재 기자, 붕괴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났는데 현장 수습은 얼마나 됐습니까?
4: 네, 제가 새벽에 나와 고가차도 붕괴 현장을 지켜봤는데 수습 작업에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철로 위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물들과 크게 휘어져 버린 고가차도 구조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전 철거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는 입장인데요. 선로 복구에만 10시간이, 전체적인 철거 작업엔 약 40시간 정도가 걸릴 거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서울시 등 관계 당국에선 오늘 아침 7시쯤부터는 작업이 시작될 거란 예상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밤새 비가 계속 내렸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무리하진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어제 붕괴 현장에서 무너져 내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바로 구조물들을 떠받치는 거더의 표본을 채취해 갔습니다. 붕괴된 거더는 콘크리트 재질인데 이 거더의 강도와 성분을 분석해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오늘도 서서문로 일대 차로뿐만 아니라 경의선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 전동차 운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네, 붕괴의 원인도 규명을 해야 하는데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4: 경찰은 사고 직후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0: 어제 새벽부터 이곳 현장에서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와 함께 설계 차원에서 사고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철거 공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울서부지검에도 전담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6명이 투입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부터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철거 공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을 미리 알고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단서들이 나온다면 책임자들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서문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양국의 신경전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각회의를 소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또다시 공격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영 특파원입니다.
2: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군사력이 모두 사라져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지켜봐야겠지만 어쩌면 끝장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란은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 끝장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2: 지난달 휴전에 들어가기 전 경고했던 대규모 군사작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또 전쟁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이란이 협상의 지렛대로 쓰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선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3: 이란은 저보다 오래 버텨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버티면 될 것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중간 선거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2: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보유분을 포기하는 것에 더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다양한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나아가 내각회의에선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는 것을 용납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건 자신이 불편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추가로 참여시키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4: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순조롭다고 말했지만 또다시 특유의 오락가락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 이란도 언론을 통해 양해각서 초안을 공개하며 막도를 놨습니다. 이란 주변에 있는 미군 병력이 일부 철수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5: 초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중력의 일부를 빼낼지 이번 전쟁으로 추가 배치된 병력만 복귀할지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감축의 대가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란 국영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란이 선박의 항로 지정과 관리를 맡는다고 덧붙인 점에 밀어볼 때 해협의 통제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때마침 이란 의회의 한 중진 의원은 양측이 양해각서에 합의하려면 미국이 이란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고 해상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란 측의 보도가 날조됐다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거짓이라는 건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란이 핵물질 비축분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양해각서에 포함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이란 언론들은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양측이 여론전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파르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합의 타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견제에 나섰습니다. 양국 간 이견이 해소되기 전에 제멋대로 합의를 기정사실화해서 이란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든 이란은 중요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

0: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1: 카카오 본사 노사가 2차 조정회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카카오 노조가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앞서 어제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본사 노사는 오후 7시 반쯤부터 회의를 재개해 8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노조는 끝내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렬로 카카오 본사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오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금리를 연 2.5%로 동결하면서 통화 긴축적 의견을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이 중동전쟁으로 비롯된 면이 있어 금리 대응에 신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 총재가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데 앞서 내란 특검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검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어제 오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과 수도권 등 지역 고검장과 검사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안수사권 유지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견제할 장치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과 호남, 경상도 내륙과 제주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2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7: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오후에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잠들기가 힘들지 싶으신 적 없으신가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수면장애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가 130만 명이었는데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7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밤에 자꾸 잠을 설치는 이유 보니까요. 오후에 습관처럼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말차 라떼 한 잔 마시는 것이 밤의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네요. 잠자기 4시간에서 6시간 전에는 커피나 콜라, 녹차, 홍차 등 카페인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 저녁에 당류가 많은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은데 단 음식이 잠을 깊이 자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컨디션 어떠신가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카페인 음료는 되도록 오전에 적당히 섭취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19도, 부산 20도고요. 대구 20도, 대전 21도, 광주 21도, 강릉 16도, 제주는 21도입니다. 오늘 오전과 낮 사이에 내륙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아지겠고요. 주말까지 기온이 점점 올라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는 가바현미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착한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28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한 숙박 바가지 요금 사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7월로 예정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는데요. 관광산업에 장애가 되는 것이 불친절, 바가지,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라며 부산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런 업체에 대해 명단 공개 같은 것도 좀 하면 좋겠다고 비판했는데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 요금이 수백만 원까지 폭등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신 납부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료비가 연평균 약 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수용자 외부 진료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2025년 진료 건수는 4만 6,782건에 집행 예산이 68억 5,090만 원이었는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 진료에 쓴 예산이 약 305억 원으로 연평균 61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외부 진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 아닌데도 수용자가 인권위 진정이나 언론 제보를 언급하며 외진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교정시설 내 고령자와 정신질환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국가가 대납하는 진료비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

0: 시민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을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했는데요. 경찰은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엄군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사전 지시했다는 보수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추측뿐이라며 각하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8,200선에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상승 배경부터 좀 살펴보면요.
1: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 8,450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0: 네.
1: 종가는 이제 8,228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역사적인 대기록을 연일 세우고 있는데요.
0: 그러네요.
1: 랠리의 1등 공신은 반도체였습니다. 미증시의 이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목표가가 3배 상향 조정되면서 두 자릿수 네. 19%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제 국내에서 첫 출시된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무려 네.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이 몰렸습니다.
0: 네.
1: 이러다 보니 SK하이닉스는 224만 원 돌파했는데요. 국내 기업으로서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진입을 했습니다.
0: 네.
1: 자, 이러다 보니 지금 반도체 투톱 두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이 네. 코스피 전체의 50%를 넘어섰습니다.
0: 네.
1: 50.4%를 네.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증시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절반이 삼전닉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0: 네.
1: 자, 이러다 보니까 소외감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만 실제로 오른 종목은 100개 종목이 되지 않습니다.
0: 네.
1: 75개 종목만 올랐고요. 내린 종목은 820개가 넘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심지어 코스닥은 또 3% 넘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거의 뭐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들다 보니
0: 네.
1: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0: 네.
1: 3대 지수가 또 사상 최고입니다.
0: 네.
1: 종전 협상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7천에서 8천 앞자리수 바뀌는데 불과 열 나흘. 거래일수로 14일 걸렸는데
0: 네.
1: 아마 앞자리수 8에서 9자로 바뀌는 데는 네. 이보다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지금 추세로 보면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처음으로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열기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마어마하네요.
1: 이게 내가 주식 투자한다고 이 종목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0: 예.
1: 이거는 파생결합증권.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고위험, 고위험, 고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0: 네.
1: 사전 교육을 받으려고 한꺼번에 예, 교육 사이트에 접속하느라고 서버가 다운되는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어제 증시 폭등의 숨은 주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한 개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한 ETF가 동시에 출격했는데요.
0: 네.
1: 국내 8개 자산 운용사들이 16개 상품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이 중에 2배 레버리지 상품이 14개. 반대로 하락에 투자하는 고버스 상품이 두 개입니다.
0: 네.
1: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라는 건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 하루 주가 수익률의 두 배를 추정합니다.
0: 네.
1: 어제 단 하루 동안 이들 상품으로 몰린 자금만 10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0: 와.
1: 삼성 자산운용의 이제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전체 ETF 거래 자금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이어서 금융투자협회의 온라인 사적 교육 2시간을 받아야 되는데요. 대기자만 10만여 명이 넘어섰고요.
0: 네.
1: 서버가 터질 정도로 개인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어제 승자는 누구였느냐. 아, 삼성이 아닌 SK하이닉스 레버리지였는데
0: 네.
1: 하이닉스의 주가가 9.3%가 하루 만에 올랐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침에 사서 팔았다라고 하면
0: 예.
1: 이 레버리지 상품을 산 투자자들은 두 배 하루 만에 18%가 넘는 초대박 수익률을 거둔 셈인데요.
0: 네.
1: 하지만 이게 방향이 틀리게 되면
0: 예.
1: 손실도 두 배로 커지는 구조인 만큼 추격 매수세는 좀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그 각별한 주의라는 것이 정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만큼 손실 위험도 엄청 나기 때문에 이제 교육까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가장 주의할 거냐면 뭐냐면 이제 수익률이 두 배면 위험률은 사실은 두 배가 아니라 두 배 이상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단순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음의 복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상품에 투자했는데 오늘 10% 수익을 거뒀다면
0: 네.
1: 11,000원입니다. 그런데 네. 내일 이 상품의 10%가 빠졌다라고 하면 11,000원에 대한 10%, 100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만 원이 아니라
0: 네.
1: 오늘 10% 내일 10% 하루하루를 결산하다 보면 내일은 9,900원으로
0: 네.
1: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 ETF의 손실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방향이 틀리면 원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0: 네.
1: 특히 이제 이런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VI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잇따라 발동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반도체 쏠림 장세에서는 아주 작은 뉴스 하나에 주가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0: 예.
1: 어제도 SK하이닉스가 뭐 10% 넘게 급등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즉 이 상품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성격이 강하고요.
0: 네.
1: 또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의 경우에는 무리한 접근으로 인해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상승과 하락기 방향성이 뚜렷하다라고 하면
0: 네.
1: 레버리지 투자가 유효합니다.
0: 예.
1: 지금처럼 사나흘 오르고 하루 정도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가 적합하지만
0: 네.
1: 그러나 하루하루 등락이 좀 엇갈린다. 변동성만 클 경우에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0: 네. 오르내림을 계속 반복하면은 원금이 빠르게 줄어든다.
1: 맞습니다.
0: 그것이 음의 복리 효과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SK 하이닉스도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에 이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맞습니다. 뭐 그야말로 이제 아시아 자본시장이 거의 세계의 어떤 이정표를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0: 네.
1: 사실 아시아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가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두 번째 이번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SK하이닉스가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당당히 가입을 했습니다.
0: 네.
1: 1년 전 시가총액이 147조 원. 덩치가 무려 1년 사이 11배 불어났는데요. 워렌 버핏의 이제 버크셔 헤더웨이까지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2위에 안착을 한 겁니다.
0: 네.
1: 자, 이는 엔비디아 공급망을 선점하면서 전 세계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57%를 장악한 결과인데요. 그런데 어제 같은 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동시에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 3사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절대적인 가격 결정력을 쥐고 있다라는 이제 선언과 같은데요.
0: 네.
1: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제 경고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1조 달러는 이제 AI 설비 투자 붐이라는 초호황에 기댄 결과인데
0: 예.
1: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둔화되거나 메모리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 순간 주가는 급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점 랠리 속에서도 다가올 사이클의 변곡점을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0: 네. 어쨌든 지금 반도체의 시기다 보니까 투자자들 관심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가 이제 가장 관심입니다. 이 반도체 랠리가 계속 뭐 더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1: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0: 네.
1: 굉장히 빠르게 지금 주가 이 천정을 뚫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전문가들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초반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이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0: 내년 중반 정도까지요?
1: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도 내년까지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이제 상승 동력은 이제 빅테크의 생존을 건 이제

0: 투자에 있는데요. 예. 지금 이 미국의 5대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오라클의 경우 설비 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70%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만 7,250억 달러, 약 1,000조 원 시대고요. 네. 내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경우 독점적 이 고대역폭 메모리 독점적 수요가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증권가에서 눈높이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가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목표 가격은 적게는 48만 원에서 예. 많게는 59만 원. 노무라 증권은 59만 원을 보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도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선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다 보니 주가라는 게 실적의 피크 대비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미리 움직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올 하반기까지는 빅테크의 이제 독식적인 랠리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1: 네.
0: 다만 이제 실적 정점보다는 주가 정점이 훨씬 빠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1: 네.
0: 내년 상반기 진입 시기부터는 공급 과열 시그널이나 신호나 빅테크들의 어떤 투자 둔화 여부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네.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유해 보입니다.
1: 네, 지금 빅테크들의 투자 시기이기 때문인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잘 봐야 된다. 내년 상반기는 좀 주의하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노사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이제 노조 이제 투표에서 7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이 됐습니다. 일단 파업 리스크가 해소는 됐는데 이번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그렇습니다. 무려 투표율이 95.5%였습니다.
1: 네.
0: 이게 뭐 아픈 사람 빼고 다 했다는 얘기인데요.
1: 네.
0: 찬성이 73.7%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는데 물론 뭐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파업이라는 최악의 파국은 면했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서 조합원들 향후 10년 동안 영업이익의 10.5% 특별 성과급으로 재원을 활용하게 되고요.
1: 네.
0: 올해 임금 인상률 6.2%. 여기서 복지는 더 좋습니다. 1.5% 저리에 5억 원까지 주택대출이라는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네.
0: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사업부별 영업이익 연동형 보상 체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를 성골이죠. 최대 1억 6억 원까지
1: 예.
0: 진골은 뭐 적자지만 1억 6천만 원까지
1: 예.
0: 서민들도 있는데요. 가전통신 부분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에 그치기 때문에 100배 격차가 나고 있는 이 노노 갈등 주주 반발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1: 네.
0: 또 영업이익의 N%를 달라라는 이제 요구가 본물처럼 또 국내 산업군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급한 불은 껐지만 조직의 결식로를 해치면서 보상체계의 판도를 흔드는 거대한 후폭풍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1: 네. 참고적으로 이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이 대만 TSMC 직원들한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의 탑승에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서서본 고가차로 붕괴 사고 관련해서 경찰이 철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5: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고 있는데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을 해서 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에는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한 안전수칙들이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찰은 이 밖에도 철거 사업 관련 입찰 계약서 또 발주 계약서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현장 정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이런 서류에 적힌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네, 근데 사고 발생 12시간 전쯤에 이미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다던데 사고를 못 막아서 너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5: 네, 어제 이제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사고 경위를 보게 되면요. 일단 네. 이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첫 이상 징후가 발견된 시간이 오전 2시 30분이었습니다. 새벽이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슬라브를 절단하던 중에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 이 거더에 2.9cm 정도의 침화가 발생을 했고 감리단장의 명령에 따라서 공사가 바로 중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오전에 감리단장, 현장 소장, 또 정밀 진단업체, 또 구조 분야의 비상주 감리가 모여서 합동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고요. 네. 이 과정에서 안전 진단이 시급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서울시 관계자와 전문가까지 모여가지고 9명이 안전 진단을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때까지도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은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구조물을 떠받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라든가 이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이 관계자들이 안전모만 쓴 채 고가차도 아래로 들어가서 하부를 살펴보던 중에 네.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이게 화를 입게 된 건데요. 예. 이 때문에 현장 소장, 외부 전문가, 감리단장까지 3명이 숨지게 되었고 공무원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3: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무궁화호 열차가 뭐 1분 전에 지나갔다고 하고 뭐 그 전에도 열차들이 지나갔다는데 그러면은 이제 균열이 더 심해졌을 텐데 이걸 예상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5: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이나 균열 같은 걸 미리 좀 예상을 했다면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3: 물론 말입니다.
5: 서울시에서는 이번 사고는 미리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라고 정황을 설명하긴 했습니다. 이제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실련은 이상 징후가 확인된 상황에서 왜 충분한 통제와 안전 확보 없이 현장 점검이 진행됐는지 수사를 네. 통해 서울시와 감리, 시공, 안전진단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고요. 네. 어제 정의당의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침하 현상이 있었으므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붕괴를 막기 위한 지지 조치를 하고 안전진단하는 게 순서인데 붕괴를 막을 지지 작업 자체가 없었던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3: 네.
5: 이 공사의 시방서에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3: 예, 이게 저 돌덩이도 이미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게 항상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참. 뭐 매번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은 안전조치가 조금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야 후보들이 다 일정을 취소하고 아니면 뭐 최소화하고 유세 도중에 뭐 율동이라든지 노래도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5: 네, 이제 후보가 얘기한 건 아니었고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제 지금 연일 선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3: 네.
5: 질문이 나왔습니다. GTX 철근 누락이라든가 서소문 사고에 대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자 대체로 시민들이 그런 평가, 그러니까 책임론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됐다라면서 도시가 보다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 감수성이 담보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안전을 등한시하면 공동체 재산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라면서 안전이 이 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대충 건성건성이 아니고 꼼꼼하게 챙기고 세심함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라 강조를 했는데요.
3: 네.
5: 그러면서 한 마디 덧붙이기를 오세훈 시장은 꼼꼼함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에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3: 네, 어쨌든 불행한 사고는 일어났고요. 뭐 후속 조치라도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한국 선박인 남우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이 된 지 23일 만에 공격 주체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개발된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네요.
5: 네, 정부는 한국 화물선 남우호를 지난 4일에 타격한 미상의 발사체 2기가 이란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이 누르 계열의 대함미사일이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네.
5: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어제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난 10일 1차 조사 때만 하더라도 공격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라고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3: 네.
5: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이란에 책임이 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3: 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나왔을까요?
5: 네, 그러니까 남우호에서 수거한 비행체 잔해의 정밀 감색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비행체 엔진 잔해가 이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다라고 했고요. 부품에서도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글자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3: 네.
5: 그리고 이제 미사일 한 기가 불발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 예.
5: 다소 온전한 상태인 탄두를 확보를 했는데
3: 네.
5: 탄두의 형상을 보니 이란 대함 미사일의 탄두와 유사했고 잔해물의 이 도색, 하늘색 도색과 전자 기판의 생산 연도를 고려를 하면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3: 네.
5: 그리고 이제 남우호가 같은 지점에 1분 간격으로 타격이 됐는데 이 미사일 두 발의 탄두에 고폭 화약도 탑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정밀 감식을 통해 확인을 했고요.
3: 네.
5: 이제 류윤상 국방부 국제차장 이제 해군 중장인데
3: 네.
5: 해군 지휘관을 해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거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 네, 이 미사일 불발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온 셈인데 이란 측에서는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
5: 네, 우리 정부도 그래서 어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초치해서
3: 네.
5: 이번 선박 피격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쿠제치 대사는 이제 우리 기자들과 만나서 이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 부인하고 있다라며 절대 개입한 게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3: 네.
5: 그러면서 적대국들의 가짜 깃발 작전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3: 네.
5: 이 말은 뭐냐. 우리 무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란제 무기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른 세력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3: 네.
5: 그러면서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의 폭격으로 학생들이 다수 숨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기만적인 작전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했는데
3: 네.
5: 맥락을 보면 이거 우리 무기를 가지고 미국이 쏜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기도 했습니다.
3: 교란 작전은 가짜 깃발 작전이다.
5: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쿠제치 대사는 지금 중동에서 발생하는 긴장 상태는 미국 정권과 침략 때문이라면서 이란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해협을 지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3: 네, 어쨌든 이란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지방선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는 울산으로 갔죠. 이제 광폭행보 중인데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 네, 어제 일단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시장 상인들 또 이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방식으로 지원 유세를 했고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김태규 울산 남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 그리고 여기에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시장 안을 걸으면서 이제 상인들과 인사도 하고 손을 뻗는 지지자들과 손을 맞대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울산은 아버지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결과물이라는 점을 올 때마다 느낀다라면서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실한 신념으로 언행을 실천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3: 아버지를 직접 언급을 했네요.
5: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이 자리를 함께한 김두겸, 김태규 후보는 이 신념을 바탕으로 약속한 것을 잘 지켜나갈 뿐이라면서 울산 시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 네, 울산에 이어서 박 전 대통령이 부산도 방문을 했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하고 또 박민식 부산 북구갑 후보와 함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5: 네, 이번 부산에서는 이제 기장시장을 찾았는데요. 박형준 후보와 박민식 후보 그리고 정명식 기장군수 후보 등과 함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0: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제 부산을 방문한 것은 작년 6월 범어사 방문 이후 1년 만인데요. 한 500m 정도의 시장을 둘러본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부산을 오랜만에 찾은 소회를 잠시 밝히기도 했고 네. 여기서도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박형준 시장 후보는 그동안 부산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것으로 듣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부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기장이 부산 북구갑이 아닌데 네. 기장시장으로 이제 만나러 네. 박민식 후보가 달려온 거였거든요.
1: 예.
0: 박민식 후보의 아버님께서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신다면 박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확실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1: 네. 선거운동 지원에 적극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오늘은 강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를 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0: 사실상 수도권과 호남만 빼고는 모든 네. 지역구로 한 번씩 가는 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부산 북구갑에 이제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저 한동훈으로 단일화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 네. 박민식 후보가 또 치고 나오자 한동훈 후보도 이제 견제에 들어갔는데요.
1: 네.
0: 덕천역 부근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제가 3자에서도 역전하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번 선거는 중요한 역사적 승부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겨야 한다라며
1: 네.
0: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절대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런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끝났으며 그 문은 박 후보가 닫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보수 후보는 한동훈 뿐이고 제가 이겨야만 보수가 재건되고 북구가 발전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박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1: 네.
0: 박 전 대통령의 인품과 그동안의 삶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박 전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1: 네. 박 전 대통령의 인품과 삶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라는 말 좀 상당히 눈에 띄는군요.
0: 네. 어쨌든 그때 구형을 내렸던 검사 당사자가 바로 네.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지금 보수 진영의 표를 모아낸 상황이다 보니까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금 유화적인 말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정치란 무엇인가 싶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산 위기에 놓였던 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가 재개가 됐는데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오늘 하루 다시 실시한다고 하네요.
0: 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하루 빠르게 실시를 해서 바로 발표를 해야 이제 내일 이 선거 내일부터 이루어진 사전투표 때 이제 투표소 앞에 붙일 수가 있는데 단일화 사실을요.
1: 예.
0: 김종은 진보당 후보 어제 기자회견 열고 김상옥 후보의 단일화 재경선 요구를 받아들인다. 울산 대전환을 이뤄달라는 시민 열망에 답할 것이다 라고 수용을 했고요.
1: 네.
0: 민주당 김상욱 후보도 크고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라고도 화답을 했습니다. 김상욱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민주시민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방식의 단일화는 단순한 절차적 원칙이 아니다라면서 특정 세력 개입으로 선택이 오염되지 않은 후보, 민주도시 울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전제라고도 했는데요. 이번 협의 과정이 신뢰를 단단히 하는 전화위복 계기가 될 것이고 선거 이후 변화의 힘을 얻기 위해서도 범민주진영 단일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어제 라디오에서 진행된 경기도 평택 을 후보들 간 토론회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0: 네. 일단 김영남 후보의 대부업체 관련 의혹을 일단 공방이 거셌고요.
1: 네.
0: 이제 유희동 후보도 대부업체 배당금 관련 부분을 캐물었고 조국 후보도
1: 네.
0: 결국 김영남 후보가 90% 지분을 가진 농업법인이 대부업체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 자체가 귀속되는 거 아니냐 지적을 했고요.
1: 네.
0: 반대로 조국 후보 역시도 김영남 후보로부터 웅동학원 관련해서 사회 활원하겠다더니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냐 지적받았고요.
1: 예.
0: 유희동 후보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 일부를 그대로 옮겨 읽으면서 인정하는지를 물었는데
1: 네.
0: 조국 후보가 이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2: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6: 키 성장에 날카 타임.
7: 키가 크고 싶다면
8: 키 성장에 날카 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현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지금 산발적으로 약하게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모두 그치겠고요. 그 사이 내리는 양도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고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이제 무더위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도, 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 부산 28도, 포항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계속 올라서 일요일에는 30도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2023님, 25톤 컨테이너 기사입니다. 새벽 2시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동해시까지 갑니다. 안개비가 계속 내리네요 하시면서 바람꽃에 비와 외로움 신청하셨네요. 네, 오늘 지금 끝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새벽부터 출발하셨는데 대관령 전망대에서 잠깐 차 세우고 사진도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낀 새벽의 모습이네요. 우리 기사님도 고속도로에서 꼭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가바 현미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리스민이었습니다. 살며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비행기나 기차의 조종실은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누군가 운전하는 사람을 위협할 경우 모든 승객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택시에는 이 같은 보호장치가 부족합니다. 특성상 술에 취한 사람이 자주 타고 그만큼 시비나 폭력 행위를 겪기 쉬운데요. 하지만 운전자를 보호할 칸막이가 없어서 곧장 위험에 노출되고 맙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에 있던 보행자와 다른 차량들도 위험해지죠. 안전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시 운전석. 제도를 보완해서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날개
5: 죽지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 오른 26,674.7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5.3% 하락한 배럴당 94.29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6% 떨어진 배럴당 88.6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면서 미국 국채금리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해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0.1%포인트 떨어진 4.48%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한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 초안 내용이 날조된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7일 신속대응 47이라는 이름의 X 계정에 이란이 통제하는 매체의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방송은 양해각서의 비공식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여론조사는 금지 기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고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제5차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향후 5년간의 국민연금기금의 목표 비중과 운용 방향 등을 정하는 중기 자산 배분안을 확정합니다. 기금위는 지난 1월 회의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14.9%로 올렸지만 코스피 급등으로 2월 말 기준 24.5%를 기록하며 목표 비중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번 중기 자산 배분안에는 이 같은 코스피 상승세를 반영해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 지역에선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오은은 본명인데요. 저만 학률을 따르지 않아 외톨이가 된 것 같아 울면서 물었죠. 왜 내 이름은 오은이냐고. 그러자 저를 꼭 안아주며 아버지가 하는 말씀. 오금은 절이고 오동은 나무니까. 희한하죠? 오금도 오동나무도 당시에는 몰랐지만 눈물이 가시고 웃음이 났어요. 실없는 농담이 힘있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농담으로 인해 삶의 농담, 옅음과 짙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 올해 은은하게 농담하며 삽시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현석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웃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두 팔을 들었을 때 한쪽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하다면 뇌졸중을 의심하십시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른 대응이 당신의 일상을 지켜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오늘 중앙선관위 옹미선 기획조정실장 만나서 선거와 관련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오늘 2부 블록캠프 시간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만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막바지 판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4: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5: 뉴욕에 뉴욕 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 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 타임즈.
6: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3941님이 남양주시 다산동 시의원 1번, 2번 후보가 사이좋게 나란히 서서 출근길 인사를 하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중앙 정치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6: 네, 사이는 좋겠지만 내면은 되게 치열하겠죠. 네.
7: 그렇죠. 근데 뭐 어느 지역에서는 이 출근 인사 자리를 두고도 또 막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누가 자리를 뺏었네 뭐 이런 얘기도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란히 서서 인사를 하신다니 뭐 일단 보기는 좋으실 듯 합니다.
6: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의 시대에다가 AI 시대가 겹쳤는데 선거운동이 몇십 년 전 버전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좀 있거든요. 과거식 선거운동이 참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언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정당이, 사실 이건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정당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죠? 별로 바뀔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7: 근데 또 아직도 정가에서는 뚜벅이 선거운동이 최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과거와 현대가 또 공존도 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한번.
6: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게 있죠. 후보가 이제 뚜벅이로 하면서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거와 선거 운동원들을 고용을 해서 유세를 하는 것, 좀 나눠서 이야기하는 건데, 후자를 얘기하는 거죠.
7: 그러네요.
6: 후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7: 네, 산향기님, JB 1학기 종강 2주 남았습니다. 석사 등록금이 530만 원인데 이제 한 학기 남았어요. 비싼 등록금 반값으로 내려주세요.
6: 아, 제가 뭐 대선에 출마할 일이 있으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네. 아, 뭐 교육부 장관만 돼도 되나요?
7: 네.
6: 네.
7: 뭐 할 수 있어요. 의원만 돼도.
6: 그럴 일도 없을 거라고 확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냥 알바하세요, 알바. 알바에서 등록금 마련하세요.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같습니다.
7: 하지만 저희 앞에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정치하시는 분들, 나라 살림하시는 분들 좀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거운동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거기에

0: 그래서 이혁수 님이 JB 그런 얘기를 천기 누설로 다시 합시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1: 천기 누설 얘기가 또 갑자기 나왔네. 자, 오늘 네. 자날 뉴스가 많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0: 첫 번째 뉴스요.
1: 정부가 어제 에첸면 선박 남우호 피격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은 남우호 공격 비행차가 이란 측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발표 들어보시죠.
2: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 제트 엔진과 유사하였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탄두의 경우 형태가 다소 온전한 상태인 불발탄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란 대함미사일 누르 또는 카데르의 탄두 형상과 유사하였습니다.
1: 자, 외교부는 어제 저녁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강력 항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란 대사는 이란 정부는 개입한 게 없다고 지금 일단 부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랬다고 자, 하죠. 짚을 점은요?
1: 비격 후에 저희가 전장근 에첸맨 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물었습니다. 에첸맨이든 아니면 우리 정부든 이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냐? 자, 이에 대해서 전정근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자, 정부도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까지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이란에 요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눈길이 가는 건 호르무즈해에 갇혀있는 우리 선박의 통항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 이란 간 휴전 협상이 잘 풀린다고 해도 모든 선박이 한꺼번에 통항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에게 이로운 결정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이란 정부로부터 이게 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어제 박윤주 차관이 초치해서 끝나는 것인지 별도의 항의 성명이나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과의 협의를 미리 예단하지 않지만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전달할 거고 관련 부분에 있어서 사과도 요청할 거고 뭐 선박의 안전과 우리 선박의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 이런 부분에서도 소통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답을 하긴 했거든요. 정부도 어떻게 풀지 고민을 좀 할 것 같긴 한데요. 울트라님, 이란 실망입니다. 반면에 리드님, 아 우리 정부도 좀 화끈하게 발표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1: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전문가들의 좀 그 상당한 어떤 예측이 뭐냐면 이거 오래 걸 거다 발표 이런 전망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국 관계 고려해서. 그런데 지금 어제 이렇게 저는 오히려 어제 발표한 게 좀 약간 의외였거든요. 생각보다는 좀 빨랐다. 그다음에 생각보다는 좀 구체적이었다. 오히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아마 리드님이 올려주신 거는 모든 것들이 이란을 향하고 있지만 이란의 소행이다라는 이게 아예 확실하지 않았다 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있겠죠.
1: 표현은 가능성으로 표현을 하긴 했죠. 단정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0: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삼성전자 사장단이 어제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른바 상생 방안이라고 하는 걸 내놨습니다.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을 해서 2, 3차 협력사 지원 그리고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대상 포용금융 확대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과 청소년 교육 등을 펼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아침에 조관들이 5년 동안 5조 이걸 아주 크게 썼던데 평가는요?
1: 어제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함에 따라서 노사 간 임금 협약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사 합의 사항이었던 상생 방안을 바로 발표를 한 것 같은 절차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노사가 합의를 하면서 내놓았던 상생 방안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는 약속 이행 차원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5년간 5조를 조성한다면 1년에 1조라는 얘기가 되는데 1년에 몇십조에 달하는 삼성전자 직원 상여금과 비교를 하면 코딱지만한 규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지급 방식을 제도화한 반면에 협력사 지원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발표한다니까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만 납품 단가 인상과 같은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삼성의 시혜적이고 임의적인 지원에 그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눈길이 가는 다른 뉴스가 있는데 이것도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어떤 거죠?
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기업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 오늘날 삼성전자 성공은 노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 지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재분배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김 장관은 이를 위해서 다음 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열어서 대기업 초과이익 분배 구조와 원하청 임금격차 문제를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린다고 밝혔는데 삼성의 상생 방안도 바로 이 틀 안에서 조율돼야 되고 조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뉴스 보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김용법 전체실장이 언급했던 일명 국민 배당금을 떠올릴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벌써 우려하고 비판하는 사설이 오늘 아침에 좀 등장을 했더라고요. 중앙일보 오늘자 사설을 보면 초과이익 재분배라는 장관의 논리는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1: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시각도 있겠죠. 네. 그런데 과거에 정운찬 전 총리가 초과이익 공유제 들고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참 사회적 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자, 정운찬 전 총리는 경제학자 출신이죠. 그죠? 그다음에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초과이윤이라는 개념은 제가 볼 때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0: 엉겅퀴님이 어디서나 협력사 직원들은 찬밥 신세인 상황인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달라져야 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레드헤어님은 하청업체 단가나 좀 올려주면 안 됩니까?
1: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0: 네.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초심마음님도 상생의 시장은 시작은 하청업체 단가 조정이 우선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과연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폄훼 이벤트 불똥이 매장 직원들에게 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손님들이 매장 직원들에게 험한 말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의 부담이 떠넘겨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라는데 그
0: 어떡해요?
1: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0: 네.
1: 다음 달 1일부터 두 주간 충전금을 환불해 주기로 했잖아요. 회사가. 자 이러면 수많은 고객이 매장으로 몰려와서 묻고 요구하고 따지는 일이 폭증을 할 텐데 결국 매장 직원들이 총알바지가 될 거다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 직원들은 환불 업무를 전담할 본사 차원의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근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고요. 지금 이미 전개되고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파문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신입 바리스타들이 줄줄이 그만두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 본사는 매장별 고객 만족도를 지표화하는 이른바 CE 점수 관리를 평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불매운동 등으로 타격이 생기니까 본사 지침에 따라서 파트너들의 연장 근무 스케줄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들 시급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수입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을 지금 제가 전하다 보니까 그저께 정용진 회장이 밝힌 입장문의 한 대목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3: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스타벅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책임은 조직과 저를 포함한 정영진에게 있습니다.
1: 네, 국민에게 간곡히 부탁드릴 일이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먼저 실천 좀 해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매장 직원들을 위해서 이 회장님은 무슨 대책을 세우셨는가 이거를 좀 묻고 싶네요. 떠돌이 사냥꾼님이 C 점수요? 빵점은 회장님이십니다. 라고 좀 올려주셨고요. 0286님 스타벅스 직원인 우리 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대기업 소속이라 자부심도 있어서 자기 일을 즐기고

0: 이던 아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출근하기가 싫다고 합니다. 일부 운영진이 저지른 잘못이 성실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고 그 사건을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또 좌우로 나누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라고 뭐, 올려주셨어요.
1: 뭐 직원들이 뭔 죄겠습니까? 그 기획한 마케팅팀 빼고. 그죠? 그 직원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나서야 되는 겁니까? 경영진이 먼저 나서야 되는 건데.
0: 그럼요.
1: 근데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태는. 그런데 왜 국민한테 간곡히 부탁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0: 네. 네, 마진가님, 정용진 회장은 상생하는 법을 배우고 오너하십시오라는 따끔한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 그저께 유튜브 채널 참군인 김연태 이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김연태 전 707 특임단장이 국회의원회관 계단을 내려와서 국회 본관 앞 잔디광장을 걸으면서 비상계엄 당일 헬기를 타고 국회로 진입하게 된 과정을 얘기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스텝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12월 3일 그날이 딱 다시 왔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3: 일단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너무 추웠어. 한 시간 반밖에 안 돼, 실제. 네. 뭐 없어요, 사실. 한 시간 반 동안 뭐 했겠어요. 아무 들어가서 막아야 되나? 하다가 들어갔다가 나온 게 다인데 정말 군인으로서 그냥 상식선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가 왔죠. 근데 그때 진짜 한 시간 좀 넘게, 한 시간 반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 2년째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1: 네. 이 사람은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정사 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그거를 괴롭힘으로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0: 네, 지금 한 촌철님께서 와 소름 돋는 영상이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보고 와 이런 건 지금 언론이 좀 안 써주면 좋겠다, 유명해지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고 오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는 내란에 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읽어야 되는데 뭐 이 사람 이래도 됩니까?
1: 가끔씩 이 민주주의 절차가 민주시민을 참불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건, 김연태 전 단장과 같은 경우라고 보는데요. 뭡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권리를 반민주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데 지금 악용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면 민주주의의 형식적 절차를 확 건너뛰고 싶은 욕구가 치솟지만 그게 바로 사실은 함정이죠. 그 순간에 욱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의 정신을 흐리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반민주 인사들의 공간을 넓혀준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민주주의는 좀 게을러서 더디가긴 해도 시력은 좋아서 정방향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조금 늦을 뿐 저런 사람은 반드시 단죄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 원리다. 그냥 이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파란 대문님이 근데 저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요? 라고 물음표를 여러 개 보내주셨는데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상황이죠?
1: 그렇습니다. 뭐 그것까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아무튼 저기를 가서 저렇게 저기 방송 찍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기이하고 괴기스럽다. 이런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남도 김사과님이 아침부터 천불이 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1: 외교 소식통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미군이 전작권 전환이 무리하게 조기 전환되면 미래 연합군 사령부를 창설해서 전시에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까지 지휘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여러 차례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지난 1월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에게 이런 우려를 보고를 했고 이후 한국 측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을 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짚을 점이 있는데요. 이 보도를 사실이라고 전제를 해보죠. 그러면 이미 미국이 지난 1월에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매우 시큰둥한 내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 전해드린 것도 있었죠.
0: 적극적이죠.
1: 아주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 그것도 일정을 당겨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국의 입장에 굴하지 않고 전작권을 다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걸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어제 뭔가 이걸 진단을 하면서 결국은 미국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0: 미국의 압박을 하는 힘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론전 이런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보도가 나온다?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매우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쪽에서도 여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복수의 소시통 누굴지 좀 궁금하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도 있죠?
0: 지난 25일 밤 9시 36분경에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km 해상에서 수상한 고무보트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태안 해양경찰서가 나서서 이 사람을 체포를 했는데 중국 국적의 남성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래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둥광핑으로 지금 신원을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누군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중국의 인권운동가라고 하는데요.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이 관련 사안에 그 서명한 뒤에 국가 정권 전복 선동 혐의 등으로 수차례 복역을 했던 인권운동가라고 합니다. 2015년에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해서 유엔 난민지위를 인정받았고 캐나다 정착 허가까지 받았지만 출국 직전에 태국 경찰에 체포돼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이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그가 최종적으로 가족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중국을 탈출해서 캐나다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중간점으로 찍은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추정이 가능한데 이러면 자 우리 당국이 이 사람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좀 매우 궁금한데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23년에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뒤에 잡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중국 반체제 인사인데 권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고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에 체포돼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라는 뉴스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는 사실은 잘 알지를 못했는데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 관련 요 사례를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또 하나의 외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라는 뭐 의견도 있네요.
0: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2: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0: 박진유.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본.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우,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곶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7: 네, 블루캠프 오늘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8: 네, 안녕하세요.
7: 오랜만에 모셨네요. 네.
8: 글쎄요.
7: 오랜만에 모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거를 여쭤보기는 좀 거시기 하죠. 그냥
8: 괜찮아요.
7: 넘어가는 게 좋겠죠.
8: 뭐 떨어진 건 저 당연한 거고.
7: 아픈 기억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8: 아니요.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7: 네.
8: 해남안도 진도에서 네. 열심히 삽니다.
7: 아, 그래요? 의원 한번 더 하셔서 차기를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차기 의장.
8: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콕 집어냈어요?
7: 어, 진짜로 그런 생각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8: 그렇죠.
7: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어떤 선거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8: 예.
7: 일단 전체 판세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8: 아직도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7: 네.
8: 민심은 민주당에 있다. 또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수준과 역사가 집단지성이 민주당의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애당초 이제 선거 초입 단계에서만 하더라도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뭐 15대 1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8: 대개 초입 단계는 자기 당과 지지 세력을 응집시키기 위해서 다 정당마다 큰 소리 치는 거죠.
7: 일부러?
8: 예. 그리고 이제 선거전이 돌입되면은 겸손하게 자기 정책 설명하고 아무튼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안 된다.
7: 맞아요.
8: 하는 것을 네. 준수하고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7: 알겠습니다. 지금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한 건 어떻게 지켜보세요?
8: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실패하고 끝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로 가는 것 아닌가. 아니, 망둥이도 뛰고 꼴뚜기도 뛰고
7: 네.
8: 이제 이명박까지도 같이 나간대요.
7: 그래요?
8: 그러면은 윤석열도
7: 네.
8: 보석에서 나와가지고 좀 같이 뛰어다녔으면 나라 꼴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7: 근데 먹힐까요? 유권자들한테. 그건 어떻게 진단하세요?
8: 일정한 세력이 있으니까 먹히죠.
7: 아, 그래요?
8: 선거는 아까 모두에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했는데 지금 뭐 박빙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대한민국 선거의 고질인
7: 네.
8: 진영, 지역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먹히죠.
7: 아, 먹힌다고 보세요?
8: 저는 먹힌다고 봐요.
7: 아,
8: 그 세력만큼 먹히는 거예요.
7: 그러면 지금 일단 그 영남 지역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이 애초 목표했던 것에 그 아주 큰 장애물이 등장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8: 장애물은 장애물이지만은 큰 결과는 국민의 집단 지성이
7: 네.
8: 영남 시도민들의 수준이 탄핵에서 비리로
7: 네.
8: 감옥 간 전직 대통령들의 호응에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 그래. 예. 오히려 또 유리하게 나타나는 게 부산 북갑.
7: 예.
8: 여기는 박민식 후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열세 아니에요?
7: 네.
8: 그 표가 좀 가주면은 한동훈 께 빠져서 하정우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진다.
7: 오히려 어부지리다?
8: 어부지리는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7: 그렇게 보세요?
8: 예.
7: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 박민식 이 보수 두 후보를 놓고 보면 박민식 후보가 열세였다라고 하는 게 여론, 각종 여론조사에 나온 건데.
8: 그렇죠. 예.
7: 뭐 완전히 뒤지지는 못한다도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갈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정우 후보의 상대적 우세가 그러니까 형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8: 지금 현재도 우세하지만은 네. 오히려 더 우세를 보태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7: 아 그래요? 그러면 부산 북갑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당선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8: 저는 하정우 후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 전재수 시장 후보가 부산을 예. 해양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해수부도 해체면도 다 성과로 나타났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AI 도시로 만드는 데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인 하정우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7: 네.
8: 부산 시민들이 부산의 이익을 위해서도 발전을 위해서도 하정우를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7: 알겠습니다. 영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영남

0: 사람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 게 지금 전북 도지사 선거 있잖아요.
1: 저는 이번 두 선거에 이번 지방선거에 부산시장은 뭐 전재수 후보가 되는 거고 대구 김부겸 시장과 전북 네. 지사 선거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관심 있게 본다라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1: 대구는 이제 거의 붙어 있잖아요.
0: 예.
1: 또는 열세로도 나타나는데 김부겸 후보가 큰 메시지를 대구에 맞는 메시지를 좀 내면은 달라질 거고 전북의 이원택 후보는 우리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된다.
0: 예.
1: 그래서 저도 오늘 내려가서 내일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0: 음흠.
1: 그래서 사실 전라북도는 10명의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5명밖에 일할 수 없어요. 2명은 장관, 1명은 무소속, 둘은 보궐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북 출신이니까 집중 공약을 하면은 이원택 후보가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당선된다 그렇게 보는 보지만은 지금 현재는 박빙이기 때문에 더 힘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그런데 그게 이제 김관영 그 지사의 그러니까 대립이에서 불거져서 쭉 가는 공천 관리의 문제 때문에 나온 반발이다 이런 분석이 일반적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1: 그렇죠 반발인데
0: 예.
1: 그건 어떻게 됐든 현금을 살포한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이건 부동의 사실인데
0: 네.
1: 그것을 김관영 후보가 교묘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한테 탁 맞춰가지고 마치 친척 친명 게임으로 돌려놔서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날이 갈수록
0: 네.
1: 우리 민주당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원택 후보가 농민운동가이고 전북 부지사를 했고 국회의원 재선 의원으로서 농림 전문가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 실력과 그 인품을 전북 도민들한테 잘 알리고 특히 전북은 새만금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투자되는 등 바이오 산업 등 여러 가지 미래 산업이 있어요.
0: 네.
1: 이것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 팀인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가 지사가 돼야 된다
0: 네.
1: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저는 간발의 차이로 이원택 후보가 승리한다
0: 알겠습니다.
1: 이렇게 봅니다.
0: 아까 대구시장 선거 이야기하면서 김부겸 후보가 큰 메시지, 큰 이슈를 던지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1: 예를 들면요. 과거에 김부겸 후보가
0: 네.
1: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전화를 해서 형님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다 이해한다.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이번에 스타벅스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 지역에 맞는
0: 네네네.
1: 좋은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크게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지금 대구가 대통령은 많이 배출했지만은 경제적으로 가장 나쁜 도시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후보는 지금 현재 내란 피고인이에요.
0: 재판받고 있죠.
1: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경제부총리를 지냈다고 해서 내가 대구시장이 되면 돈을 가져오겠다. 어디서 가져가죠?
0: 예.
1: 어디서 가져가요? 그 돈을 가져오는데도 김부겸 총리 아니냐 이거예요. 이러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0: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김관영, 조국, 한동훈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민주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김관영, 한동 후보와 대해서는 지금 뭐 사실상 말씀을 주셨는데 조국 후보

0: 그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1: 그 단일화 문제를 제가 가장 강조를 했어요.
0: 예.
1: 단일화를 해라. 그래야 울산도 되고 경남도 된다 하는데 다행히 울산 경남이 먼저 나가버리고
0: 됐죠.
1: 거기는 단일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다 김영남 후보가 지금 현재도 지지도는 월등히 높지만 뭐 대부업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의혹을 제기했다 가더라도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실체가 밝혀진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싸움이지만은 김영남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맨 처음 얘기를 한 것도 조국, 한동훈,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이렇게 세 곳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핫플레이스로 올라가지고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데
0: 네.
1: 단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가면은 우리 민주당 김영남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 확정은 못하겠습니다.
0: 아, 확정은 못한다?
1: 예.
0: 어, 그래요? 뚜껑 열어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1: 그렇죠.
0: 예. 어, 그래요? 그러면 지금 김영남 후보고 조국 후보가 지금 박빙이다 이런 진단이신 겁니까?
1: 지금 현재 여론조사도 박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후보가 항상 뒤쳐졌는데
0: 네.
1: 그때 단일화를 했으면은 김영남 후보가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면 단 0.1%라도 높은 사람이 후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대부업 등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조금 고전을 하고 있어서 좀 두고 봐야죠.
0: 그런데 누가 당선이 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이 선거 과정에서 지금 감정의 골이 상당히 많이 패인 것 같은데 이후 어떻게 그러니까 양당 두 당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제가 궁금한데 합당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1: 선거 과정에는 신경들이 과민하고 당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싸움도 되지만은
0: 네.
1: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끝나면은 또 미래로 가게 돼 있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털고 갈 수 있을 거다?
1: 그렇죠. 예. 아, 지금까지도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은 그래서 내가 조국 대표가 트러블 메이커다. 아니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가 있는데 왜 거기를 갑니까?
0: 네.
1: 그래서 좀 문제가 됐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을 함께 당선시켰고 지금 2년간 함께 공조를 해서 탄핵을 시키고
0: 네.
1: 내란 청산 3대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년도 진보 세력이 공조해서 개헌도 하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대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함께 가리라고 봅니다.
0: 그럼 의원님이 보시기에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성적표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광역단체장 선거를 기준으로 성적표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1: 글쎄 우리가 처음에는
0: 예.
1: 경북 지사만 어렵고 거기도 해볼 만 해야 된다. 15대 1 이런 네. 얘기 저도 했고
0: 네.
1: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진영 논리, 지역 이런 것이 내란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 국민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저는 뭐 13대?
0: 어 그래요? 13대 예. 3?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1: 그렇죠,
0: 승리다?
1: 예.
0: 13대 3?
1: 네.
0: 오, 나머지 두 군데가 어딘지가 궁금한데 그거는 안 여쭤보도록 하고 결국은 그 13대 그럼 3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의 저게 또 달라진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1: 정청래 대표가 탄핵이나 내란 청산 3대 개혁의 추미애
0: 예.
1: 예, 등과 잘한 건 사실이에요.
0: 예.
1: 그렇지만은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어차피 8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0: 네네네.
1: 이제 물러가겠죠.
0: 뭐 연임 도전 관련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1: 그 연임 하려고 전당대회에서 나올 테니까 이번 지방선거 결과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 가지를 봐서 결정되겠죠.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어제 그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안전진단 중이던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고 당일 새벽에 슬래브 절단 작업 도중에 2.9cm 단차가 확인이 됐고 그 슬래브가 내려앉은 오전 2시 반 이후에 12시간 후인 오후 2시부터 외부 전문가들이 안전진단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치마가 확인된 위험 현장에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보강이나 별도의 안전조치가 없이 이 점검 인력들이 투입이 됐다는 점인데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현장에 이렇게 안전진단 인력이 투입이 될 때 정작 그 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이나 안전 매뉴얼은 없는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0: 그러니까 저도 어제 JB타임즈 진행하면서 이게 참 궁금했는데 네. 있어요?
4: 이게 없습니다. 사실.
0: 네, 없어요?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는데요. 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간 전문가를 현장에 동원하는 절차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시설물 안전법에 보면 붕괴 우려 시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법령을 모두 봐도 그 어디에도 이 소집된 민간 전문가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 수준의 위험 이상에선 전문가를 들여보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정도 없었고요.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안전 진단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사전 조사에 해당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시설물 안전법 중 안전점검 실시 요령에 보면 별표 형태로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요령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검토,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 그리고 기초자료 확보가 이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시죠.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야기입니다.
5: 내용을 보면 추상적입니다. 별표의 제목은 사전조사 요령이지만 그 한 페이지짜리 내용에는 사전조사 요령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합리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한 규정이지 사전조사나 사전조사자의 안전을 명시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우리는 점검 진단을 하고 나서 붕괴든 보호든 아니면은 뭐 다른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만 명시가 돼 있지 그 진단 절차에 대한 부분은 또 구체화가 안 돼 있는 게 우리의 허점이 드러난 거죠.
0: 그럼 아무 보고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4: 네, 실제로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목록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건축과 교량 그리고 토목 분야를 종합적으로 안전진단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여러 군데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6: 실제 현장을 보고 또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을 가지 않고서는 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안전 장비만 착용을 하고 투입이 되는 게 실정이죠. 안전 장구라 해봤자 뭐 안전화 조치는 없고요.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게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보니까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 위험을 투입을 안 하는 게 그 조치예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단하는 업체 중에서는.
4: 네, 이렇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 구조기술사나 민간 전문가들이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나 긴급 안전 점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급성을 이유로 별다른 보호 조치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기본적인 안전 교육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시공사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위험 현장에 들어가는 점검 인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나 세부 매뉴얼은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었다는 답변이었고 이 사전조사 사든 안전 진단 등 큰 차이는 없었는데 공식 안전 진단일 경우에는 달라지는 게 주변에 안전 패스를 설치하는 게 전부였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되게 이율배반인데 긴급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장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가장 먼저 가장 세심히 안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과 그냥 개인의 판단과 대처에 맞게 된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4: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 왔고요. 특히 그래서 통제나 보강 조치가 12시간 동안 없었던 것에 대한 이유도 밝혀져야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백승주 교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5: 그 전문가가 진단을 올 때까지 열차 운행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해당 현장에서는 그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설마 무너지겠어. 그리고 이걸 만약에 철도청에 통보를 했다가는 운행 중단이 되면 문제가 커지니까 일단 진단을 하면서 그 진단이란 건 뭐겠습니까? 붕괴가 될까 안 될까도 아니죠. 보강을 어떻게 할까를 가지고 진단했겠죠. 징후가 나오고 12시간 있는 동안 그 대처를 안 한 게 문제인 거예요.
4: 네, 또 어제 MBC 보도에서 이제 서서문 고가붕괴 사고 1분 전까지 기차 열차가 통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붕괴를 예측할 수 없었던, 그래서 훨씬 더 위험했던 현장이었지만 또 당일 급하게 연락을 받고 이제 도착한 안전 작업자들은 곧바로 유관 조사에 투입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들의 안전은 이제 매뉴얼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직관과 경험 그리고 현장의 판단과 사명감에 맡겨져 있던 거죠.
0: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좀 허점인 거잖아요. 네.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건 좀 빨리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4: 고맙습니다.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우리 동네 내일 누가 만들까요?
2: 바로 여러분의 한 표가 만듭니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2: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6월 4일생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투표용지 7장 모두 신중한 기표 부탁드립니다.
2: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이 같더라도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주세요.
1: 미래를 위한 선택
2: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3: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4: 네, 오늘 비는 서쪽 지역부터 그쳐서 낮에는 대부분 다 그쳐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남해안 지방은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오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5도, 포항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내일부터는 하늘이 맑고 많이 더워집니다. 일요일에는 30도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조전혁. 교육이 다르다. 책임감이 다르다. 특별한 서울시 교육감 조전혁.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에세이.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정치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 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내일부터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6월 3일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본투표가 있게 되는데요. 투표장에 가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중앙선관위 통해서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는데요. 옹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어떻게 이제 준비는 다 된 거죠?
2: 네.
1: 좀 하나하나 여쭤볼 게 좀 많은데 저는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한 번도 안 하고 본투표만 해가지고.
2: 아, 그러셨습니까?
1: 예. 왜냐하면 방송 때문에 이제 방송 끝나고 가서 본투표하면 되니까.
2: 예.
1: 사전투표 절차가 좀 어떻게 되냐 한번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 좀 주시겠어요?

0: 부분이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디에 사전투표소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등에 그 사전투표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도에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1: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전국의 사전투표소 현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보통 접근성이 좋은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곳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곳부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면 이제 두 개의 줄이 있어요. 이제 하나가 관내 투표줄, 또 하나가 관외 투표줄입니다. 그래서 관내는 뭐고 관외는 뭐야 라고 하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가시면 관내 투표에 해당하고요.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가시면 관외 투표에 해당이 됩니다. 잘 모르시면 안내요원에게 물으시면 되고요. 입구에 보통 무슨 동 무슨 동은 관내 투표에 해당한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져 있습니다.
1: 투표용지가 이번에 몇 장이 되는 거예요?
0: 7장입니다.
1: 7장?
0: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에 들어가시면 신원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시는데 7장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8장이고요. 예예. 그래서 순서대로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그리고 지방의원 선거 순서로 이렇게 받으시게 되는데요.
1: 한꺼번에 다 받아요? 그걸?
0: 그렇습니다. 사전투표는 한꺼번에 받고요. 예. 본선거에서는 두 번에 나눠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1: 왜 다른 거예요? 그게?
0: 사전투표소는 현장에서 이렇게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본선거는 이미 그 투표용지가 인쇄가 돼 있는 거를 한 장 한 장 조합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장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혼란스러우실까 봐 한 번, 두 번, 2차에 걸쳐 나눠서 진행을
1: 그래요.
0: 하게 되는
1: 거죠. 그럼 사전투표에서는 한꺼번에 7장
0: 네네.
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으면 8장을
0: 네네.
1: 받고 본투표에서는 두 번에 나눠서 받는다.
0: 네네. 그렇습니다.
1: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0: 네네.
1: 그다음에 기표를 할 때 기초위원 선거 같은 중대선거 구제에서
0: 네네.
1: 한 정당에서 여러 후보가 나오잖아요.
0: 네네.
1: 이런 그래도 그러면 기표를 딱 한 후보에게만 해야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 네.
0: 예를 들어 기초의원 2명을 선출한다고 할 때 정당에서는 최대 2명까지 추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후보자 기호가 1-가 1-나 2-가 2-나 뭐 3-가 3-나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2명을 뽑는 거야라고 이렇게 중복 기표하실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투표하실 때는 반드시 한 명에게만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저희가 그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무효투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무효투표율이 1.6%, 기초단체장 선거는 1.8%인데 반해서 지역구 기초의원은 5.4%가 나왔습니다.
1: 아, 두 명 뽑는 데서 두 명한테
0: 그렇습니다.
1: 거예요?
0: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로 아마 중선거구제 때문에 두 명 뭐 중복해서 여러 명의 후보자한테 기표해서 무효표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꼭 한 명에게만 기표하라는 메시지를
1: 그러니까.
0: 반복해서 저희가
1: 알겠습니다.
0: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조금 전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투표용지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보통 이제 투표용지는 세로로 이렇게 이제 후보
0: 맞습니다.
1: 이름이 쭉 나열이 되잖아요.
0: 예, 예.
1: 교육감 이름은 가로예요?
0: 맞습니다.
1: 왜 가로예요?
0: 그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이제 정당 추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순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배열을 하면 1, 2, 3, 4 보통의 투표용지처럼 1, 2, 3, 4로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로로 보니까 그래도 맨 앞에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로또 추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바꾼 게 순환 배열을 합니다. 후보자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후보자가 ABC라고 있다고 세 명이 이게 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ABC라는 순서가 정해지면 이걸 기본형으로 해서 ABC, BAC, CAB 이렇게 순환 배열을 합니다.
1: 아, 또 그럼 투표용지가 여러 가지가
0: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쪽 동은 왜 투표용지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1: 요거 또 부정선거 얘기하면 안 돼요?
0: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에 따라서 투표용지 유형이 여러 가지가

0: 발생을 하게 됩니다.
1: 어허, 그거 꼭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선거 때마다 중앙선관위 모시고 항상 여쭤보는 게 인증샷.
0: 인증샷. 네.
1: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좀 정리 좀 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0: 먼저 안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투표지 본인이 예.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가 되고요. 특히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예.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그럼 허용되는 건 뭐냐. 그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투표소 입구를 배경으로 찍으시거나 예. 아니면 손에 이제 기표 도장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또 금지됐지만 지금 웬만한 건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 그리고 정당 대표자 등하고 같이 찍은 것도 가능하고요.
1: 사진 때 포즈로 엄지척이냐?
0: 엄지척 V냐. 가능합니다. V도 가능합니다.
1: 이것도 되고
0: 가능합니다.
1: 다 되고.
0: 예, 그리고 네. 빨간색, 파란색 다 가능합니다. 예.
1: 그래요?
0: 그리고 선거벽보 앞에서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1: 간단히 이제 단순하면 기표소 안에서나 사진 찍을
0: 맞습니다.
1: 생각을 하지 마라.
0: 예, 투표소 안, 기표소 안, 투표지. 네. 찍지 마시라.
1: 밖에서는 다 허용되니까
0: 가능합니다.
1: 안에서만 참아라.
0: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1: 정리하면 되는 거죠?
0: 예예.
1: AI 시대다 보니까 이번에 그냥 선거운동 목적이면 내용이 뭐든지 간에 모든 콘텐츠를 이번에 금지했다면서요.
0: 그 최근 딥페이크 전면 금지에 대해서 약간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아마 앵커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신 네, 것이 아닌가 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현행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리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목적이 없거나 실제와 구분이 가능한 커리커처 같은 이런 풍자, 희화, 밈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공약을 개발하거나 네. 뭐 여론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제작 유포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내용과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치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달에 어떤 후보자가 입후보 예정자가 그 미국의 CNN 뉴스 방식 형식을 취해서 타임지가 올해를 빛낼 인물로 자신을 선정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딥페이크를 이용한 영상의 경우에는 실제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 그렇죠.
0: 짧은 선거 기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1: 그거는 뭐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뭔가 저기 가짜 영상을 만들었는데 특정 후보 영상을 만들면서 유권자를 욕하는 만약에 영상을 만들었다.
0: 네네.
1: 그러면 그 후보 입장에서는 치명타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예. 당연히 그런 거 금지를
0: 그렇게는 안 하겠죠.
1: 문제는 긴급 대응이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
0: 맞습니다.
1: 아닙니까? 금지하는
0: 예.
1: 것보다 더 중요한 건.
0: 네네.
1: 이것도 지금 가능한 건가요? 긴급 대응도?
0: 저희가 사이버 그 센터가 있어가지고요.
1: 네.
0: 저희가 신속하게 그런 건 탐지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지금 현재까지 5월 26일 현재까지 딥페이크 위반으로 조치한 건수가 12,700여 건 정도 됩니다.
1: 그렇게 많아요?
0: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예.
0: 이제 저희가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전파가 워낙 신속히 전파가 되니까 그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 그러니까 삭제를 신속하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조치를
1: 삭제,
0: 하고 있습니다.
1: 긴급 삭제
0: 네네.
1: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0: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면
1: 예.
0: 저희가 이제 그 저기 포털사나 이런
1: 예.
0: SNS사랑 협의를 해서요.
1: 예예.
0: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바로 삭제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입도 뻥끗 못하게 아예 이제 소지를 없애는 게 이제 중앙선관위의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0: 그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무거운 주제인데요.
1: 네.
0: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요. 대법원은 이 모든 126건에 대해서 모두 근거가 없다 기각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1: 네네.
0: 그때 그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모든 의혹들은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걸 계기로 삼아서 다시 한번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더 투명하고 꼼꼼하게 선거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전투표함이 이제 바꿔치기 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그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를 하고요. 네. 그 CCTV를 공개를 합니다. 누구든지 24시간 밤을 새서라도 그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게 이제 또 그러면 CCTV 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디지털 시계를 그 안에 같이 넣어가지고 이게 네. 실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국의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이나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표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수검표라고 그 분류기를 한번 통과한 거를 예. 사람이 일일이 한 장 한 장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검표 과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1: 그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는데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으로 바꾼다.
0: 네네.
1: 이게
0: 그렇습니다.
1: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0: 그 투표함이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플라스틱으로 된 사각형의 투표함을 생각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관내 사전투표함은 행랑식 투표함 천으로
1: 자,
0: 된 천으로 된 행랑식 투표함을 씁니다. 그런데
1: 예.
0: 이제 이게 투표용지가 많이 투입되면 부피가 커지고 이제 적게 투입되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받침대가 필요한 겁니다.
1: 행랑이니까.
0: 예예. 그런데 예. 이제 받침대에 넣어서 이렇게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 기존에는 받침대가 불투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저게 투표함이 사각형이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행랑식 투표함이 보이니까 이거 투표함이 바꿔치기 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1: 예.
0: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받침대를 전량 투명하게 바꿔서 속을 보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1: 참, 아이고, 네. 더 좀 약간 안 써도 되는 지금 예산서
0: 네 맞습니다.
1: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0: 예예. 예. 일부에서는 투표함 자체를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1: 그건 아니죠.
0: 예예. 예. 그러니까 기표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넣으면 혹시라도 그 기표된 내용이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1: 그 비밀 투표 원칙에 반하죠.
0: 맞습니다. 비밀 투표 원칙 때문에 저희가 투명한 투표함을 그렇죠. 사용하지 않습니다.
1: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건 말이 안 되고.
0: 네.
1: 공정성과 참관단을 지금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0: 네. 이제 지난 대선 때 저희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그 네. 공정선거 참관단이라는 그 시민단체 어떻게 보면 시민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직접 선거 과정을 참관을 눈으로 직접 참관을 하시면 선거 부정 의혹이 얼마나 실제 선거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 예, 예.
0: 저희가 처음으로 지난 21대 대선에서 실시를 했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조금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전국적으로 13개 권역에서 105명의 그 참관단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이제 개표는 전자개표를 하는데
0: 전자개표 아닙니다. 수개표입니다.
1: 아 그런가요?
0: 그러니까 저희가 투표지 분류기라는 분류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1: 그러니까 그 분류기.
0: 예예. 예,
1: 분류기에서 일단 해놓으면 그러니까 수건표를
0: 수건표를 합니다.
1: 그죠?
0: 네네네네.
1: 그다음에 참관단을 다 보게 돼 있고.
0: 다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 예.
0: 이제 참관단께서는 선거운동 과정도 다 참관을 하시고요. 사전투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투표함 보관 과정 그리고 투표 과정 개표 과정 모두 다 참관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십니다.
1: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0: 네네.
1: 우리나라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0: 맞습니다.
1: 뭐 이런 경우 없어요?
0: 많습니다.
1: 많죠?
0: 예예.
1: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렇게 갑자기 갈수록 늘어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되게 선진적이지 않나요? 선거가.
0: 제가 과거에 국제협력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의 선거 관계자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연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보시는 건 굉장히 선거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놀라워하세요.
1: 그러니까.
0: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미국이나 뭐 이제 다른 캐나다나 이런 선진 국가들은 원래부터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선거 부정 이제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민주화 과정 겪으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촘촘히 2중 3중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3국가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우리 제도가 본받을 것이 많은 겁니다.
1: 그러니까.
0: 예예.
1: 그러니까 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0: 그렇습니다.
1: 음모론 펴는 사람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옹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1: 네, 서서문고가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인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짚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서울과학의대 안전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예,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거 인재로 규정해도 되는 거죠?
3: 자연재난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이제 모든 사고가 다 인재인 거죠.
1: 근데 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붕괴 1분 전에도 고가 아래로 지금 열차가 지나다녔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통제를 안 했던 걸까요?
3: 그게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원래 이제 새벽에 작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 예.
3: 문제가 생겨서 안전 점검을 하는 상태였는데
1: 네.
3: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검 내지 진단을 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철도를 통제를 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1: 예.
3: 그 철로 통제를 그리고 이제 판단이 조속하게 이루어졌다라면 철로 통제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철로 통제가 이제 필요한지 철도 운행 통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철도 통제가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우리 사회 이미 이거는 뭐 거의 관용어처럼 되어 있는 게 안전 문제만큼은 지나친 게 부족한 것보다 낫다 이런 말 지금 뭐 국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판이 거의 3cm 가까이 내려앉았다라고 일단 먼저 그 통제를 하는 게 매뉴얼상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3: 근데 이제 어떤 통제를 하려면은 그래도 요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떤 보강 조치가 필요한지
1: 네.
3: 어떻게 보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1: 네.
3: 이제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점검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점검 시작하고 나서 30분 만에 이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안전 어떤 안전 조치가 필요한지 어떻게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이 사고에 상당히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아까도 저희가 잠깐 짚었는데 안전 점검을 위해서 투입된 분들이 지금 변을 당하신 거잖아요. 근데
3: 네.
1: 긴급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언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건데
3: 네.
1: 안전 점검 요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보호나 이런 조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3: 이분들이 그 당시에 안전 보호구 같은 것은 즉 안전모 같은 것은 이제 착용을 하고
1: 네.
3: 올라간 걸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1: 네.
3: 그것도 이제 그 비계가 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계 위에서 점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번에 이제 붕괴 결국 이제 문제가 이제 붕괴인데 붕괴가 지금 얼마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또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긴급 조치를
1: 알겠습니다.
3: 그러니까 사고 그 슬라브를 절단하고 나서 한 2.9cm 정도의 이제 단차가 생겨서 바로 긴급 응급 조치는 어느 정도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거대에다가 강한 연결 작업을 임시적으로 조치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그걸로 이제 부족했던 거죠.
1: 알겠습니다. 교수님.
3: 추가적인 얼마나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는. 예.
1: 또 하나 보면은 지금 그 안전점검위원들의 상판에 여러 명이 올라갔고
3: 예.
1: 그래서 결국은 그 이 몸무게 무게가 더해져서 결국 붕괴가 된 거 아니냐는 지금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이 뭐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1: 예.
3: 지금 상당히 어쨌든 거더가 약해져 있는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 굉장히 자중 스스로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1: 네.
3: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무너지는 것,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올라간 것이 시간을 조금 더 단축.
1: 네.
3: 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또 전망을 하죠.
1: 그러면 정리차로서 지금 단순해서 질문을 하나만 드려볼게요. 자 내려앉았어요. 3cm 이거 육안으로도 보였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지지대를 세워서 더 내려앉는 것을 일단 방지해놓고 그다음에 진단을 하든 뭐든 하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문제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그것도 그런 이 강선 보강을 한다든지 HBM을 붙인다든지
1: 네네네.
3: 또는 뭐 거기에 벤트를 받치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구조기술사를 전문가를 자문가를 자문할
1: 네.
3: 분을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더 예를 들면 이것도 역시 뭐 결과론적인 얘기라고는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일찍 와서 조금 더 일찍 와서 그런 강선 보강을 한다든지 HBM을 붙인다든지 또는 벤트로 받치는 것을 필요하다는 판단을 빨리 해서
1: 네.
3: 빨리 그게 만약에 이제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필요한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과연 조치가 필요한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참 굉장히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1: 아무튼 내려앉고 무너지기까지 12시간이 걸렸잖아요.
3: 네.
1: 그럼 12시간 동안에 좀 더 빠르게 좀 대체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 말씀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3: 그렇죠. 좀 더 빠르게 했더라면은 좋았을 수도 있겠다. 즉 사고를
1: 예.
3: 뭐랄까요? 약간의 어떤 방지의 효과는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새벽에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1: 네.
3: 이게 문제가
1: 그렇죠.
3: 발생했고
1: 그렇죠.
3: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죠.
1: 예.
3: 그러니까 그걸 뒤늦게서야 자중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손상되었다는 것을 슬라브를 자르고 나서 알게 됐는데 이게 또 아마도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전문가를 바로 부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1: 글쎄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면 새벽이고 뭐고 지금 안전 문제라고 한다면 분초를 다퉈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3: 네,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1: 네, 알겠습니다.
3: 그렇게 심각하다는 그 정도 심각하다는 것은 인식을
1: 못했던 거죠.
3: 우리가
1: 알겠습니다.
3: 지식과 경험이 이런 고량 쪽에 붕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건축물에 붕괴는 많았는데. 예.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3: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정진우 서울과학의대 안전공학과 교수였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한인제약.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9: 깜빡 말고 쾌팍시부.
8: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9: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8: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1: 네,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관.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6: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5: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따라가는 금융상품 ETF가 어제 출시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하루 만에 코스피 거래대금의 20%를 이들이 차지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네요. ETF 중심의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증시 이모저모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성비의 대명사 중국 샤오미가 1분기에 꽤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주력인 스마트폰 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미래에 벌어질 사건의 결과를 놓고 돈을 거는 이른바 예측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장을 더 키우자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도박이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네요.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5월 2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아시아 경제 이승현 기자, 하수정 경제 전문 기자, 그리고 비즈니스 워치의 박수익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레버리지 ETF 때문에 또 떠들썩했던 증시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들어보죠.
3: 네.
1: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두 배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이 어제 여러 개가 동시에 상장됐는데 뭐 거래가 폭발했군요.
3: 아, 네. 말 그대로 광풍이었어요. 어제 이제 첫 선을 보인 그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거래에서 기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된 수치들 먼저 좀 이제 살펴보면 우선 18개 상품의 어제 하루 합산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넘었습니다. 예. 어제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이 56조 원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1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2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회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걸 좀 보면 거래량을 이제 전체 상장 주식수로 나눈 수치거든요.
1: 예. 그러니까
3: 몇 번이나 이제 손바뀜이 됐냐 그걸 보는 숫자인데 어제 이제 코스피 종목들 보통 이제 일반 코스피 종목들은 뭐 회전율이 한 0.4% 평균으로 그리고 한 1%대 정도 되는데
1: 상장 주식의 그 정도 비율만 하루에 거래된다는 거죠.
3: 네. 그러니까 손바뀜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었는데 어제 그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의 회전율이 150%를 넘었습니다. 뭐 이제 예로 들면은 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발행한 그 삼성전자 레버리지의 회전율은요.
1: 예.
3: 260%까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발행된 물량의 2.6배가 하루 만에 손바뀜이 됐다는 뜻이에요.
1: 전체 주주가 두 번 반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루 만에.
3: 네. 아침에 사서 점심에 팔고 또 오후에 사고 뭐 이런 단타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평균이겠습니다만 모든 주주가 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3: 네. 평균은 150%. 네.
1: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 두 배, 하이닉스 두 배, 뭐 인버스도 있고 뭐 인버스 두 배도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좀 있었는데
3: 네.
1: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렸어요?
3: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16개 상장지수 펀드하고 증권사가 출시한 2개 상장지수 증권에서 총 18개가 있었는데
1: 예.
3: 이제 이 중에서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몰린 게 삼성자산운용의 이제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거든요. 이게 하루 거래대금이 이제 4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그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것도 이제 거래대금이 2조 원을 웃돌았어요. 그러니까 1, 2위가 모두 이제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몰렸습니다.
1: 둘 중에는 하이닉스가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뜻인가
3: 그런
1: 것
3: 같아요.
1: 보네요.
3: 그러니까 보통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도.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상 화끈한 변동성을 이제 추구를 하다
1: 그러네.
3: 보니까
1: 두 배짜리 가면서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안정적이지 움직임이 하이닉스보다는 이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를 사면서 앞뒤 네. 안 나는 행동을 하는 거네요.
3: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 ETF에 더 많은 거래가 몰린 것으로 파악이 돼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보면 어제 하루 동안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뭐 18% 19% 올랐고요.
1: 예.
3: 삼성전자 레버리지는 한 5% 정도 대의 수익률을 이제 보였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뭐 파생 상품이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이젠.
3: 네.
1: 이렇게 주변에 다양한 파생 상품 거래가 생기면 원래 주가, 삼성전자 실제 주가와 SK하이닉스 실제 주가에도 거꾸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게 뭐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몸통 흔듭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3: 맞아요.
1: 만큼.
3: 예. 바로 그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를 만약에 10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운용사는 하이닉스가 1% 오르면 2% 벌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한 셈이잖아요.
1: 예.
3: 이 약속을 지키려면은 200만 원어치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운용사들이 일일이 이제 하이닉스 주식을 200만 원어치를 곧장 사는 거는 아니고 이제 자본금이 더 탄탄한 더 많은 이제 증권사하고 이제 총수익 수합, 그러니까 TRS라는 계약을 맺어요.
1: 무슨 계약이에요, 그게?
3: 그거는 이제 증권사가 이제 자기 손실을 그러니까 그 운용사한테 일부 운용사들은 이제 증권사한테 이제 계약을 맺어서 증권사가 대신 이제 그걸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자기 손실을 막으려고 뒤에서 이제 하이닉스의 현물과 선물을 사서 해지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내 100만 원이 시장에서 하이닉스 매수세 200만 원 어치로 흘러들기는 하는 구조입니다.
1: 돌고 돌면 네. 투자자가 하이닉스 두 배짜리 종목을 100만 원어치 사면 하여튼 자기들끼리
3: 운용사가
1: 서로 얘기하면서
3: 또 TRS를 맺고
1: 200만 원어치를 산다 이거죠.
3: 네, 맞습니다.
1: 그래야 두 배 따라가니까.
3: 근데 잘 알다시피 이제 문제는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변동성이 크게 이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의 가치의 등락에 따라서 파생 상품의 가격이 움직여야지 원래 정상인데
1: 예.
3: 지금처럼 파생 상품의 거래가 폭발을 하게 되면 꼬리인 ETF가 이제 몸통인 본주 가격을 뒤흔드는 말씀하셨던 그 웹더독 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1: 내릴 때도 생각보다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거네요.
3: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 100만 원어치만 팔았는데 그럼 뒤에서 증권사는 200만 원어치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3: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SK 하이닉스가 9.31% 급등 마감했고 이제 삼성전자가 2.68% 상승폭을 보였거든요. 이 상승세도 레버리지 상품의 수급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나 그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이달 초에 1조 달러 넘긴 이후에 국내에서는 두 번째 시총 1조 달러 클럽이 나온 겁니다.
1: 예.
3: 전 세계에서 이제 시총 1조 달러 넘는 곳이 14곳인데 그중 10곳이 미국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이어서 시총이 1조 달러 넘는 기업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 됐습니다.
1: 이게 어제도 저도 잠깐 봤는데 시총이 1위부터 15위까지 기업들을 쭉 보니까
3: 네.
1: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뭐 애플 등등 알파벳 이런 다 미국 회사들인데
3: 네.
1: 전 세계 15개 중에 한국 회사가 두 개 깎여 있더군요. 삼성 하이닉스가.
3: 예, 예.
1: 야,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구나. 주가도.
3: 네.
1: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한참 일본 경제 거품일 때는 그때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쭉 기록했던 그 당시 데이터를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일본 기업이 8개 되군요. 전 세계.
3: 아, 와,
1: 그럴 때도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 거품 빠지긴 했습니다만.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슬슬 야 이게 예전에 일본 기업들이 치고 올라왔던 이 그 당시 추억이 있는 분들은 야 이 한국 기업들 만만치 않은데 이제 이런 생각 슬슬 하겠네요.
3: 네,
1: 그런 생각도 좀 들고
3: 예.
1: 그런데 어제 이 ETF 운용해서 수수료 먹는 운용사들이
3: 네.
1: 자기들이 자기들 거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량을 부풀렸다 여기 인기 몰리는. 척하려고
3: 네.
1: 뭐 그런 의혹도 제기됐더군요.
3: 네. 이번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이 처음 열린 거잖아요. 근데 이 상품을 만든 자산 운용사들하고 증권사도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큰 장이 열린 겁니다.
1: 예.
3: 근데 이제 금융당국은 이게 위험 상품이니까 마케팅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운용사들이 고객을 유인하려고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라는 정황이 있다. 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1: 예.
3: 그러니까 ETF에는 LP, 유동성 공급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호가를 대주는 그런 증권사들인데 시장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일반 투자자보다 시장 감시 규제가 좀 완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 LP 역할을 맡은 그 일부 중소형 증권사가 단순히 호가만 되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들끼리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자전 거래로 거래량을 키운 게 아니야? 이런 의혹이 이제 업계 내에서 나온 겁니다.
1: 이걸 작은 손들이 하면 이건 작전이라고 해서 잡아가는 건데.
3: 네, 그게 이제 가장 매매, 뭐 시세 조정에 해당하는 그런 불공정 거래일 수도 있다라는 예. 지적이 나오는데 해당 증권사들이 부인하고 있기 글쎄요. 때문에 일단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첫날이니까 어디가 도대체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아? 거래량 거래 대금 많은 곳으로 가야 이제 호가도 덜 벌어지고 사고 팔 때 손실이 적으니 네.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결정할 거고
3: 네.
1: 한번 그거 보고 사기 시작했으면 다음번에 살 때도 팔 때도 그거 할 테니까 첫날 거래량 거래대금 많아 보이는 ETF로 보이기 위해서
3: 네.
1: 그랬을 가능성은 높긴 한데
3: 있다. 네.
1: 사실은 저도 어제 이것 한번 사볼까 싶었는데 뭐 교육받으라고 그런 메시지 뜨더군요.
3: 아, 네. 받으셨습니까?
1: 뭐 그렇게까지 살 거는 아니다 싶어서.
3: 네. 그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제 매매하기 전에 이제 두 개의 사전 교육 두 시간짜리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 오전 8시부터 강의 드리려는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1: 예.
3: 이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한때 동시 접속자가 뭐 1만 명에 육박했고요. 그리고 뭐 26일 기준으로는 이 교육 신청자가 21만 명에 달했.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제 나는 이거 할 거야라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3: 네. 근데 강의 수강료가 이제 한 개 4,000원, 두 개 들으면 이제 8,000원이거든요. 근데 신청자가 다 강의 들었다고 계산하면은 17억 원의 수입이 이제 금투협도 이제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 사이에서는 아, 뭐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서 서버 관리는 제대로 안 하냐. 투자 방해하냐. 이런 불만이 좀 나왔습니다.
1: 좀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한데.
3: 네.
1: 이게 어른들이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데 이거 신청해봐야 이거 결국은 그 멍하니 그냥 그 플레이만 눌러놨을 네. 가능성도 매우 높고.
3: 네.
1: 근데 이제 또 이제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뭐 이제 네. 이런 얘기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절차를 넣어놓기는 한 것 같은데. 어차피 주식 투자는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건데. 이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면 뭐 고지 못 받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 글쎄요. 이런 제도 절차 꼭 계속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박수익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샤오미 어닝 쇼크.
4: 네, 맞습니다. 샤오미가 최근 발표한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작년보다 두 자릿수 감소했습니다.
1: 예.
4: 일단 매출액은 작년보다 11% 줄었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43%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어닝쇼크란 평가가 나왔는데요. 샤오미가 이런 부진한 실적을 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스마트폰 부진입니다. 사실 부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설명을 드리면 이 샤오미가 전기차 같은 여러 가지 사업 분야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부분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이 스마트폰 매출이 작년보다 13% 감소했고요. 특히 이제 마진, 그러니까 이익률이 거의 10%대 까지 내려왔습니다.
1: 매출이 13% 줄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4: 네.
1: 예.
4: 근데 왜 실적이 이러냐 하면 일단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도 공급이 지금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예. 메모리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메모리라는 어떤 핵심 재료의 가격을 그대로 샤오미가 스마트폰 판매 가격에 반영을 하면
1: 그럼 너무 비싸지니까
4: 예, 가성비 샤오미가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죠. 고객층 이탈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샤오미 경영진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원가 상승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줄곧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설령 가격을 올리더라도 맨 나중에 그리고 제일 적게 올릴 것이다. 즉 자신들의 가성비 전략을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진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1: 예.
4: 그런데 샤오미가 무작정 이익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인법인은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4: 어쨌든 뭐 가성비를 지키려고 가격을 묶어두면 계속 팔수록 적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우회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가형 보급형 모델 출하량 자체를 좀 줄이는 겁니다.
1: 그래서 다들 아래쪽 싼 모델부터 단종시킨다고 하더군요.
4: 예예. 예. 그래서 일단 출하량을 좀 줄이다 보니까 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당연한 수순이고요. 동시에 이제 샤오미가 좀 하고 있는 게 더 이상 우리가 가성비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프리미엄 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만 원 하는 샤오미 15 울트라라는 프리미엄 폰이 있는데
1: 네.
4: 이런 것들을 좀 늘리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썩 잘 팔리지는 않고 있고요. 처음.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가 처해 있는 고민은 뭐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비싼 폰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가격보다는 성능을 좀 많이 따지면서 사기도 하고요. 명품 같은 경우에도 뭐 오히려 비쌀수록 더 팔리는 잘 팔리는 심리도 있듯이 반면 저가폰 시장은 성능보다 실속을 우선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그만큼 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샤오미도 이제 가격대별 민감도를 감안해서 저가폰은 수량은 좀 줄이되 가격은 유지 그리고 고가폰도 팔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양쪽에서 다 뚜렷하게 전략이 나오지 않는 그런 그래요. 상황입니다.
1: 저가폰들은 어차피 마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4: 네.
1: 그래서 메모리 가격 올라가면 이거 뭐 가격을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올리자니 그 시장이 가격 보고 들어오는 소비자 겨냥하는 시장이라
4: 네.
1: 올릴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일
4: 네,
1: 텐데 그래서 다른 휴대폰 회사들도 보면 저가폰들 이제 슬슬 시장에 안 내보내고 나가면 네. 적자니까
4: 네.
1: 결국 이제 돌고 돌면 메모리 가격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이제 전 세계 서민들 그러니까 저가폰 네. 찾아다니는 서민들이 이게 뭐 고를 폰이 없네 이제 이런 결과를 네. 갖고 오는. 또 그런 효과도 있겠다 싶더군요. 이 돈 우리 회사들이 벌어간 거죠?
4: 뭐 우리 회사라고 하면 삼성전자인트
1: 메모리 같은데요. 만드는 회사들,
4: 네, 네. 예. 하이닉스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보면은 이 샤오미가 지금 가성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싼 제품을 또 팔고 싶다 이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프리미엄 그러니까 고가폰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일단 삼성전자, 애플이 굉장히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또 중국 내수에서 지금 화웨이가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했는데 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폰을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샤오미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폰을 좀 팔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듣고요. 이승영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미국에서 요즘 예측 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 내기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5: 네.
1: 그 시장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괜찮은 시장인 것 같다 키우자는 입장인데 밖에서는 뭔가 이거 결국은 허가받은 도박장 아니야? 이제 하는 네. 그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 같아요.
5: 네. 예. 예측 시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돈을 거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이란 전쟁이 커질지 같은 미래 사건에 대해 베팅하는 구조예요.
1: 예.
5: 만약 시장에서 이란 전쟁이 실제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확전에 베팅하는 예스 티켓의 가격이 올라가는 식입니다.
1: 네.
5: 만약에 제가 30센트의 티켓을 샀는데 자고 일어나서 전쟁이 막 더 막 확전될 것 같은 거예요.
1: 예.
5: 그럼 사람들이 몰려서 60센트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 가격에 또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저는 이 예스 티켓을 1달러에 다시 정산을 받을 수 있고
1: 예.
5: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0달러, 즉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1: 음흠.
5: 대표적인 플랫폼이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곳인데요. 예측 시장 업계는 이런 거래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일종의 금융 상품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각 주정부들이 예측 시장을 두고 이게 사실상 온라인 도박 아니냐 하면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1: 예.
5: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예측 시장은 계속 번창해야 한다. 연방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그러니까 CFTC가 규칙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1: CFTC가 규칙을 정해야 된다는 게 무슨 이슈예요? 이게 누가 규칙을 정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5: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CFTC를 특히 강조한 거는 예측 시장 산업을 미국이 키우려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장으로 보겠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뭐 코인 시장 같은 새로운 시장 하나 만들게 하겠다는 것 같기는 한데.
5: 네네 예. 맞습니다. 그간 미국에서는 그 말씀하신 코인, 가상자산이나 새로운 디지털 거래 시장을 두고 아 이거를 얼마나 강하게 규제해야 되느냐 이런 예.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고요.
1: 예.
5: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CFTC는 원래 원유, 금 같은 원자재나 선물,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CFTC는 위험은 있더라도 어떤 상품이 위험은 있더라도 새로운 시장 자체는 제도권 안에서 끌어들여와서 관리하면서 키워보자 이런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요. 그런데 이 예측 시장이 가상자산, 블록체인과 점점 연결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폴리마켓은 실제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으로 거래하고 또 그 거래 기록도 온체인이라고 하죠. 네. 블록체인에 남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결국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논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뜨거운 것이 디지털 자산 규칙과 관할을 명확하게 정하자, 이른바 클래리티법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새로운 디지털 거래 시장을 어떤 기관이 감독할 것이냐를 둘러싼 흐름과 맞닿아 있는 거죠. 특히 트럼프 진영 쪽은 SEC 중심의 강한 규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산업 친화적이다라고 평가받는 CFTC 중심의 체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시장 좀 키워보고 싶은 거고,
5: 네.
1: SEC에 맡기면 자꾸 잔소리하고 규제하고 할 것 같으니까,
5: 네, 맞습니다.
1: 반대 의견도 있는 거고.
5: 네.
1: 근데 반대 의견은 어떤 그 의견입니까?
5: 반대하는 쪽은 주로 트럼프 반대 쪽에 있는 공화당 반대 중 민주당 쪽인데,
1: 트럼프 당신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5: 그 이해충돌 논란도 있고,
1: 예.
5: 아, 이거 사실상 도박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1: 원래 도박이잖아요. 게임이고 왜 내기고.
5: 그게 이제 온라인 베팅 시장처럼 커질 수 있다. 그것이. 그렇게 좀 우려를 내비치고

0: 가지고 있는 건데
1: 예.
0: 특히 그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면 음흠. 그 도박에서 그런 특정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그 미국 특수부대 관련해서 기밀 정보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폴리마켓에서 수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냐
1: 예.
0: 이렇게 의심받는 사례도 나왔거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해관계 충돌 논란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예측 시장 업체들과 투자 자문 관계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1: 예.
0: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연관된 기업이죠. 트럼프 미디어 그룹도 자체 예측 시장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파 진영에서는 예측 시장이 계속 번창해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이거 자신의 일가와 관련된 산업을 규제를 완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1: 당신 아들 사업 도와주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라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게 그래서 진짜 키우고 싶으면 좀 아깝더라도 그거는 좀 빠져줘야 본인이 빠져줘야 또 그런 논의가 진행은 될 텐데.
0: 네.
1: 너무 실리적인 대통령인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 가까이서 네. 보면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예.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6: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7: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6: 잠시 후 9시 5분
7: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8: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려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년 후에 닥칠 취업에 대해선 걱정을 참지 못하면서 지금 당장은 또 느긋하게 누워서 폰만 한다. 20년 후 은퇴에 대해선 늘 대책이 없어서 큰일이라며 지금은 그 어떤 재교육도 받지 않고 또 술 약속만 잡는다. 먼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느긋할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해라. 큰 고민은 꾹 참고 오늘 바짝 정성을 다하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됐어요.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4: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10시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그들이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백악관 내각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다며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추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처리하는 걸 용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건 내가 불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합의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간 27일 양국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에게 합의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이란을 압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협상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이란의 중요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